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일상 영어, 정말 생활 영어에 가까운 것을 배워볼 건데요.
1: 맞아요.
0: 제목이요. 장마 끝 햇살이 너무 반가워.
1: 드디어.
0: 장마. 장마라고 하면 뭔가 꿉꿉함이라든가.
1: 그러니까요.
0: 아,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1: 약간 모이스처가 아니라, 뭔가 스티키.
0: 뭔가 끈적끈적하고.
1: 그리고 냄새.
0: 냄새.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오늘은 장마가 끝나고 해가 나온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1: 아, 좋네요.
0: 오케이. 자, 일단은, 우리 미션. 우리말로 드릴 거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마침내 3주 만에 해가 다시 났네. 아, 기분 얼마나 좋아요.
1: 맞아요. 장마가 또
0: 와.
1: 한번 가면은
0: Yes.
1: 진짜 막 2, 3주씩 쭉 그냥 비만
0: I
1: 오잖아요.
0: know, right?
1: 에이.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난 무조건 빨래를 밖에 넣을 거야. 뭔가 깨달은 겁니다. 아,
1: 맞아요.
0: 안에 넣었다가 축축해진 걸 느낀 거죠.
1: 그리고 또 밖에 뭐 뽀송뽀송도 있지만 약간 얼룩진 게 햇빛을 세게 받으면 살짝 흐려져요.
0: 아, 진짜 그렇게 돼요?
1: 진짜요. 해보세요.
0: 이게 그냥 이렇게 건조기로 돌리는 거랑 또 다른 느낌인 것
1: 달라요, 달라요.
0: 같아요.
1: 뭔가
0: 오케이.
1: 살균 소독되는 느낌
0: 아,
1: 있습니다.
0: 뭔가 개운해요. 네.
1: 네네.
0: 자, 다 0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션에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마침내 3주 만에 해가 다시 났네.
2: Why are you so happy?
1: 자, 저기, sunshine.
2: Sunshine.
1: Sunshine, 3 weeks. Three weeks later, sunshine.
2: Late.
1: Everyday rain, cloudy,
2: Oh, for three
1: windy, but
2: weeks.
1: today's sunshine. Yeah.
2: Don't jinx it.
1: 응?
2: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1: Jinx?
2: Don't jinx it.
1: 응.
2: Clouds are forming again.
1: Forming again?
2: Look, the clouds.
1: 클라우드 온다고? 아니야. 난 무조건 빨래를 다 밖에 넣을 거야.
2: 응?
1: 난 무조건 빨래를 밖에 넣을 거라고.
2: You like the cloud? You don't
1: No,
2: like the
1: no, no,
2: clouds?
1: 너, 너,
2: 부.
1: 너, 너, sunshine, sunshine, I believe so. I, 그, 탁, 탁, 바, laundry.
2: Are you
1: Laundry,
2: gonna
1: outside.
2: hang out the laundry?
1: Sunshine.
2: Don't blame me
1: 응?
2: if it pours again.
1: 아, 정말?
2: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1: 아주 저주를 퍼붓네.
0: 아, 오늘은 제가 좀 사과를 드릴까요?
1: 그러시던가요?
0: 조금 솔직히 말해서 애매한 것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1: 이요.
0: 문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대신에 사과의 뜻으로
1: 네.
0: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좋은 생활 표현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4: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3: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4: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마침내 3주 만에 해가 다시 났네. 기분이 너무 좋은
1: 우후. Finally, finally. 왠지 finally는 이렇게 읽어줘야 될
0: 너무
1: 것
0: 기분
1: 같아요. 예.
0: 좋으니까.
1: The sun is after 3 weeks. 3주가 후에. 예,
0: 왜?
1: 3주 지나서 the sun is 났다. 다시 났네. 다시.
0: 오,
1: 그러면은
0: 오.
1: 예, 다시 났네. Sun is
0: 손이 어디 갔었잖아요.
1: 그죠?
0: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0: Rain is back처럼 다시 돌아왔네요. 그럼
1: 모든
0: sun?
1: 거 노래와 관련이 있네요.
0: 예, sun is back으로 하겠습니다.
1: 오케이.
0: 예.
1: Alright,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정답. Perfect.
0: Wow.
1: Very, very nice. B-A-C-K. 이건 조금 제가 의역을 해놔서 네. 당연히 틀릴 수 있습니다. 자, back은 돌아온이라는 정도가 느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you know, I'll be back.
0: 예,
1: you know?
0: 알죠.
1: 하도 많이 봤을 거기 때문에 예.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after이라고 하는 거는 전에 후에예요.
0: 후에요.
1: Right. So 3주 후에 드디어 the sun is back, right? Okay. So after 뒤에 시간이나 기간을 쓰게 되면 그런 시간이나 기간 후에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So 예를 들어서 6개월 후에 그게 지나서 그럼 어떻게 해요?
0: After 6 months.
1: 그렇죠. 그러면 10년이 지나고 나서 so 10년 후에
0: after 10 years.
1: There you go. Then we are going to make sentences using this. 자, 우리는 만났어. 6개월이 지나고 만났다. 후에 만났다.
0: We met after 6 months.
1: 그는 돌아왔다. 10년이 지나고 나서 돌아왔다. 자, 그러면 현재형으로 쓰세요. He is로.
0: He is back after
1: 10년?
0: 10 years.
1: Beautiful.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So 주어 동사 이 어순 제대로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after 어떤 시간이나 기간.
0: 네.
1: Yes. 자, 낭독해 볼게요. We met after 6 months.
0: We met after 6 months.
1: He is back after 10 years.
0: He is back after 10 years.
1: Mm-hmm. 자, 본문도 finally 이것도 네. 괜찮고요.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0: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1: Yes. 자, 이랬을 때 아직 하도 장마가 오래 졌었잖아요.
0: 그죠.
1: 그러니까 왠지 이게 완전히 온 건지 또 잠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0: 그쵸?
1: 그래서 상대방이 아, 설레발 치지 마. 구름 다 지키잖아. 이런 거 있죠.
0: 그죠, 그죠. 네. 이게 사람이 말이 무섭거든요.
1: 맞아요.
0: 너무 그렇게 뭔가 막 촐랑촐랑 하면요. 네. 그게 또 돌아왔던 운도 달아나더라고요.
1: 이상하게 축구 게임 같은 거 보면은. 오! 왠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친구가 야, 이긴 거야? 이긴 거야? 이러면 불안하잖아.
0: 맞아요.
1: 하지 마. 이렇게 돼요.
0: 그러면 상대방이 골을 넣더라고요.
1: 그렇죠. 에이. 영어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0: 오! 징크스인데 저거요. Don't jinx it.
1: Okay.
0: 구름이 다시 끼잖아. 뭐 are forming again. Forming은 저건데요.
1: 뭐 하는 걸까요? Form 하는 게.
0: Cleansing form.
1: 아, 그거는 foam이고요.
0: 아,
1: 네,
0: foam이에요.
1: 네, 그렇습니다.
0: 죄송합니다. 예. Forming. 이거 처음 봐요. 예.
1: 네. Okay.
0: 그러면 구름이
1: 일단 구름이 없네요.
0: 그럼 구름이니까 clouds 할게요. Already 나왔으니까 이제 헷갈리지 않습니다.
1: Not bad, not bad. 네. So, hey,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0: Mm-hmm.
1: 볼게요. Clouds.
0: Oh.
1: Perfect. So, cloud가 구름이죠.
0: 네.
1: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Mm-hmm. 그래서 cloud들이 막 끼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cloud들이 form하고 있어 라고 해서 동사를 썼는데요. 사실 구름이 낀이라는 형용사도 있습니다.
0: 오.
1: 자, 뭘 것 같아요?
0: Cloud form.
1: 형용사로 cloud에다 뭐 하나만 더하면 돼요.
0: Cloudy.
1: Yes.
0: 아하.
1: 그냥 형용사로 바꿔주는 것도 방법이죠. Alright. So 구름이 낀이라고 하면 한번 써보실래요?
0: 네.
1: Okay.
0: Go ahead. Cloudy.
1: That's right. 정답.
0: Yes.
1: Yes. So 구름이 낀, 뭔가 흐린이라는 형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구름이 끼었다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0: 예.
1: 이거는 form이라는 동사를 활용한 것뿐이에요. So form이 동사로 뭔지 아세요? Form.
0: Form.
1: Mm-hmm.
0: 끼다겠네요.
1: 끼다겠네요.
0: 예, 끼다.
1: 형성하다라는 뜻입니다.
0: 아~
1: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0: 아~
1: form, right?
0: Form,
1: yes.
0: Yeah.
1: So, form이라는 거 형성하다를 의역을 하니까 어떤 구름 같은 것들이 끼다로 의역이 되는 거죠. So 구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Make sense?
0: 아, 이게 플랫폼 할 때 왠지 form?
1: Platform, yes, yes, yes. 뭔가 모양, 상태가 있어야 되잖아요,
0: 네.
1: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부분 보이죠?
0: 예.
1: 이게 진짜 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jinx it 이라고 하는 거. 얘는 이시 거의 변하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왜냐면은 도대체 어떤 거에 대한 설레발을 치는 건지를 이미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다 알기 때문에요.
0: 네.
1: 그냥 jinx it 이라는 게 하나의 동사로 설레발을 쳐서 뭔가를 부정타게 하다라는 느낌. Right? 그래서 아, 괜히 그런 얘기하지 마. 오히려 운 안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사실 jinx it 이라고 하는 거 평소문에도 넣을 수도 있는데요. jinx it 하지 마라고 해서
0: done.
1: 이걸 쓸 확률이 거의
0: yes.
1: 99%라 아하.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징스시 이거라고 했잖아요.
0: 네.
1: 이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 설레발 치고 싶지 않아. 한마디로 그거 부정타기 하고 싶지 않아. 나 아무 말 안 할래. 그럼 나 하고 싶지 않아. 그럼 어때요?
0: I don't want.
1: I don't want. 그 다음에 얘 동사니까 I don't want to
0: jinx it.
1: That's it. I don't want to jinx it. 이런 느낌. Alright. 이렇게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0: 근데 우리가 사실 징크스 하면은 뭐 너 시험 보기 전에 뭐 징크스 있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저희들 명사화해서.
1: That's right.
0: 그러면은 나는 시험 보기 전에 머리 감으면 안 돼. 그러면 내가 공부했던 걸 다 잊어버리는 느낌이야.
1: 그렇죠.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hat's right. 그거 생각난 김에 나중에 그거 활용한 또 제가 대화문도 만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0: 오, 제가 하나 드렸어요.
1: 아, 감사합니다. 예. 또 까먹을 것 같긴 한데. So don't jinx it, right? 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 징크스는 거의 고정이 됐기 때문에 변할 일이 많이 없으니까요.
0: 네네.
1: 얘를 활용해서 한번 우리 패턴 만들어 보면
0: 네.
1: Don't do something. 이게 무슨 말이에요?
0: 그거 하지 마.
1: 하지 마라. 그렇죠? 여기서는 징크스 하지 마. 굉장히 심플하지만
0: 네.
1: 많이 쓰는 그런 패턴이죠. So don't 뒤에 동사 원형 하면 동사 원형 하지 마. 참고로 동사 원형이 비동사의 원형인 be일 수도 있습니다.
0: 네.
1: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많이 쓰죠. 야, 너무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 아이,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이렇게 할 때 기대하다가 뭘까요?
0: Expect.
1: Expect, right? 너무 많이가 뭘까요?
0: So much.
1: 더 부정적인 느낌.
0: Too much.
1: Too much.
0: Yes.
1: 그러면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라.
0: Don't expect too much.
1: 그죠? Hey, don't expect too much, right? 자, 이건 어떻게 해요? 그 문 열지 마. 밖에 몬스터가 있는 거예요.
0: 예.
1: 괴물이 있어요. So 그 문 열지 마.
0: Don't open the door.
1: 그렇죠. Don't open the door. 얘네들은 일반 동사의 원형을 썼기 때문에
0: 네.
1: 나름대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so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0: 네.
1: Hey, don't expect too much.
0: Don't expect too much.
1: Hey, don't open the door.
0: Don't open the door.
1: But 여기 아까 전에 비동사 원형도 들어갈 수 있다고 했었죠.
0: 네.
1: 그거는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비동사 원형으로 쓸 때는 뒤에 뭐가 나올 때?
0: 형용사.
1: That's right.
0: 예.
1: 형용사는 혼자 못 쓰기 때문에.
0: 예.
1: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1: 이거 제가 몇 번째 하는 건데 아마 단어 여러분들이랑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욕심 많은 게 뭘까요? 욕심을 내는 거. 형용사로 욕심 있는, 욕심 내는.
0: 욕심.
1: 아, 몰라. 네. 자, greedy.
0: greedy.
1: Right? 그러면 욕심 내지 마.
0: Don't be greedy.
1: 그렇죠. Don't be greedy.
0: Mm-hmm.
1: Don't be greedy.
0: Yes.
1: So 얘는 욕심을 내는, greedy. 욕심이 있는,
0: yes.
1: 이렇게 뭐 욕심쟁이인 이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형용사니까 비동사의 도움을 받아서
0: Don't
1: 사용한 거죠,
0: greedy.
1: 그렇죠? So 이제 여러분들 제가 예문으로 selfish라는 단어 많이 내거든요.
0: 네.
1: 인위적인 거.
0: 네.
1: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암기가 되셨을 것 같아요.
0: Mm-hmm.
1: So 이제는 요거 연습하기. 아시겠죠?
0: 네.
1: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Hey, don't be greedy.
0: Don't be greedy.
1: Alright. 본문 읽을게요. Hey,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0: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1: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1: 네, 자 다음은요. 난 무조건 빨래를 밖에 넣을 거야.
0: 그럼.
1: 교훈을 얻은 거예요.
0: 그렇죠. Uh-huh. 지금 너무 이게 꿉꿉한 상태에서 빨래를 널어서 약간 질린 것 같아요.
1: 그리고 또 그게 또 있겠네요. 진짜
0: 에이.
1: 오랜만에 해가 딱 또 여기 기회다.
0: 무조건이죠.
1: 무조건 밖에다. 에이.
0: 근데 또 마른 하늘에 비가 그렇게 와요.
1: 아,
0: 조심해야 되거든요.
1: 네.
0: I am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1: Uh-huh.
0: 왠지 여기서 끊어볼까요?
1: 오케이.
0: 네. 나는
1: 밖에
0: 빨래를
1: 런드리를
0: 널 거야.
1: 널다.
0: 널다.
1: 널다. 이 널다.
0: 널다. 이렇게
1: 영어가 더 그러니까 한국어가 더 헷갈려요, 사실.
0: 그렇죠.
1: 너는 게 어디다 뭘 어떻게 하는 게 너는 거예요?
0: 펼치는 거.
1: 펼치는 거요?
0: 예.
1: 바닥에요?
0: 아니요. 그러면은, 건조대.
1: 뭔가
0: 예, 걸단가 보다. 행이다. 행. I am
1: 굉장히 직관적으로 느껴줘야 돼요.
0: Yes, hanging. 아, 그치, B-I-N-G.
1: I'm hanging.
0: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와, 오. 이거 진짜 이거
1: 오케이.
0: 너무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1: 우리말로 널다? 뭐 다른 단어가 있나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 자, 이거 보겠습니다.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0: 와, 이 뭐 맞았다.
1: Perfect입니다. 틀리셨어도 괜찮아요. 와. 괜찮아요. 자, 그래서 hang이라는 게 원래 무슨 뜻이라고요?
0: 거는 거예요.
1: 거는 걸다.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거를 변형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써요. 뭐 너는 거든 거는 거든 똑같은 행위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H-A-N-G, hang. 근데 이거 오늘은 이걸로 입영적하진 않을 텐데요. 비동사 ing 쓴 케이스입니다.
0: 네?
1: 진행형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 사실을 얘기를 할 때 나 진짜 팩트야. 확정됐어. 나 이제 건다. 이런 느낌의 말투입니다. 이거는 오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Alright, so I'm hanging laundry 이렇게 했는데 자, 건다라고 할 때 H-A-N-G잖아요.
0: 네.
1: 과거형, PP형 혹시 알고 있을까요?
0: 어, 이거 했었잖아요. hang, hung, hung.
1: 오!
0: Woo-hoo!
1: Nice.
0: Yeah.
1: hang, hung, hung.
0: Uh-huh.
1: 자, 한번 써볼까요? 네. 스펠링을 한번 써볼게요.
0: 어? 그래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판이 많죠?
1: 이거는 그냥 밑줄인 것뿐이에요.
0: 아, 그래요? 네. 예, 헷갈렸어요. Yeah. 여러 가지 장치를 많이 두시네요, 선생님.
1: 아, 이제는 조금 속여야 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0: 네.
1: 자, 정답 맞습니다. Hang, hung, hung. 아, 이게 약간 주의하셔야 돼요. Hang이라고 하는 단어가 과거형, PP 형태가 다른 의미에 따라 달라질 때가 있어요.
0: 아,
1: 그래서
0: 그래요?
1: 어쩔 때는 행의 과거가 행드가 있습니다. ed
0: 같은 의미인데요?
1: 의미가 달라요.
0: 아,
1: 그래서 그거는 아예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로 유지를 해주시고요.
0: 네.
1: 자, laundr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laundry는 뭐죠? 여기서
0: 빨래.
1: 그렇죠, 빨래예요. 세탁물, 빨래 네. 이것을 바로 laundry라고 하는데 A, U, A, W는 발음할 때 O예요? 어예요? 어에 더 가까워요. 완전 어는 아니지만 이 모양을 O보다는 벌려야 됩니다. 그래서 laundry, laundry가 아니에요. 자, 가봅니다. laundry, laundry.
0: laundry,
1: mm-hmm.
0: laundry.
1: laundry, right? So laundry를 outside에 hang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0: Mm-hmm.
1: 자, 그런데 아까 슬기 씨가 제대로 끊어줬어요. 어디서 끊어줬어요?
0: outside 다음이요.
1: No matter what.
0: 예.
1: 이거 솔직히 원어민들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0: 이거 너무 익숙한데요.
1: No matter what.
0: 예.
1: No matter what. 굉장히 많이 쓰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0: 뭐가 됐든
1: 막 맞아.
0: 약간 이런 느낌?
1: 그거예요. No matter. matter는 문제가 된다라는 뜻인데 중요하다는 뜻인데
0: 예.
1: 문제가 되지 않는다. No matter. Right? 중요하지 않다.
0: 예.
1: What 해서 뭐가 됐든 중요하지 않다가
0: 오.
1: 의역을 하자니까 결국
0: 무조건.
1: 바로 그렇죠.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no matter what 이 되겠습니다.
0: 그 무조건이란 노래를 no matter no matter what 짜짜라 짜라 짜라 찬찬찬 이렇게
1: 그렇게 하나요?
0: 아니요.
1: 아, 그렇군요. 아니요. 저 되게 진지했는데. 아,
0: 예.
1: 그거 하나 내도 될 것 같은데.
0: 예, 오케이.
1: 저 no matter no matter what.
0: 예.
1: 오케이. 자, 비동사 ing로 이거 해 볼게요. 나 가. 나 간다고.
0: I am going.
1: I'm going. 자, 그러면은 나 무조건 가. 나 무조건 간다.
0: I'm going no matter what.
1: 그렇죠. I'm going no matter what.
0: Yes.
1: 자, 이번에는 좀 강력하게 must, 해야만 한다. 이거
0: 네?
1: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떠나야만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야. 무조건 떠나야만 해.
0: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1: 그렇죠. 오늘 안 떠나면 큰일 나거나
0: 그러게요.
1: 뭔가. 그래서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0: Mm-hmm.
1: 네, 이래서 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요렇게. 정해져 있어요.
0: Yeah.
1: 자, 같이 한번 여러분 해볼게요. I'm going no matter what.
0: I'm going no matter what.
1: Alright.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0: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1: Alright. 자, 본문도 읽어볼 겁니다.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0: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1: There you go. 자, 마지막 문장. 나와 있습니다.
0: 네.
1: 어, 노메로와시 계속 생각나서 큰일 났네요.
0: 그렇죠?
1: 네. 자, 다시 비 쏟아져도 날 탓하진 마.
0: 오.
1: 너 지금 징스한 것 같아.
0: 그렇죠.
1: 이런 느낌이죠.
0: 네. Don't me 여기서 끊어볼까요?
1: Mm-hmm.
0: If it pours again. 이게 막 쏟아 붓는 건데요.
1: 오.
0: 날씨니까 또 이시 나왔나 봐요.
1: 네.
0: 쏟아 다시 쏟아 부어도 붓는다 그래도
1: mm-hmm.
0: don't
1: 날 뭐하지 말라요?
0: 탓하는 거예요.
1: 돈 그게 영어로 뭘까요?
0: 탓하다. 나를

0: 나를 미워하지 마로 갈게요.
1: 오.
0: 예. 그것도 말 되잖아요.
1: 괜찮은 아이디어예요. 괜찮은
0: 내가
1: 아이디어예요.
0: 경고했어. Don't hate me. Yeah.
1: 오케이. Don't hate
0: 나
1: me.
0: 미워하지 마.
1: Okay, you know what? It kind of works. 말이 되기도 해요. 그, 나 싫어하지 마라. 그, 또 이래도. 자, 그런데 저는 이거 괜찮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탓하거나 누구를
0: 그쵸.
1: 비난하거나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아마 보면은, 아, 맞다.

0: 비난하다 이러니까 너무 세 보이지만
1: 네.
0: 회화체 같은 데에서 있잖아요. 아, 나한테 뭐라 하지 마.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편하게 구어체로 blame
1: 네.
0: 쓰기도 합니다. Alright. 자, so blame을 탓하다, 비난하다. 자, 그런데 보세요. 뭐 하더라도 비난하지 말라 그랬냐면 if it
1: Pours
0: pours again.
1: again.
0: Right. pour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1: 이렇게 쏟아 붓는 건데요.
0: 맞아요.
1: 예.
0: 맞아요. 근데 벌써 느낌은 왔죠. 그렇죠?
1: 예.
0: pour 한다는 거는 쏟아지다인데 비가 진짜 쏟아지다, 엄청 내린다라고 할 때, rain이라는 동사 대신에 pour 쓰기도 합니다. P-O-U-R, right?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뭐, oh man, it's pouring, right? 그러니까
1: 예.
0: 물론 어떤 사람들은, oh, it's raining hard, it's raining a lot, 이라고도 하지만, oh man, it's pouring. 이러면, 오, 이 사람 영어를 좀 잘하는구나. 이 생각이 좀들 수가 있겠죠.
1: 예.
0: 그래서 pour 썼고요. 자, 여기서 뭐 하나만 봐주세요. 이거는 제가 아마 왕초보 영어에서 저도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1: 네?
0: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얼핏 딱 보면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1: 예.
0: 문제 없어요, 실제로.
1: 네.
0: 근데 if가 원래 무슨 뜻이에요? if요.
1: 뭐뭐
0: 그렇죠.
1: 한다면,
0: 뭐뭐 한다면
1: 네.
0: 비가 온다면 나를 blame 하지 마. 약간 한국어로 어색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조금 뭔가,
0: 비가
1: 예.
0: 오면 날뭐 하지 마. 이게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벌어지면 나한테 뭐 하지 마. 좀 이상해서 원래는 우리말로도 비가 와도 오더라도 뭐라 하지 마.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럽잖아요.
1: 그래서 if를 저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도 배웠던 것 같아요. 뭐뭐 할지라도.
0: 맞아요. That's what I'm about to tell you.
1: 예.
0: Okay? So if라고 하는 거를 무조건 뭐뭐이라면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even if가 뭐뭐
1: 아,
0: 할지라도거든요.
1: 그래요?
0: 그거에서 even을 생략한 거다.
1: 빼고.
0: 그렇게도 가끔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자주 등장하진 않는데요. 이게 은근히 와요. 그래서 if 평소음은 이거는 원래 예전 그냥 일반적이었으면 제가 뭐뭐이라면 했을 텐데 뭐뭐이라도
1: 뭐라도.
0: 막 pours 하더라도 oh, don't
1: Yes.
0: blame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f you fail 그러면 당신이 실패한다면 이라고
1: 네?
0: 원래 해석했는데 어떤
1: 네?
0: 경우에는 당신이 실패 할지라도
1: 할지라도.
0: 하더라도
1: 예.
0: 그리고 if you lose 그러면 당신이 진다면도 되지만 당신이 지더라도
1: 지더라도.
0: 이렇게도 맥락에 따라 될수 있는 거예요. Let me just show
1: 네.
0: you.
1: 예.
0: So hey, don't blame me if you fail. 너가 실패하면 만약 실패하잖아. 그럼 난 don't blame 하지 마. 이것보다는 하더라도
1: 네.
0: 뉘앙스가 비슷해요. 그리고 don't be sad if you lose. 너가 지더라도 sad하지 마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So 얘 같은 경우에 오늘은 뭐 무조건 알아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좀 추가적으로 나는 조금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1: 그럼요.
0: Alright, 읽어볼게요.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1: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0: Very nice.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0: 네, 우리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마침내 3주 만에 해가 다시 났네.
1: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0: 자, 두 번째는요. 난 무조건 빨래를 밖에 넣을 거야.
1: Oh,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2: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0: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2: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0: 이 병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0: 볼까요?
1: 네. After 뒤에 시간 기간 붙여서 얼마 후에 해보겠습니다.
0: 네.
1: 우린 6개월 후에 만났어. 우린 만났다?
0: We met.
1: 6개월 후에.
0: After 6 months.
1: That's right. 자, 그가 10년 후에 돌아왔어. 그는 돌아왔어. 현재형으로 해주세요. He is
0: back.
1: Alright. 10년 후에.
0: After 10 years.
1: Beautiful. Mm-hmm. 자, 마침내 3주 만에 해가 다시 났네. 자, 마침내.
0: Finally.
1: 그 해는 돌아온 상태다. 현재형으로.
0: The sun is back.
1: 3주 후에.
0: After 3 weeks.
1: 아주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We met after 6 months. He is back after 10 years.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자, 다음은요. No matter what 문장 뒤에 붙여주세요. 나 무조건 간다. 비동사 ing로 해볼게요.
0: I'm going no matter what.
1: Alright.
0: Yes.
1: 우린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야 해. Must로.
0: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1: 좋아요. 난 무조건 빨래를 밖에 놓을 거야. 나는 빨래를 걸어 밖에.
0: I'm hanging outside.
1: Hanging?
0: I'm hanging laundry outside.
1: 자, 무슨 일 있어도요.
0: No matter what.
1: That's right. 읽어보겠습니다. I am going no matter what.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자,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3: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2: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3: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1: 미션 해결할게요.
0: 슬기롭게 미션 해결!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4: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0: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4: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1: Yes.
0: Wow.
1: Good job, you guys.
0: 네.
1: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0: 나 학교 가고 학교 가서 공부할래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will go to school and study.
1: There you go. And를 활용을 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No matter what. Alright, 활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무조건 그걸 끝내자. 무조건 그걸 끝내자.
0: 오호.
1: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1: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Bye.

0: 졸업사진 촬영이 있어요. 그때까진 무조건 10kg는 빼야 돼요. 넘치는 식욕에 다이어트 쉽지 않겠지만 이 악물고 해야죠. 이를 악물고 견뎌야 해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ll bite my teeth and endure. 같은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Thanks to you guys, I was able to get to the top. Take this, my token of appreciation. Enjoy!
2: Mmm, it looks delicious. Thanks, Kevin.
1: Mmm, it tastes even better after the hike. I'm feeling very healthy. Me too, it's much tastier here.
2: I have to eat as much as I can since I have to go to work tomorrow. Oh, why does Monday roll around so fast?
1: Oh, Christine, are you having a hard time at work these days?
2: Yeah, a person left the company, so I have to do everything until they hire a new person.
1: Oh, sorry. That's why I haven't seen you at the gym lately. Did the company say they would hire someone right away?
2: They said they would find someone by next week. Until then... I have to bite the bullet. I have to bite the bullet. I have to bite the bullet.
1: Christine, may this chicken wing give you the strength at work.
2: Mm.
1: Hang in there.
2: Mm, mm, mm. Oh, thank you, Kevin. Woo-hoo.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고진감래라는 말 있잖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요. 우리 종종 앞으로 다가올 일을 기대하면서 현재의 고통을 참아내야 될 때 있는데요. 우리 크리스틴도 지금 딱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크리스틴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같은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가득 담았습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 봐요. 우리 세 사람 등산을 마치고 백숙 먹으러 왔습니다. 우리 지난 에피소드 기억하시죠? 친구들 덕분에 정상까지 가봤으니까 오늘 맛있는 백숙은 케빈이 쏩니다. Cheers! 맛있게 먹어, 그죠? 우리 데이빗이 먹으면서 야, 운동도 하고 이 백숙까지 먹으니까 I'm feeling very healthy. 몸이 막 건강해지는 그런 기분이야 라고 했네요. 건강한이란 단어 알고 계시죠? Healthy가 바로 건강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Healthy diet라고 하면 건강한 식습관이라고 사용을 하는데요. 이 건강한이란 단어가 fit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Fit은요, 조금 더 운동을 해와서 몸이 탄탄한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I try to keep fit by swimming. 저는 수영으로 몸을 가꿉니다. 아주 몸이 탄탄하고 건강해 보이는 모습, fit 기억해 두세요. 우리 근데 이 크리스틴이요, 아주 맛있게 먹으면서 내일 일하러 가려면 많이 먹어야 돼, 힘을 내야지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아니 월요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저런, 회사에 좀 힘든 일이 있나요? 아니면 월요병인가요? Oh, are you having a hard time at work these days? 크리스틴, 요즘에 회사 일 많이 힘들어? 하고 물어봅니다. Have a hard time이 힘든 시간을 보내다, 어려움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re you having a hard time making new friends? 너 새 친구 사귀는 게 힘들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는 She has a hard time falling asleep. 그녀는 잠드는 것이 힘들다. 뭐 수면 장애가 있다든지 걱정이 있다든지 하면 우리 잠 못 자잖아요. She has a hard time falling asleep 이라고 하면 그녀는 잠드는 것이 힘들다 라는 뜻입니다. Have a hard time 기억해 두세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회사 부서에 한 사람이 일을 그만뒀나 봐요. So I have to do everything until they hire a new person이라고 하네요. 회사에서 새로운 사람 뽑을 때까지 내가 그 사람 일까지 싹 다 해야 돼. 힘들기는 하겠죠. 자, 이렇게 회사에서 누군가를 고용하다,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는 말은 hire, 반대로 해고한다, 나가세요 하는 건 fire입니다. Hire, fire. 반대

말인데 끝소리가 ire 똑같죠? The company won't hire more people 이라고 하면 그 회사는 사람을 더 뽑지는 않을 거야 이런 뜻이 되고요. You're fired 라고 하면 당신은 해고야 이런 뜻입니다. Hire, fire 세트로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틴이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요즘에 짐에도 못 나오고 운동도 못하고 그렇게 바빴나 봐요. 그럼 새로운 사람을 빨리 뽑아줘야 될 텐데 회사에서 다음 주에는 새로운 사람을 찾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떡해요? 이 악물고 견뎌야지. 이를 악물고 견뎌야 해가 오늘의 한 문장이네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I have to bite the bullet. I have to bite the bullet 입니다. I는 나는 알고 계시죠?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이고요. bite가 앙 무는 겁니다. 그리고 the bullet 총알을 이 앙 물고 있는 거니까 뭐예요? 하고 이를 꽉 물고 참고 있다라는 뜻이죠. I have to bite the bullet 함께 말해 볼게요. I have to bite the bullet. 노란 부분 강조해서 한 번 더요. I have to bite the bullet. 뭐 이를 악물고 견뎌야지 벌 수 있겠어? 우리 케빈이 크리스틴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닭날개를 양보합니다. 이거 가지고 너 힘 내 가지고 회사 일 잘해. Hang in there. 조금만 더 견뎌. 우리 케빈이 주는 이 치킨 윙 날개 먹고 날개 단듯이 일 훨훨 하는 우리 크리스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바쁘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이요. 재미있는 표현이었죠? 이를 악물고 견뎌야 해. 어떻게? I have to bite the bullet. I have to bite the bullet 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내가 감수해야지 뭐 라는 뜻의 말도 있습니다. live with it 이 그것과 함께 살아가다 라는 뜻이잖아요. I'll have to live with it. I'll have to live with it. 내가 감수해야지 뭐.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시끄럽고 장난기 많은 친구랑 짝꿍이 됐어요. 같이 지내기 쉽지 않겠지만 뭐 한 달이면 짝꿍이 바뀌니까 참아봐야죠. 내가 감수해야지 뭐. 어떻게 말한다고요? I'll have to live with it. I'll have to live with it. 그런가 하면 bite, 앙, 물다 가 들어간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할 말 있어도 꾹 참아 bite your tongue입니다. 말 그대로 하면 네 혀를 깨물어라 이런 뜻인데요. 이를 꽉 다물고 할 말 있어도 하지 말라 라는 뜻이 되겠죠. Bite your tongue. Bite your tongue.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요즘 왠지 힘들어 보이는 엄마. 밥도 하는 둥 마는 둥 집도 엉망입니다. 엄마 왜 그래요? 라고 불평하려는데 언니가 막아서네요. 쉿! 할 말 있어도 꾹 참아. 어떡해요? Bite your tongue. Bite your tongue. Great! 이번 시간에는 우리 꾹 참고 견디다 그리고 내가 감수해야지 하는 인내에 관한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말해보면서 내 입에 탁 붙도록 연습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TBS 초딩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재밌는 주제로 영어 발음도 익히고 또 새로운 표현들도 익히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먼저 오늘 다룰 표현들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당연히 들어봐야겠죠. 듣고요,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 의미 여러분 캐치할 수 있는지 체크.

0: 들어볼게요. Let's take a listen.
1: Whoa. Whoa, what are you doing? Ew. Ew, that's gross. Ouch. Ouch, that hurt.
0: 자, 여러분 어때요? 음성만으로 어떤 의미인지 좀 감이 잡혔나요? 자, 그럼 글자로 우리 어떤 단어들 나왔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세 단어 나왔는데 이게 뭐죠, 여러분? 맞아요. 흔한 그냥 일반적인 단어라기보다는 감탄사 표현들입니다. 영어에도 당연히 감탄사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정말 유명한 것들은 우리도 알아야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 선생님이 골라왔어요. 오늘 이 단어들, 이 표현들 무슨 뜻인지도 보고 발음도 같이 익혀볼게요. 자, 이것들 감탄사라고 하죠.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놀라울 수도 있고요. 뭐 짜증이 날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는데 이런 다양한 상황, 지금 그 본능을 표현하는 말들 오늘 영어로 한번 배워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표현은요. 생긴 거 WHOA 되어 있는데 발음은 워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워오, 워오 이렇게요. 이거 언제 쓰는 말이냐면요. 원래는 말을 이렇게 세울 때, 그럴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제 현대 시대에서는 우리 말 안 타잖아요, 잘. 그래서 사람한테도 뭔가를 좀 스톱 시키고 싶을 때 있죠. 오, 진정해, 진정해 이런 식으로 멈춰, 멈춰. 또는 뭔가가 놀라울 때도 이렇게 감탄을 하면서 쓸 수 있어요. 워우, 이렇게요. 자, 예문을 좀 봐야 될 것 같죠? 예문.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친구가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좀 말리고 싶을 때, 워,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워, 이 감탄사 잘 어울립니다. 워, what are you doing? 워, what are you doing? 이렇게요. 워, 오라고 기억을 해놓으면 좀 더 편할 거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로. 자, 이건 뭐냐면요. 스펠링은 두 가지 다 흔한데요. 이 WW 요걸 메인으로 좀 볼게요. 발음은 이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우를 굉장히 빠르게 해서 마치 유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이우. 이우를 빠르게. 이우. 자, 그리고 이거는요. 항상 이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선생님 표정처럼 느낌이 오나요? 뭔가 징그럽거나 역겹거나 이럴 때 있죠? 웩이랑 같은 겁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Ew, that's gross. Gross라는 이 형용사량도 많이 쓰이죠. 역겨운, 뭔가가 좀 징그럽거나 그럴 때 있죠? Ew, that's gross. 웩, 역겨워, 웩 이런 거. 오케이,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마지막은 Ouch! 이렇게 생겼습니다. Ouch! 이거 발음 어렵지 않죠? 이건 느낌이 어떠냐면요. Ouch!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Ouch! 약간 깜짝 놀라면서 아플 때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말 할 때는 아야 있죠? 아야라는 뜻입니다. Ouch! 오케이. 야, 아프잖아. 아야, 아프잖아. 이렇게요. 친구가 만약에 뭐 꼬집거나 뭔가를 했을 때 야, 아야, 아프잖아 라고 해볼까요? Ouch, that hurt. Hurt는요, 아프다 라는 뜻인데 지금 동사 과거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팠잖아 이렇게요. Ouch, that hurt. 그거 아팠다. Alright.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영어에도 감탄사 있고 우리 대표적인 것들이라도 같이 알고 나니까 재밌죠? 그럼 우리 이 발음 조금 더 연습을 확실하게 해보러 떠나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네, 그럼 오늘 배운 감탄사 표현들 우리 발음 정복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표현, 워 이거죠. 워, 오를 우리 영어답게 발음을 하면 돼요. 워, 뭔가 좀 진정시키고 싶을 때 자, 듣고 따라해 주세요. Whoa. One more time. Whoa. 좋아요. 자, 두 번째로 요거 발음 기억하죠? 이유. 이유를 좀 많이 빠르게 해서 마치 유처럼요. 자, 듣고 따라해 주세요. 이유. 한 번 더요. 이유. Great. 웩이란 뜻이었던 것도 기억하죠? 자, 마지막입니다. 아플 때 있죠? 아야. Ouch. 가볼게요. Ouch. 한 번 더. Ouch. Great job. 자, 그럼 이 감탄사들 들어가 있는 문장까지 한번 연습하면서 뜻도 좀 확실하게 익혀볼까요? 먼저 첫 번째.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한국말로 좀 번역하기 애매한데요. 워 이렇게 해볼까요? 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뭔가 지금 하려던 거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 거죠? 말리고 싶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자, 영어로 듣고 따라해 주세요. Whoa, what are you doing? Great, 조금 더 천천히 해볼까요? Whoa, what are you doing? Doing, great. 자, 두 번째입니다. Oh, wait, 그거 역겹다 라는 거. Ew, that's gross. Gross라는 형용사도 오늘 어휘 기억해 주세요. 자, 전체 문장 갑니다. Ew, that's gross. Gross, great. One more time. Ew, that's gross. Gross, 좋아요. 자, 이 ew라는 표현도요, 다, 오늘 배우는 거 다 은근히 유용합니다, 여러분. 알아두면 좋아요. 자, 마지막. 이번에는 친구가 예를 들어 꼬집었을 때, 아야, 아프잖아. 가볼게요. Ouch, that hurt. That hurt, great. One more time. Ouch, that hurt. That hurt. Good job.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 자, 그럼 우리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음성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한번 연습해 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Whoa. Whoa. Whoa, what are you doing? Whoa, what are you doing? Ew. Ew. Ew, that's gross. Ew, that's gross. Ouch. Ouch. Ouch, that hurt. Ouch, that hurt.
0: 네, 여러분, 오늘 배운 감탄사, 발음뿐 아니라 뜻까지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겠죠?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이 언제나 여기 이곳 EBSE 초등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다시 또 만나요. 빠바!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우선 오늘의 단어

0: 원어민 발음으로 같이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Bath. B-A-T-H. Bath. Bath. Toothpaste. T-O-O-T-H-P-A-S-T-E. Toothpaste. Toothpaste. Toothbrush. T-O-O-T-H-B-R-U-S-H. Toothbrush. Toothbrush.
0: 이제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까요? 오늘 we're going to learn about in the bathroom. 욕실. 여러분, 우리 욕실 안에는 다양한 물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욕실 안에서 우리가 여러 액션을 하죠. 영어로 같이 말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오, bath. 목욕이란 뜻이에요. Oh, this boy loves to take a bath. 목욕하는 것을 아주 즐기고 있는 것 같네요. Bath. 그 다음은 toothpaste. 치약이란 뜻이죠. When we brush our teeth, we use our toothpaste. 치약을 꼭 써야 돼요. 그 다음은 of course, toothbrush. 칫솔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은 칫솔로 매일매일 양치 잘하고 있죠? 자, 여러분 잘했고요.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목욕, bath. 친구들, 끝에 s 발음이 아니라 th, f 발음이에요. 입에서 바람이 느껴져야 돼요. bath. Very good. 그 다음은 치약, toothpaste예요. 친구들, 가운데 f 발음 다시 한번 잘해보고요. One more time. toothpaste. Good job. 칫솔, toothbrush. One more time. toothbrush. 아주 잘하는데요. 이제 우리 단어를 같이 들어볼게요.
1: Bath. Bath. Toothpaste. Toothpaste. Toothbrush. Toothbrush.
0: Okay, let's learn some sentences together. 이건 뭘까요? The baby likes to take a bath. 아기는 목욕하는 것을 좋아한다. Do you like to take a bath too? 여러분도 좋아하나요? 친구들, 목욕은 영어로 bath였잖아요. 목욕을 하다는 take a bath이에요. You must remember that, okay? 자, 같이 따라해봐요. The baby likes to take a bath. Oh, that was very good. I need some more toothpaste. 나는 치약이 더 필요해. 친구들, 우리가 치카치카 양치할 때 toothpaste를 쓰죠. 더 필요하다. I need some more 라고 외치면 돼요. Let's practice together. I need some more toothpaste. Wow,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그 다음, I brush my teeth with my toothbrush. 저는 칫솔로 이를 닦아요. Of course, 칫솔 아니면 뭘 쓰겠어요? 칫솔은 영어로 toothbrush이에요. 그리고 이를 닦다, brush my teeth. 치카치카. 우리 친구들 같이 말해볼게요. I brush my teeth with my toothbrush. Wow, good job, guys. Okay,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Soap. S-O-A-P. Soap. Soap. Shampoo. S-H-A-M-P-O-O. Shampoo. Shampoo. Bubble. B-U-B-B-L-E. Bubble. Bubble.

0: Okay, our next word is soap. 비누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프로 손을 꼭 씻어야 돼요. Soap. 그 다음은 shampoo. 샴푸란 뜻이죠. When we wash our hair, we must use a shampoo. Okay? Next. Bubble. 거품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take a bath 이렇게 목욕을 하면 버블이 생기죠. 참 재밌어요. 그러면은 막 산타클로스처럼 머리에 이렇게 쓰면 아주 웃기죠? 자, 그럼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 시간이에요. 비누, soap. 친구들, soap가 아니라 가운데 O 발음을 내보세요. soap. 잘했어요. 샴푸, shampoo. 친구들, sham이 아니라 sham이라고 발음해야 돼요. shampoo. Good job. 거품, bubble. 잘했어요. 한번더 해볼게요. bubble. Very good. Okay,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Soap, soap. Shampoo, shampoo. Bubble, bubble.
0: 자, 다음 예문 한번 볼게요. You must wash your hands with soap. 너는 꼭 비누로 손을 씻어야 돼. 맞아요. 안 그러면 잘안 닦이거든요. 자, you must는 꼭 해야 한다요. Wash, 씻다. Your hands with soap, 비누로. 오케이. 자, 여러분 같이 practice 해볼게요. You must wash your hands with soap. 오! 살짝 길었어요. 근데 역시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그 다음, she washed her hair with shampoo. 그녀는 샴푸로 머리를 감았다. Of course, you must use a shampoo. 자, 머리를 감다도 역시 wash라는 표현을 써요. Wash your hair. 자, let's say it one more time. 샴푸 발음 잘해보세요. She washed her hair with shampoo. Wow, that was perfect. Okay, our last sentence. He rubbed his hands and made bubbles. 그는 손을 비비며 거품을 만들었다. 친구들, 해본 적 있나요? 좀 재밌는데. 자, bubbles, 거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비비다는 rub라는 동사를 써요. 우리 친구들 같이 따라해봐요. He rubbed his hands and made bubbles. Wow, you guys were great today. Okay,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1: Bath, bath. Toothpaste, toothpaste. Toothbrush, toothbrush. Soap, soap. Shampoo, shampoo. Bubble, bubble.
0: 친구들, 오늘은 욕실, in the bathroom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같이 영어 공부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기관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Unit 122, LL. Let's go! Phonics LL. O, O, O. O, bell.
1: O, bell.
0: O, well.
1: O, well.
0: O, tell.
1: O, tell.
0: O, sell.
1: O, sell.
0: O, fall.
1: O, fall.
0: O, tall.
1: O, tall.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은 두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게요. 르 소리가 나는 알파벳 L이 두 개 있으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3: 울.
2: Good job! 그럼 울 소리가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종, bell이에요. 여기 끝에 어 소리 들렸나요? 우리가 종을 치면 땡 하고 아주 긴 소리가 들려요. 종, 영어로 bell. Bell. Bell. Good job. 어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 우물, well이에요. 여기 끝에 어 소리 들렸나요? 우리가 어떤 마을에 가면 사람들이 땅을 판 우물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물, 영어로 well. Well. Well. Very good. 이 다음 단어도 어 소리가 나요. 바로 말해주다, tell이에요. 어 소리 들렸나요? 우리는 상대방에게 항상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말해주다, 영어로 tell. Tell. Tell. Good job. 또 어떤 단어가 어 소리 날까요? 아, 팔다, sell이 있었네요. 여기 끝에 어 소리 들리나요?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죠. 팔다. 영어로 sell, sell, sell. 발음이 너무 좋아요. 또 오 소리 나는 다음 단어 배워볼게요. 바로 떨어지다, fall이에요. 어 소리 들렸죠?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면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떨어지다, 영어로 fall, fall. Fall. Very good. 오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키 큰 tall이에요.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요. 키가 큰 사람도 있어요. 키 큰 영어로 tall. Tall. Tall. Great job. 와우! 이렇게 오 소리 나는 단어가 아주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르 소리 나는 알파벳 L이 두 개 있으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 배웠죠? 네, 아주 잘했어요. 신기한 오 소리. 그럼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오, 오, 오.
2: Good job.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요. 우리가 이거를 치면 윙, 땡 하고 이런 긴 소리가 나요. 종, 영어로 뭐예요?
1: Bell.
2: 아주 잘했어요. 종, bell. 오 소리 들렸죠? 자, 로건아, 그러면 써니가 벨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각자 세 번씩 치기예요. 오케이? Here you go.
3: 네.
2: Me? Okay. 써니가 칠게요. Three times. 들어보세요. Wow. Wow.
3: That's six. Nine.
2: Six, yes. 자, 그럼 총, bell 다시 발음해 주세요.
3: Oh, oh, bell. Oh, oh, bell. Oh, oh, bell.
2: Very good. 이 다음 단어도 어 소리가 나요. 사람들이 땅을 파서 만든 우물. 영어로 뭐였죠?
3: Well.
2: 네, 아주 잘했어요. 우물, well. 어 소리 들렸죠? 그럼 다시 발음해 주세요.
3: Oh, oh, well. Oh, oh, well. Oh, oh, well.
2: Well done. 또 어떤 단어가 어 소리 났죠? 아, 말해주다.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말 말해줘야 되잖아요. 말해주다 영어로 뭐였죠?
3: Oh, oh, tell. Oh, oh, tell. Oh, oh, tell.
2: 아주 잘했어요. 이 다음 단어도 어 소리 났는데요. 우리가 물건을 사기도 하지만 팔기도 해요. 팔다 영어로 뭐였죠?
3: Sell.
2: Correct. Sell. 어 소리 들렸죠? Okay, Logan. How about we write sell? Sell 한번 써보세요. S 소리 나는 S 붙여주세요.
3: L and another L.
2: 와우, 한 번에 썼는데요. Sell. 아주 잘했어요. 팔다, sell. Let's say it again.
3: Oh, oh, sell. Oh, oh, sell. Oh, oh, sell.
2: That was very good. 이 다음 단어도 어 소리가 나요. 우리 날씨가 추워지면 낙엽이 떨어지죠. 떨어지다. 영어로 뭐예요?
3: Fall.
2: Very good. Fall. 어 소리 들렸죠? 자, 그래서 말이죠. 써니가 낙엽을 가지고 왔어요. 자, 로건한테 몇 개 줄게요. 우리 같이 던져봐요. Here you go.
3: I'm gonna have more than you.
2: Wait. You have to wait for me, okay? 기다려봐요. 자, 써니도 낙엽이 있어요. 그럼 우리 여러분, leaves가 fall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One, two, three 하면 던져볼 거예요. Okay?
3: I'm gonna do it next.
2: Okay. 자, one, two, three. Wow! 해보세요. Wow! 친구들, 방금 봤나요? The leaves were falling. 떨어지고 있었어요. 자, 떨어지다. Fall.
3: Oh, oh, fall. Oh, oh, fall. Oh, oh, fall.
2: Very good. Oh,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Logan, 우리 중에 누가 키가 더 커요?
3: You.
2: Me. 네, 키 큰 영어로 뭐예요?
3: Oh, oh, tall. Oh, oh, tall. Oh, oh, tall.
2: Great job! We did it!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도 아주 잘하는데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 불러봐요.
0: Let's chant! Let's go! Phonics LL O, O, O O, Bell
1: O, Bell
0: O, Well
1: O, Well
0: O, Tell
1: O, Tell
0: O, Sell
2: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O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O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식사, 간식, 이렇게 음식과 관련된 표현들을 배우고 있죠. 오늘은 점심 벌써 먹었는데 라는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Week 20. Meals and snacks. I can tell someone I already ate lunch.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0: 영어로 공부하기 전에 웜업부터 한번 해볼게요. Look at the time. 시간을 봐봐요. What time is it? 몇 시인가요? 12시 반이네요, 그쵸? 우리 친구들은 보통 몇 시에 점심을 먹어요? 12시? 12시 10분? 네, 뭐 곧쯤 먹죠, 그쵸? 근데 여기 서 있는 여자분은 점심을 못 먹었나 봐요. So she's asking. 그래서 물어보고 있어요. 같이 점심을 먹자고. 그런데 저쪽 끝에 있는 남자분은 이미 점심을 먹었나 봐요. I already ate lunch.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쵸? 아, 그런데 여기 있는 유부는 뭐 하시는 거죠? 점심시간인데 졸린가 봐요, 그죠? 주무실 것 같아요, 그쵸? 자, 나 배가 고파. 나 배가 불러. 나 졸려. 요런 표현들을 요 세 분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표현들도 함께 한번 알아볼게요. 그럼 오늘의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1: Are you hungry?
2: I already ate lunch. I'm full.
1: Okay. I'll go eat lunch now.
2: Bon appetit.
0: 자, 그럼 공부 시작해 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Are you hungry? Are you hungry? Hungry가 배고픈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Are you hungry?라고 하면 배고파요? 라는 질문이 되죠. 자, 이 질문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Are you hungry? Are you hungry? 잘했어요. 이렇게 are you 다음에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오면 너 요런 상태니? 라고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그런 질문이 됩니다. 자, hungry 대신에 그럼 다른 단어들도 한번 넣어볼까요? 어머, 너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이 나는구나. 아프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Are you sick? Sick이라는 단어가 아픈이라는 표현이거든요. Are you sick? Are you sick?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Are you sick? 잘했어요. 너 졸리니?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졸린이라는 표현은 sleepy이죠. Are you sleepy? Are you sleepy?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Are you sleepy? 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너 피곤하니?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피곤한, 지친, tired라는 표현을 씁니다. 조금 발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tired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나야 돼요. tired가 아니고 tired, tired. 이렇게 발음합니다. Are you tired? Are you tired? 피곤하니? 라는 질문이죠. Are you tired? 그래서 are you 뒤에 이렇게 상태가 오는 단어가 들어가면 너 그 상태니? 라는 질문이 돼요. Are you sick? Are you sleepy? Are you tired? 그리고 앞에서 있었던 are you hungry?가 있었죠. 자, are you hungry? 이렇게 물어봤더니 I already ate lunch. I already ate lunch. 라고 일단 얘기를 하네요. 그쵸? Already는 이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ate lunch. 라고 하면 나는 점심을 먹었어. 이런 뜻인데 I already ate lunch. 라고 해서 나는 이미 점심을 먹었어. 라는 그런 조금 의미가 달라진 단어,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I already ate lunch. 요거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I already ate lunch. I already ate lunch. 잘했어요. 그런데 이 already이라는 단어에 어려운 발음이 다 들어있어요. all 할 때 그 L 발음과 re 할 때 그 R 발음, 그 다음에 D 발음은 우리의 리을과 비슷한 발음이 돼요. 영어에서 특히 이제 북미권에서는 D나 T가 모음 소리 사이에 껴있으면 리을을 아주 살짝 발음하는 것처럼 발음이 돼요. 그래서 already, already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자, 처음에

0: 발음할 때는 혀가 앞쪽은 윗니 뒤쪽에 쭉 스트레칭해서 붙으면서 목구멍을 약간 막는 듯한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혀가 입 중간으로 와서 혀의 양쪽을 긴장시켜주면서 레, 그 다음에 리 하는 거죠. 단어 하나가 참 발음하기 어렵네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Already, already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돼요. I already ate lunch. 나 이미 점심 먹었어 라고 하면서 I'm full 이라고 했죠. Full, hungry의 반대말이에요. 배부른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I'm full 이라고 하면 나 배불러 라는 말이 되겠네요. 자, 우리 친구들 배가 부르다 상상하면서 나 배불러 같이 한번 해볼까요? I'm full. I'm full. 나 배고파는 어떻게 할까요? I'm hungry. 그쵸? Full 대신에 hungry를 넣어주면 돼요. 나 아파는 어떻게 할까요? I'm sick. 영어 어렵지 않죠? 너무 쉽죠? 그쵸? 네,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돼요. 자, I'm full 이라고 했더니 Okay, 알았어. I'll go eat lunch now 라고 말을 했어요. 나 이제 가서 그럼 점심 먹을게 라는 말이죠. 그럼 나는 간다 이 말이에요. Go가 가다라는 뜻인데요. I'll go eat lunch 라고 했잖아요. 가서 먹을게 라는 의미죠. 우리도 이렇게 가서 먹다 그냥 뭐 먹으면 되는데 가다라는 말을 꼭 넣잖아요. 영어도 go를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자, eat lunch는 점심을 먹다 라는 뜻이고요. now는 지금이죠. 그래서 다 종합해 보면 나는 가서 지금 점심을 먹을 거야 이런 말이 되죠. 자, 그랬더니 Bon appetit 라는 말을 했어요. 이거는 영어가 아닌 것 같죠? 자, Bon appetit는 맛있게 드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프랑스어 표현이에요. 그런데 영어로는 맛있게 드세요 라는 표현이 사실 없어요. 뭐 have a good meal 이런 말을 잘 안 쓰거든요. 물론 뭐 enjoy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프랑스어 표현을 빌려와서 쓰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드세요. Bon appetit인데 발음이 마지막 t를 프랑스어는 발음하지 않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Bon appetit라고 마지막 t까지 발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발음 참고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을 쭉 봤는데요. 여러분 어려운 거 없었죠?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Are you hungry?
2: I already ate lunch. I'm full.
1: Okay, I'll go eat lunch now.
2: Bon appetit.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Level Up 시간입니다. So,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그림을 다시 보면 the woman standing up, 서 있는 저 여자분이 질문을 해요. Are you hungry? 너 배고프니? 당신 배고파요? 이런 뜻이죠. Are you hungry? 대답은 어땠을까요? 아, 나 이미 점심 먹었어요. I already ate lunch 라고 얘기를 했죠. I already ate lunch. 이 표현 다 기억나시죠? Already 발음도 기억나시고요. 그래서 난 배가 불러. I'm full.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그죠? 그랬더니 여자분이 아 그러면 내가 지금 가서 점심 먹을게. I'll go eat lunch now.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럴 때는 맛있게 드세요 라는 말 할 수 있겠죠. 요거 발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Bon appetit 혹은 미국에서는 마지막 T까지 발음해서 Bon appetit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요 컴퓨터를 보고 있는 건지 자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분에게도 질문을 해요. Are you sleepy? Sleepy가 잠이 오는 뭐 이런 표현이죠. Are you sleepy?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남자분은 졸린 것 같아요. I didn't sleep well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I didn't sleep well 이라고 하면 나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않은 말이죠. 밤새 뭔가 열심히 준비를 했나 봐요. 그죠? 자, 이 표현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저 잠을 잘 못 잤어요. I didn't sleep well. I didn't sleep well. 잘했어요. Oh, I'm sleepy. 네,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죠. 저 졸려요. I'm sleepy. 자, 그러면 자야 되겠죠. 아, 근데 사실 회사에서 자면 안 되지만 점심시간은 자유니까 잠시 잘 수 있잖아요. 물론 잠시 낮잠을 잘 때는 뭐 우리가 꿈을 꾸는 경우가 많이 없지만 밤잠을 잘 때 주로 하는 말이긴 한데 농담 삼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자, 좋은 꿈 꿔, 이렇게 그럴 때 쓰는 표현이 sweet dreams 라는 표현이에요. 자, sweet dreams. 요거는 우리 친구들 평상시에 밤에 잘 때 엄마 아빠한테도 아니면 동생이나 언니나 뭐 형 다 쓸 수 있는 거죠, 가족끼리. sweet dreams. sweet dreams. 요 표현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오늘은 밥을 맛있게 드세요 라는 bon appetit 라는 표현도 배워봤고요. 잘 자, 좋은 꿈 꿔, sweet dreams 라는 표현도 배워봤네요, 그쵸? 그 외에도, 나 이미 점심 먹었어요. I already ate lunch. 이런 표현들도 기억나죠? 자, 여러분 많이 많이 복습해주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Okay, we're gonna do the chant. You guys, follow me. Are you hungry? Are you hungry? Are you sick? Are you sick? Are you sleepy? Oh, are you sleepy? Are you tired? Are you tired? Bon appetit! Bon appetit!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someone I already ate lunch. 나 이미 점심 먹었어 라는 말 여러분 할 수 있죠? 그러면 check 할게요. 간단했죠? I already ate lunch 라고 하면 됐어요. 상대방에게 어떤 상태냐 라고 물어볼 때는 Are you hungry? Are you sick? 이런 표현들도 있었고 Bon appetit! 맛있게 드세요 라는 표현도 우리 배웠죠? 자, 이 표현들 다 잘 기억나게 복습 많이 해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쌤이랑 오늘도 재밌고 즐겁게 한번 영어 공부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0. Where do they work? Tuesday. Suitcases and passports. I can guess a place that has suitcases and passports.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그지요? 자,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쌤이랑 한번 확인해보러 갈까요?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어제와 같이 아이들이 speed

0: quiz, guessing game을 하고 있죠. Guessing game, 알아맞히기 게임이지? Okay, 자, 오늘도 a boy and a girl이 보이네요. I see a boy and a girl.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보입니다. But it seems like 남자아이가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A boy is giving hints. Okay? 그리고 여자아이가 지금 trying to guess. 지금 알아맞히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쵸? I think a girl is trying to guess the answer, right? 그리고 남자아이 위에 이제 뿅뿅뿅뿅 그림들이 있는데 저게 힌트들 같아. 저 무슨 그림들인지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저기에는 여행용 가방이 보입니다. 여행용 가방은 suitcases라고 해요. Okay, the first hint is suitcases.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거 조그만한 수첩인가요? Okay, a small notebook or a small book. 조그만한 책이 보이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게 뭘것 같아요? 공인가요? 아니면은 네모 칸이 이렇게 뿅뿅뿅뿅 있는 거 보면은 왠지 it seems like a parking lot, right? 주차장인 것 같은데 그냥 일반 주차장인 것 같진 않습니다. Okay, so we have three hints. 세 개의 힌트가 있는데 뭘지 굉장히 쌤도 궁금하네요. 우리 친구들도 궁금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 한번 리딩에서 힌트를 더 얻어보고 오세요.
1: Guessing game. Are you ready? First hint. People carry suitcases. Second hint. People hold a small book in their hands. Third hint. This place has a huge parking lot. Where is this place?
0: 잘 들어봤나요? 이번엔 read and speak time입니다. 방금 들어본 reading에서 힌트를 잘 얻어봤지? 그걸 쌤이랑 하나하나씩 잘 살펴볼게요. 짜자잔! 자, first hint.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뭐였어? 우리 친구들 먼저 들었잖아. 자, 첫 번째 힌트는 people carry suitcases. One more time. People carry suitcases. 무슨 뜻일까? 자, 일단 빨간색으로 표시된 단어부터 쌤이랑 볼게요. 자, 첫 번째는 carry 나왔습니다. carry, carry. 우리 친구들 carry라고 할죠? 안 돼요. carry, carry. R이 두 개나 있으니까 혓바닥은 앞이야, 뒤야? 뒤에 있습니다. carry, carry. 자, carry의 뜻은 뭐냐면, 짜잔! 들다, 나르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가지고 간다, 뭔가 들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uitcase가 보입니다. suitcase. 아까 쌤이 알려줬는데 suitcase가 뭔지? 짜잔! 여행용 가방이에요. 그냥 가방이 아니라 큰 이거 트렁크 가방 있지? 그걸 suitcase라고 합니다. suitcase, suitcase. Alright, 자, 한번 발음 따라해 볼게요. carry. carry, suitcase, suitcase. 자, 한번 문장 다시 볼게요. People carry suitcases. 자, 우리 친구들 해볼까요? People carry suitcases. 좋습니다. 자, 사람들은 뭘다 들고 있대요? 여행용 가방들을 다 가지고 있대요. 여행용 가방을 막 이렇게 끌고 간다는 뜻이겠죠? 어딜 것 같아? 많은 장소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But that was our first hint, okay? Suitcases. 자, 여행용 가방이 첫 번째 힌트였습니다. Okay. 자, second hint. 빠밤. 뭘까? 짠! People hold a small book in their hands. One more time. People hold a small book in their hands. 자, 이건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빨간색으로 체크된 단어. 짜잔! 자, hold. 한번 발음 다시 봐봐. Hold. Hold. 아니죠. Hold. No. Hold. Hold. 자, hold의 뜻은 짜잔, 잡다라는 뜻입니다. Hold. Okay. 자, 이렇게 꽉 잡다. Hold. Hold. 그래서, 내손 잡아. 이럴 때, hold my hand라고 하죠. 자, hold. 잡다. 그다음에 small book 나왔어요. small은 big and small 바로 작은이란 뜻이고요. book는 책이지. 그래서 small book 하면 작은 책입니다. 어유 사람들이 조그만한 책을 손에 이렇게 들고 있다네요. Okay, 다시 읽어볼게요. People hold a small book in their hands.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시작. people hold a small book in their hands. Okay. Okay. 사람들이 조그마한 책들을 이렇게 손에 들고 있다고? 쌤도 아직 모르겠어요. 한번 다시 또 볼게요. 자, third hint. Okay. 세 번째 힌트는 짜잔. This place has a huge parking lot. A huge parking lot. Huge가 뭘까? Huge. Huge 아니야. Huge 아니고 huge. Huge. 이 단어 말할 때 우리 친구들 꼭 huge, huge야 이러던데 아닙니다. Huge, huge. 자, 무슨 뜻인지 보자. Huge는 바로 아주 큰, 거대한이란 뜻입니다. 코끼리를 생각하면 돼요. An elephant is a huge animal. 자, 코끼리 아주 거대한 동물이죠. 자, huge는 big보다 더 큰 것을 말할 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Huge, huge, no, huge, huge, okay, 아주 큰, 거대한. 그 다음에 parking lot를 볼게요. Parking lot, parking lot. 이거 굉장히 많이 쓸 것 같아. 우리 친구들도 알아두면 너무 좋은 단어입니다. 바로 주차장이죠. 자동차를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거.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자동차 말고 다른 것들도 많이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자동차 말고 뭘 또 주차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 자, parking lot. Parking lot. Okay. 자, 문장 다시 볼게요. This place has a huge parking lot. 이 장소는 아주 거대, 엄청나게 큰 주차장을 가지고 있대요. 어딜까, 얘들아? 뭐, 백화점, 뭐, 뭘, 다양한 곳이 큰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데 좀 감이 오나요? Okay. 자, where is this place? 어딜 것 같아요? Where is this place? 한번 힌트를 다시 put together 해보자. 짜잔! 이거 뭐예요? 여행 가방이 영어로 뭐였지? 맞아, suitcases였죠. Suitcases.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 빠밤. 이거 뭐예요? A small book. 조그만한 이 책 아니면 뭐 이렇게 notebook, 그 수첩 같은 걸 갖고 다닌대. Okay. 자, 그 다음에 주차장. 주차장. Parking lot이긴 한데 엄청나게 거대한 parking lot이래. 어딜 것 같아? Okay. A huge parking lot. Okay. Suitcases, a small book, and a parking lot. 우리 친구들 감이 왔나요? 선생님이 아주 엄청난 힌트를 또 줄게. 짜잔! 뭘 것 같아요? 이 사람 뭐예요? 얘들아,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Pilots라고 하죠. Pilot. Pilot. 쌤이랑 많이 다른 단어지? Pilot. Okay. 이게 좀 엄청난 힌트가 되는데요. 파일럿이 많이 있는 곳, 파일럿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자, 얘들아 이제 답을 한번 줘봐. 선생님, 3 seconds. 3, 2, 1. Did you guess it? 자, guess 해봤어요? 자, 정답은 짜라라란! 바로바로 공항입니다. 공항, 맞아, 얘들아. Suitcases, a small book, a huge parking lot, pilot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공항입니다. 오, 오케이. 자, 근데 a small book, 선생님 왜 조그만한 책을 들고 다닌대요? 아, 얘들아, 여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권은 passport라고 하잖아요. 그쵸? passport. 자, 일단 아무튼 공항이 답인데 공항은 영어로 바로 airport라고 합니다. airport, airport. 자, 공항이 영어로 airport 기억할 수 있겠죠? 오케이,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알아맞추느라 너무 고생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chant and move time 한번 가져볼게요. 입을 크게 벌려서 쌤이랑 chant 불러주세요. Here we go. Where is this place? Where is this place? Suitcases go roll, roll. Suitcases go roll, roll. Huge parking lot. Huge parking lot. Passports here. Passports here. Pilots and passengers. Pilots and passengers. This is the airport. This is the airport. Good job, everyone. Excellent.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Cartoon Talk 시간이 왔습니다. 아까 봤던 그림 기억해요? 오케이. 자, 그 그림 안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쌤이랑 보러 가볼게요. 짜자잔, here we go. 짜잔, this was today's picture. 자, 지금 speed quiz, guessing game 하고 있는 중이죠? 남자애가

힌트를 막 주고 있어요. 자, 어떤 힌트들인지 쌤이랑 자세하게 볼게요. 짜자잔. 자, first clue. There are suitcases and a huge parking lot. 오케이, 이거 무슨 뜻일까? 자, first clue, 첫 번째 힌트. There are suitcases. 어, suitcase 뭐였지, 얘들아? Suitcase, 여행용 가방이었죠? 그래서 거기에는 여행용 가방들이 많고 and a huge parking lot. 그리고 huge가 뭐였지? huge, huge 아니고 그쵸, 아주 큰이란 뜻이었죠. 거대한, 아주 큰 주차장이 있는 곳이래요. Okay, one more time. First clue. There are suitcases and a huge parking lot. Alright. 자, 이거 듣고 알아맞힐 수 있을까요? 자,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 라고 합니다. I don't know. 아직 감이 안 온가 봐. 그럴 수 있지 뭐, 그쵸? 자, 그랬더니, Oh, you carry a small book called passport 라고 합니다. carry는 아까 들고 있는 이란 뜻이 된다 그랬죠. 들고 있다. 그래서 무엇을 들고 있을까요? 무엇을 들고 있어요? A small book. 조그만한 책을 들고 있는데요. Okay. You carry a small book called passport. 자, passport라고 불리는 조그만한 책을 들고 다닌대요. Okay. passport는 여권이죠. 그쵸? 자, 그랬더니, Oh, 맞춰요. Oh, is it an airport? 어, 공항인가? 라고 합니다. 맞나요? 그랬더니 Yes, you got it! 라고 해요. 맞아, 너가 맞췄어! 라고 하지요. 자, 얘들아, 공항이 영어로 뭐라고? Airport! 라고 했지요. 꼭 기억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아니, 벌써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 왔습니다. 자, 볼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guess a place that has suitcases and passports. 오, 얘들아, suitcase 무슨 뜻이었어요? 여행용 가방이자 passport는 여권입니다. A small book, a passport, right? 자, 그래서 나는 suitcases, 여행용 가방들과 여권이 많이 보이는 장소를 알아맞출 수 있다, 없다? 아, 있어요. 체크 해볼게요. 자, 그 장소는 어디였나요? 공항이었잖아, 그쵸? 공항은 영어로 airport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 Airport, airport.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내일 또 더 재밌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Bye bye, butterfly.

Bear, are you sure this will make a giant one?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EBS
3: English. 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4: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3: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4: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로봇카.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니콜 선생님, 오늘 정말 더웠어요. 이렇게 더운 날에는 역시 아이스크림이죠. 선생님은 무슨 맛을 좋아하세요? 저는 바닐라를 좋아해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맛 묻고 답하는 표현 알려주세요. 하이 친구들, 영어의 바나다 4학년 우리 친구들의 영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맛, 선생님은 원래 커피 초코맛을 좋아했는데요, 요즘에는 민트 초코맛에 푹 빠져 있어요. 민트 싫어하는 친구들 많죠? 올여름에는 도전. 자, 오늘은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맛 묻고 답하기 함께 배워볼게요. What's like your

0: vanilla. Favorite. What's your favorite flavor? I like vanilla. What's your favorite flavor? I like vanilla.
1: 친구들, 우리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묻고 답하기 여러 가지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해볼 표현도 친구들이 사실 생활에서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일 거예요. 너 무슨 맛 좋아해? 무슨 맛이 제일 좋아? 이런 말 많이 하죠. 우리 보통은 아이스크림 고를 때, 또 요즘에는 맛있는 맛이 들어간 우유도 있으니까요. 이런 우유 같은 음료 고를 때도 자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물어보는 표현이요. 네가 가장 좋아하는 맛이 뭐야예요. 어떻게? 뭐야? 물어보니까 what? 네가 your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flavor, 맛,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flavor이라는 맛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딸기맛, 초코맛, 바닐라맛, 바나나맛 등등등 이런 맛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기억하면서 문장 말해볼게요. What's your favorite flavor? 이젠 잘할 수 있잖아요. What's your favorite flavor? 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대답도 해야죠. 나는 바닐라 맛을 좋아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I 좋아해. Like 바닐라. Vanilla. 우리말이랑 비슷한데 강조점이 좀 다르죠. 그리고 우리말은 바닐라 이렇게 입술이 붙지만 영어는 V로 시작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I like vanilla. Excellent. 자, 그럼 이렇게 좋아하는 맛 묻고 답하기 도와줄 단어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Flavor. Vanilla. Chocolate. Strawberry. 오늘은 맛에 관한 단어예요. 무슨 맛 할 때 그 맛이 flavor. Flavor이에요. Flavor. 써볼게요. Full. F, L이 만나서 full. 첫 소리 됐고요. 여기에 A는 A 소리 나네요. 자기 이름처럼. V, 소리 나는 V에다가 O, R인데 소리는 R 하고 나요. Full, A, V, R. Flavor. Flavor. 한 번 더. Flavor. 맛. 초코맛, 딸기맛, 바닐라맛, 바나나맛, 민트 초코맛, 커피맛 이런 맛이 flavor. 첫 번째 맛은 vanilla예요. 딱 봐도 친구들 무슨 바닐라 맛인 거 알겠죠? 우리말로는 바닐라라고 쓰지만 영어는 vanilla. vanilla 이렇게 발음해주면 좋겠어요. V-A가 V 소리 나고요. N-I-L, nil 그리고 LA가 L 붙여서 vanilla. 조금 익숙하지 않아도 한번 해봐요, 친구들. Vanilla. Vanilla. 아, 잘했어요. 바닐라 맛. 두 번째는 아마 많은 친구들이 좋아할 맛 같아요. 선생님도 한때는 제일 좋아하는 맛이었어요. Chocolate. Chocolate. 초콜릿이죠. 실제 초콜릿도 chocolate 할 수 있고 초콜릿 맛도 chocolate 부를 수 있어요. 첫 소리가 ch가 만나서 만드는 ch 소리예요. ch ch 그리고 아 소리 나는 o 그리고 k 소리 나는 c 그리고 o 그다음에 lit. 아이고 단어가 엄청 기네요. 천천히 chocolate. Chocolate. 한 번 더. Chocolate. Very good. Chocolate.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초콜릿 또는 초콜릿 맛. 마지막 단어는 뭘까요? 이미 친구들이 알고 있는 단어인데 맛의 단어로 선생님이 가져왔어요. Strawberry. Strawberry. Strawberry는 딸기잖아요. 딸기인데 우리가 딸기를 좋아한다 할 때는 strawberries라고 우리 여러 개 예전에 배운 적이 있어요. 오늘은 맛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strawberry까지 써볼게요. 첫 소리가 str까지 str 그리고 aw 만나서 어 그리고 b에

0: 말은 한 번만 울 소리 내고 이 strawberry, strawberry. 점점 배가 고파지는 오늘의 문장 만들기 도전. 먼저 물어보는 말은 네가 좋아하는 맛이 뭐야? 저 어떻게? 뭐야? What's 너의 your 가장 좋아하는 favorite 맛? Flavor 붙여서 What's your favorite flavor?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무슨 맛 좋아해? 답도 해봐야 되겠죠. 나는 바닐라 맛 좋아해. I 좋아해. Like 바닐라? Vanilla 이렇게 붙여서 I like vanilla. 한번 더. I like vanilla. 이번에는 나는 초코맛, 초콜릿 좋아해. 초콜릿 맛, 초코맛 좋아해. 어떻게? I like까지는 똑같죠? Chocolate, chocolate. 한번 더. I like chocolate. 이건요, 친구들, 초콜릿을 우리가 좋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초코 맛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진짜 초콜릿을 좋아하는지, 요거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무슨 맛 좋아하냐고 물어보니까, I like chocolate 하면 나는 초콜릿 맛 좋아해가 되겠어요. I like chocolate. I like chocolate. 초콜릿 좋아해서 여러 번 말해봤어요. 자, 마지막은 나는 딸기 맛 좋아해. 딸기 맛 좋아하는 친구들 많더라요. 선생님 가장 좋아하는 친구도 꼭 쉐이크 먹을 때도 딸기 쉐이크, 또 아이스크림 먹을 때도 딸기 토핑 얹어 먹고요. 빙수도 딸기 빙수. 이렇게 딸기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나는 딸기 맛 좋아해. I like strawberry. 여기서 하나 선생님이 말해줄 게 있어요, 친구들. 딸기 맛 말고요. 딸기, 과일로서 딸기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죠. 이렇게 과일로 딸기를 좋아한다고 할 때는 우리 예전에 배웠어요. I like strawberries까지 해줘야 돼요. 나는 딸기 좋아해. I like strawberries. 그런데 오늘은 딸기 맛 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strawberry라고 표현을 하면 돼요. I like strawberry. I like strawberry. 하면 나 딸기 맛 좋아해가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만들어 본 문장들 모두 모아서 신나게 챈트로 불러볼까요? Let's chant! 상대방이 좋아하는 맛 묻고 답하기 할수 있는 상황들 선생님이 준비했어요. 그림 보면서 친구들 알맞은 문장 크게 외쳐봐요. 우왕, 아이스크림이다. 우리 아이스크림 먹자. 너는 무슨 맛을 좋아해? 나는 초콜릿. What's your favorite flavor? I like chocolate.
1: 오늘 저녁에 집에 갈때 아이스크림 사가려고 하는데 무슨 맛 사갈까?
0: What's your favorite flavor? 전 바닐라 좋아해요. I like vanilla.
2: 맛있는 음료수 많다. 너는 무슨 맛 제일 좋아?
0: What's your favorite flavor?
2: 난 딸기 우유 살 거야.
0: I like strawberry.
3: 자, 이제는 오늘 배운 내용 모두

모두 모아서 미션 해볼 시간이죠. Are you ready? Mission of the day. 잘 듣고 대답의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써보세요. 단어 중에서 첫 번째 두 글자만 완성하면 돼요. What's your favorite flavor? I like chocolate. 오호, 한 번 더. What's your favorite flavor? I like chocolate. 잘 들리게 선생님이 chocolate이라고 했어요. 들어갈 두 글자 찾았나요? 3, 2, 1, 정답은 그래요. chocolate을 완성하는 첫 번째 두 글자는 함께 모여 ch 소리가 나는 ch였어요. chocolate. 그림을 보고 어울리는 문장을 고르세요. 이 친구의 손에 무슨 맛 우유가 들려있는지 보고요. What's your favorite flavor? 이라고 친구가 물어봤어요. ABC 읽을 수 있죠? 알맞은 답 골라볼게요. 3, 2, 1, 정답은 그래요. 딸기맛 우유 들고 있네요. I like strawberry. 난 딸기맛 좋아. 다음 질문에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아빠가 집에 올 때 아이스크림 사오실 건가 봐요. 무슨 맛 좋아하니? What's your favorite flavor? 여기에 알맞은 이 친구의 답을 골라주면 돼요. A, B, C 다 읽을 수 있는 문장이네요. 3, 2, 1, 정답은 그래요. B, I like vanilla. 저는 바닐라 맛을 좋아해요. 에요. A도 C도 like를 사용을 했지만 A, I like light blue는 나는 파란색을 좋아한다. 색깔. C, I like summer. 나는 여름을 좋아한다. 계절에 대한 답이네요. 맛에 대한 대답은 B. Well done! We did it! 예이!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은 우리 좋아하는 맛 물어보고 답하기 배워봤어요. 친구들도 마트에서 뭐 우유 고를 때, 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고를 때 오늘 배운 표현들 꼭 사용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Mm-hmm. 이렇게 해보세요. 좋아하는 맛을 물어볼 때는 What's your favorite flavor? 좋아하는 맛을 알려줄 때는 I like

0: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친구들 과연 오늘은 어떠한 미션 문장이 우리에게 올까? 아, 궁금하시죠, 여러분? 오늘은 제가 실제로 아는 친구 중에 한 명인 잭의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잭이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말이에요.
1: 그래서는 안 되는데 컨닝을 하다가 네네 들켰어요. 어머, 저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친구들한테 듣고서 깜짝 놀랐지 뭐예요. 자, 그것과 관련된 것이 오늘의 미션 문장입니다. 똥! 이런 말 샤이니가 할 수 있었겠죠.
0: 야, 잭이 시험에서 컨닝했다는 걸 막 발견했어. 막 알게 되었어.
1: 자, 이런 말. 조금 뭔가 길죠?
0: 그렇지만 여기에서 핵심 표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뭔가를

0: 알게 되었을 때, 발견하게 됐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일단은 우리 단어부터 만나봐요.
1: 단어부터 알아야지.
0: 맞아요, 여러분.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의 첫 번째 단어, yet! Oh! Find out! 여러분! 사실 표현이죠. 이것이 우리 그 핵심 문장, 미션 문장에 꼭 들어가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요. 요 사람이 뭔가를 돋보기를 들고 궁금했던 것을, 오! 이거! 이러면서 발견하는 모습 아닙니까? 오! 이거! 알아냈다! 이런 모습이죠. 바로 그거예요. 이게 find out입니다. 뭔가 몰랐던 사실을 알아내거나 발견했을 때쓸수 있는 말이에요. 진짜 진짜 중요해요. 잘 써요. Find out. Find out. Very good. And next. Aww, cheat. 여러분, 그림을 보면 느낌이 팍 오죠? 지금 시험을 보는 것 같은데 이 친구는 통통통통 공부한 것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 얘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떻게 하고 있어? 정답이 뭐지? 이러면서 우리 흔한 말로 맞아요. 커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정행위 하는 것을 보고 cheat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면 진짜 안 되는데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친구 없겠죠? Big no. 절대 안 돼요. 자, 일단은 우리 단어 배우는 김으로 그냥 따라서 말해볼게요. Cheat. Cheat. Very good. And next. Trouble. 이라는 단어군요. 자, 이 단어도 정말 정말 많이 쓰죠? 자, 이 아이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네? So many troubles, right? 자, 이렇게 trouble 하면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살다 보면 문제 없으면 좋겠지만 아주 가끔씩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 단어 trouble. Trouble. Very good. And next, percent 라고 하는 단어군요.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말로도 사실은 퍼센트, 뭐 100%, 10% 이런 식으로 퍼센트라고 발음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영어로 percent인데 막 좋겠죠? 와, 80%, 30%, 25% 등등등 있습니다. 맞아요. 퍼센트, percent. Very good. 네, 어렵지 않았죠? 자, 이렇게 단어 표현들 확인해 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영어에 보완해 볼게요.
1: I just found out Jack cheated on the test.
2: Are you sure?
1: I'm 100% sure.
2: Aww. He's in big trouble now.
0: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아니, 잭이 진짜 왜 그랬을까? 그쵸? 자, 한번 어떤 대화 내용이었는지 보겠습니다. A. 이 친구가 좀 놀래면서 막 말을 하잖아.
1: I just found out Jack cheated on the test. 라고 말해요.
0: 내가 막 found out. 자, 여러분, 여기 빨간 색깔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 아까 단어 볼 때, find out. 기억나세요? 무슨 뜻이었죠? 뭔가를 알아내다. 발견하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find의 과거형을 이렇게 found로 씁니다. 그래서 found out. 발견했어. 내가 막 발견했어. 근데 뭐를 발견했냐면, Jack cheated on the test. 잭이 커닝했다라는 것을, 부정행위했다는 것을, 근데 어디에서? On the test. 시험에서 잭이 커닝했다라는 거. 아, 어떡해. 너무 충격받을만 하죠. 여러분, 따라서 말해볼게요.
1: I just found out Jack cheated on the test. I just found out Jack cheated on the test.
0: 자, 여러분 이렇게 find out 원형으로 그렇죠? 뭔가를 알아내다, 발견하다 라는 이 표현 이용해서 더 많은 문장 만나봅니다. 자, 야, 너 그거 알아냈어? 어, 알아냈어? 라는 말로 Did you find it out? 그렇죠? 그것이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find out 했니? 라는 말이죠. 해볼게요.

0: 너 언제 그걸 알아낸 거야? 라는 말입니다. When did you find out?
1: When did you find out?
0: 잘했어요. And next. 야, 너 파티 가고 싶다고 했잖아. 그 파티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 뭔가 좀 알아낸 거 있어? 이런 말로 Did you find out about the party?
1: 야, did you find out about the party? I wanna go too. 나도 가고 싶다.
0: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뭔가를 뻥 알아내고 뻥 발견했을 때 find out. 여러분 잘 기억해서 사용해 보세요. 자, 어쨌든 이 대화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지금 막 알게 된 건데 잭이 시험에서 컨닝을 했대. 이 말이었잖아요. 그랬더니 비가 너무 놀라는 거야. Are you sure? 야, 너 그거 확실한 거야? 라고 하죠. 진짜 많이 써요. 그쵸? 못 믿겠을 때. Are you sure? Are you sure?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자, 그랬더니 A가 I'm 100% sure. 자, 여러분 진짜 진짜 확실할 때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그냥 Yes, I'm sure. 이거 말고도 내가 100% 확신한다 라는 말로 I'm 100% sure. 그쵸? 100을 영어로 100, 100 라고 하니까요. 그쵸? 말해볼게요. I'm 100% sure.
1: I'm 100% sure.
0: 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랬더니, 비가, 잭,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라고 말해요. 자, 이 말을 영어로, He's in big trouble now. 라고 해요. 자, 여러분, trouble 아까 무슨 단어였죠? 문제. 근데, big trouble 하면 큰 문제잖아. 그래서 그큰 문제 안에 있는 거예요. 큰 문제 속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에이끙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런 말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좋은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is in big trouble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따라서 말해보세요. He's in big trouble now.
1: He's in big trouble now.
0: 그래. 그러니까 왜 그랬어? 모르면 그냥 안 쓰면 되죠. 또는 찍어서 쓰거나. 그죠? 내가 아는 대로 쓰면 되지. 왜 컨닝을 했을까? 아이고.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은 안타깝지만 우리는 어쨌든 이 상황을 영어 공부하는 그런 상황으로 쓰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2: 나, 잭이 시험에서 커닝했다는 걸막 알게 되었어.
0: Speak. Jack cheated on the test. 너 그거 확실한 거야? Speak.
3: Are you sure?
2: 100% 확실해.
0: Speak.
3: I'm 100% sure.
0: 아휴, 걔 이제 큰일 났다. Speak. 그만해, 컨닝하지 마. 정말 잭에게 이 노래를 불러주고 싶은데. 자, 여러분, 우리 일단은 영어에 반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과연 어떠한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Question number one. 아이고, 그 말이 나왔네요. 잭이 시험에서 컨닝했다는 것을 막 발견했다. 여러분, I just found. 과연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3, 2, 1, 3. 그렇죠. 뭔가를 알아냈다라고 할때 found out 했으면 되죠. 예! 예, 말해볼게요. I just found out Jack cheated on the test.
1: I just found out Jack cheated on the test.

0: And next. 언제 발견했니? 언제 그걸 알아냈니? 약간 이런 느낌이죠? When did you out?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3, 2, 1, 띵! 바로 여러분 알아내다, 발견하다라고 할 때 find out! 예! 빰빠바바밤. 그래요. When did you find out?
1: When did you find out?
0: When did you find out? 그래요. 자, 오늘의 마지막 단어 연상 퀴즈.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딱 그림만 봐도 큰 문제에 휩싸인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3, 2, 1, 띵! 바로 문제라고 하는 trouble! 예이! 이렇게 뭔가 몰랐던 것을 빰! 알아내다, 발견하다 이런 말로 find out 배워봤어요.
2: 나 잭이 시험에서 컨닝했다는 걸 막 알게 되었어. 그 말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 다 같이
0: I just found out Jack cheated on the test. 그러니까 또는 뭐 응용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 샤이니가 결혼했다는 걸 내가 막 알게 되었어. 자, 이 말도 해볼까요? I just found out Shiny is married.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얼마든지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Okay, find out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See you next time. Bye-bye.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형용사가 명사를 어떻게 꾸미는지 배웠습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형태였는데 이게 딱 모아놓고 보니까 또 특별했다, 그쵸? 자, 오늘은요, 조금은 생소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형용사가 보어자리에 어떻게 오는지를 모아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근데 의외로 굉장히 익숙한 문장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일단 선생님이 보여주는 문장과 사진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꽃이 아주 형형 색깔의 꽃과 그림이 딱 있네요. The pictures are beautif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형용사 beautiful 요거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 사진이요. 어머나, 굉장히 잘생긴 유럽 사람이 서 있습니다. You look gorgeou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형용사는 어떤 친구죠, 여러분? 마지막 사진 볼게요. 어머나, 어떤 분들이 환하게 웃고 계세요. 마치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분들인데 We can make it right!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맨 마지막이 형용사입니다. 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고민해 보시고요.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형용사는 명사를 꾸민다 라고 지난 시간에 기본 개념을 배웠다면 오늘은 명사를 꾸미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꾸미고 안 꾸미고를 떠나서 꼭 필요한 형용사, 딱 그 자리에 존재하는 친구를 볼 겁니다. 이 뭔 말인고 하니. 요런 거 일단은 복습을 좀 하도록 하죠. 자, 형용사의 정의는요. 명사를 일단은 꾸며주는 말이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고 정의가 오늘 집중해야 할 정의는 위에 있습니다. 명사를 보충하는 말이라는 게 하나 추가가 되어 있네요. 그게 바로 보어인데 보어가 어떤 건지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우리 예전에 중앙영어 클리어 보어 맨 처음 부분에 다뤘었는데 그거 한번 더 복습해 주시고요. 자, 보어라는 친구는 주로 비동사 뒤쪽에 쓰이는 단어들이 보어였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뭐 비동사 말고도 막 look 이런 단어도 있었고 become 이런 단어도 있었고 기억이 안 나면 꼭 복습해주고요. 자, 그런 단어들 뒤에 나오는 게 보어였는데 그 보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가능해요. 형용사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형용사를 모아서 보는 거고요. 자, 형용사가 보어일 때는 주어를 보충하거나 목적어를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말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무슨 건지 감이 잘 안 오죠. 자, 이럴 때는 그냥 예문을 보는 게 빠릅니다. 자, 예문 볼게요. 지원 is beautiful. 자, 예문에 그냥 집중하자고요. 뜻에 집중하지 말고. 자, 지원은 아름답다 라는 뜻인데 자, 여기서 beautiful 이라는 단어가 형용사입니다. 비동사 뒤에 왔고요. 이 친구가 바로 보어예요. 그러니까 보어로서 형용사가 쓰였다 라고 알 수가 있겠고 그게 다야. 자, 근데 여러분, 지원 is beautiful 이 문장 자체가 어렵나요? 어렵진 않죠. I'm pretty, you're handsome, 지원 is beautiful. 요거는 우리 초등학교 때도 배웠던 문장이에요. 다만 요 beautiful 이라는 게 보어구나, 형용사구나, 그 용어를 새롭게 알아가시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요 첫 번째 거가 바로 지원이라는 주어를 beautiful 이라는 보어, 즉 형용사가 보충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원이는 아름답다라는 보충 설명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아래 She made 지원 beautiful 이라는 문장 해석하면 그녀는 만든다 지원을 아름답게 라는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서의 그녀는 오늘 선생님의 메이크업을 아름답게 해주신 헤어 메이크업 선생님 정도로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beautiful 마찬가지로 보어이고 형용사가 쓰였습니다. 지원이 beautiful하게 만들어준 거니까 마찬가지로 지원을 보충 설명을 해주네요. 이게 바로 보어라는 개념이고 이 자리에 형용사가 쓰였구나.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포인트는 보어 자리에 부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예문부터 볼게요. 요거 해석하면 뭐예요? 그 그림들은 아름답다죠? 자, 그런데 자, 그 그림들은 아름답다라고 할 때, 저 beautiful 자리에 the pictures are beautifully 해서 아름답게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해석도 이상해지죠. 그래서 요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 한번 강조해보고. 자, 예. 해석하면 you, 당신은 look, 보인다, gorgeous. 하면은 멋지게, 뭔가 되게 멋있게 보인다, 혹은 뭔가 굉장히 나이스하게 보인다, 뭔가 오늘 조금 태가 난다, 이런 느낌으로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형용사입니다. 자, 여기에서도요, look, 자, 멋지게라고 선생님이 해석을 해서 많은 친구들이 여기에 부사를 넣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gorgeously, 이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안 돼요! 부사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반드시 형용사를 넣어주셔야 하는 게 시험 문제의 포인트. 왜 그러냐? 형용사만이 이 자리에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주제인 형용사를 기억해 주세요. 자, 요거를 해석을 하면 우리는 만들 수 있다. 그것을 올바르게. 즉, 그것을 고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올바르게 뭐뭐하게 라고 해석이 되니까 부사 같죠? 그치만 보호 자리에 부사는 오면 안 됩니다. 형용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rightly 대신에 right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 계속 같은 내용을 강조하죠. 지난 시간에는 형용사는 명사만 꾸민다. 요걸 강조했다면 오늘은 형용사 자리에 부사 오면 안 된다. 보호 자리엔 부사가 오면 안 된다. 지금 이걸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알겠죠? 자, 오늘 요 배우는 단어들, 요 형용사 자리에는 반드시 반드시 형용사만 쓰셔야지 부사 쓰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해석은 부사처럼 되지만 절대로 부사를 쓰면 안 된다는 우리말과 영어 해석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요렇게 하면은 오늘 이렇게 쫙 봤네요.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교과서에서 자주 나오는 여러분들의 질문 한번 다뤄볼 건데요. 부사로 착각하기 쉬운 형용사들이 좀 있습니다. 자, friendly, lovely 둘다 ly로 끝나는데요. 이 친구들 형용사입니다. 굉장하죠? 친근한이라는 뜻이고 사랑스러운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명사에 ly가 붙으면 형용사고 형용사에 ly가 붙으면 부사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는, 요 아래에 있는 규칙까지는 외울 필요가 없다지만, 요 위에 있는 두 단어 있죠? Friendly, lovely가 형용사라는 건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grammar였고요. 이제 listening 넘어가겠습니다.
1: The pictures are beautiful. The pictures are beautiful. You look gorgeous. You look gorgeous. We can make it right. We can make it right.
0: 자, 오늘도 형용사 위주로 들어보겠습니다. 뒤에 beautiful. 아름다운이란 뜻이에요. beautiful. beautiful. The pictures are beautiful. 그 그림들은 아름다워. 두번 듣겠습니다.
1: The pictures are beautiful. The pictures are beautiful.
0: 이번에는 gorgeous라는 단어네요. 고저스 아니고요. gorgeous. gorgeous. gorgeous. You look gorgeous. 내가 아주 멋져 보여. 두번 듣겠습니다.
1: You look gorgeous. You look gorgeous.
0: 이번에는 right. 알 발음으로 시작해요. right. We can make it right. 우리가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어. 마지막 두번 듣겠습니다.
1: We can make it right. We can make it right.
0: 자, 이제 전체 문장 사진과 함께 듣고 복습하겠습니다.
1: The pictures are beautiful. The pictures are beautiful. You look gorgeous. You look gorgeous. We can make it right. We can make it right.
0: Speaking point 시간입니다. 이제 영어로 어떻게 이 문장들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건데요. 한국어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 머리로 생각 많이 해주세요. 나무들이 키가 크다.

내가 피곤해 보인다. 우리는 그것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나무들이 키가 크다. 키 선생님, hate, height. 요거 생각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키가 크는 그냥 tall 요거 쓰면 됩니다. 자, 굉장히 간단한 문장인데요. 일단 tall 형용사입니다. 요거 tall, tally 뭐 요런 이상한 부사 가져다 쓰지 마시고 tall이라는 형용사 쓰면 되고, 요게 바로 trees라고 하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 그리고 그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쓰였다 생각하면 돼요. 오늘의 핵심은 보어 자리에 오는 형용사.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rees are tall. 자, tall 아니고요. 따라해볼게요. Tall. Tall. 한번 더요. Trees are tall. 나무들이 키가 크다. Trees are tall. Very good. 자, 내가 피곤해 보인다 라는 문장인데요. 자, tired 요것도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몰랐죠? 자, you look tired 같이 해보죠. You look tired. 한번 더. You look tired. Tired 아니고 tire. 이렇게만 묶어주세요. You look tired. 한번 더. You look tired. Wonderful.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더 크게라고 해서 bigger, 비교급의 형용사가 들어갔는데요. 더 크게 해서 biggerly, 뭐 이렇게 ly가 들어가야 되나 할수 있는데, 오늘 거듭 강조했죠, 선생님이? 부사 안 됩니다. 자, 우리말로 해석을 할 때는 이 자리에 부사가 들어가야 할것 같지만,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만 가능하다는 거 잊으면 안 되고요. 자, biggerly 아니고 bigger 따라해 볼게요. We can make it bigger. 한번 더. We can make it bigger. 자, 우리는 그것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조금 더 빠르게. We can make it bigger. Wonderful. 아주아주 아주 잘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스피킹 포인트였고요. 이제 복습하셔야지요.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Reading and Writing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겨울에 관련된 설명이 이어지는 글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Winter, 겨울은 이다, 춥다, 입니다. 자, 이 자리, 비동사 뒷부분인데요, 들어갈 단어는 춥다. 자, 단순히 해석만으로는 잘안 풀리죠.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와요. cold 고르셔야겠죠. coldly 이런 부사 오지 않아요. 자, 두 번째는 영작인데요. 이 계절은 모든 것을 하얗게 만든다. make라는 동사 사용해 주세요. 1. This season makes everything white. 자, 여기서 핵심은 하얗게라는 걸 whitely라고 안 쓰시는 겁니다. 자, 하얗게라고 해서 하얗게 whitely 부사처럼 쓰시지 않고 그냥 형용사형태 그대로 쓰는 게 포인트. 오늘 이 말만 선생님이 한 10번도 넘게 하는 것 같아요. 자, it also 이것은 또한 가지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휴일을 가지고 있다인데요. 자, 형용사의 위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 복습. 형용사 위치는 어디? 명사 앞이죠. 자, important, 중요한인데 이거는 우리말이랑 똑같다고 했어요. 중요한 휴일, important holiday 이 순서라고 했고요. My family members, 나의 가족 구성원들은 become 더욱더 가까워진다. 겨울 기간 동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정답은요. 자, be나 become이나 뒤에 형용사가 옵니다. 그러면 ly는 걸러야겠죠. 그리고 더욱더 가까워진다라고 선생님이 해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비교급을 넣는 게 맞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reading and writing 지문이었고요. 전체 지문 성우 선생님 목소리로

0: 듣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1: Winter is cold. This season makes everything white. It also has a very important holiday. My family members become closer during the winter.
0: 자, 원포인트 정리합니다. 오늘은 형용사 마지막 시간, 형용사가 보호자리에 쓰일 때를 배웠습니다. 자, 형용사라는 거는 명사를 보충하거나 꾸며주는 말이라고 했고요. 자, 형용사가 보호자리에 쓰일 때 해석은 주어를 보충하거나 목적어를 보충할 때 맞게 하시면 된다.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해석할 때 부사처럼 해석이 되지만 이거를 정말 부사로 쓰면 안 되고 beautifully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그냥 형용사로 맞게 쓰셔야 된다.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두 번에 걸친 형용사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부사에 관련해서도 재미나게 공부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의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혼합가정법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말 그대로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섞인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어렵지 않고 헷갈리지 않는 팁이 있으니까 수업 잘 들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난 시간 퀴즈 정답은 내가 점심을 먹었다라면 배가 고프지 않았을 텐데 누가 봐도 해석도 그렇고 뒤에 주절의 would have PP 형태도 그렇고 가정법 과거 완료죠. 이때는 had PP가 정답이니 정답은 if I had eaten lunch, had eaten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의 혼합가정법이 어떻게 들릴까? 우리 대화문 속에서 한번 들어볼 텐데요. 내 남동생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들었어. 괜찮니? 상태가 좋지 않아. 그가 의사 선생님의 조언을 들었더라면. 여기는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 해석인데, 뒤에가 지금 괜찮을 텐데, 뒤에는 또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법 과거의 느낌이야. 그쵸? 동생이 어서 회복하길 바랄게. 자, 여러분들 이미 힌트는 좋습니다. 이 문장이 어떻게 들리는지 거기에 집중해서 지금 바로 대화문 들어보죠.
1: I've heard that your brother is in the hospital now. Is he okay?
2: He's not feeling well. If he had taken the doctor's advice, he would be fine now.
1: I hope he'll get well soon.
0: 자, 잘 들어보셨나요? 자, 먼저

대화문 따라가면서 혼합가정법의 형태를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죠. I've heard that your brother is in the hospital now. I've heard. 내가 들었거든. 뭘? 너의 남동생이 is in the hospital now. 지금 병원에 있다고. 즉, 병원에 입원했다고 들었어. 이 말입니다. Is he okay? 괜찮니? He's not feeling well. 그러면 이제, it feel well. 그러면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다는 이제 건강적으로 좀 좋지 않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he's not feeling well.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러면서, if he had taken the doctor's advice. 자, if 절에 had PP가 나왔어요. 그쵸? 우리 had PP 쓰면, 뒤에는 would have PP다. 이렇게 되게 열심히 지난 시간에 연습을 했는데, 웬걸? 여기는 would have PP가 아니라, would be. 그냥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써버립니다. 그럼 이거는 여기는 과거 완료인데, 여기는 과거. 가정법 과거야. 이거 비문 아닌가요? 아니지. 잘 생각해봐야 돼. 해석이 말이 되잖아. 만약에 그가, 즉, 남동생의 의사선생님의 조언을 들었었더라면, 과거 사실의 가정 맞죠? He would be fine now. 아, 지금 괜찮을 건데, 지금 안 괜찮아. 이거 현재 사실의 반대 맞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상황의 가정을 하고 싶을 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가 섞인 문장이 되겠습니다. I hope he will get well soon. 그가 어서 get well. 그러면 나아지다, 좋아지다, 회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얼른 낫길 바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혼합가정법 말 그대로 주절과 종속절, 그러니까 if절과 그다음에 주절이 나타내는 때가 서로 다를 때 쓴다. 가정이 꼭 뭐뭐 하면 할 텐데와 했다면 했을 텐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다면 지금 이럴 텐데 또 당연히 존재하니까 그때는 섞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혼합가정법 형태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흔하게 쓰이는 형태가 지금 나와 있는 첫 번째 형태입니다. if절은 과거 완료를 쓰고요. 우리가 배운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를 써주는데 방금 대화문 본 것처럼 주절은 그러면 조동사 과거에 have PP가 아니라 주절은 조동사 과거에 그냥 동사 원형 써서 현재 사실에 반대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해석이 했다면 할 텐데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즉, if절이 동사의 과거형, 즉 가정법 과거이고, 그다음에 주절이 조동사 과거의 have PP, 즉 가정법 과거 완료인 문장도 있기는 있어. 근데 좀 드물어요. 요렇게 가정할 수 있는 상황이 드물어서 그런 거야. 이 경우가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어쨌든 있긴 있겠죠? 그럼 이 부분 해석에, 만약 뭐뭐 한다면, 현재 사실에 반대, 그때 당시 그렇게 했을 텐데, 과거 사실에 반대, 아,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섞이는 가정법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문 속에 이 문장 다시 한번 돌아보면, If he had taken the doctor's advice, 뒷부분은 과거를 가정해보는 거야. 이미 동생은 의사 쌤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게 팩트죠. 만약 의사 쌤 말만 잘 들었어도, He would be fine now. 아, 지금 괜찮을 텐데. 지금 안 괜찮은 거죠. 병원에 있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섞이는 가정법이 우리 바로 혼합 가정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혼합 가정법을 헷갈리지 않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은 부사 well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아까 대화문에서 우리 남동생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라고 할 때, he's not feeling well 이렇게 말을 했거든. 근데 우리가 그냥 well 그러면 뭐 그새 부사 형태 good 얘는 형용사로 좋은 뭐 이러고 이거의 부사가 well. 얘는 우리말로 잘이야. 이렇게만 외우면 이제 이상한 문장을 좀 만들어내는 경우를 쌤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때 well은 기능 또는 능력에 관한 걸 나타내는 부사예요. 근데 우리는 막 이렇게 말하지. 아, 영화 잘 봤어. I watched the movie well. 이렇게 번역을 해버립니다. 영화 잘 봤어. I watched the movie well. 맞는 거 아닌가? 할수 있겠지만

영화를 본다는 게 능력이나 무언가 기능적인 건 아니잖아. 이렇게 쓰면 완전 콩글리시 안 되고요. 우리 그냥 이럴 때는 I enjoyed the movie. 아, 영화 재밌었어. 영화 잘 봤어.는 영어로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잘을 막 한국말에선 여기저기 많이 붙이거든. 어, 나잘 먹었어. 어이, 맛있게 잘 먹었다. 이러잖아. 그럼 영어로 또 I ate well. 이렇게 말하면 완전 이상하게 들린다는 거야.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enjoy를 좀 활용해봐서 I enjoyed the meal. 어, 식사 잘했네요. 잘 먹었습니다. 라고 할 때도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well은 어떨 때 쓰느냐, 그럼. 뭐, 이런 문장에서 I can write short stories well. 저는 단편 소설을 잘 씁니다. 이거 본인의 능력이잖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 가면 자주 들을 수 있어요. 병원 가면 의사쌤이 막 물어보는 건강을 체킹하시죠. Are you eating well? 식사는 잘 하시고요. Are you sleeping well? 잠은 잘 주무십니까? 이때는 가능해. 이때는 아까 ate well은 안 된다고 했지만 이렇게 건강과 관련해서 이 너의 건강 상태가 잘 돌아가고 있느냐, 너의 건강의 기능, 능력의 이상이 없느냐를 묻는 표현이기 때문에 eating well 잘 드시고요, sleeping well 잘 잠은 잘 자고요, 이런 표현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좀 건강 상태가 좀 좋지 않을 때도 우리가 I don't feel well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대사에서 기억나시나요?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가 얼른 회복하길 바랄게 할 때도 I hope he will get well soon.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 well의 정확한 기능은 기능 또는 능력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거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시 오늘의 문법으로 돌아와 보죠. 혼합가정법입니다. 두 개를 섞는 건데요. 가장 흔한 형태는 뭐라고? 두 가지 경우 중에서 if절은 과거 완료의 형태, had PP. 근데 주절은 가정법 과거의 형태, 즉 조동사 뒤에 have PP가 아니라 그냥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 과거에 이랬더라면 지금 이러지 않을까? 를 가정해 볼수 있는 상황이 많겠죠. 그럴 때쓸수 있는 가정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잘 해석해 볼래요? If I had gone to the party last night, 내가 어젯밤에 파티에 갔었더라면, I would be tired now. 나 지금 진짜 피곤할 텐데. 내가 어제 파티를 안 가서 지금 안 피곤하네? 이런 해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드물긴 하나, 요런 가정도 있을 순 있더라. if절을 현재 사실의 반대로 넣고, 그 다음에 주절이 과거 사실의 반대로 가는 경우. 그래서 if절이 단순 과거 형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절에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인 would have pp가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해석 한번 해볼까요? If he knew her well, 그가 그녀를 잘 안다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도, 그가 그녀를 좀잘잘 아는 애라면 he wouldn't have acted like that. 그렇게 그녀한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걔왜 그랬을까? 이런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난 시간에 시험에서 빈칸 주고 그럼 여기에 만약에 빈칸이 있으면 주절을 보고 가정법 과거니까 여기는 헤드건이 아니라 웬트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섞어버리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는 궁금증이 있을 텐데 그때 이제 힌트가 되는 게 여기 이런 부사 표시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사가 나오거든요. 이런 걸 던져줘요. 그래서 빈칸을 그리고 뭐 여기다 뚫겠지. 여기가 헤드 PP여도 여긴 지금 현재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니 혼합이야 라는 힌트를 좀 던져주더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혼합 가정법을 접근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역시나 이 혼합 가정법도 직설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했으니까 아시죠?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시제를 신경을 좀 써야 되고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시제로,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시제로 바꾸되 긍정이면 부정, 부정이면 긍정으로 거꾸로 뒤집는 거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he has saved enough money, he could buy the car now. 그가 충분한 돈을 저축을 했었더라면 과거에
He could buy the car now.

지금 그 차를 살 수도 있을 텐데 라는 해석입니다. 이걸 이제 직설로 바꿔보면 사실은 그가 과거에 충분한 돈을 저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차를 못 사네? 살 수가 없네? 가 되겠죠? 자, 그러면 as he, 여기 어떻게 해요? 과거인데요? 부정입니다. As he didn't save enough money 가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는 그차 지금 못 사, 지금. 조동사의 현재형. 그래서 he cannot buy the car now. 이렇게 바꿨을 수가 있겠죠. 다시, as it didn't save enough money, he can't buy the car now. 이런 식으로 직설법도 섞여서 문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 충분한 돈을 저축했다면 지금 차를 살수 있을 텐데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if절과 주절을 좀 보고, 그리고 이런 부사 표현들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면서 정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If she had lived in Canada. 자, 여기는 had PP예요. 그래서 그녀가 캐나다에 살았었더라면 과거입니다. 그치? 그럼 그녀가 지금, 여기 now가 있어. 여기가 아무리 had PP여도 여기 now예요. 지금 영어를 아주 잘 말할 수 있을 텐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정답은 뭐다? 그렇죠. Could speak English very well now. 이렇게 됩니다. 자, 읽어보고 해석도 한번 다시 떠올려보세요. 해석이 그녀가 캐나다에 살았더라면 지금 영어를 잘할 텐데 라는 해석입니다. If she had lived in Canada, she could speak English very well now. 시작. Wow. 자, 이번엔 if절의 빈칸인데요. 하나는 didn't wake, 과거. 하나는 hadn't woken, 과거 완료입니다. 근데 또 뒤에 보니까 뒤에는 wouldn't 동사 원형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now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last night이 있어요. last night. 이게 뭐야? 어젯밤에. 이거 어젯밤 일이고 뒤에는 오늘 일이야.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여기가 가정법 과거니까 이거야가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일의 반대인 had PP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If my mom hadn't woken me up last night, 엄마가 어젯밤에 나를 wake up 하지 않으셨다면, 즉, 깨우지만 않았었다면, I wouldn't be so tired now. 내가 지금 이렇게 피곤하지 않을 텐데, 엄마가 어제 막날 깨워서 지금 피곤해 죽겠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읽어볼게요. 해석을 생각하면서 한번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If my mom hadn't woken me up last night, I wouldn't be so tired now. 시작. 됐나요? Wake, walk, 그리고 PP가 walken. 이렇게 돼, 발음이. 자, 그 다음에 If I were 또는 had been rich, I could have bought the house. 자, 이번에는 뭔가 부사 표현도 뭐잘 모르겠고 없고요. 그다음에 주절이 who to have a PP예요. 내가 그 집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되잖아요. 과거 일이니까 과거의 부자였다면 과거에 살수 있었겠죠. 지금 부자면 뭐 하니? 어차피 과거에는 못 사는데,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은 혼합이 아니네요. 이 부분은 문맥적으로 봤을 때 가정법 과거 완료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If I had been rich, I could have bought the house. 내가 좀 부자였다면 그때 그 집을 살수 있었을 텐데. 읽어보죠. If I had been rich, I could have bought the house. 시작. Could have 연음하고 있죠? I could have bought the house. 좋습니다. If I had enough time, I can 또는 could eat lunch with you. 내가 자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조동사가 이렇게 현재형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이제 조건문이잖아. 이거 우리 지지난 시간 정도 했었죠. 여기 이렇게 과거랑 짝꿍일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정답은 이미 나온 것 같은데 한번 해석을 해보면 If I had enough time, 자 if절의 조동사의 과거입니다. 가정법 과거라는 거죠. 내가 만약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I could eat lunch with you. 너와 점심을 먹을 수 있을 텐데 라는 해석이고요. 가정법 과거의 문장이었습니다. 읽어볼게요.
If I

enough time, I could eat lunch with you. 시작. 좋습니다. 자, 이번 좀 긴데요. 앞에는 studied, 가정법 과거, 뒤에는 had studied, 과거 완료입니다. 네, 주절을 보니까 he could pass, 조동사의 동사 원형이고요. 네, 뒤에가 today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일이야. 이거는 어제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제 일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가정법, 이미 끝난 과거의 사실인 거죠. 그치? 그래서 if he had studied hard yesterday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가 어제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he could pass the test today. 아, 오늘 시험에 통과할 수도 있을 텐데 제 공부 열심히 안 했잖아. 통과하겠어? 라는 뉘앙스가 담은 문장입니다. 읽어볼게요. If he had studied hard yesterday, he could pass the test today. 시작. 좋습니다. 다시 앞으로 오죠. 그가 의사 선생님의 조언을 들었더라면 과거에 지금 괜찮을 텐데 요거는 현재입니다. 섞어서 여기는 if절은 had pp, 주절은 would, 동사 원형으로 만들어보죠. 조언을 따를 때는 take someone's advice 이 형태를 쓸게요. If he had taken the doctor's advice 콤마 찍어주고 he would be okay now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had taken, had pp 그렇지만 주절은 혼합이라 would be okay, then would be fine now 라고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퀴즈 풀고 마무리할게요. 너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나의 삶은 무의미할 텐데 입니다. 근데 너는 태어났고 내 삶은 의미가 있겠죠. 그쵸? 현재 사실의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거 써야 될지 얘랑 상관없이 풀 수 있겠죠? 정답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고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위시 가정법을 할 건데 이제 오늘 배운 것까지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의 구조 잘 기억하면 다음 시간에 위시 가정법에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 복습하는 느낌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Have a nice day. Bye bye.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우리 새해날 먹는 음식이 뭐죠? 맞아요. 떡국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새해 첫날 혹은 설날에 떡국을 먹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올지 앞에 그림을 보고 조금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전통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tradition이라고 해요. 같이 발음해 볼게요. tradition, tradition. 자, 그리고 similar. similar란 단어는 유사한 혹은 비슷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어, including은 무언가를 포함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symbolize라는 이 단어의 원래 형태, 무언가 symbol이라고 하면 상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동사로 symbolize는 상징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progress, progress는 명사로 진전 혹은 앞으로 나아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belly, belly는 이런 배를 말해요. 뭐 보통은 stomach이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조금 귀여운 그런 뉘앙스로 이런 배를 belly라고 합니다. 왜 그래서 배꼽을 belly button이라고도 하지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본 단어들이 어떤 흐름에서 나오게 되는지 우리 listening clear로 내용 확인해 볼게요.
1: Welcome to Window to the World. Today, we'd like to share some food traditions from around the world to help make your New Year's Eve more special.

0: In the U.S. and Europe, people eat green leafy vegetables, such as cabbage and spinach, on New Year's Eve, because they have a similar color to paper cash. In some countries, including Austria and Portugal, eating pork symbolizes progress. Some say it's because pigs never move backward. If no luck comes your way, at least you'll go into the new year with a full belly.
1: 자, 리딩 클리어에서 함께 독해 볼게요. Welcome to Window to the World. 자, 왜 우리는 Into the World라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 얘들아 여기 코너 이름은 Window to the World인가 봐. 자,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창이란 쇼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Today we'd like to share some food traditions from around the world to help make your New Year's Eve more special. 와, 얘들아 지금 문장이요. 꽤 긴 편이죠. 자, 우리가 짧은 길이의 문장들을 해석을 할 때는 실은 단어들만 알아도 크게 해석이 어렵지 않죠. 하지만 문장의 길이가 이렇게 길어질 경우에는 반드시 그 해당 나라에 정해져 있는 그 언어의 규칙을 알아야 해석이 풀리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 어법이라고 하죠. 여기서 어떤 게 포인트인지 우리 앞에서부터 볼게요. We'd like to 라고 하면 무언가 하고 싶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여기서 like가 좋아하다 라는 뜻이 아니라 would like to 부정사 라고 하면 뭐뭐 하고 싶다 라는 의미인데요. To share 하고 싶답니다. 공유하고 싶대요. 자, 무엇을 share에 대한 목적어 형태. 자, 목적어인지 어떻게 하냐면 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으니까요. 뒤에 보니까 some food traditions 라는 이 명사 구 덩어리가 보이죠. 그래서 세계 각국에 있는 음식 전통들을 공유하고 싶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걸 돕는 거냐면 to help make your New Year's Eve. 자, 여기에서 help라는 동사는요. 뒤에 원래는 to 부정사를 가지고 오는 규칙이 있는데 현대 영어에서는요. 이 to 부정사의 to가 빠지고요. 뒤에 남아있는 make 이렇게 원형만 남는 게 가능합니다. 자, 이 사람은요, 어떤 각국에 있는 그런 음식을 먹는 전통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싶대요. 자,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To help, 돕기 위해서요. 그런데 뭘 돕는 거냐면, to make your New Year's Eve. 자, New Year는 새해죠. 그런데 Eve라는 말이 얘들아 붙으면요. 왜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도 얘들아 뭐야? 성탄절 전날을 말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새해 전날이니까 아무래도 12월 31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새해 전날에 뭐 하는 거요? More special. 여기서의 부분은 make에 대한 목적어가 명사구 덩어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more special이라는 형용사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너의 새해 전날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것을 돕기 위해서 사람들이 먹는 어떤 각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공유하고 싶대요. 자, 그렇다면 얘들아, 여기 뒤에는요, 어떤 나라에서 어떤 음식을 먹는지 이런 내용들이 전개가 되겠죠. 자, 뒤에 볼게요. First,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미국과 유럽에서는 people eat green leafy vegetables such as cabbage and spinach on New Year's Eve. 자, because 앞에서 끊어 볼게요. 자, 끊을기가 중요하죠. 왜냐면 문장의 길이가 길어질 때는 이렇게 접속사 앞에서 끊어야 주어와 동사의 범위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문장이 길 때는 접속사 앞에서 이렇게 끊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요. 초록색이고 leafy는 이파리가 있는 이란 뜻이거든요. 뭔가 초록색에 그리고 이파리가 있는 채소들을 먹는데요. such as 뭐와 같은 거? 그렇죠. cabbage는요. 양배추란 뜻이고요. 자, 그리고 spinach는 시금치라는 거여서 자, 이런 것들 대부분 초록색 잎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미국과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새해 전날에 이러한 채소들을 먹는데요. Because they have a similar color,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뭐랑요? To paper cash. 자, 여기에서 similar라는 이 아이와 비교하는 대상을 쓸 때는 전치사 to를 일반적으로 원어민들은 많이 씁니다. 자, paper cash는요, 지폐로 된 돈이죠. 흔히 달러, US 달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배추의 색깔도 얘들아 어때요? 배추의

0: 색깔도 초록색이기 때문에 뭔가 금전적인 뭔가 이렇게 부를 가져다 주는 아마 그런 것에 그런 믿음에서 파생이 되어서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먹는데요. In some countries, including Austria and Portugal. 자, 오스트리아, 유럽에 있는 곳이죠. 자, 오스트리아와 그 다음에 어느 대륙에? 그렇죠. 유럽 대륙에 있는 포르투갈을 포함해서 어떤 나라에서는요, Eating pork symbolizes progress. 자, 여기서 eating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주어 자리에 앉아있는 동명사 주어로 보셔야 되고, pork는 돼지고기죠.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symbolizes 이렇게 동사로 나와 있습니다. 자, 돼지고기를 먹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progress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자, 이 말은 대체 무슨 말인가? 좀 뒤에 좀 봐야 되는데, 그 전에 기본적으로 동명사 주어가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한 덩어리 취급이 되기 때문에 뒤에 동사는 항상 단수 취급이 된다. 자, 그래서 일반 동사에서 3인칭 단수 취급할 때는 s나 es를 붙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만약에 작문할 때 이렇게 규칙을 잘 맞춰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왜 먹는지 뒤에 함께 볼게요. Some say it's because pigs never move backward. 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돼지들은요, 뒤로 이동할 수 없대요. 뒤로 걸을 수가 없다고 몇몇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으면, 그렇죠. 돼지고기를 먹으면 새해 첫날부터 뭔가 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의미로 연결이 된다라는 일종의 어떤 믿음 같은 것이 있나 봐요. 자, 뒤도 볼게요. If no luck comes your way, 자, 콤마에서 끊어 볼게요. Luck은 얘들아, 운이란 뜻이죠. 우리가 흔히 lucky로 많이 알고 있는 그 형용사의 명사 형태가 luck입니다. Luck. 운이란 뜻인데, If no luck comes your way, 어떠한 운도 너에게 오고 있지 않는다면, 오고 있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너가 만약에 불행하다면, 운이 너에게 오고 있지 않아. 그렇다면, at least, 적어도 뭐할수 있을 것이다? You will go into the new year with a full belly. 자, 이 말은 뭐냐면, go into는 들어가는 거죠. 새해로 들어가는 거니까, 새해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자, 적어도 너가 만회하는 운이 없을 수도 있어. 그래도 적어도 새해 전날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은 새해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어? 그렇죠. full belly. 배가 가득 찬 거니까 뭔가 배부른 상태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일종의 어떤 농담이에요. 어떤 미국식의, 영국식의 어떤 농담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리딩의 내용은 뭐였냐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새해 전날 먹는 어떤 음식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뭘 먹어요? 새해 첫날 떡국을 먹고 그리고 새해 전날에는 이러한 음식들을 먹는구나라는 거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 그대로 이어서요. 우리 발음 연습들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move라는 동사와 그리고 backward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몇몇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포르투갈 사람들, 오스트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돼지고기를 먹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돼지들이요, 뒤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들 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참고로 얘들아, 찾아보니까 돼지는 뒤로 걸을 수 있다고 해요. 아주 잘 걷더라고요. Anyway,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서 move라는 이 단어, v 사운드를 볼게요. 자, v 사운드는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발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우리 지금 입 안의 구조를 봤을 때 앞니가 아랫 입술을 살짝 물면서 그리고 소리가 유성음이 나야 돼요. 그래서 v 이 사운드가 나야 되고 뒤에 나와 있는 이 backward에서 b 사운드는 양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b 사운드로 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까다로운 부분은요. move backward, right? 같은 비슷한 비읍 사운드인 것 같긴 하지만 정확하게 발음을 move backward, move backward.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전체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Some say it's because pigs never move backward.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move에서 앞에 부분에 조금 더 강세를 두게 되면은 편하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ove backward. Move backward, right? 원어민 소리로 한번 들어볼게요.
1: Some say it's because pigs never move backward.
0: 네, 진짜 거의 move backward, move backward 이렇게 발음.

발음이 들리네요. 여러분도 지금 소리 내서 발음해 보세요.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New Year's Eve food traditions. 새해 전날 먹는 그런 전통들. 자, 우리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런 대상들 말고도 이렇게 생선을 먹는 나라들이 많다고

food because they swim forward. 그렇지. 일단 물고기야말로 뒤로 못 가죠. 앞으로만 수영을 치기 때문에 뭔가 더 번영하고 뭔가 더 진전 이런 의미로 폴란드에서는 fish를 먹는다라고 해요. 자, 두 번째 음식은요, 바로 케이크입니다. 자, 케이크를 먹는 전통은요, 이렇게 그리스 사람들에서 주로 맞다고 하는데요.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바실로피타라는 그런 빵을 만들어서, 케이크를 만들어서 먹는다라고 해요. 반죽을 할때 여기 안에 동전을 넣고요. 가족들이랑 같이 나눠 먹을 때 동전이 있는 부분을 먹은 사람에게 운이 많이 간다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대로 보시면, Basilopita for New Year's Eve with a hidden coin baked inside. 구울 때뭐 한다? 이런 동전들을 안에 넣고 같이 먹는 풍습이 있대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만두로 알고 있는 거 있죠? 덤플링인데, 자, 중국어로는 얘들아, 여기 보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요. Gather to make zaozi, which is believed to bring financial luck. 특히나 재정적인 운을 가져다 준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렇게 덤플링이라는, 자우스라는 이름의 만두를 빚어서 먹는다라고 해요. 자, 이제 우리 그래머 클리어로 오늘 배운 내용 어법적으로 정리해 볼 겁니다. 서답형 문제로 준비를 했고요. 다음 밑줄 친 A 그리고 B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 자, 일단 A, B의 위치 확인해 볼게요. New Year's Eve 그리고 뒤에 이렇게 A의 빈칸이 만들어져 있고요. 자, 두 번째는 It's 뒤에 이렇게 또 빈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전형적으로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예요. 이 글의 전반적인 스타일은요, 어떤 풍습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명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앞에 뒤에 흐름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거기에 초점 맞춰서 우리 정답 골라볼게요. 자, A번에서의 출제 의도는 바로 이겁니다. 자, 선생님이 일부러 한 슬라이드에 이렇게 넣은 이유가 있어요. 전체적인 좀 맥락을 봐야 한다라는 거죠. 자, A번 앞에서 얘들아 뭐였죠? 보통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 그렇죠? 미국에서 쓰는 달러, 그다음에 유럽 사람들이 많이 쓰는 유로화 이런 지폐들을 보면은 색깔이 초록색이죠. 그래서 주로 무언가 초록 색깔의 잎이 있는 그러한 채소들을 먹는 풍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왜 cabbage 그다음에 스피너치를 먹는지에 대한 이유가 뒤에 있었죠. 그 이유는 뭐였다? 지폐 색깔과 초록색이 채소의 색깔이 같기 때문에 둘다 초록색이기 때문에 이걸 먹는구나라는 어떤 이유가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에서도 포르투갈과 그리고 오스트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는데요. 자,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는 그러한 어떤 미신 같은 그런 내용들이 B번 뒤에 나와 있었어요. 자, 그래서 A번과 B번의 공통된 스타일은 뭐냐면요. 빈칸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는 어떠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 미국 사람들과 유럽 사람들은 이파리가 파란 채소를 먹는다라는 결과가 있고, 그걸 먹는 이유가 뒤에 나와 있는 거죠. B번도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인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는데 라는 결과가 나와 있고, B번을 중심으로 B번 뒤에는 아, 돼지는 뒤로 못 걷는다 라는 그런 속설 때문에 그렇대 라는 구체적인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그렇죠. 뭔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쓰셔야 되는데, 접속사 는 크게 이렇게 있죠. 뭐뭐하기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는 대표적으로 because. 자, 두 번째, as, 그 다음에 since, 그 다음에 for라는 것도 보통 우리가 전치사 for로 많이 알고 있지만 접속사로 쓰이면요, 전형적으로 무언가 이유를 나타내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뭘 써야 돼? 자, 다시 가볼게요. 자, 그럼 얘들아 뭘 써야 돼요?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 가지 접속사 중에서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뒤에서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 for가 맞는지. 자, 앞에 있는 a에는 얘들아, for를 써도 괜찮아요.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라는 절이 나와서 for를 써도 괜찮아.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면 b번이죠. b번은요, 앞에 it's가 있어서 it's for라는 표현은 있지 않아요.
두

번째, since를 쓸수 있는지 봤더니 it's since라는 그런 표현도 영어에서는 없어요. 그리고 it's 그리고 as를 같이 묶어서 쓰는 경우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뭘 쓰셔야 되냐면은 it's because 혹은 that's because로 어떠한 것의 구체적인 원인을 설명하는 마치 하나의 표현처럼 it's because, that's because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A, B의 공통으로 들어갈 정답은 바로 because요. because. 그래서 이 부분은 that's why, that's because, it's because 이런 표현으로 내신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포인트로 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뒤에 어떤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접속사예요. 자, 이제 지난 시간 배웠던 OS 코의 정답 확인해 볼게요. 분사 구문에서 접속사는 생략될 수 있다. 맞아요. 정답은 O입니다. 이때 접속사는요, 그대로 남아 있어도 되고요. 아니면 원어민들은 생략하고 쓰기도 해요. 정답은 O였었고요. 오늘의 워크스킬은 이겁니다. Because는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이다.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이다. 자, 정답이 O인지 X인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요, 새해 전날 여러 나라에서 먹는 어떤 음식 풍습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Hello, everyone. Welcome to Kevin's Cartoon English. 안녕하십니까. 케빈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카툰 만화를 통해서 다양한 영어 표현, 재미난 표현 배워보러 가볼까요? Let's go, go, go! 크리스틴! You are still a fantastic singer.
1: Aw, thanks. Hey, let's go somewhere else. Somewhere fun.
2: I know. How about going to the PC room? Do you like video games?
1: Yeah! I totally want to go to a PC room. I'm so curious. They have lots of food, right?
2: You're always thinking about food. Are you ready to go?
1: Go, go, go!
3: Please note that young adults are not allowed entrance after 10 p.m.
1: What does that mean?
2: That means all the young kids have to leave at 10 p.m. That's Korean law.
1: Oh, I see. So interesting. Wait! I have to hurry and play. I have to leave soon.
2: Christine, you're not a teenager anymore.
1: Oops, just kidding.
0: 네, 여러분, 카툰 만화 재밌게 보셨나요? 아직 이해가 안 가신다고요? 괜찮아요. 케빈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복습 가볼까요? Let's go. 자, 이제 노래방에서 나온 우리 크리스틴과 케빈. 케빈이, Christine, you are still a fantastic singer. 크리스틴, 넌 아직도 정말 최고의 가수인 것 같아. 그러자 크리스틴은, Oh, thanks. 고마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크리스틴은 Let's go somewhere else. 다른 데도 가보자. 다른 데도 가보자. Somewhere fun. 좀 더 재미난 곳으로? 어딜 뜻하는 걸까요? 그러자 케빈은 I know. How about going to the PC room? PC방으로 가는 건 어때? 혹시 게임 좋아해? Do you like video games? 그러자 크리스틴은 오, 눈이 동그래지죠? Yeah, I totally want to go to a PC room. 나 정말 PC방 가보고 싶어. I'm so curious. 정말 궁금하거든.

0: They have lots of food, right? 거기 정말 많은 음식 있지? 그치? 그러자 케빈은 You're always thinking about food. 아, 정말 먹을 것만 생각하는구나. Are you ready to go? 갈 준비 됐어? 준비 됐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핵심 표현이죠. Are you ready to go? 그렇죠. 준비됐어. 라는 뜻이죠. 정말, 정말,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꼭,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Are you ready? 준비됐어? To go. 갈 준비. Are you ready to go? 준비됐어? 꼭 외워주세요. 그러자, 크리스는 go, go, go!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나게 먹으면서 게임을 즐기고 있는 둘. 그러자, 안내방송이 나오죠. Please note. That young adults are not allowed entrance after 10 p.m. 오후 10시 이후로는 청소년 출입 금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자 크리스는 안내 방송이니까 이해를 못하죠. What does that mean? 저 안내 방송이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러자 케빈은 That means all the young kids have to leave at 10 p.m. 저 뜻은 오후 10시가 되면 모든 미성년자들이 나가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at's Korean law. 이건 한국 법이거든. 그러자 크리스티는 Oh, I see. So interesting. 정말 흥미진진하네. Wait. 잠깐만. I have to hurry and play. I have to leave soon. 나 빨리 이거 게임 해야겠다. 나도 이제 곧 가야겠네. 하고 벌떡 일어난 크리스틴이죠. 그러자 케빈은 크리스틴, you're not a teenager anymore. 너 이제 청소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자 크리스틴은 whoops, just kidding. 농담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whoops, 파란색으로 밑줄 쳐 있죠? 자, whoops는요. 한국 뜻으로 감탄사입니다. 엇, 아이고, 헉. 네, 이런 뜻이죠. whoops 혹은 Whoopsie Daisy. 이것 또한 엄청 많이 쓰는 미국식 표현이니까요. 꼭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Whoops! 네, 어땠나요, 여러분? 만화 재밌게 보셨나요? 그러면 핵심 표현을 갖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go! Alright, everyone. 오늘의 핵심 표현을 좀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너무나 잘생긴 제이미, come on in!
1: 안녕하세요. 잘생긴 제이미입니다.
2: Hello, Jamie. How are you?
1: I'm fine.
0: 오늘의 핵심 표현이 뭔지 아니?
1: 혹시 준비됐어?
0: 그렇지. Are you ready to go?
1: 준비됐어?
0: Are you ready to go? 한번 따라해 볼까요? Are you ready to go? 한번 더. 아주 잘했습니다. 준비됐어? 갈 준비됐어?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꼭 외워두세요. Are you ready to go? 자, 하지만, Are you ready to go가 조금 길다 싶으면, 바로 다음, All set? 준비됐어? 라는 뜻도 있죠? 따라해볼까요?
1: All set?
0: 한번 더.
1: All.
0: 한번 더. Very good. 다음은 good to go. 준비됐어? Good to go. 한번 따라해볼까요? Good to go. 한번 더. 잘했어요. 그리고 all prepared 준비됐어? 한번 따라해볼까요?
1: All prepared?
0: 한번 더. 아주 잘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응용 표현이 있었습니다.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표현을 갖고 카툰 다시 볼게요. Let's go, go, go. 크리스틴! You are still a fantastic singer.
3: Aw, thanks. Hey, let's go somewhere else. Somewhere fun.
4: I know. How about going to the PC room? Do you like video games?
3: Yeah, I totally want to go to a PC room.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코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 앤 매치 지원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업, 전치사 업과 관련된 시리즈 계속 이어가고 있죠. 뜻이 우, 이렇게 우,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많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업과 관련되어 있는 친구들이 나올지 다이아로그 한번 들어볼게요. The students brought up a very interesting topic in class today. 학생들이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들고 왔어. What did they bring up? 그네가 뭘 가지고 왔는데? They wanted to talk about growing up and the issues they are dealing with these days. 그들은 그들의 자라나는 것,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했고 그들이 요즘 다루고 있는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어. 여러분, 이 대화는요, 뭔가 학생들이 가지고 온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흐뭇해함을 느끼는 선생님과 다른 동료의 대화였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선생님들이 뒤에서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아유, 흐뭇하다, 뿌듯하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그거를 오늘 이렇게 대화로 구현을 해봤네요. 자, 오늘은요, grow up과 bring up 두 가지를 배울 건데요. 이 두 가지 다 굉장히 교과서가 정말 사랑하는 표현이죠. 자, 첫 번째 grow up부터 한번 봅시다. 둘 다 올라가는 요 그림과 분명히 관련이 있을 거예요. 자, 요거는 훨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grow up 하면 자라나다인데 여러분, 자라난다는 건 다 뭔가 키가 요만했던 게 이렇게 노로로로로로로 성장을 하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막 신생아일 때는 키가 막 50cm 막 이랬는데 지금 막 이렇게 쑥 컸잖아요. 자라나다, 올라가는 요 그림과 부합하는 단어지요. 그래서 grow up은 자라나다, 성장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뭐 문장이 조금 길어가지고 선생님이 중간에 잘랐어요. They wanted to talk, 그들은 말하고 싶어 했는데 about growing up, 자라나는 거에 대해서, 즉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했다. 그러니까 이런 대화인 거지. 어른이 된다는 건 뭘까? 나의 꿈은 무엇일까? 이제 이런 류의 대화가 바로 talk about growing up에 해당하는 대화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었고, 자, 이것도 굉장히 클래식한 예문 중에 하나입니다.

0: Did you grow up? 너는 자라났니? In the countryside, 시골에서 자랐니? Or the city, 도시에서 자랐니? 이 질문도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도 하겠지만은 미국은 워낙 땅이 크잖아요. 그리고 정말 다양한 도시에 정말 다양한 countryside와 정말 다양한 city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bring up인데요. 자, bring up도 선생님이 아까 해석할 때는 가지고 오다 라고 했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라고 해석했는데, 가지고 온다는 게 결국은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오는 거예요. bring이 데리고 오다, 꺼내오다, 요런 뜻인데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탁, 업, 탁 해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즉, 이야기를 꺼내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뒤에 기르다는요, 아이들을 기르다 라는 뜻인데요. 곧 이따 조금 더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일단은 아까 대화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꺼내다부터 보면요. 학생들이 가지고 와서 꺼낸 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요. In class today. 오늘 수업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똑같은 표현이 아까 한번더 나왔죠. 그들이 무엇을 이 어떤 이야기를 꺼냈냐 라고 또 해석을 하시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바로 기르다와 해당하는 예문인데요. 아까 grow up은요, 자라나다. 즉, 나의 시점이야. 내가 딸이고 내가 아들이면 내 시점에서 내가 자라나는 거고, bring up 같은 경우는 기르는 거니까 반대죠. 엄마의 시점인 거예요. 자녀를 기르다. 자녀를 양육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개는 되게 흥미롭게도 같이 붙여서 외우면 더잘 외워지더라고요. 이것도 뭔가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친구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와 아빠가 만나가지고 새로운 자녀를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열심히 성장을 시키는 요 그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로는 근데 수동태로 많이 써요. 요걸 수동태로 쓴다면 길러졌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예문을 보면 I was brought up by my grandmother. 나는 나의 할머니에 의해서 길러졌다. 요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뭐또 다른 거는 뭐 요런 것도 있어요. I brought up my nephews. 나는 나의 조카들을 길렀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예문들도 간혹 가다 교과서에 나오더라고요. 여튼 bring up은 내가 자라는 게 아니라 남을 길러준다. 이렇게 원래 세상에 없던 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길러준다 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표현입니다. Grow up, 스스로 자라나다. Bring up, 이야기를 꺼내다. 혹은 기존에 없던 걸 데리고 와갖고 길러내다 라는 뜻이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요. 우리 한번 퀴즈 풀어볼게요. 믹스앤매치 퀴즈 타임! 자, 여러분 오늘 네 문제 연달아 풀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 동안 자라났다. 자, 자라나는 거, 자라나는 거, 커야지, 커야지, 커야지. 그쵸? 들어가야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Lots of people in the past grew up during wars. 그쵸? Grew up during wars.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정말 빨리 큰다. 실제로 학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Children grow up.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내가 이 얘기를 꺼내고 싶진 않았지만, 우리 그것에 대해 지금 얘기해야 해. 자, 친구 사이에 나올 법한 대화입니다. 자, 이야기를 꺼내다. 그쵸, 여기 up 들어가야겠죠? 자, 요거, 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와서 착 꺼내는 거니까 bring up 들어가는 거고요. 보신 것처럼 bring과 up 사이에 뭔가가 들어가도 당연히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didn't want to bring this up, but we need to talk about it now. I didn't want to bring this up, but we need to talk about it now. 좋아요. 마지막 문제 풀어봅시다. 늑대 무리에 의해 길러진 소년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동화의 한 구절입니다. 자, 길러지다라는 거 수동태로 사용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was brought up.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자. There was a young boy who was brought up by a pack of wolves. There was a young boy who was brought up by a pack of wolves. 아주 좋습니다. 자, 원어민 선생님 음성으로 대화 듣고 맞춰볼게요.
1: The students brought up a very interesting topic in class today. What did they bring up? They wanted to talk about growing up and the issues they're dealing with these days.
0: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업과 관련된 시리즈 계속 이어나가는 거 하고 있죠. Grow up과 bring up을 배우셨습니다. Grow up은 스스로 자라나는 거고요. Bring up은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꺼내다 혹은 없던 걸 가지고 와서 기르다 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 기억하면서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업 시리즈로 계속 이어가 볼게요. 안녕!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우선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같이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Bath. B-A-T-H. Bath. Bath. Toothpaste. T-O-O-T-H-P-A-S-T-E. Toothpaste. Toothpaste. Toothbrush. T-O-O-T-H-B-R-U-S-H. Toothbrush. Toothbrush.
0: 이제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까요? 오늘 we're going to learn about in the bathroom, 욕실. 여러분, 우리 욕실 안에는 다양한 물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욕실 안에서 우리가 여러 액션을 하죠. 영어로 같이 말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오, bath, 목욕이란 뜻이에요. Oh, this boy loves to take a bath. 목욕하는 것을 아주 즐기고 있는 것 같네요. Bath. 그 다음은 toothpaste, 치약이란 뜻이죠. When we brush our teeth, we use our toothpaste. 치약을 꼭 써야 돼요. 그 다음은 of course, toothbrush, 칫솔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은 칫솔로 매일매일 양치 잘하고 있죠? 자, 여러분 잘했고요.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목욕, bath. 친구들, 끝에 s 발음이 아니라 th, f 발음이에요. 입에서 바람이 느껴져야 돼요. bath. Very good. 그 다음은 치약, toothpaste예요. 친구들, 가운데 f 발음 다시 한번 잘해보고요. One more time. toothpaste. Good job. 칫솔, toothbrush. One more time. toothbrush. 아주 잘하는데요. 이제 우리 단어를 같이 들어볼게요.
1: Bath. Bath. Toothpaste. Toothpaste.

0: Toothbrush. Toothbrush.
1: Okay, let's learn some sentences together. 이건 뭘까요? The baby likes to take a bath. 아기는 목욕하는 것을 좋아한다. Do you like to take a bath too? 여러분도 좋아하나요? 친구들, 목욕은 영어로 bath였잖아요. 목욕을 하다는 take a bath이에요. You must remember that, okay? 자, 같이 따라해봐요. The baby likes to take a bath. Oh, that was very good. I need some more toothpaste. 나는 치약이 더 필요해. 친구들, 우리가 치카치카 양치할 때 toothpaste를 쓰죠. 더 필요하다. I need some more 라고 외치면 돼요. Let's practice together. I need some more toothpaste. Wow,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그 다음, I brush my teeth with my toothbrush. 저는 칫솔로 이를 닦아요. Of course, 칫솔 아니면 뭘 쓰겠어요? 칫솔은 영어로 toothbrush이에요. 그리고 이를 닦다, brush my teeth. 치카치카. 우리 친구들 같이 말해볼게요. I brush my teeth with my toothbrush. Wow, good job, guys. Okay,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0: Soap. S-O-A-P. Soap. Soap. Shampoo. S-H-A-M-P-O-O. Shampoo. Shampoo. Bubble. B-U-B-B-L-E. Bubble. Bubble.
1: Okay, our next word is soap, 비누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프로 손을 꼭 씻어야 돼요. Soap. 그 다음은 샴푸. 샴푸란 뜻이죠. When we wash our hair, we must use a shampoo, okay? Next, bubble. 거품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take a bath 이렇게 목욕을 하면 버블이 생기죠. 참 재밌어요. 그러면은 막 산타클로스처럼 머리에 이렇게 쓰면 아주 웃기죠? 자, 그럼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 시간이에요. 비누. Soap. 친구들, soap가 아니라 가운데 O 발음을 내보세요. Soap. 잘했어요. Shampoo. Shampoo. 친구들, sham이 아니라 sham이라고 발음해야 돼요. Shampoo. Good job. 거품, bubble. 잘했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Bubble. Very good. Okay,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0: Soap. Soap. Shampoo. Shampoo. Bubble. Bubble.
1: 자, 다음 예문 한번 볼게요. You must wash your hands with soap. 너는 꼭 비누로 손을 씻어야 돼. 맞아요. 안 그러면 잘 안 닦이거든요. 자, you must는 꼭 해야 한다요. Wash, 씻다. Your hands with soap, 비누로. Okay. 자, 여러분 같이 practice 해볼게요. You must wash your hands with soap. 오! 살짝 길었어요. 근데 역시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그 다음, she washed her hair with shampoo. 그녀는 샴푸로 머리를 감았다. Of course, you must use a shampoo. 자, 머리를 감다도 역시 wash라는 표현을 써요. Wash your hair. 자, let's say it one more time. 샴푸 발음 잘해보세요. She washed her hair with shampoo. Wow, that was perfect. Okay, our last sentence. He rubbed his hands and made bubbles. 그는 손을 비비며 거품을 만들었다. 친구들, 해본 적

0: 있나요? 좀 재밌는데, 자, bubbles 거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비비다는 rub라는 동사를 써요. 우리 친구들 같이 따라해봐요. He rubbed his hands and made bubbles. Wow, you guys were great today. Okay,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1: Bath, bath. Toothpaste, toothpaste. Toothbrush, toothbrush. Soap, soap. Shampoo, shampoo. Bubble, bubble.
0: 친구들, 오늘은 욕실, in the bathroom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같이 영어 공부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오늘은 이형식 문장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여기 퀴즈가 있는데요. 다음 문장에서 보어를 찾아 쓰세요라고 합니다. 오늘 보어의 개념 확실하게 이해한 후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이에요. 일형식은 주어와 동사만으로 의미가 완성되는 문장. 이 형식은 여기에다가 보어라는 친구가 더해졌네요. 그럼 보어란 무엇일까요? 보어는 보충하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어 또는 목적어의 성질 또는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인데요. 이 형식 문장에서의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합니다.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를 보충 설명한다고 해서 주격 보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형식은 주어 동사 그리고 주격 보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문을 한번 볼게요. She is a student. She is 만으로는 문장 의미가 완성이 안 돼요. 그녀는 무엇이다. 무엇에 해당하는 말이 나와야 되죠. A student가 바로 보어입니다. 이때 a student는 주어인 she, 그녀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죠. 주격 보어예요. 그녀는 학생이다. He became tired. 그는 피곤해졌다. became이 동사, 그 뒤에 tired는 주어인 he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으니 주격 보어입니다. 그는 피곤해졌다. The food smells good. 그 냄새, 그 음식은 smells, 어떠한 냄새가 난다라는 뜻인데요. 어떠한 냄새? 좋은 냄새죠, 그죠? Good. Good은 주어인 the food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 그래서 주격 보어입니다. 그 음식은 냄새가 좋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다음 문장에서 주어 동사 보어를 찾아 써볼까요? 1번. She is kind. 그녀는 착하다. 주어는 she. 동사는 비동사 is가 나와 있죠? 그리고 보어는요? 주어인 she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 kind가 주격 보어입니다. 그녀는 착하다. She is kind. 2번, he became a doctor. 그는 의사가 되었다. 주어는 he, 그는, 그리고 동사는요, became, 되었다입니다. A doctor은 주어 자리에 있는 he를 보충 설명하는 말, 그래서 보어는 a doctor입니다. 3번, The flower smells sweet. 주어는 the flower, 그 꽃은이고요. 동사는 smells, 어떠한 냄새가 나다라는 뜻이죠. 그 뒤에 보어는 sweet, 달콤한입니다. 지금 주어 자리에 있는 the flower을 보충 설명해 주는 게 바로 sweet, 달콤한이니까요. 그 꽃은 냄새가 달콤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보어 자리에는 명사 혹은 형용사가 옵니다. 왜 그런가 이해를

해보면요. 지금 이 형식 문장의 보어는 누구를 보충 설명해 준다고 했죠? 바로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줘요. 그래서 주어가 누구인지 이야기할 때는 보어 자리에 명사가 쓰이고요.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 이야기할 때는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쓰입니다. 우리 먼저 명사 보어부터 살펴볼게요. 명사 보어는 주로 사람의 직업, 신분, 이름, 정체 등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주어는 보어의 관계가 성립해요. 명사 보어가 필요한 대표적인 동사 살펴볼게요. be, 뭐뭐이다. become, 뭐뭇이 되다. remain, 뭐뭐로 남아있다. 이러한 동사들 뒤에는 명사 보어가 쓰입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He is a lawyer. 그는 변호사이다. 주어인 그가 곧 보어에 있는 변호사죠. 그는 변호사의 관계가 성립하죠. A lawyer가 보어예요. 명사 보어. My dream is a singer. 내 꿈은 가수이다. 여기서는 my dream이 주어, 동사는 is, 그리고 보어가 a singer, 가수죠. 내 꿈이 곧 가수인 거니까 주어와 보어가 같네요. A singer, 가수가 바로 명사 보어. 그리고 she became queen in 1952. 그녀는 1952년에 여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녀는 she가 주어, 동사는 became, 뭐뭇이 되었다. 그리고 queen, 여왕이 바로 보어입니다. 왜요? 주어 자리에 있는 she의 신분을 나타내주고 있죠. she가 바로 여왕이기 때문에 queen이 보어예요. 명사 보어. 그 뒤에 in 1952 같은 경우에는 수식어. 이 형식 문장에도 역시 수식어가 들어갈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주어진 단어들을 배열하여 올바른 문장을 완성하세요. 1번 풀어보겠습니다. is, 비동사가 보이고요. this, my, dog 이 단어를 배열해 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this를 주어 자리에 적어주고 그 다음 동사 is를 써주면 this is로 문장이 시작하겠죠. 그리고 주어 자리에 있는 this 이것이 곧 무엇이냐? 내 강아지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This is my dog. This가 주어, 동사는 is, 그리고 my dog은 보어예요. 주어인 this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명사 보어입니다. 2번. A student, I am. 자, 이번에는 비동사가 am이니까 주어 당연히 I가 돼야 되겠죠.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명사 보어, a student가 나왔어요. 3번, a nurse. 간호사죠. 그리고 she, 비동사 is가 쓰였습니다. She is a nurse. 그녀는 간호사이다. 그녀의 직업을 나타내주고 있죠? 주어는 곧 보어다. 명사 보어, a nurse를 써줬네요. 자, 이 외에도 형용사도 보어 자리에 올수 있다고 했어요. 형용사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줘요. 상태나 성질을 보충 설명해줍니다. 보어를 뭐 하게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더라도 부사를 쓰지 않는다는 점 주의해 주셔야 돼요. 왜냐? 부사는 보어 자리에 올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용사 보어가 필요한 동사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존재 상태 동사입니다. 비동사도 나왔고요. stay, remain, 모모한 상태로 남아있다라는 뜻이죠. 변화, 결과의 동사입니다. become, get, 모모해지다. turn, go, 모모하게 변하다. grow, 자라다입니다. 감각 동사, 우리의 오감과 관련되어 있는 동사들이에요. look, 뭐처럼 보이다. sound, 뭐한 것처럼 들리다. feel, 뭐하게 느껴지다. smell, 뭐한 냄새가 나다. taste, 어떠한 맛이 나다입니다. 생각, 인식 동사, seem, appear, 뭐한 것처럼 보이다. 역시 형용사 보어가 필요한 동사들이에요. 예를 들어, my cat is cute. 이 문장 볼까요? 내 고양이는 귀엽다. 주어인 my cat이 어떠한 상태인지 cute 형용사가 보충 설명해주고 있어요. cute이 형용사 보어입니다. We got nervous. 우리는 불안해졌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가 되었는지 형용사 보어 nervous가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죠. This soup tastes good. 이 수프는 좋은 맛이 난다래요. 이 수프가 어떠한 맛이 나는지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good 형용사 보어입니다.
자, 그럼 주어진 단어들을 배열해서 올바른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1번, he가 주어. 그 다음에 동사는 looks. 뭐한 것처럼

보이다 감각동사가 쓰였어요.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 보어를 써주시면 돼요. He looks sleepy. 그는 졸려 보인다. 2번. am이 비동사 자리 쓰였으니까 주어 I 써줘야겠죠? I am hungry. 나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 형용사 보어 hungry가 쓰였습니다. 나는 배고픈 상태다. 3번. This juice, 그 다음에 동사는 taste 써주고 형용사 보어 good 써주면 이 형식 문장 완성이죠. 이 주스는 좋은 맛이 난다라는 뜻입니다. 이 주스가 어떠한 상태인지 보충 설명해주는 말 형용사 보어 good이 쓰였어요. 자, 그럼 이 문장의 보어는 무엇일까요? 그 쿠키들은 맛있는 냄새가 난다랍니다. smell, 감각 동사가 쓰였네요. 주어인 the cookies, 쿠키즈의 상태를 말해주는 delicious가 바로 형용사 보어입니다. delicious를 보어라고 찾아주시면 완성이에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삼형식 문장 배워볼게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여행과 관련된 필수 영단어들을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영단어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될지 학습 목표를 통해서 바로 알아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곳으로 여행 가는 것을 좋아하나요? 우리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어디로 갈지 계획을 세우고 그 지역에서 방문할 명소를 미리 찾아보기도 해요. 오늘은 여행이나 여행지와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여행과 관련된 다양한 영단어들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바로 여행과 관련된 그림이 나와 있어요. 또 오른쪽을 보면 우리 여행 가기 전에 꼼꼼하게 계획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자, 어떤 항공편을 타고 갈지, 또 어디에서 머물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다 라는 단어까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또 오른쪽을 보시면요, 명소를 방문하다 라는 단어와 관련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단어까지 같이 오늘 알아두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travel, travel인데요. 여행하다, 동사도 되고요. 명사로 여행도 됩니다. 읽을 때는요, 앞에 강세를 강하게 주세요. 읽어보면 travel, travel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자, 우리 쓰는 방법도 알아야 하니까 오른쪽에 쌤이랑 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ravel, T-R-A-V-E-L 읽을 때는 travel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문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예문, My dream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라고 했습니다. Around the world니까 전 세계를 이 되는 거예요. Travel around the world, 내 꿈은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His life is full of travel and adventure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요, travel이 여행이라는 명사로 쓰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살펴보면 his life, 그의 삶은요, is full of 하면 뭐뭐로 가득하다라는 의미죠. 그의 삶은 뭘로 가득할까요? travel and adventure이니까 여행과 모험으로 가득한 삶인 겁니다. 자, travel, 여행하다도 되고 여행도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같이 알아두면 좋은 단어 같이 살펴볼게요. 바로 trip, 여행입니다. 이 trip은요,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여행을 가리킬 때 주로 쓰는 단어예요. 반면 이 travel이라는 것은 여행이나 이동하는 행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단어입니다. 구체적인 한 번의 여행을 말할 때는 주로 trip

쓰고요. 여행이라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출 때는 이 travel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뉘앙스가 다르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바로 다음 단어 살펴볼게요. plan, 계획하다, 혹은 계획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읽어볼게요. plan. 한번 더. plan. 자, 오른쪽에 써보겠습니다. 바로 스펠링 기억하고 오른쪽에 써볼게요. plan. P. L, A, N. plan이 되겠죠? 자, 예문 살펴볼 텐데요. 먼저 계획하다, 동사로 쓰인 예문 볼게요. He planned his trip very carefully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He planned his trip. 무슨 뜻일까요? 그는 여행을 계획했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어떻게 계획했냐면, very carefully. 매우 신중하게 계획했겠죠? 그래서 he planned his trip very carefully. 빈칸에는 그는 여행을 매우 신중하게 계획했다라는 의미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명사 예문 살펴볼게요. I don't have any plans yet. 이렇게 말했어요. I don't have any plans yet. 나는 계획이 아직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yet이라고 하면요. 아직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I don't have any plans yet 이라고 말하면 나는 아직 아무 계획도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겠죠. 자, plan, 계획하다, 그리고 계획이라는 의미 둘다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어서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visit. visit. 자, 강세 앞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읽을 때는 visit 이렇게 읽습니다. 자, 의미는 방문하다도 되고요. 얘도 방문이라는 명사로도 쓰일 때가 있어요. 자, 오른쪽에 써볼 텐데요. visit. V, I, S, I, T.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visit. 자, 방문하다 예시부터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면, The volunteers visited Paris last winter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자원봉사자들은요, visited Paris니까 파리를 뭐 했을까요? 방문했겠죠. visited Paris last winter 지난 겨울 파리를 방문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visit 뒤에 장소가 나오면 그 장소를 방문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visit은 명사로도 쓰이게 됩니다. This is my first visit to Korea 라고 말하면 이것은 내가 한국으로 온첫 번째 방문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My first visit이니까 나의 첫 번째 한국 방문입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visit, 방문하다, 방문이라는 단어 의미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들 두 가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visit이라는 단어의 뒤에 뭐뭐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or을 붙이면 visitor, visitor, 방문하는 사람, 방문객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visitor 기억해 두시고요. 또 방문객 말고 원래 거기에 사는 주민이나 현지인을 뜻하는 단어로 local, local이라는 단어까지 같이 기억해 두면 더 좋겠죠? 자, 방문객은 영어로 뭐라고 해요? visitor. 원래 거기에 사는 사람, 주민이나 현지인은 local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단어들까지 같이 챙겨 두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이 단어들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먼저 여행. 우리 여행이라는 단어 뭐라고 하죠? T로 시작하는데요. travel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꼭 직접 말하면서 다시 떠올려 보세요. 자, 그리고 여행을 계획하다라고 할 때, 계획하다라는 단어는요. plan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소를 방문하다 혹은 어떤 장소를 방문하다라는 단어는요. V로 시작하는데, visit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단어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체크리스트 보면서 꼭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세요. 네, 오늘 여행 관련 단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당연하게 종이접기를 하자고. 그런데 토끼, 그거 알아? 우리 색종이 거의 다 썼어. Buy more! Buy more! 더 사오라고? 그치. 그런데 우리 둘 중 누가 사러 갈지 어떻게 정하지? 어? 이 소리는? A dice! A dice! 그래, 맞아. 누군가 주사위를 던지는 소리 같은데? 아! 맞아. 그러면 오늘은 주사위를 잡아서 더 큰 숫자가 나오는 사람이 사러 갔다 오기 어때? That's good! That's good! 좋은 생각 같죠? 친구들, 우리 같이 주사위를 잡으면서 주사위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도 배워봅시다. Yes, please! Yes, please!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있는 dice, 주사위를 잡아볼 거예요. 주사위는 상자 모양이죠. 그것을 정육면체, cube라고 한답니다. Let's fold a cube. 자, put the paper with the color side facing up.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이 위를 향하게 놓아주세요. Fold in half. 반대로 접어줍니다. Turn the paper over. 뒤집어서 fold in half, making a triangle.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방법으로 반으로 접어주세요. Fold the other way. 다른 쪽 방향으로도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And pick it up. 펼치면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요. 이렇게 push it in and flatten down. 납작하게 만들어주시면 you will see a pocket. 삼각형의 주머니가 만들어졌죠. 자, 여기부터 시작할게요. Fold left and right corners to the top point. 위쪽 꼭지점으로 접어 올려주세요. Turn over, 뒤집어요. And repeat, 반복해주세요. Now, fold both corners to the center point. 가운데 점을 향해서 왼쪽, 오른쪽 귀퉁이를 접어주세요. Turn over, 뒤집어서 repeat, 반복해주세요. Now, do you see these flaps? 위쪽에 이렇게 날개들이 보이죠? Fold them down. 아래쪽으로 접을 건데요. Put them into the pockets. 여기 아래에 있는 주머니.

0: 여기 막힌 쪽과 뚫린 쪽이 있어요. 막힌 쪽이 아닌 뚫린 쪽을 입에 갖다 대시고 바람을 불어요. Do you see the cube? 이제 상자 모양이 완성된 게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우리 Let's draw the dots. 점을 찍어볼까요? 차라! Your very cute dice is complete. 여러분의 아주 귀여운 주사위가 완성되었네요. 그럼 Are you ready to play with it? 이걸로 놀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차라! 이게 뭐죠? What is this? It's a board game. 바로 보드 게임이네요. Looks so much fun. 너무 재미있어 보이는데요. Is this a snake? 뱀의 모양이네요. We start at the head of the snake. 뱀의 머리에서 시작해서 We finish at the tail of the snake. 꼬리에서 끝이 나는 게임인가 봐요. 몇칸 움직일지 알려면 We need a dice. 짜잔, 우리가 접은 주사위를 가지고 굴려서 하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그럼 친구와 나는 이 게임을 해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Vice 아이스크림 사주게 되기를 했어요. 우와, 재밌겠다. 시작할까요? 우리는 게임을 해야. We play a game. 우리는 게임을 해야. We play a game. 좋아요.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자, 내가 주사위를 굴릴게. 짠! 우와! The number is 5. 숫자 5가 나왔네요. 나는 이렇게 주사위를 굴려요. I roll the dice. 나는 주사위를 굴려요. I roll the dice. 자, 그러면 숫자 5가 나왔으니까 Let's move 5 spaces. 다섯 칸 앞으로 가야 되겠네요. 내 말을 움직일 거예요. 나는 말을 움직여요. I move the piece. 나는 말을 움직여요. I move the piece. 좋아요. How many spaces? 몇칸 갔죠? Five spaces. 다섯 칸 움직였네요. 이제 친구가 던질 차례예요. The blue piece. 자, 친구야. 이제 네 차례야. It's your turn. 이제 네 차례야. It's your turn. 그러면 blue piece가 몇칸 움직일지? Let's roll the dice. Six spaces. blue piece는 six spaces 움직이네요. 와, we can do this forever. 계속하고 싶지만 우선 원어민의 음성으로 보드 게임에서 사용된 표현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자고요.
1: We play a game. I roll the dice. I move the piece. It's your turn. It's your turn.
0: 친구들, 주사위 잡아서 보드게임 얼른 하고 싶죠? 그렇다면 오늘 배운 표현들 복습부터 얼른 해보자고요. 우리는 게임을 해요. That's right. We play a game. We play a game. 나는 주사위를 굴려요. I roll the dice. I roll the dice. 우리말에서는 주사위를 던진다고 하지만 영어 표현에서는 굴린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주사위를 굴렸으니까 이제 말을 움직여야겠죠? 나는 말을 움직여요. That's right. I move the piece. I move the piece.

이번엔 네 차례야. 뭐라고 할까요? It's your turn. It's your turn. That was excellent. 너무 잘하셨어요. 내 차례야 라고 말하려면 It's my turn 하면 되겠죠? 좋아요. 그럼 토끼, 우리 잊은 거 있잖아. Color papers. Color papers. 맞아, 맞아. 우리 색종이 사러 가야 되잖아. 우리 그럼 토끼와 나는 주사위를 굴려서 누가 더 높은 숫자 나오는지 대결하러 갈게요. 여러분, 안녕!

0: 다음 달에 졸업사진 촬영이 있어요. 그때까진 무조건 10kg는 빼야 돼요. 넘치는 식욕에 다이어트 쉽지 않겠지만 이 악물고 해야죠. 이를 악물고 견뎌야 해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ll bite my teeth and endure.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Thanks to you guys, I was able to get to the top. Take this, my token of appreciation. Enjoy!
2: Mmm, it looks delicious. Thanks, Kevin.
1: Mmm, it tastes even better after the hike. I'm feeling very healthy. Me too, it's much tastier here.
2: I have to eat as much as I can since I have to go to work tomorrow. Oh, why does Monday roll around so fast?
1: Oh, Christine, are you having a hard time at work these days?
2: Yeah, a person left the company, so I have to do everything until they hire a new person.
1: Oh, sorry. That's why I haven't seen you at the gym lately. Did the company say they would hire someone right away?
2: They said they would find someone by next week. Until then... I have to bite the bullet. I have to bite the bullet. I have to bite the bullet.
1: Christine, may this chicken wing give you the strength at work.
2: Mm.
1: Hang in there.
2: Oh, thank you, Kevin. Woo-hoo.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고진감래라는 말 있잖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요. 우리 종종 앞으로 다가올 일을 기대하면서 현재의 고통을 참아내야 될 때 있는데요. 우리 크리스틴도 지금 딱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크리스틴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같은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가득 담았습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 해봐요. 우리 세 사람 등산을 마치고 백숙 먹으러 왔습니다. 우리 지난 에피소드 기억하시죠? 친구들 덕분에 정상까지 가봤으니까 오늘 맛있는 백숙은 케빈이 쏩니다. Cheers! 맛있게 먹어, 그죠? 우리 데이빗이 먹으면서 야, 운동도 하고 이 백숙까지 먹으니까 I'm feeling very healthy. 아, 몸이 막 건강해지는 그런 기분이야 라고 했네요. 건강한이란 단어 알고 계시죠? healthy가 바로 건강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A healthy diet라고 하면 건강한 식습관이라고 사용을 하는데요. 이 건강한이란 단어가 fit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fit은요, 조금 더 운동을 해와서 몸이 탄탄한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I try to keep fit by swimming. 저는 수영으로 몸을 가꿉니다. 아주 몸이 탄탄하고 건강해 보이는 모습, fit 기억해 두세요.

근데 이 크리스틴이요, 아주 맛있게 먹으면서 내일 일하러 가려면 많이 먹어야 돼, 힘을 내야지,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아니 월요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저런 회사에 좀 힘든 일이 있나요? 아니면 월요병인가요? Are you having a hard time at work these days? 크리스틴, 요즘에 회사 일 많이 힘들어? 하고 물어봅니다. Have a hard time이 힘든 시간을 보내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re you having a hard time making new friends? 너새 친구 사귀는 게 힘들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는 She has a hard time falling asleep. 그녀는 잠드는 것이 힘들다. 뭐 수면 장애가 있다든지 걱정이 있다든지 하면 우리 잠못 자잖아요. She has a hard time falling asleep. 이라고 하면 그녀는 잠드는 것이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Have a hard time 기억해 두세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회사 부서에 한 사람이 일을 그만뒀나 봐요. So, I have to do everything until they hire a new person 이라고 하네요. 회사에서 새로운 사람 뽑을 때까지 내가 그 사람 일까지 싹다 해야 돼. 힘들기는 하겠죠. 자, 이렇게 회사에서 누군가를 고용하다,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는 말은 hire, 반대로 해고한다, 나가세요 하는 건 fire입니다. hire, fire. 반대말인데 끝소리가 ire, 똑같죠? The company won't hire more people 이라고 하면 그 회사는 사람을 더 뽑지는 않을 거야. 이런 뜻이 되고요. You're fired 라고 하면 당신은 해고야. 이런 뜻입니다. hire, fire 세트로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틴이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요즘에 짐에도 못 나오고 운동도 못 하고 그렇게 바빴나 봐요. 그럼 새로운 사람을 빨리 뽑아줘야 될 텐데, 회사에서 다음 주에는 새로운 사람을 찾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이 악물고 견뎌야지. 이를 악물고 견뎌야 해가 오늘의 한 문장이네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I have to bite the bullet. I have to bite the bullet입니다. I는 나는 알고 계시죠?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bite가 앙 무는 겁니다. 그리고 the bullet 총알을 이앙 물고 있는 거니까 뭐예요? 하고 이를 꽉 물고 참고 있다라는 뜻이죠. I have to bite the bullet. 함께 말해 볼게요. I have to bite the bullet. 노란 부분 강조해서 한번 더요. I have to bite the bullet. 뭐 이를 악물고 견뎌야지 별수 있겠어? 우리 케빈이 크리스틴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닭날개를 양보합니다. 이거 가지고 너 힘, 내 가지고 회사 일 잘해. Hang in there. 조금만 더 견뎌. 우리 케빈이 주는 이 치킨 윙, 날개 먹고 날개 단듯이 일 훨훨 하는 우리 크리스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바쁘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이요. 재밌는 표현이었죠? 이를 악물고 견뎌야 해. 어떻게? I have to bite the bullet. I have to bite the bullet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에이, 내가 감수해야지 뭐 라는 뜻의 말도 있습니다. Live with it이 그것과 함께 살아가다라는 뜻이잖아요. I'll have to live with it. I'll have to live with it. 내가 감수해야지 뭐.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시끄럽고 장난기 많은 친구랑 짝꿍이 됐어요. 같이 지내기 쉽지 않겠지만 뭐한 달이면 짝꿍이 바뀌니까 참아봐야죠. 아휴, 내가 감수해야지 뭐. 어떻게 말한다고요? I'll have to live with it. I'll have to live with it. 그런가 하면 bite, 앙, 물다가 들어간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할말 있어도 꾹 참아. Bite your tongue입니다. 말 그대로 하면 네 혀를 깨물어라 이런 뜻인데요. 이를 꽉 다물고 할말 있어도 하지 말라라는 뜻이 되겠죠. Bite your tongue. Bite your tongue.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요즘 왠지 힘들어 보이는 엄마. 밥도 하는 둥 마는 둥 집도 엉망입니다. 아, 엄마 왜 그래요? 라고 불평하려는데 언니가 막아서네요. 쉿, 할말 있어도 꾹 참아. 어떡해요? Bite your tongue. Bite your tongue. Great.
이번 시간에는 우리 꼭 참고 견디다, 그리고 내가 감수해야지 하는 인내에 관한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할머니 톡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핀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쑥쑥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볼까요?
1: Here we are at the playground. Have fun, kids.
2: Don't run on the seesaw. Don't eat on the slide.
1: It's okay.
2: No, it's not. Don't sit there. Don't push her.
0: 친구들 대화 잘 들었나요? 자, 대화 속에 있는 요 빨간 단어들, 중요한 단어들도 잘 봤죠? 오늘은 playground, kids, seesaw, slide, push 이렇게 다섯 개의 단어 함께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playground예요. play는 노는 거, 놀다고 ground는 땅이잖아요. 놀기 위한 땅이니까 놀이터겠죠. playground. 앞부분 play에 강조 줘서 playground 이렇게 발음해 주세요. 놀이터 playground. 이번에는 kid예요. kid. kid는 어린이, 아이고요. 당연히 한 명이면 a kid, 두 명, 세 명, 두 명 이상이면 kids 하고 s 뒤에 붙여주겠죠. seesaw. 우리말로는 시소인데요. 영어로는 seesaw. seesaw예요. 이게 재밌는 게 우리가 seesaw 타고 있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see는 보다, saw는 봤다잖아요. 봤다, 본다, 봤다, 본다. 아까 봤다. 이런 느낌으로 seesaw. seesaw. 이름 붙여졌어요. seesaw. 이번에는 slide예요. 선생님 소모양처럼 그렇지. 슬라이드는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오다도 되거든요. 근데 놀이기구로는 slide, 미끄럼틀. push. push. push는 밀다예요. 이 단어 친구도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맞아요. 건물 같은 데 들어갈 때 문에 미세요, 당기세요. 미세요, 당기세요 봤을 거예요. 거기 잘 보면 미세요는 push, 당기세요는 pull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push, 밀다. 자, 이제 대화 볼게요. 아빠랑 엄마인 것 같아요. 아빠가 here we are at the playground 라고 하셨어요. here we are 이라고 하면 여기에 here we are, 우리가 있다 라는 뜻이잖아요. 아, 다 왔다 이런 느낌. 걸어가거나 운전해서 어디를 갔는데 여기 도착했네. Here we are 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디에 도착했어요? At the playground. 우리 놀이터 도착했네. Have fun, kids. 얘들아, 재밌게 놀아. 아이들을 보내주는 장면이죠. Have fun. 우리 헤어질 때 뭐 파티 가거나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헤어질 때 have fun 이라고 하면 즐거운 시간 보내, 재밌게 놀아 이런 뜻이에요. Have fun, kids. 얘들아, 재밌게 놀아. 그런데 엄마는 그냥 보내줄 수가 없나 봐요. 애들을 보면서 Don't run on the seesaw.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기 시작해요. Don't, 하지 마라는 뜻이죠. Don't 다음에 동작 나와요. Don't run이면 뛰지 마가 되겠네요. 어디서? On the seesaw. Seesaw 위에서 뛰지 마. Don't eat on the slide. 미끄럼틀 위에서 음식 먹지 마. 뭐 다 맞는 말씀, 그죠? 그랬더니 옆에서 아빠가 It's okay. 아이, 괜찮아. 그랬더니 No, it's not. 아니야, 안 괜찮아. 걱정이 많이 되시나 봐요. Don't sit there. 거기 앉지 마. Don't push her. 그 여자를 밀지 마. 계속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Don't, don't를 외치는 엄마의 모습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배운 단어, 대화 다 봤죠? 이 내용들 우리 앱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죠? Topic World 3로 가서 Topic 51 찾아요. 그리고 455 눌러줄게요. 오늘도 잘 듣고 순서대로 단어 눌러서 문장 완성하기, 그리고 뜻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2: Don't sit.
0: 아하, don't 나왔어요. Don't 뭐라고? 하지마. 그 다음엔 동작. Don't sit이니까 앉지마가 되겠네요.
2: Don't run.
0: 이번에는 don't run. 뛰지마, 달리지마.
2: Don't push.
0: 순서대로 don't push. 밀지 마세요.
2: Don't touch.
0: 오늘은 다 don't인가 봐. Don't touch이니까 touch는 손대는 거, 만지는 거. Don't touch. 만지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2: Don't enter.
0: Enter 알아요, 친구들? Enter은 go in,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Don't enter, 들어가지 마세요. 잔디밭 같은 데 쓸 수 있겠죠?
2: Don't take pictures.
0: 아하, don't take pictures. 사진 찍지 마세요라는 뜻이네요. 박물관, 전시회 같은 데 붙어있는 거 볼 수 있죠. 잘했어요. 이제는 우리 펭수와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여기서 뛰지 마세요. 여기서 먹지 마세요. 그녀를 밀지 마세요. 좋아요, 친구들. Let's talk을 켜고 에피소드 44 눌러볼게요. 시작하기. 뭐뭐 하지 마세요, 마세요, 마세요.
3: People are running at the pool.
0: 수영장에서 What 뛰고 있다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우리 얘기해야 돼요? 친구들이 안전요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뛰지 마세요. 마세요니까 don't, 그리고 뛰는 거 run, 그리고 여기 here. Don't run here. 그렇지. 어렵지 않죠?
3: Great.
0: 또 수영장에서 무슨 말일 수 있을까?
3: A girl is eating at the pool.
0: 수영장에서 음식을 먹는다고 안 되지. 흘리면 물이 더러워질 거 아니에요? 여기서 먹지 마세요 해볼게요. Don't eat 여기 here. 그렇지. Don't eat here. Don't랑 동작만 기억하면 된다.
3: A man is pushing a woman.
0: 위험하게 누군가를 밀고 say? 있대요. 밀지 마세요 해야 되겠죠. Don't push 그녀를 her 이렇게. Don't push her. 그래요. 뭐뭐 하지 마세요. Don't.
3: Great.
0: 동작. 요 말이면 주의 주의.
3: Please follow these rules.
0: 네. 또 만나요. 이렇게 해서 펭수와의 대화도 성공. 자,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이죠. 오늘은 말이에요. 놀이터 나왔으니까 놀이터에 있는 놀이기구들을 영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놀이터에 있는 놀이기구들 이름 영어로 알려줄래? Playground, seesaw, 시소, slide, 미끄럼틀, swing, 그네, merry-go-round, 회전무대, spring rider, 흔들말. 오, 그래요, 친구들. playground는 놀이터인 거 알고 있고, seesaw, 배웠죠, 시소. slide, 미끄럼틀 배웠죠. 이건 어때요? swing. swing은 왔다 갔다, 그네 뜻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merry-go-round, 이 말 들어봤어요? 요즘 놀이터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타서 뱅글뱅글 돌려가면서 노는 놀이기구 있어요. 그걸 merry-go-round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스프링 달려서 탈 것들, 흔들말이라고 우리 그냥 말 아니라도 흔들말이라고 하죠. 요건 spring rider, 스프링이 달린 타는 거, spring rider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이번 시간에는 놀이터에서 일어난 대화였죠. 놀이기구들 이름도 알아봤고 또 하지 마세요, don't 뒤에 동작해서 활동을 제한하는 그런 표현들도 배워봤어요. 친구들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잘 구별하고 영어로도 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그럼 우린 또 만나요. 안녕.
4: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0: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런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식사, 간식, 이렇게 음식과 관련된 표현들을 배우고 있죠. 오늘은, 나 점심? 점심 벌써 먹었는데 라는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Week 20. Meals and snacks. I can tell someone I already ate lunch.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Look at the time. 시간을 봐봐요. What time is it? 몇 시인가요? 12시 반이네요, 그쵸? 우리 친구들은 보통 몇 시에 점심을 먹어요? 뭐 12시? 12시 10분? 네, 뭐 곧쯤 먹죠, 그쵸? 근데 여기 서 있는 여자분은 점심을 못 먹었나 봐요. So she's asking. 그래서 물어보고 있어요. 같이 점심을 먹자고. 그런데 저쪽 끝에 있는 남자분은 이미 점심을 먹었나 봐요. I already ate lunch.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쵸? 아, 그런데 여기 있는 이분은 뭐 하시는 거죠? 점심시간인데 졸린가 봐요, 그죠? 주무실 것 같아요, 그쵸? 자, 나 배가 고파, 나 배가 불러, 나 졸려. 요런 표현들을 요 세 분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표현들도 함께 한번 알아볼게요. 그럼 오늘의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1: Are you hungry?
2: I already ate lunch. I'm full.
1: Okay, I'll go eat lunch now.
2: Bon appetit.
0: 자, 그럼 공부 시작해 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Are you hungry? Are you hungry? Hungry가 배고픈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Are you hungry?라고 하면 배고파요? 라는 질문이 되죠. 자, 요 질문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Are you hungry? Are you hungry? 잘했어요. 이렇게 are you 다음에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오면 너 요런 상태니? 라고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그런 질문이 됩니다. 자, hungry 대신에 그럼 다른 단어들도 한번 넣어볼까요? 어머, 너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이 나는구나. 아프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Are you sick? Sick이라는 단어가 아픈이라는 표현이거든요. Are you sick? Are you sick?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Are you sick? 잘했어요. 너 졸리니?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졸린이라는 표현은 sleepy이죠. Are you sleepy? Are you sleepy?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Are you sleepy? 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너 피곤하니?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피곤한, 지친, tired라는 표현을 씁니다. 조금 발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tired 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나야 돼요. tired가 아니고 tired, tired 이렇게 발음합니다. Are you tired? Are you tired? 피곤하니? 라는 질문이죠. Are you tired? 그래서 are you 뒤에 이렇게

0: 나오는 단어가 들어가면 너 그 상태니? 라는 질문이 돼요. Are you sick? Are you sleepy? Are you tired? 그리고 앞에서 있었던 Are you hungry? 가 있었죠. 자, Are you hungry? 이렇게 물어봤더니 I already ate lunch. I already ate lunch. 라고 일단 얘기를 하네요. 그쵸? Already는 이미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ate lunch 라고 하면 나는 점심을 먹었어 이런 뜻인데 I already ate lunch 라고 해서 나는 이미 점심을 먹었어 라는 그런 조금 의미가 달라진 단어,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I already ate lunch. 요거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I already ate lunch. I already ate lunch. 잘했어요. 그런데 이 already이라는 단어에 어려운 발음이 다 들어있어요. all 할 때 그 l 발음과 re 할 때 그 r 발음, 그 다음에 d 발음은 우리의 리을과 비슷한 발음이 돼요. 영어에서 특히 이제 북미권에서는 d나 t가 모음 소리 사이에 껴있으면 리을을 아주 살짝 발음하는 것처럼 발음이 돼요. 그래서 already, already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자, 처음에 L 발음할 때는 혀가 앞쪽은 윗니 뒤쪽에 쭉 스트레칭해서 붙으면서 목구멍을 약간 막는 듯한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all, all 이렇게. 그 다음에 혀가 입 중간으로 와서 혀의 양쪽을 긴장시켜주면서 re, 그 다음에 re 하는 거죠. 단어 하나가 참 발음하기 어렵네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Already, already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돼요. I already ate lunch. 나 이미 점심 먹었어 라고 하면서 I'm full 이라고 했죠. Full, hungry의 반대말이에요. 배부른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I'm full 이라고 하면 나 배불러 라는 말이 되겠네요. 자, 우리 친구들 배가 부르다 상상하면서 나 배불러 같이 한번 해볼까요? I'm full. I'm full. 나 배고파는 어떻게 할까요? I'm hungry. 그쵸? full 대신에 hungry를 넣어주면 돼요. 나 아파는 어떻게 할까요? I'm sick. 영어 어렵지 않죠? 너무 쉽죠? 그쵸? 네,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돼요. 자, I'm full 이라고 했더니 Okay, 알았어. I'll go eat lunch now 라고 말을 했어요. 나 이제 가서 그럼 점심 먹을게 라는 말이죠. 그럼 나는 간다 이 말이에요. go가 가다라는 뜻인데요. I'll go eat lunch 라고 했잖아요. 가서 먹을게 라는 의미죠. 우리도 이렇게 가서 먹다 그냥 뭐 먹으면 되는데 가다라는 말을 꼭 넣잖아요. 영어도 go를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자, eat lunch는 점심을 먹다 라는 뜻이고요. now는 지금이죠. 그래서 다 종합해 보면 나는 가서 지금 점심을 먹을 거야 이런 말이 되죠. 자, 그랬더니 Bon Appetit 라는 말을 했어요. 이거는 영어가 아닌 것 같죠? 자, Bon Appetit는 맛있게 드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프랑스어 표현이에요. 그런데 영어로는 맛있게 드세요 라는 표현이 사실 없어요. 뭐 Have a good meal 이런 말을 잘 안 쓰거든요. 물론 뭐 Enjoy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프랑스어 표현을 빌려와서 쓰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드세요. Bon appetit인데 발음이 마지막 T를 프랑스어는 발음하지 않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Bon appetit라고 마지막 T까지 발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발음 참고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을 쭉 봤는데요. 여러분 어려운 거 없었죠?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Are you hungry?
2: I already ate lunch. I'm full.
1: Okay, I'll go eat lunch now.
2: Bon appetit.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Level Up 시간입니다. So,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그림을 다시 보면 The woman standing up, 서 있는 저 여자분이 질문을 해요. Are you hungry? 너 배고프니? 당신 배고파요? 이런 뜻이죠. Are you hungry? 대답은 어땠을까요? 아, 나 이미 점심 먹었어요. I already ate lunch 라고 얘기를 했죠. I already ate lunch. 이 표현 다 기억나시죠? Already 발음도 기억나시고요. 그래서 난 배가 불러. I'm full.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그죠? 그랬더니 여자분이 아 그러면 내가 지금 가서 점심 먹을게. I'll go eat lunch now.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럴 때는 맛있게 드세요 라는 말 할 수 있겠죠. 요거 발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Bon appetit 혹은 미국에서는 마지막 T까지 발음해서 Bon appetit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요 컴퓨터를 보고 있는 건지 자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분에게도 질문을 해요. Are you sleepy? Sleepy가 잠이 오는 뭐 이런 표현이죠. Are you sleepy?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남자분은 졸린 것 같아요. I didn't sleep well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I didn't sleep well 이라고 하면 나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라는 말이죠. 밤새 뭔가 열심히 준비를 했나 봐요. 그죠? 자, 이 표현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저 잠을 잘 못 잤어요. I didn't sleep well. I didn't sleep well. 잘했어요. I'm sleepy. 네,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죠. 저 졸려요. I'm sleepy. 자, 그러면 자야 되겠죠. 아, 근데 사실 회사에서 자면 안 되지만 점심시간은 자유니까 잠시 잘 수 있잖아요. 물론 잠시 낮잠을 잘 때는 뭐 우리가 꿈을 꾸는 경우가 많이 없지만 밤잠을 잘 때 주로 하는 말이긴 한데 농담 삼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자 좋은 꿈 꿔 이렇게 그럴 때 쓰는 표현이 sweet dreams 라는 표현이에요. 자 sweet dreams 요거는 우리 친구들 평상시에 밤에 잘 때 엄마 아빠한테도 아니면 동생이나 언니나 뭐 형 다 쓸 수 있는 거죠 가족끼리. Sweet dreams, sweet dreams. 이 표현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밥을 맛있게 드세요라는 Bon appetit라는 표현도 배워봤고요. 잘 자, 좋은 꿈 꿔, sweet dreams라는 표현도 배워봤네요, 그렇죠? 그 외에도 나 이미 점심 먹었어요. I already ate lunch. 이런 표현들도 기억나죠? 자, 여러분 많이 많이 복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Okay, we're gonna do the chant. You guys, follow me. Are you hungry? Are you hungry? Are you sick? Are you sick? Are you sleepy? Are you sleepy? Are you tired? Are you tired? Bon appetit! Bon appetit!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someone I already ate lunch. 나 이미 점심 먹었어 라는 말. 여러분 할 수 있죠? 그러면 체크 할게요. 간단했죠? I already ate lunch 라고 하면 됐어요. 상대방에게 어떤 상태냐라고 물어볼 때는 Are you hungry? Are you sick? 이런 표현들도 있었고 Bon appetit! 맛있게 드세요 라는 표현도 우리 배웠죠? 자, 이 표현들 다 잘 기억나게 복습 많이 해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쌤이랑 오늘도 재밌고 즐겁게 한번 영어 공부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0. Where do they work? Tuesday. Suitcases and passports. I can guess a place that has suitcases and passports.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그지요? 자,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쌤이랑 한번 확인해보러 갈까요?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어제와 같이 아이들이 speed quiz, guessing game을 하고 있죠. Guessing game, 알아맞히기 게임이지? Okay, 자, 오늘도 a boy and a girl이 보이네요. I see a boy and a girl.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보입니다. But it seems like 남자아이가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A boy is giving hints. Okay. 그리고 여자아이가 지금 trying to guess. 지금 알아맞히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쵸? I think a girl is trying to guess the answer, right? 그리고 남자아이 위에 이제 뿅뿅뿅뿅 그림들이 있는데 저게 힌트들 같아. 저 무슨 그림들인지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저기에는 여행용 가방이 보입니다. 여행용 가방은 suitcases라고 해요. Okay. The first hint is suitcases.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거 조그만한 수첩인가요? Okay, a small notebook or a small book. 조그만한 책이 보이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게 뭘 것 같아요? 공인가요? 아니면은 네모칸이 이렇게 뿅뿅뿅뿅 있는 거 보면은 왠지 it seems like a parking lot, right? 주차장인 것 같은데 그냥 일반 주차장인 것 같진 않습니다. Okay, so we have three hints. 세 개의 힌트가 있는데 뭘지 굉장히 쌤도 궁금하네요. 우리 친구들도 궁금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 한번 리딩에서 힌트를 더 얻어보고 오세요.
2: Guessing game. Are you ready? First hint. People carry suitcases. Second hint. People hold a small book in their hands. Third hint. This place has a huge parking lot. Where is this place?
0: 얘들아, 잘 들어봤나요? 이번엔 read and speak time입니다. 방금 들어본 reading에서 힌트를 잘 얻어봤지? 그걸 쌤이랑 하나하나씩 잘 살펴볼게요. 짜자잔! 자, first hint.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뭐였어? 우리 친구들 먼저 들었잖아. 자, 첫 번째 힌트는 people carry suitcases. One more time. People carry suitcases. 무슨 뜻일까? 자, 일단 빨간색으로 표시된 단어부터 쌤이랑 볼게요. 자, 첫 번째는 carry 나왔습니다. carry, carry. 우리 친구들 carry라고 하죠. 안 돼요. carry, carry. R이 두 개나 있으니까 혓바닥은 앞이야 뒤야? 뒤에 있습니다. carry, carry. 자, carry의 뜻은 뭐냐면 짜잔! 들다, 나르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가지고 간다, 뭔가 들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uitcase가 보입니다. suitcase. 아까 쌤이 알려줬는데 suitcase가 뭔지. 짜잔! 여행용 가방이에요. 그냥 가방이 아니라 큰 이거 트렁크 가방 있지? 그걸 suitcase라고 합니다. suitcase, suitcase. Alright, 자, 한번 발음 따라해볼게요. carry, carry, suitcase, suitcase. 자, 한번 문장 다시 볼게요. People carry suitcases. 자, 우리 친구들 해볼까요? People carry suitcases. 좋습니다. 자, 사람들은 뭘

다 들고 있대요. 여행용 가방들을 다 가지고 있대요. 여행용 가방을 막 이렇게 끌고 간다는 뜻이겠죠? 어딜 것 같아? 많은 장소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But that was our first hint, okay? Suitcases. 자, 여행용 가방이 첫 번째 힌트였습니다. Okay. 자, second hint. 빠밤. 뭘까? 짠! People hold a small book in their hands. One more time. People hold a small book in their hands. 자, 이건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빨간색으로 체크된 단어. 짜잔! 자, hold. 한번 발음 다시 봐봐. Hold. Hold 아니죠? Hold. No. Hold. Hold. 자, hold의 뜻은 짜잔, 잡다라는 뜻입니다. Hold, okay? 자, 이렇게 꽉 잡다. Hold, hold. 그래서 내손 잡아 이럴 때 hold my hand라고 하죠. 자, hold, 잡다. 그다음에 small book 나왔어요. Small은 big and small, 바로 작은이란 뜻이고요. Book는 책이지. 그래서 Small book 하면 작은 책입니다. 사람들이 조그만한 책을 손에 이렇게 들고 있다네요. 오케이. 다시 읽어볼게요. People hold a small book in their hands.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시작. People hold a small book in their hands.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사람들이 조그만한 책들을 이렇게 손에 들고 있다고? 쌤도 아직 모르겠어요. 한번 다시 또 볼게요. 자, third hint. 오케이. Okay. 세 번째 힌트는 짜잔. This place has a huge parking lot. A huge parking lot. Huge가 뭘까? Huge. Huge 아니야. Huge 아니고 huge. Huge. 이 단어 말할 때 우리 친구들 꼭 휴지, 휴지야 이러던데 아닙니다. Huge, huge. 자, 무슨 뜻인지 보자. Huge는 바로 아주 큰, 거대한이란 뜻입니다. 코끼리를 생각하면 돼요. An elephant is a huge animal. 자, 코끼리 아주 거대한 동물이죠. 자, huge는 big보다 더큰 것을 말할 때쓸수 있는 단어예요. huge, huge, no, huge, huge. Okay, 아주 큰, 거대한. 그다음에 parking lot를 볼게요. parking lot, parking lot. 이거 굉장히 많이 쓸것 같아. 우리 친구들도 알아두면 너무 좋은 단어입니다. 바로 주차장이죠. 자동차를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거.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자동차 말고 다른 것들도 많이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자동차 말고 뭘또 주차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 자, parking lot. Parking lot. Okay. 자, 문장 다시 볼게요. This place has a huge parking lot. 이 장소는 아주 거대, 엄청나게 큰 주차장을 가지고 있대요. 어딜까, 얘들아? 뭐, 백화점, 뭐, 뭘, 다양한 곳이 큰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데 좀 감이 오나요? Okay. 자, where is this place? 어딜 것 같아요? Where is this place? 한번 힌트를 다시 put together 해보자. 짜잔. 이거 뭐예요? 여행 가방이 영어로 뭐였지? 맞아. Suitcases였죠. Suitcases.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 빠밤. 이거 뭐예요? A small book. 조그만한 이 책, 아니면은 뭐 이렇게 notebook, 그 수첩 같은 걸 갖고 다닌대. Okay. 자, 그 다음에, 주차장, parking lot이긴 한데, 엄청나게 거대한 parking lot이래. 어딜 것 같아? Okay. A huge parking lot. Okay. Suitcases, a small book, and a parking lot. 우리 친구들 감이 왔나요? 선생님이 아주 엄청난 힌트를 또 줄게. 짜잔! 뭘것 같아요? 이 사람 뭐예요? 얘들아?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Pilots라고 하죠. Pilot. Pilot. 쌤이랑 많이 다른 단어지? Pilot. Okay. 이게 좀 엄청난 힌트가 되는데요. 파일럿이 많이 있는 곳, 파일럿을 많이 볼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자, 얘들아, 이제 답을 한번 줘봐. 쌤, 3 seconds. 3, 2, 1.
Did you guess it? 자, guess 해봤어요? 자, 정답은 짜르르란! 바로바로 공항입니다. 공항, 맞아, 얘들아. Suitcases, a small bag, a huge parking lot, pilot을 볼수 있는 곳이 바로 공항입니다. 오, 오케이. 자, 근데, small bag 선생님 왜 조그만한 책을 들고 다닌대요? 아, 얘들아, 여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권은 passport라고 하잖아요. 그쵸? passport.

0: 일단 아무튼 공항이 답인데 공항은 영어로 바로 airport라고 합니다. airport, airport. 자, 공항이 영어로 airport 기억할 수 있겠죠? 오케이,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알아맞추느라 너무 고생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chant and move time 한번 가져볼게요. 입을 크게 벌려서 쌤이랑 chant 불러주세요. Here we go. Where is this place? Where is this place? Suitcases go roll, roll. Suitcases go roll, roll. Huge parking lot. Huge parking lot. Passports here. Passports here. Pilots and passengers. Pilots and passengers. This is the airport. This is the airport. Good job, everyone. Excellent.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cartoon talk 시간이 왔습니다. 아까 봤던 그림 기억해요? 오케이. 자, 그 그림 안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쌤이랑 보러 가볼게요. 짜자잔, here we go. 짜잔, this was today's picture. 자, 지금 speed quiz, guessing game 하고 있는 중이죠? 이 남자애가 힌트를 막 주고 있어요. 자, 어떤 힌트들인지 쌤이랑 자세하게 볼게요. 짜자잔. 자, first clue. There are suitcases and a huge parking lot. Okay, 이거 무슨 뜻일까? 자, first clue. 첫 번째 힌트. There are suitcases. 어, suitcase 뭐였지, 얘들아? Suitcase. 여행용 가방이었죠? 그래서 거기에는 여행용 가방들이 많고 and a huge parking lot. 그리고 huge가 뭐였지? huge, huge 아니고 그렇죠? 아주 큰이란 뜻이었죠. 거대한 아주 큰 주차장이 있는 곳이래요. Okay, one more time. First clue, there are suitcases and a huge parking lot. Alright, 자, 이거 듣고 알아맞힐 수 있을까요? 자,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 라고 합니다. I don't know. 아직 감이 안 온가 봐. 그럴 수 있지 뭐, 그쵸? 자, 그랬더니 Oh, you carry a small book called passport 라고 합니다. carry는 아까 들고 있는 이란 뜻이 된다 그랬죠? 들고 있다. 그래서 무엇을 들고 있을까요? 무엇을 들고 있어요? A small book. 조그만한 책을 들고 있는데요. Okay. You carry a small book called passport. 자, passport라고 불리는 조그만한 책을 들고 다닌대요. Okay. passport는 여권이죠. 그쵸? 자, 그랬더니, 오, 맞춰요. Oh, is it an airport? 어, 공항인가? 라고 합니다. 맞나요? 그랬더니 Yes, you got it! 라고 해요. 맞아, 너가 맞췄어! 라고 하지요. 자, 얘들아, 공항이 영어로 뭐라고? Airport! 라고 했지요. 꼭 기억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아니, 벌써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이 왔습니다. 자, 볼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guess a place that has suitcases and passports. 오, 얘들아, suitcase 무슨 뜻이었어요? 여행용 가방이자 passport는 여권입니다. A small book, a passport, right? 자, 그래서 나는 suitcases, 여행용 가방들과 여권이 많이 보이는 장소를 알아맞출 수 있다, 없다? 아, 있어요. 체크 해볼게요. 자, 그 장소는 어디였나요? 공항이었잖아, 그쵸? 공항은 영어로 airport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 Airport, airport.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내일 또 더 재밌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Bye bye, butterfly.
1: Bye-bye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정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0: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 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어떤 물건을 샀는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작동이 잘 되지 않아서 곤란했던 적 있나요? 그럴 땐 어떡해요? 그냥 속상해하고 마나요? 아니죠. 오늘은 어떤 물건에 문제가 있을 때 영어로 말을 하고 그리고 교환을 요청하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18. Solving problems. Tuesday. This eraser doesn't work. I can exchange something that doesn't work.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 up 해볼까요? 타다! Oh, what do we see here in the picture? Oh, it looks like a store, right? 무슨 상점 같은데 어떤 물건을 팔고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 뭐 색연필도 보이고 풀도 보이고 공책도 보이고 아, 학용품을 파는 그런 상점인가 봐요. 학용품은 영어로 school supply라고 하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School supply. School supply. School supply. 네, 학용품은 영어로 school supply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school supply를 파는 상점은 영어로 stationery store, 맞아요. 문구점을 stationery store이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Stationery store. Stationery store. Stationery store. 여기에서 stationery는 문구류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그림에서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나 봐요. 물건을 교환하고 싶은가? 우리 오늘 교환하는 법을 영어로 말하는 거 배워본다 그랬죠? 교환은 영어로 exchange라고 합니다. Repeat after me. Exchange. Exchange. Exchange. 네, exchange는 새로 산 물건을 다른 물건으로 교환. 하는 그런 과정을 교환하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다른 물건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돈을 다시 돌려받고 싶으면 환불이라 그러죠. 환불은 영어로 refund. refund. refund. 아,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잘 알고 있으면 가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럼 오늘의 today's dialogue 빨리 들어볼까요?
1: Excuse me, this eraser doesn't work.
2: Oh, I'm sorry about that.
1: Can I exchange it?
2: Sure. Here's a new one.
1: Thank you.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들어가 볼게요. 타다! 땡땡 doesn't work. 입니다. 여기에서 work는 원래는 일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이런 경우에는 제대로 잘 작동한다, 잘 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it works 하면은 이거 잘 작동하고 있어, 이거 잘 돼 라는 뜻인데 만약에 반대로 doesn't work 라고 얘기를 하면 잘 작동이 되지 않는다, 뭐 잘 안 쓰여진다 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이번에 이 지우개가 안 지워져요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3, 2, 1. 네, this eraser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 지우개는 this eraser. 자, 따라해보세요. This eraser doesn't work. This eraser doesn't work. This eraser doesn't work. 잘했어요. 원래는 작동이 잘 되지 않는다, 잘 안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This eraser doesn't work 하면은 이 지우개가 잘 안 지워져요, 잘 안 쓰여져요 라는 뜻이겠죠? 우리 연습 한 번 더 해볼게요.

펜이 안 나와요 라는 말을 하려면 이 빈칸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요? This pen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따라해보세요. This pen doesn't work. This pen doesn't work. This pen doesn't work. Very good. 이번에는 이 리모컨이 작동이 안 돼요 라는 말을 해볼까요? 이 리모컨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리모컨 그대로 쓸까? 아니에요. Remote control이라고 합니다. 리모컨은 약간 한국식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따라해보세요. This remote control doesn't work. This remote control doesn't work. This remote control doesn't work. Very good. 이번에는 다음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Can I? 땡땡입니다. Can I? 땡땡. 쉽죠? Can I는 뭐예요? 저 이거 해도 될까요? 저 이거 할수 있나요? 이렇게 정중하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번에 이 can I로 이거 교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물어볼게요. 교환, 우리 배웠는데 교환, 뭐죠? exchange였죠? 그래서 can I exchange it?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Can I exchange it? Can I exchange it? Can I exchange it? Very good. 그럼 can I로 또새 것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까요? 새 것으로 받다는 get이고, 새 것이니까 new one. 그래서 can I get a new one? 하면 됩니다. Repeat after me. Can I get a new one? Can I get a new one? Can I get a new one? Very good. 여기에서 new one 했는데, one은 그 앞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던 물건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우개를 말하고 있었으면, 새 것의 지우개라는 뜻이 되겠죠? 다시 한번 또 연습해 볼게요.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를 요번에 얘기를 해 봅시다. 그러면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까 또 환불 배웠었죠? Very good. Can I get a refund? get, 받다, refund는 환불이니까 can I get a refund 하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Can I get a refund? Can I get a refund? Can I get a refund? 네, 뭔가 물건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받고 싶으면 이렇게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Can I get a refund?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이제 우리 last expression으로 넘어 볼게요. Here's 땡땡입니다. 여기서 here's는 here is의 줄임말인데요. 여기 있어요.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새 것이요. 라고 점원이 말을 하고 싶으면 here's a new one 이라고 하면 됩니다. 새 것이니까 new one 이에요. 그럼 따라 해보세요. Here's a new one. Here's a new one. Here's a new one. Very good. 여기 영수증이요. 영수증을 건네면서 얘기하려면 here's a receipt라고 하면 되죠. 영수증은 receipt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Here's a receipt. Here's a receipt. Here's a receipt. Very good. 그리고 여기 거스름돈이요라고 말하고 싶으면 거스름돈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거스름돈 change라고 해서 here's your change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Here's your change. Here's your change. Here's your change. 네. 어떤 물건이 됐든 이렇게 건네주면서 얘기할 수 있는 표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너무 잘했어요. 붐붐 chant music starts. This eraser doesn't work. This eraser doesn't work. I'm sorry about that. I'm sorry about that. Can I exchange it? Can I exchange it? Here's a new one. Here's a new one. Good job!

그림 연습하면서 레벨업 해볼 시간이에요. 띠링! 그림을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떤 상황이었죠? 여기 school supply를 파는 stationery store였죠? 여기 손님이 와서 이제 실례합니다. 이 지우개가 잘안 지워져요. 잘안 써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실례합니다는 excuse me 라고 하면 되고, 이 지우개가 잘안 써져요. 잘 작동

0: Doesn't work. Excuse me, this eraser doesn't work. Very good. 이렇게 손님이 얘기하니까 점원이, 아, 죄송합니다. 아, 그 문제에 대해서 죄송해요. 라고 얘기했어요. Oh, I'm sorry about that. Repeat after me. Oh, I'm sorry about that. Oh, I'm sorry about that. Oh, I'm sorry about that. Good. 여기서 level up 표현 한번 더 가르쳐 드릴게요. I'm sorry about that도 좋지만, 번거롭게 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라고 더 정중하게 얘기하는 방법은 I'm sorry for the trouble 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I'm sorry for the trouble. I'm sorry for the trouble. I'm sorry for the trouble. Very good. 이제 손님이 교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Can I? 하고 물어보는데 교환을 이 빈칸에 넣어야 되겠죠? 교환이 뭐였나요? 3, 2, 1, exchange였죠? 맞아요. 따라해보세요. Can I exchange it? Can I exchange it? Can I exchange it? 네, 다른 물건으로 교환해주세요.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점원이, 그럼요. 여기 새 것이요. 라고 답합니다. 그럼요. Sure. 여기 새 것이요. A new one. 땡땡, a new one인데. 이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3, 2, 1. Here's a new one이라고 해야 되겠죠? 따라해보세요. Sure. Here's a new one. Sure. Here's a new one. Sure. Here's a new one. Good. 그래서 thank you. 감사합니다. 라고 답합니다. 친구들, 오늘 너무 잘해줬어요. Excellent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오늘은 This eraser doesn't work처럼 어떤 물건에 문제가 생겼을 때쓸수 있는 표현 배워봤어요. 매점에 가서 물건을 샀을 때 문제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 있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표현으로 만나요. Bye bye!
1: TV 국민행동요령 박수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2: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3: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1: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3: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4: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단어 센츄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What don't you like doing? 숙제하는 것, doing homework? 아니면 공부하는 것, study? I hope it's not English. 영어 공부는 아니겠죠? 왜 갑자기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궁금하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보고 만나도록 할게요.
1: Week 18. What I like to do. Tuesday. What I don't like doing. I can say what I don't like doing.
0: Alright guys, it's time to brain up your brains. 여러분들 오늘 배울 단어들을 보도록 할게요.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What do you see, guys? 무엇이 보일까요? 아, 지금 보니까 로봇가 있는데요. 아, 이 로봇은 배달 로봇인 것 같습니다. He's delivering something. 무엇을 배달하고 있는데, 여러분, 배달은 영어로? 맞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따라 읽을게요. Delivery. Delivery. 배달 로봇인데 he's delivering pizza. 피자를 지금 배달하고 있습니다. 어떤 피자죠?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아, 파인애플 피자인 것 같은데요. I love pineapple pizza. 선생님은 파인애플 피자를 좋아하는데 지금 이 배달을 받으러 온 여자아이를 볼게요. 굉장히 지금 뭔가 어이가 없다라는 표정이죠. 아, 주문이 잘못됐나? 우리 배달 로봇도 굉장히 화나 보여. He looks angry. 여러분, 주문하다는 영어로 order. order입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문제는 problem. problem입니다. 자, 과연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 다이얼로그를 함께 듣고 올게요.
1: Please stop ordering pineapple pizza.
2: Why? What's your problem?
1: I don't like delivering strange food.
2: Then why did you become a delivery robot?
0: Now it's time to focus on. 여러분, 오늘 배운 대화문 속의 중요한 표현들을 선생님하고 보도록 할게요. Our first pattern, 첫 번째 표현입니다. Please stop. Pineapple pizza. 자, 여러분, 여기서 stop 뒤에 오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패턴 배워볼게요. 자, stop 뒤에는 동사 ing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뜻은 무엇무엇 하는 것을 그만해주세요 입니다. 혹은 무엇무엇 하는 것을 하지 마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what goes in the blank? 우리 빈칸 속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파인애플 피자를 주문하는 것을 그만해주세요 입니다. 자, 우리 그만하다는 stop이고요. 여기서 빈칸은 주문하다 라는 동사에 ing를 넣어야겠죠? 주문하다는 우리 방금 배웠죠? 맞아요. order입니다. 자, order 뒤에 ing를 넣어서 ordering을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문장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Please stop ordering pineapple pizza. Please stop ordering pineapple pizza. Good.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매운 라면 끓이는 것을 그만해주세요. 혹은 매운 라면을 끓이지 마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끓이는 것인데, 자, 이거는 요리의 한 종류죠. 그래서 우리 요리하다라는 cook을 넣을 거예요. ing를 넣어서 cooking이 되겠죠. Let's read. Please stop cooking spicy noodles. Please stop cooking spicy noodles. Great. 두 번째 표현입니다. I don't like strange food. 자, 여러분 여기서 don't like 뒤에 오는 단어를 잘 봐야 돼요. 이것도 동사 ing를 넣어서 뜻은 무엇 무엇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빈칸을 채워야겠죠? 자, 이 문장의 뜻은 나는 이상한 음식을 배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입니다.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한국어 뜻에서는 배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달하다는 deliver이고요. 우리 ing를 넣어야겠죠? 그래서 delivering이 됩니다. Let's read. I don't like delivering strange food. One more time. I don't like delivering strange food. Good. 자, 조금 바꿔서 우리 읽어볼 거예요. 나는 썩은 달걀 냄새를 맡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냄새를 맡다 라는 동사일까요? 맞아요. smell 입니다. 그런데 우리 smell 뒤에는 ing를 넣어야겠죠? smelling을 넣어서 let's read. I don't like smelling rotten eggs. I don't like smelling rotten eggs. 자, 썩은 계란 누가 맡고 싶을까요? 다음 표현 볼게요. Then, why did you, a delivery robot? 자, 여기서 why did you 라는 표현이 오늘 마지막 표현입니다. Why did you 뒤에는 동사 원형이 들어갑니다. 동사 원형 그 자체가 들어가는 거죠. 뜻은 왜 뭐뭐 했어 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did라는 단어를 잘 봐주세요. 우리 do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과거에 너가 왜 그런 행동을 했냐라는 질문을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뜻도 왜 뭐뭐뭐 했어 라고 과거의 뜻이 돼요. 우리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봐요. 그렇다면 왜 배달 로봇이 되었어? 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렇다면 이라는 단어는 then이 되고요. Why did you 하고 우리 빈칸에는 되다 라는 단어를 써야겠죠. 바로 become입니다. 읽어볼까요? Then, why did you become a delivery robot? 한 번 더. Then, why did you become a delivery robot? Good.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공포 영화를 혼자 봤어? 입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단어가 빈칸에 들어가야 할까요? 맞아요. 여기서 봤어 라는 표현이죠. 우리 보다 라는 동사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That's right. 바로 watch입니다. 우리 watch를 그냥 동사 원형 그 자체로 넣어서 한 번 더 읽어볼 건데요. 그렇다면 왜 공포 영화를 혼자 봤어? 입니다. Then, why did you watch a horror movie alone? Then, why did you watch a horror movie alone? 마지막 한 번 더. Then, why did you watch a horror movie alone? Great work, everyone! Alright, everyone. Are you ready to sing along with me? It's beat and speak time. Hit the music, please. Stop ordering pineapple pizza. Stop ordering pineapple pizza. I don't like delivering strange food. I don't like delivering strange food. Then, why did you become a delivery robot? Then, why did you become a delivery robot? Good job, everyone! Welcome back, everyone. It's time to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선생님과 함께 오늘의 다이얼로그를 한 번 더 리뷰,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은 이랬죠. 자, 우리 그림 속에 What do you see, guys? 맞아요. Delivery robot. 지금 배달하는 로봇가 피자를 배달했는데 He looks very angry. 굉장히 화났어요. 무슨 말을 할지 기억나나요? Can you think about it? 아하, 자 한번 볼까요? Please stop pineapple pizza. 아, 파인애플 피자를 무엇을 하는 것을 멈춰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런데 우리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갔죠? 맞아요, 배달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배달은 deliver이고요. 우리 stop 뒤에 동사 ing를 써야지 무엇무엇 하는 것을 멈춰 혹은 그만해줘 라는 뜻이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Please stop ordering pineapple pizza. 자,

여러분들은 파인애플 피자 어떻게 생각하나요? Because I love pineapple pizza. 선생님은 파인애플 피자 굉장히 좋아하는데 로봇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것을 배달하는 거에 굉장히 불만이 쌓인 것 같은데 우리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한번더 읽어볼까요? Please stop ordering pineapple pizza. Please stop ordering pineapple pizza. 이번에는 훔치다라는 동사를 넣어서 읽어볼 건데요. 단어는 steal입니다. 자, please stop my chicken nuggets. 나의 치킨 너겟을 훔치는 것을 그만해라는 표현이죠. 우리 steal 뒤에 ing를 넣어서 stealing이 되겠습니다. Let's read. Please stop stealing my chicken nuggets. Please stop stealing my chicken nuggets. Good. 자, 그랬더니 우리 여자아이가 어떻게 얘기하죠? 읽어볼까요? Why? What's your problem? 아, 왜? 무슨 문제야? 혹은 왜 그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 같아도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될것 같아요. 한번더 읽어볼까요? Why? What's your problem? Why? What's your problem? 자, 이유가 뭘까요? 로봇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I don't like, strange food. 기억할까요, 여러분? 맞아요. Delivering입니다. 나는 이상한 음식을 지금 배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였어요. 읽어볼게요. I don't like delivering strange food. I don't like delivering strange food.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무엇을 들다 옮기다는 carry. carry입니다. 자, I don't like carrying 10 water bottles. 나는 물병 10개를 드는 것을 안 좋아해입니다. 한번더 읽어볼까요? I don't like carrying 10 water bottles. Good. 자, 그랬더니 우리 여자아이가 어떻게 대답하죠? Then why did you become a delivery robot? 너는 왜 그렇다면 배달 로봇가 됐니?입니다. 한번더 읽어볼게요. Then why did you become a delivery robot? Then, why did you become a delivery robot? 선생님도 이게 궁금한데요? Well done,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Alright, guys, that's it for today.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단어들 뒤에는 동사 ing를 썼죠. What was it? 무엇이었죠? 맞아요. Stop, 동사 ing, 무엇을 하는 걸 멈춰. 그리고 don't like, 동사 ing,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Well done, everyone! And I'll see you next time. 다음에 만나요.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더 배우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오늘 기분은 어때요? 선생님은 기분이 매우 매우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랑 영어 공부할 거거든. 자, 오늘도 재미있게 영어 공부할 준비가 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오늘 무슨 요일이지, 얘들아?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That's right. 오늘은 바로 Tuesday예요. 오늘 화요일이지? Today is Tuesday. 자, 화요일은 쌤이랑 뭐 하는 날이죠? 바로 읽기 하는 날이죠. 읽기는 영어로 reading. 그래서 Tuesday is for reading. 쌤이랑 오늘도 재밌게 읽기 공부해보자. 자, 이번 주 주제가 뭐였나요? 이번 주 주제는요. 빠밤. Week 20. Look around the bedroom. One more time. Look around the bedroom. Look around 하면 무슨 뜻이었지? 주위를 둘러봐였지요. Bedroom은 뭐예요? 바로 침실이지요. 이거 bedroom 이렇게 안 하고 우리 bedroom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배에 있는 주름 말하듯이 bedroom. Bedroom 끝에는 나트륨 할 때 room. 오케이? 기억할 수 있죠? Bedroom. Bedroom. Alright. 그래서 이번 주에 선생님이랑 침실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오케이? 자, 어제 우리 단어 공부했었지? 다섯 개 우리 한번 기억나나 한번 살펴볼까요? 침대는 영어로 3, 2, 1. 바로 bed 되겠습니다. bed. bed. 옆에 광대를 이렇게 위로 슉 올리는 거, 올리고 말하는 거 기억나죠? bed. bed. 오케이. 그 다음에 베개는 영어로 pillow. One more time. pillow. L이 두 개 있으니까 혓바닥이 앞으로 슉 나와야 돼요. pillow. pillow. 오케이. 담요는 영어로 blanket. One more time. blanket. 좋아요. 그 다음 옷장은 영어로 뭐였어, 얘들아? 바로 closet. One more time. closet. 잘한다, 우리 친구들. 더 기억하네. 그 다음 책상은 영어로 뭐였어요? 책상은 desk. One more time. desk. 우리 친구들 잘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복습하니까 어제 뭘 했는지 기억이 났지요? 자, 그렇다면 before you read 우리 한번 그림을 보면서 상상력을 펼쳐볼게요. 자, what do you see here? 뭐가 보여요? 일단 여기는 지금 침실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애기 방 같아요. 그쵸? 애기가 자는 방. 뭐가 있나 보자. I see a bed. 침대가 보여요. 침대 안에 지금 I see a pillow. 베개도 있는 것 같고요. 이 파란 것도 I see a blanket.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잘 보면 있어, 얘들아. 착한 아이 눈에만 보이게. 자, 그 다음에 이거 옷장은 영어로 closet였지요. I see a closet. 좋아요. 이렇게 다양한 게 있는데 선생님이랑 이 단어들 배워봤죠, 어제? 자, 그렇다면은 우리 오늘의 단어들, 어제 배운 단어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지문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1: This is my bedroom. I keep pants in the closet. I sit at my desk to study. On my bed, I have a purple blanket and a green pillow. It's late now, and I'm about to go to bed. Good night!
0: 잘 들어봤나요? 선생님이랑 한 문장 한 문장씩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This is my bedroom. One more time. This is my bedroom. Bedroom은 바로 침실이었죠. 아까 말했듯이 배주름 말하듯이 bedroom. 좀 이렇게 빠르게 말해봐. Bedroom을. Bedroom. Bedroom. Okay. Bedroom 이거 말고 bedroom. Bedroom. 너무 재밌지 않아, 얘들아? 너무 내 지금 웃고 있지, 그쵸? 자, this is my bedroom 하게 되면은 이것은 나의 침실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This is my bedroom 하게 되면 이건 내 bedroom이에요. 이거니까 잘 해야 돼, 얘들아. This is my bedroom. 이것은 나의 침실입니다. 우리 친구들 잘해. 시작. This is my bedroom. 잘했습니다. 끝에는 room 소리야. room 말고 room. 오케이. bedroom. 잘했어요. 자, 그 다음은요. I keep my pants in the closet. One more time. I keep pants in the closet. 자, 얘들아, keep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keep는 영어로 바로

뭐였지? 한국말로 바로 한글로 보관하다라는 뜻이었죠? 자, 나는 무엇을 보관한대요? Pants. Pants가 바지였지요. 그래서 나는 바지를 옷장 안에다가 보관을 합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One more time. I keep pants in the closet. 우리 친구들 차례. I keep pants in the closet. 잘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I sit at my desk to study. 오, sit가 뭐예요? 앉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는 책상에 앉아서 무엇을 해요? To study. 공부를 한대요. 오, 이 친구 모범생이네. 그쵸?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I sit at my desk to study. 나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요. 우리 친구들 차례. I sit at my desk to study. 잘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길어, 얘들아. 좀 기네. 우리 한번 숨을 한번 쉬고 한번 시작합시다. On my bed, I have a purple blanket and a green pillow. 자, 무슨 뜻인가 한번 보자. On my bed 하게 되면은 침대 위에는 I have 나는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두 가지가 있대요. A purple blanket. Purple가 무슨 색이죠? 3, 2, 1. 보라색이죠? 그래서 a purple blanket 하면 보라색 담요. 그리고 and a green pillow 하게 되면 green은 무슨 색? 3, 2, 1. 초록색이죠? 그리고 초록색 베개가 있대요. 자, 종합해 보자면 침대 위에는 나는 보라색 담요와 그리고 초록색의 베개를 가지고 있어요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줄게. 잘 들어봐. On my bed, I have a purple blanket and a green pillow. 우리 친구들 해볼까요? 시작. On my bed, I have a purple blanket and a green pillow. 잘했어, 얘들아. 따라하고 있는 거 맞지? 자, 그 다음은요. Oh, it's late now and I'm about to go to bed. 자, 이건 무슨 뜻일까? It's late now. Late는 늦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it's late now. 지금 이제 늦었어요라는 뜻이에요. And I'm about to go to bed.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I'm about to 하게 되면 나는 이제 몸을 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Go to bed 하면은 침대로 가서 이제 잔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늦었으니 나는 잠을 자러 갈 거예요라는 문장이에요. 다시 해보자. It's late now and I'm about to go to bed. 자, 침실을 이렇게 재밌게 설명해 주다가 이제 졸려서 자러 간다네요. 자, 우리 친구들 차례. It's late now and I'm about to go to bed.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엔, 오, simple. 아주 좋아요. 우리 친구들 알걸? 잘 들어봐. Good night. 알지? 다시 one more time. Good night. 우리 친구들은 good night 이러겠지만, 선생님, 우리 올인원 퀴즈는 good night 아니야. Good night. One more time. Good night. 자, 소리 들어서 따라. Good night. 오케이, 잘했습니다. Good night까지 했어요. Alright, 그럼 우리 한번 퀴즈 타임 한번 가져볼까요? 잘 이해했나 한번 봅시다. 빠밤. Number one. Where do I keep my pants? Keep가 무슨 뜻이었지? Keep. 그렇지. 보관하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너는 바지, 팬츠를 어디에다 보관하냐? 내가 바지를 어디에다 보관합니까?가 문제네요. 어디였더라? A. In the desk, in the bed, in the closet. 어딜까요? 확인해 볼까요? 빠바바바바밤. This is my bedroom. I keep pants in the closet. 뭐예요? 그래서 정답은 in the closet가 되겠죠? 자, 우리 바지를 옷장에다가 보관하지, 뭐 침대나 책상에 보관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in은 안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 사실 desk면 on the desk가 돼야 되겠죠? 잘했습니다. in the closet. 맞는 것은 정답은 in the closet 되겠습니다. 자, number two는요. What color
is my book.

0: 이거 좀 어렵다. 이거 기억나면 진짜 우리 친구들 대단한 거예요. 자, 나의 블랭켓, 담요는 무슨 색깔입니까? 라고 물어보네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A. Green. Green 무슨 색깔이지? 그렇지. 이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B. Purple. Purple는 보라색이죠. C. Blue. 파란색. 뭐였더라?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3, 2, 1. 확인해 볼까요? 빠밤. Oh. On my bed, I have a purple blanket. I have a purple blanket. 정답은 뭘까요? Purple 되겠습니다. I have a purple blanket. 잘했어요. Number three. What do I use the desk for? 내가 책상을 무슨 용도로 사용하니에요? A. Sleeping. 자는 용도. Okay. B. Studying. 공부하는 용도. C. Eating snacks. 간식을 먹는 용도? 뭐였을까? 뭐, 셋다 사실 다될 수가 있어, 그치? 뭐, 책상에서 잘 수도 있고, 간식을 먹을 수 있지만, 지문에서는 뭘 한다고 했나요? 바로바로, 짜라라라라, 찾아보자. I sit at my desk to study가 맞췄죠? 얘가 나왔었죠? 그래서 정답은 studying 되겠습니다. studying. 잘했어요. 그럼 우리 이번에는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This is my bedroom. I keep pants in the closet. I sit at my desk to study. On my bed, I have a purple blanket and a green pillow. It's late now, and I'm about to go to bed. Good night.
0: 듣고 따라해봤나요?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줄게. 잘 들어봐. This is my bedroom. I keep pants in the closet. I sit at my desk to study. On my bed, I have a purple blanket and a green pillow. It's late now, and I'm about to go to bed. Good night.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선생님이 좀 빠르게 진행했지만 우리 친구들은 정지해서 한번 쭈아르르륵 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늘도 너무 잘했어요. 선생님이랑 영어 공부 재밌게 하느라 우리 친구들 고생 많았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고 우리 또 내일 이 시간에 보자. Bye bye, butterfly.
2: Good night.

안녕, 나는 그레이스. 이 세상에 모르는 게 없는 똑순이지. 내가 요즘은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공부하고 있거든? 근데 at, on, in 다 짤막한 것이 비슷하게 느껴져서 자꾸만 헷갈려. I wake up과 7am 사이에 전치사를 넣어서 내가 일어나는 시간을 알려주고 싶은데 말이야. 나는 오전 7시에 일어난다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시간 전치사가 들어가야 할까? 너희들이 도와줘!

Hello everyone! 조등연법 독해의 힘, 레벨 1의 김은혜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 22강입니다. 새로운 시간 전치사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22강까지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 칭찬해주고 시작하고 싶어요. 그럼 오늘도 힘차게 한번 달려봅시다. 시간 전치사, at부터 시작할 거예요. 교재 74쪽 준비되셨나요? 가도 되겠습니까? 좋아요. at이라는 전치사에 대해서 먼저 배울 건데요. 전치사, 우리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명사 앞에 쓰여서 더 정확한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게 도와주는 것이 전치사였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22강 시간 전치사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으니까 여러 종류 중에서도 시간을 나타내는 것을 배울 거예요. 자, at은요. 뒤에 구체적인 시각이나 특정 시간이 나올 때 at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구체적인 시각, 특정 시간 기억해 두세요.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The train from Rome arrives at 4:30 p.m. 우리 PM, AM도 배웠는데 그쵸? PM은 오후라는 뜻이었죠. 자, 이것도 기억하면서 The train from Rome. 자, 로마에서 오는 기차는 arrives, 도착합니다. 언제? At 4:30 p.m. 자, 이것 보세요. At 4:30 p.m. 뒤에 구체적인 시각, 특정 시간이 왔죠. 그래서 이런 시간 앞에 at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시는요. At night, 밤에. At noon, 정오에. 정오 여러분 몇인지 알아요? 낮 12시예요. 낮 12시. 어떤 특정한 시각이죠. 그쵸? At noon. 그리고 at that time, 그때. 그것도 특정한 시간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렇게 night, noon, that time 앞에 at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해 주는 겁니다. 우리 뒤에서 또 다른 at이 아닌 뭐 on, in 이렇게 배울 건데요. 앞에서 그레이스가 고민했던 것처럼 다 짧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일단 at은 구체적인 시각, 특정 시간이었습니다. 자, 셀프 체크로 넘어갈게요.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구에 유의하여 문장을 해석하세요. 자, at noon. 우리가 방금 앞에서 표에서 본건 나왔습니다. at noon. 맞죠? 낮 12시. 정오에. 이런 뜻이었습니다.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이 come out of the building. 아, 우리 of라는 전치사도 배웠었는데,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을 모두 모아서 해석을 해보면, 정오에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 밖으로 나온다. come out. 밖으로 나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오라는 시간, 특정 시각, 시간을 나타낼 때는, at이라는 전치사를 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The class ends at 5 o'clock. 시각을 나타낼 때 AM, PM을 쓰기도 하지만 앞에 숫자가 오고 o'clock라는 단어를 써주기도 했었죠. 자, 우리 방금 배웠던 전치사 at 어디에 와요? 특정 시각 앞에 at이 왔죠. 그러면 The class ends at 5 o'clock. 어떻게 해석해 줄수 있죠? 그 수업은 5시 정각, 5:30 이런 거 아니고 5 o'clock이니까 5시 정각에 끝난다.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at이라는 전치사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배울 시간 전치사는요. on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on. 자, 이 전치사는요. 뒤에 날짜나 요일 또는 특정한 날이 나옵니다. 뒤에요. 아까 우리가 시각, 시간보다는 조금 더 길어졌죠. 시간의 범위가. 시간이 모여서 날짜, 하나의 요일이 되고 특정한 날.

날이 되니까요. 두 번째 시간 전치사는 on입니다. 자, they have plans on Friday. 자, Friday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잖아요. 그쵸? 금요일, 요일. 그러니까 전치사 on을 써주는 겁니다. They는 우리가 배운 문법 중에 어떤 거죠? 주격, 인칭 대명사. 그들은 they요. 반갑네요. 그래서 has가 아니라 복수 주어니까 have라고 되어야 돼요. They have plans.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언제? 금요일에. 자, 금요일이라는 것을 쓰기 위해서 앞에 전치사 on의 도움을 받고 있네요. 자, self-check로 한번더 연습해 볼게요. 이것도 역시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구에 유의하며 문장을 해석해 보는 겁니다. The festival begins on May 21st. 자, 어떤 전치사? On. 자, on 뒤에 오는 것이 May 21st입니다. May는 뭐예요, 여러분들? 1년 12달 중에서 5월입니다. 5월.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달이기도 한데요. 5월 따뜻한 봄이잖아요. 5월 며칠? 21st, 21일이라는 날짜죠, 날짜. 그러면 그 축제는 begins, 시작한다. 언제요? 5월 21일에. 그래서 on May 21st라고 적어주었습니다. 2번. 오, 바로 등장했네요. 첫 번째. On his birthday, he enjoys the day with his family. 자, on 뒤에 뭐가 왔어요? His birthday. His는 뭐예요? 그의라는 소유격 인칭 대명사였죠. 그의 birthday. 생일, 와우, 축하해요. His birthday라는 특정한 날이니까 on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해 줬네요. 그의 생일에 그는 enjoys. S부터네요. He니까요. He enjoys the day with his family. 자, his. 우리가 다 배운 것들인데, his는 그의 생일. 여기는 그는 즐긴다. 여기는 누구와 함께 보내는 것을? 그의 가족과. 그래서 우리가 배운 주격 인칭 대명사와 소유격 인칭 대명사까지 한 문장에서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석해 보면, 그의 생일날, 그는 그의 가족과 그날을 즐긴다. 그래서 그는 he, 그의 his로 적었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시간 전치사 소개해도 될까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시간 전치사는요, 바로 in입니다. in은 뒤에 달, 계절, 연도, 세기 등 어떤 시간이요? 긴 시간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앞서서 우리가 봤던 May, 5월 이런 거 달이죠. 그리고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연도, 세기 모두 다 아주 긴 시간이잖아요. 그럴 때는 시간 전치사 in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예문을 볼게요. In summer, a lot of people go to the beach. 자, in이라는 시간 전치사 뒤에 뭐가 왔죠? summer. summer, 여름. 뭐예요? 계절이 왔잖아요. In summer,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이 go. 간다. 어디로 가나요? to the beach. 바닷가에 간다.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in이라는 시간 전치사가 또 어떨 때 쓰이는지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In the morning. 아침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오후로 넘어갈 때까지 시간이 길죠? 그럴 때도 in the morning. 자, 오후도 마찬가지로 i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 아까 그냥 noon, 낮 12시는 at noon이었는데, 오후는 in the afternoon입니다. 저녁에. 저녁에. In the evening.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들 앞에는요, in이 온다. 다시 한번. 달, 계절, 연도, 세기 등의 긴 시간은 뭐라고요? in이라는 시간 전치사라고요.
좋습니다. Self

체크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American schools usually start in September. 자, American schools usually start 어떤 전치사요? In September. 자, in 뒤에 온 단어 September 몇 월이요? 9월이니까 달 앞에는 in이라는 전치사가 왔네요. 해석해 보면요, American schools 미국 학교들은요, usually 주로 시작합니다. Start in September 9월에. 그래서 미국 학교들은 9월에 주로 시작한다. 그럼 우리가 in이라는 전치사 말고도 American schools 복수 주어잖아요. 그래서 start 뒤에 s가 붙지 않는다는 것도 선생님 한번더 설명해 주고 싶어요. 됐을까요? 좋습니다. 2번 넘어갈게요. He had a meeting in the evening. 자, in이라는 시간 전치사 뒤에 the evening, in the evening 하면 그는 저녁에 회의가 있었다. In the evening, 저녁에. 그리고 he, 그는이라는 주격 인칭 대명사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in September, in the evening처럼 긴 시간에 붙는 전치사 in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D로 넘어갈게요. Before, after. 자, 각각의 뜻은요, 뭐뭐 전에, 그리고 뭐뭐 후에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before and after 하면서 비교하는 것들, 전과 후 이런 뜻이잖아요. Before, after. 똑같습니다. 뭐뭐 전에, 뭐뭐 후에. 예문을 보면요, They need to finish the project before lunch. 두개 중에 before 이 쓰였네요. 자, 무엇 전에요? Before lunch. 점심 식사 전에. 문장으로 한번 보면, they, 그들은 need to finish the project. 뭐뭐 해야 한대요? 뭐 해야 된대요? 그 프로젝트를 끝내야 한대요. finish, 끝내다라는 뜻입니다. before lunch. 자, 시간 전치사. Before lunch, lunch는 점심 식사죠. 그래서 그들은 점심 식사 전에 그 프로젝트를 끝내야 한다. 자, 우리 before 봤으니까 after를 넣은 문장도 한번 봐야겠죠? 1번입니다. We often see rainbows after rain. After 바로 나와 지었네요. After rain이니까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우리는 often see rainbows. 종종 무지개들을 본다. After 뭐 후에요? 비가 내린 후에. 그래서 after rain, 비가 내린 후에. 자, after이라는 단어니까 뭐뭐 후에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두 번째, They arrived home before the game. 그들은 arrived home, 도착했습니다. 어디에요? 집에. Before the game. 자, before the game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들은 그 경기 전에, before the game, 그 경기 전에 집에 도착했다. 사용된 주격 인칭 대명사는 they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A부터 D까지 시간 전치사를 배워보았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Let's review.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알맞은 시간 전치사와 함께 빈칸에 들어갈 말을 한번 적어봅시다. 첫 번째, 밤에입니다. 우리 오늘 배웠던 시간 전치사 at, on, in 그리고 위에다 쓸게요. before, after 이 있었는데요. 자, at, on, in 이 점점 길어진다고 했었잖아요. 밤에, 밤에는 어떤 시간 전치사랑 어울리나요? 그렇죠. at night. 이렇게 사용한다고 했었죠. 밤에. 두 번째, 금요일에.

뭐예요? 요일이네요. 요일은 어떤 시간 전치사 어울리죠? on. 그리고 요일을 쓸 때는 대문자로 시작하니까 on Friday. on Friday. 자, 세 번째. 아침에. 아침에. at on in 중에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이라고 하면 아침에 라는 뜻이 됩니다. 4번, 저녁에. 아침, 저녁. 똑같이 in 이라는 시간 전치사를 사용해 줍니다. In the 저녁. Evening. Evening. 이렇게 적어 줍니다. In the evening. 5번, 비가 내린 후에. 자, 비가 내린 후에. 그러면, at, on, in, 아니고, before, after 중에서, after이 와야겠죠. before는 뭐였죠? 뭐뭐 전에였으니까, 비가 내린 후에는, after, rain. After rain이라고 하면 비가 내린 후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선생님 따라서 한 번씩 발음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at night. At night. 두 번째, on Friday. On Friday.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In the evening. After rain. After rain. 자, 그래서 알맞은 시간 전치사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Workbook 16쪽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A부터 가볼게요.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여기서도 4개의 시간 전치사가 나와 있는데요. 어떤 게 와야 될지 한번 봅시다. 1번. 그들은 금요일에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 요일이 나왔네요. 그리고 그들은 they라는 주격 인칭 대명사 왔고요. 금요일에니까 앞에 무엇이 와야 되죠? On Friday. 그래서 쭉 읽어보면 They have plans on Friday 라고 하면 문장이 완성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름에. 여름은 뭐죠, 여러분? 계절이죠, 계절. 그러면 어떤 시간 전치사가 와야 할까요? 뭐라고요? 그렇죠. In. 네, 맨첫 글자니까 대문자 I. In summer. A lot of people go to the beach. 자,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a lot of people 동사 go 간다. 어디로요? To the beach. 바닷가에 간다. In summer, a lot of people go to the beach. 3번. 그 축제는 5월 21일에 시작한다. 자, 5월 21일에라는 시간이 나왔네요. 특정한 날이죠. 특정한 날 앞에는 어떤 시간 전치사가 왔을까요? 그렇죠. on. 그럼 the festival, 그 축제는 begins, 시작한다라는 동사죠. 그런데 s 붙었습니다. the festival 이 주어이기 때문에 begins on May 20 First. 자, May 21st. 21이 아니라 1로 끝날 때는 21st가 됩니다. 2로 끝날 때는 second. 3으로 끝날 때는 third. 이런 식으로, 날짜를 말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읽어줍니다. So the festival begins on May 21st 하면 날짜는 5월 21일에 라는 뜻이 됩니다.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들은 점심 식사 전

전에 그 프로젝트를 끝내야 한다. 점심 식사 전에. 어떤 시간 전치사요? 큰 소리로? 그렇죠. Before. 그들은 need to finish the project before lunch. 뭐뭐 해야 된대요. 뭐 해야 돼요? Need to finish. 끝내야 합니다. 무엇을요? The project before lunch.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이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어떤 것을 다시 복습하고 싶냐면요. 목적어의 자리를 한번 복습해 보고 싶습니다. 목적어의 자리는 주어, 동사, 뒤라고 했었습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 뭐였죠? 그렇죠. They. 동사는요? Finish. 그 뒤에 the project가 목적어 자리네요. 자, 우리말 해석을 보세요. 그들은 점심 식사 전에 그 프로젝트를 끝내야 한다. 우리말로는 동사를 가장 마지막에 해석해주지만 그 프로젝트를이 목적어잖아요. 뭐뭐을, 뭐뭐를. 그래서 우리가 목적어의 자리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5번 넘어가겠습니다. 정오에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 밖으로 나온다. 언제요? 정오에. 시간을 나타내네요. 정오가 몇 시라고 했었죠? 낮 12시요. 그러면 noon 앞에 어떤 시간 전치사가 왔을까요? 그렇죠. At noon, 정오에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이 come out of the building. 자, come out, 밖으로 나온다는 뜻이라고 했었죠. come out of the building. 어디 밖으로 나와요? 그 건물 밖으로 나온다. 그래서 알맞은 시간 전치사는 at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b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 의미에 맞게 주어진 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1번. 미국 학교들은 9월에 주로 시작한다. 자, American schools가 미국 학교들은이죠. 학교들이니까 s 붙었습니다. 그래서 복수 주어이니까 시작한다라는 동사에 s 붙지 않았었고요. 자, 9월에라는 뜻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September이 아니라 시간 전치사의 도움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자, September, 달, 계절, 세기. 연도와 같은 긴 시간은 in이라는 시간 전치사를 사용해줬죠. American schools usually start in September. 9월도 아주 멋진 달이죠. 아름다운 단풍이 있는 9월. 미국 학교들은요, 9월에 주로 시작해요. 우리나라와 굉장히 다르죠? 우리나라 학교는 학기를 언제 시작해요? 3월에 시작하는데, 아, 미국 학교들은 9월에 주로 시작하는군요. 2번 보겠습니다. 그 수업은 5시 정각에 끝난다. 자, 5시 정각에 라는 특정한 시각, 특정한 시간이 오는데요. 그러면 어떤 시간 전치사를 사용해야 할까요? The class ends. 끝난다. 5 o'clock 앞에 어떤 시간 전치사요? at 정답입니다. at 5 o'clock. 5와 clock 사이에 이렇게 apostrophe 해줘야 됩니다. 자, the class ends. 여기는 s 붙여줘야죠. the class 하나니까. the class ends at 5 o'clock. 자, 그러면 만약에 이 5시라는 시간이 오전이 아니라 오후 5시면 5 o'clock 말고 어떻게 바꿔줄 수도 있죠? 책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5 p.m. 이렇게도 적어줄 수 있다라고 했었죠. 좋습니다. 그럼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의 생일날, 그는
그의 가족과 그날을 즐긴다. 그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his birthday라는 말을 활용해서 우리가 문장을 완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의 생일날. 자, his birthday로만

his birthday. 그의 생일날 여기서 끊어주고요. 그는 he enjoys s 붙어야죠. He enjoys the day with his family. 자, his 어떻게 해석하죠? 그의라는 소유격 인칭 대명사였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들이 정말 이 문장 하나에 많이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His, he, 또 his 나오고요. 그리고 특정한 날 앞에 시간 전치사 on이 사용된다는 것까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문장입니다. 4번 볼게요. 그녀의 결혼식 이후로 흰색이 신부들을 위한 색이 되었다. 그녀의 결혼식 이후로 하면 떠오르는 시간 전치사가 있죠. After, 그쵸? After, 그녀의 결혼식이잖아요. 자, wedding은 결혼식입니다. 그럼 그녀의를 말하기 위해서는요. After, 그녀의, 그쵸? 소유격 인칭 대명사, her이었죠. 그래서 after her wedding, white became the color for brides 라고 해주면 after her wedding, 그녀의 결혼식 이후로 흰색이 신부들을 위한 색이 되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오늘 시간 전치사에 대해서 배우는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어땠나요? 어렵지 않았나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Today's Quiz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오전 7시에 일어난다 라는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I wake up 뒤에 at, on, in 중에 어떤 시간 전치사가 오고 그 뒤에 7am이 오는지 여러분 수강의 게시판에 답을 꼭 남겨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 꼭 복습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Bye everyone!

0: 영어, 정말 생활 영어에 가까운 것을 배워볼 건데요.
1: 맞아요.
0: 제목이요. 장마 끝 햇살이 너무 반가워.
1: 드디어.
0: 장마라고 하면 뭔가 꿉꿉함이라든가.
1: 그러니까요.
0: 아,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1: 약간 모이스처가 아니라, 뭔가 스티키.
0: 뭔가 끈적끈적하고.
1: 그리고 냄새.
0: 냄새.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오늘은 장마가 끝나고 해가 나온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1: 아, 좋네요.
0: 오케이. 자, 일단은, 우리 미션, 우리말로 드릴 거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일상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마침내 3주 만에 해가 다시 났네. 아, 기분 얼마나 좋아요.
1: 맞아요. 장마가 또
0: 아,
1: 한번 가면은
0: yes.
1: 진짜 막 2, 3주씩 쭉 그냥 비만
0: I
1: 오잖아요.
0: know, right?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난 무조건 빨래를 밖에 넣을 거야. 뭔가 깨달은 겁니다. 아,
1: 맞아요.
0: 안에 넣었다가 축축해진 걸 느낀 거죠.
1: 그리고 또 밖에 뭐 뽀송뽀송도 있지만 약간 얼룩진 게
0: 네.
1: 햇빛을 세게 받으면
0: 네.
1: 살짝 흐려져요.
0: 아, 진짜 그렇게 돼요?
1: 진짜요. 해보세요.
0: 이게 그냥 이렇게 건조기로 돌리는 거랑 또 다른 느낌인 거네요.
1: 달라요, 달라요. 뭔가
0: 오케이.
1: 살균 소독되는 느낌
0: 아,
1: 있습니다.
0: 뭔가 개운해요. 네.
1: 네네.
0: 자,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션에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우, 마침내 3주 만에 해가 다시 났네. 아?
2: Why are you so happy?
1: 자, 저기, sunshine.
2: Sunshine.
1: Sunshine, 3 weeks. 3 weeks,
2: Three weeks.
1: three weeks later, sunshine.
2: Late.
1: Everyday rain, cloudy,
2: Oh, for three
1: windy, but
2: weeks.
1: today's sunshine, yeah.
2: 어, don't jinx it.
1: 응?
2: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1: Jinx?
2: Don't jinx it.
1: 응.
2: Clouds are forming again.
1: Forming again?
2: Look, the clouds.
1: 클라우드 온다고? 아니야. 난 무조건 빨래를 다 밖에 넣을 거야.
2: 응?
1: 난 무조건 빨래를 밖에 넣을 거라고.
2: You like the clouds? You don't
1: No,
2: like the
1: no, no,
2: clouds?
1: no,
2: Boo!
1: no, no, sunshine, sunshine, I believe so. I, 그, 턱,
2: Are you
1: 턱, laundry. Laundry
2: gonna
1: outside.
2: hang out the laundry?
1: Yeah, sunshine.
2: Don't blame me
1: 응?
2: if it pours again.
1: 아, 정말?
2: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1: 아주 저주를 퍼붓네.
0: 아, 오늘은 제가 좀 사과를 드릴까요?
1: 아, 그러시던가요?
0: 조금 솔직히 말해서 애매한 것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1: 왜요?
0: 문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대신에 사과의 뜻으로
1: 네.
0: 잘 알려드리도록
1: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0: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좋은 생활 표현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4: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3: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4: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마침내 3주 만에 해가 다시 났네.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1: Finally, finally. 왠지 finally는 이렇게 읽어줘야
0: 아,
1: 될것
0: 너무 기분
1: 같아요.
0: 좋으니까.
1: 예. The sun is after 3 weeks. 3주가 후에. 예,
0: 왜?
1: 3주 지나서 the sun is 났다. 다시 났네. 다시.
0: 오,
1: 그러면은
0: 오.
1: 예, 다시 났네. Sun is
0: 써니 어디 갔었잖아요.
1: 그죠?
0: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1: Rain is back처럼 다시 돌아왔네요. 그럼
0: 모든 거 노래와 관련이 있네요.
1: sun is back으로 하겠습니다.
0: 오케이. 알라이트.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정답. Perfect.
1: 와우.
0: Very, very nice. B-A-C-K. 이건 조금 제가 의역을 해놔서
1: 네.
0: 당연히 틀릴 수 있습니다. 자, back은 돌아온이라는 정도가 느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you know, I'll be back.
1: 예,
0: 하도 많이
1: 알죠.
0: 봤을 거기 때문에
1: 예.
0: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after이라고 하는 거는 전에 후에예요.
1: 후예요.
0: Right. So 3주 후에 드디어 the sun is back.

0: back, right? Okay, so after 뒤에 시간이나 기간을 쓰게 되면 그런 시간이나 기간 후에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So 예를 들어서 6개월 후에 그게 지나서 그럼 어떻게 해요?
1: After 6 months.
0: 그렇죠. 그러면 10년이 지나고 나서 so 10년 후에
1: After 10 years.
0: There you go. Then we are going to make sentences using this. 자, 우리는 만났어. 6개월이 지나고 만났다. 후에 만났다.
1: We met after 6 months.
0: 그는 돌아왔다. 10년이 지나고 나서 돌아왔다. 자, 그러면은 현재형으로 쓰세요. He is로.
1: He's back after
0: 10년?
1: 10 years.
0: Beautiful.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So 주어 동사 이 어순 제대로 살려 주시고 그다음에 after 어떤 시간이나 기간.
1: 네.
0: Yes. 자, 낭독해 볼게요. We met after 6 months.
1: We met after 6 months.
0: He is back after 10 years.
1: He is back after 10 years.
0: Mm-hmm. 자, 본문도 finally 이것도 네. 괜찮고요.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1: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0: Yes. 자, 이랬을 때 아직 하도 장마가 오래 졌었잖아요.
1: 그죠.
0: 그러니까 왠지 이게 완전히 온 건지 또 잠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상대방이 아, 설레발 치지 마. 구름 다 지키잖아. 이런 거 있죠.
1: 그죠, 그죠. 네. 이게 사람이 말이 무섭거든요.
0: 맞아요.
1: 너무 그렇게 뭔가 막 출랑출랑하면요. 네. 그게 또 돌아왔던 운도 달아나더라고요.
0: 이상하게 축구 게임 같은 거 보면은 왠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친구가 야 이긴 거야 이긴 거야 이러면 불안하잖아요.
1: 맞아요.
0: 하지마 이렇게 돼요.
1: 그러면 상대방이 골을 넣더라고요.
0: 그렇죠. 에이. 영어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 오, 징크스인데 저거요? Don't jinx it.
0: Okay.
1: 구름이 다시 끼잖아. 뭐 are forming again. forming은 저건데요.
0: 뭐 하는 걸까요? form 하는
1: cleansing
0: 거.
1: cleansing form.
0: 아, 그거는 foam이고요.
1: 아, 네, foam이에요.
0: 네, 그렇습니다.
1: 죄송합니다. 예. forming. 이거 처음 봐요. 예. 네.
0: 오케이.
1: 그러면 구름이.
0: 일단 구름이 없네요.
1: 그럼 구름이니까 clouds 할게요. are 나왔으니까. 이제 그런 거 헷갈리지 않습니다.
0: Not bad. 네. So, hey,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볼게요. Clouds.
1: Oh.
0: Perfect. So, cloud가 구름이죠.
1: 네.
0: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cloud들이 막 끼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cloud들이 form하고 있어라고 해서 동사를 썼는데요. 사실 구름이 낀이라는 형용사도 있습니다.
1: 오.
0: 자, 뭘 것 같아요?
1: Cloud form.
0: 형용사로 cloud에다 뭐 하나만 더하면 돼요.
1: Cloudy.
0: Yes.
1: 아하.
0: 그냥 형용사로 바꿔주는 것도 방법이죠. Alright, so 구름이 낀이라고 하면 한번 써보실래요?
1: 네.
0: Okay.
1: Go ahead. Cloudy.
0: That's right. 정답?
1: Yes.
0: Yes. So 구름이 낀, 뭔가 흐린이라는 형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구름이 끼었다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1: 예.
0: 이거는 form이라는 동사를 활용한 것뿐이에요. So form이 동사로 뭔지 아세요? Form.
1: Form?
0: Mm-hmm.
1: 끼다겠네요.
0: 끼다겠네요.
1: 예, 끼다.
0: 형성하다라는 뜻입니다.
1: 아~
0: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1: 아~
0: form, right?
1: Form,
0: yes.
1: 예.
0: So, form이라는 거 형성하다를 의역을 하니까 어떤 구름 같은 것들이 끼다로 의역이 되는 거죠. So, 구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Make sense?
1: 아, 이게 플랫폼 할 때 왠지 form?
0: 플랫폼. Yes,
1: 예.
0: yes, yes. 뭔가 모양, 상태가 있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부분 보이죠?
1: 예.
0: 이게 진짜 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jinx it 이라고 하는 거 얘는 it이 거의 변하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왜냐면은 도대체 어떤 거에 대한 설레발을 치는 건지를 이미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다 알기 때문에요.
1: 네.
0: 그냥 jinx it 이라는 게 하나의 동사로 설레발을 쳐서 뭔가를 부정타게 하다라는 느낌. Right? 그래서 아, 괜히 그런 얘기하지 마. 오히려 운 안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사실 jinx it이라고 하는 거 평소문에도 넣을 수도 있는데요. jinx it 하지 마라고 해서
1: don't.
0: 이걸 쓸 확률이 거의
1: yes.
0: 99%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jinx it이 이거라고 했잖아요.
1: 네.
0: 이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 설레발 치고 싶지 않아. 한마디로 그거 부정타게 하고 싶지 않아. 나 아무 말 안 할래. 그럼 나 하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1: I don't want.
0: I don't want. 그 다음에 얘 동사니까 I don't want to
1: jinx it.
0: That's it. I don't want to jinx it. 이런 느낌. Alright. 이렇게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1: 근데 우리가 사실 징크스 하면은 뭐 너 시험 보기 전에 뭐 징크스 있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저희가.

0: 명사화해서.
1: That's right.
0: 그러면은 나는 시험 보기 전에 머리 감으면 안 돼. 그러면 내가 공부했던 걸 다 잊어버리는 느낌이야.
1: 그렇죠.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1: That's right. 그거 생각난 김에 나중에 그거 활용한 또 제가 대화문도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0: 오, 제가 하나 드렸어요.
1: 아, 감사합니다. 예. 또 까먹을 것 같긴 한데. So don't jinx it, right? 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 jinx는 거의 고정이 됐기 때문에 변할 일이 많이 없으니까요.
0: 네네.
1: 얘를 활용해서 한번 우리 패턴 만들어 보면
0: 네.
1: Don't do something. 이게 무슨 말이에요?
0: 그거 하지 마.
1: 하지 마라. 그렇죠? 여기서는 jinx it 하지 마. 굉장히 심플하지만
0: 네.
1: 많이 쓰는 그런 패턴이죠. So don't 뒤에 동사 원형 하면 동사 원형 하지 마. 참고로 동사 원형이 비동사의 원형인 be일 수도 있습니다.
0: 네.
1: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많이 쓰죠.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 아이,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이렇게 할 때 기대하다가 뭘까요?
0: Expect.
1: Expect, right? 너무 많이가 뭘까요?
0: So much.
1: 더 부정적인 느낌.
0: Too much.
1: Too much.
0: Yes.
1: 그러면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라.
0: Don't expect too much.
1: 그죠? Hey, don't expect too much. Right? 자, 이건 어떻게 해요? 그 문 열지 마.
2: 밖에 몬스터가 있는 거예요.
0: 예.
1: 괴물이 있어요. So, 그 문 열지 마.
0: Don't open the door.
1: 그렇죠. Don't open the door. 얘네들은 일반 동사의 원형을 썼기 때문에
0: 네.
1: 나름대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so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0: 네.
1: Hey, don't expect too much.
0: Don't expect too much.
1: Hey, don't open the door.
0: Don't open the door.
1: But 여기 아까 전에 비동사 원형도 들어갈 수 있다고 했었죠.
0: 네.
1: 그건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비동사 원형으로 쓸 때는 뒤에 뭐가 나올 때?
0: 형용사.
1: That's right.
0: 예.
1: 저는 혼자 못 쓰기 때문에.
0: 예.
1: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1: 이거 제가 몇 번째 해는 건데 아마 단어 여러분들이랑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욕심 많은 게 뭘까요? 욕심을 내는 거. 형용사로 욕심 있는, 욕심 내는.
0: 욕심.
1: 아, 몰라. 네. 자, greedy.
0: 아, greedy.
1: Right? 그러면 욕심 내지 마.
0: Don't be greedy.
1: 그렇죠. Don't be greedy.
0: Mm-hmm.
1: Don't be greedy.
0: Yes.
1: So 얘는 욕심을 내는, greedy. 욕심이 있는,
0: yes.
1: 이렇게 뭐 욕심쟁이인 이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형용사니까 비동사의 도움을 받아서
0: Don't
1: 사용한
0: be
1: 거죠,
0: greedy.
1: 그렇죠? So 이제 여러분들 제가 예문으로 selfish라는 단어 많이 내거든요.
0: 네.
1: 인위적인 거.
0: 네.
1: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암기가 되셨을 것 같아요.
0: Mm-hmm.
1: So 이제는 요거 연습하기. 아시겠죠?
0: 네.
1: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Hey, don't be greedy.
0: Don't be greedy.
1: Alright. 본문 읽을게요. Hey,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0: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1: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1: 네, 자 다음은요. 난 무조건 빨래를 밖에 넣을 거야.
0: 그럼.
1: 교훈을 얻은 거예요.
0: 그렇죠.
1: Uh-huh.
0: 지금 너무 이게 꿉꿉한 상태에서 빨래를 널어서 약간 질린 것 같아요.
1: 그리고 또 그게 또 있겠네요. 진짜 에이. 오랜만에 해가 딱 또 여기 기회다.
0: 무조건이죠.
1: 무조건 밖에다.
0: 에이. 근데 또 마른 하늘에 비가 그렇게 와요.
1: 아,
0: 조심해야 되거든요.
1: 네.
0: I am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1: Uh-huh.
0: 왠지 여기서 끊어볼까요?
1: 오케이. Okay.
0: 네. 나는
1: 밖에
0: 빨래를
1: 런드리를
0: 널 거야.
1: 널다.
0: 널다.
1: 이 널다.
0: 널다. 이렇게
1: 영어가 더 그러니까 한국어가 더 헷갈려요, 사실.
0: 그렇죠.
1: 너는 게 어디다 뭘 어떻게 하는 게 너는 거예요?
0: 펼치는 거.
1: 펼치는 거요?
0: 예, 예.
1: 바닥에요?
0: 아니요. 그러면은, 건조대.
1: 뭔가
0: 예, 걸단가 보다. 행이다. 행. I am
1: 굉장히 직관적으로 느껴줘야 돼요.
0: Yes, hanging. 아, 그치, B-I-N-G.
1: Okay,
0: I'm
1: hanging.
0: I'm
1: 한다.
0: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와, 이거 진짜 이거
1: okay.
0: 너무 맞을 것 같아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지금.
1: 우리말로 널다? 뭐 다른 단어가 있나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자, 이거 보겠습니다.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0: 와, 이 맞았다.
1: Perfect입니다. 틀리셨어도 괜찮아요.
0: 와.
1: 괜찮아요. 자, 그래서 행이라는 게 원래 무슨 뜻이라고요?
0: 거는 거예요.
1: 거는
0: 걸다.
1: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거를 변형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2: 똑같이 써요. 뭐 너는 거든.

0: 거는 거든 똑같은 행위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hang. 근데 이거 오늘은 이걸로 이병작하진 않을 텐데요. 비동사 ing 쓴 케이스입니다.
1: 네.
0: 진행형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 사실을 얘기를 할 때 나 진짜 팩트야. 확정됐어. 나 이제 건다. 이런 느낌의 말투입니다. 이거는 오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Alright, so I'm hanging laundry 이렇게 했는데 자, 건다라고 할 때 hang잖아요.
1: 네.
0: 과거형, PP형 혹시 알고 있을까요?
1: 어, 이거 했었잖아요.
0: 어.
1: Hang, hung, hung.
0: 오!
1: 우후!
0: Nice.
1: 예.
0: Hang, hung, hung.
1: 아하.
0: 자, 한번 써볼까요?
1: 네.
0: 스펠링을 한번 써볼게요.
1: 어, 그래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판이 많죠?
0: 이거는 그냥 밑줄인 것 뿐이에요.
1: 아, 그래요? 네. 예, 헷갈렸어요.
0: 예.
1: 여러 가지 장치를 많이 드시네요, 선생님.
0: 아, 이제는 조금
1: 예.
0: 속여야 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1: 네.
0: 자, 정답. 맞습니다. Hang, hung, hung. 아, 이게 약간 주의하셔야 돼요. Hang이라고 하는 단어가 과거형, PP 형태가 다른 의미에 따라 달라질 때가 있어요.
1: 아,
0: 그래서
1: 그래요?
0: 어쩔 때는 행의 과거가 행드가 있습니다. ED.
1: 같은 의미인데요?
0: 의미가 달라요.
1: 아,
0: 그래서 그거는 아예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로 유지를 해주시고요.
1: 네.
0: 자, laundr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laundry는 뭐죠, 여기서?
1: 빨래.
0: 그렇죠, 빨래예요. 세탁물, 빨래. 네. 이것을 바로 laundry라고 하는데 A-U-A-W는 발음할 때 O예요? 어예요? 어에 더 가까워요. 완전 어는 아니지만 이 모양을 O보다는 벌려야 됩니다. 그래서 laundry. laundry가 아니에요. 자, 가봅니다. laundry. laundry.
1: laundry.
0: Mm-hmm.
1: laundry.
0: laundry, right? So laundry를 outside에 hang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1: Mm-hmm.
0: 자, 그런데 아까 슬기 씨가 제대로 끊어줬어요.
1: 오.
0: 어디서 끊어줬어요?
1: Outside 다음이요.
0: No matter what.
1: 예.
0: 이거 솔직히 원어민들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1: 아, 이거 너무 익숙한데요?
0: No matter what.
1: 예.
0: No matter what. 굉장히 많이 쓰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1: 뭐가 됐든.
0: 맞아.
1: 이런 느낌?
0: 그거예요. No matter. Matter는 문제가 된다라는 뜻인데, 중요하다는 뜻인데,
1: 네.
0: 문제가 되지 않는다. No matter. Right? 중요하지 않다.
1: 예.
0: What 해서 뭐가 됐든 중요하지 않다가,
1: 오.
0: 의역을 하자니까 결국
1: 무조건.
0: 바로 그렇죠.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no matter what 이 되겠습니다.
1: 그 무조건이란 노래를 no matter no matter what 짜짜라짜라짜라찬찬찬 이렇게
0: 그렇게 하나요?
1: 아니요.
0: 아, 그렇군요.
1: 아닙니다.
0: 나 지금 저 되게 진지했는데 아,
1: 예.
0: 그거 하나 내도 될 것 같은데.
1: 예,
0: 오케이. 저 no matter no matter what.
1: 예.
0: 오케이. 자, 비동사 ing로 이거 해 볼게요. 나 가. 나 간다고. I am going. I'm going. 자, 그러면은 나 무조건 가. 나 무조건 간다.
1: I'm going no matter what.
0: 그렇죠. I'm going no matter what.
1: Yes.
0: 자, 이번에는 좀 강력하게 must 해야만 한다. 이거
1: 네?
0: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떠나야만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야. 무조건 떠나야만 해.
1: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0: 그렇죠. 오늘 안 떠나면 큰일 나거나
1: 그러게요.
0: 뭔가. 그래서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네, 이래서 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1: Yeah.
0: 자, 같이 한번 여러분 해볼게요. I'm going no matter what.
1: I'm going no matter what.
0: Alright.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1: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0: Alright. 자, 본문도 읽어볼 겁니다.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1: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0: There you go. 자, 마지막 문장. 나와 있습니다.
1: 네.
0: 어, 노메로와시 계속 생각나서 큰일 났네요.
1: 그렇죠?
0: 자, 다시 비 쏟아져도 날 탓하진 마.
1: 오.
0: 너 지금 징스한 것 같아.
1: 그렇죠.
0: 이런 느낌이죠.
1: 네. Don't me 여기서 끊어볼까요? If it pours again. 이게 막 쏟아 붓는 건데요.
0: 오.
1: 날씨니까 또 이시 나왔나 봐요.
0: 네.
1: 쏟아 다시 쏟아 부어도 붓는다 그래도 don't
0: 날 뭐 하지 말래요?
1: 탓하는 거요.
0: 그게 영어로 뭘까요?
1: 탓하다. 나를 미워하지 마러 갈게요.
0: 오!
1: 예. 그것도 말 되잖아요.
0: That's an idea. That's an idea.
1: 내가 경고했어. Don't hate me. Yeah.
0: Okay. Don't hate me.
1: 나 미워하지 마.
0: Okay. You know what? It kind of works. 말이 되기도 해요.
1: 네.
0: 나 싫어하지 마라. 그게 또 이래도. 자, 그런데 저는 이거 괜찮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1: 네.
0: 정확하게 탓하거나 누구를 비난하거나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1: 아마
0: 보면은 아 맞다 맞다 이럴 거예요.
1: 어?
0: 바로
1: 아
0: blame
1: 알죠 알죠.
0: All right. So yeah. B-L-A-M-E.

0: blame이라는 동사. 이거는 뭐 사전을 찾으면 비난하다 이러니까 너무 세 보이지만
1: 네.
0: 회화체 같은 데에서 있잖아요. 아, 나한테 뭐라 하지 마. 이런 거 얘기를 할때 편하게 구어체로 blame
1: 네.
0: 쓰기도 합니다. Alright. 자, so blame은 탓하다, 비난하다. 자, 그런데 보세요. 뭐 하더라도 비난하지 말라 그랬냐면 if it
1: Pours
0: pours again.
1: again.
0: Right. pour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1: 이렇게 쏟아붓는 건데요.
0: 맞아요,
1: 예.
0: 맞아요. 근데 벌써 느낌은 왔죠, 그렇죠?
1: 예.
0: pour 한다는 거는 쏟아지다인데 비가 진짜 쏟아지다, 엄청 내린다라고 할때 rain이라는 동사 대신에 pour 쓰기도 합니다. P-O-U-R, right?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뭐, oh man, it's pouring, right? 그러니까
1: 예.
0: 물론 어떤 사람들은 oh, it's raining hard, it's raining a lot 이라고도 하지만 oh man, it's pouring 이러면 oh, 이 사람 영어를 좀 잘하는구나. 이 생각이 좀들 수가 있겠죠.
1: 예.
0: 그래서 pour 썼고요. 자, 여기서 뭐 하나만 봐주세요. 이거는 제가 아마 왕초보 영어에서 저도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1: 네?
0: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얼핏 딱 보면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1: 예.
0: 문제 없어요, 실제로.
1: 네.
0: 근데 if가 원래 무슨 뜻이에요? if요.
1: 뭐뭐
0: 그렇죠.
1: 한다면,
0: 뭐뭐 한다면
1: 네.
0: 비가 온다면 나를 블레임 하지 마. 약간 한국어로 어색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조금 뭔가,
0: 비가
1: 예.
0: 오면 날뭐 하지 마. 이게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벌어지면 나한테 뭐 하지 마. 좀 이상해서 원래는 우리말로도 비가 와도 오더라도 뭐라 하지 마. 이게 조금 더
1: 예.
0: 자연스럽잖아요.
1: 그래서 if를 저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도 배웠던 것 같아요. 뭐뭐 할지라도.
0: 맞아요.
1: 예.
0: That's what I'm about to tell you.
1: 예.
0: Okay? So if라고 하는 거를 무조건 뭐뭐이라면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even if가 뭐뭐
1: 아,
0: 할지라도거든요.
1: 그래요?
0: 그거에서 even을 생략한 거다.
1: 빼도.
0: 그렇게도 가끔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자주 등장하진 않는데요. 이게 은근히 와요. 그래서 if 평소음은 이거는 원래 예전 그냥 일반적이었으면 제가 뭐뭐이라면 했을 텐데 뭐뭐이라도
1: 뭐라도.
0: 막 pours 하더라도 oh, don't
1: Yes.
0: blame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f you fail 그러면 당신이 실패한다면이라고
1: 네?
0: 원래 해석했는데 어떤
1: 네?
0: 경우에는 당신이 실패 할지라도
1: 할지라도.
0: 하더라도
1: 예.
0: 그리고 if you lose 그러면 당신이 진다면도 되지만 당신이 지더라도
1: 질지라도.
0: 이렇게도 맥락에 따라 될수 있는 거예요. Let me just
1: 네.
0: show you.
1: 예.
0: So, hey, don't blame me if you fail. 너가 실패하면 만약 실패하잖아. 그럼 난 don't blame 하지 마. 이것보다는 하더라도
1: 네.
0: 뉘앙스가 비슷해요. 그리고 don't be sad if you lose. 너가 지더라도 sad 하지 마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So, 얘 같은 경우에 오늘은 뭐 무조건 알아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좀 추가적으로 나는 조금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1: 그럼요.
0: Alright, 읽어볼게요.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1: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0: Very nice.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0: 네, 우리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마침내 3주 만에 해가 다시 났네.
1: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0: 아이, 자, 두 번째는요. 난 무조건 빨래를 밖에 넣을 거야.
1: weeks. Oh,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2: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0: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2: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0: 이병자 타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After 뒤에 시간 기간 붙여서 얼마 후에 해보겠습니다.
0: 네.
1: 우린 6개월 후에 만났어. 우린 만났다?
0: We met.
1: 6개월 후에.
0: After 6 months.
1: That's right. 자, 그가 10년 후에 돌아왔어. 그는 돌아왔어. 현재형으로 해주세요. He is
0: back.
1: All right. 10년 후에.
0: After 10 years.
1: Beautiful. Mm-hmm. 자, 마침내 3주 만에 해가 다시 났네. 자, 마침내.
0: Finally.
1: 그 해는 돌아온 상태다. 현재형으로.
0: The sun is back.
1: 3주 후에.
0: After 3 weeks.
1: 아주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We met after 6 months. He is back after 10 years.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자, 다음은요. No matter what 문장 뒤에 붙여주세요. 나 무조건 간다. 비동사 ing로 해볼게요.
0: I'm going no matter what.
1: Alright.
0: Yes.
1: 우린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야 해. Must로.
0: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1: 좋아요. 난 무조건 빨래를 밖에 놓을 거야. 나는 빨래를 걸어 밖에.
0: I'm hanging outside.
1: Hanging?
0: I'm hanging laundry outside.
1: 자, 무슨 일 있어도요.
0: No matter what.
1: That's right. 읽어보겠습니다. I am going no matter what.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자,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3: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2: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3: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1: 미션 해결할게요.
0: 슬기롭게 미션 해결!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4: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0: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4: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1: Yes.
0: Wow.
1: Good job, you guys.
0: 네.
1: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0: 나 학교 가고 학교 가서 공부할래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will go to school and study.
1: There you go. And를 활용을 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No matter what. Alright, 활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무조건 그걸 끝내자. 무조건 그걸 끝내자.
0: 오호.
1: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1: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See you.

나는 대충 레이디. 얘들아, 내가 쇼핑을 했거든? 이 대충 레이디가 정말 사고 싶은 게 있었어. 그게 뭐냐면, 짜잔! 짠! 아, 예쁘지? 너무 예뻐. 색깔도 너무 내 취향이야. 얘들아, 이거 영어로 뭐라 그러게? 이거, 여기, 이 뒤꿈치가 엄청 높잖아. 이거를 영어로? 하이힐,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이 하이힐과 관련된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다. 뭐냐면, 요즘에 하이힐은 여자들이 신잖아. 옛날에는 남자들만 신었대. 여자들은 하이힐을 하나도 안 신었다는 거야. 잠깐, 그러면 이거 한번 영어로 해볼까? Women 신었다. 잠깐만, wore. 그 다음에 전혀 안 신은 거니까. Never high heels. 이것도 틀렸어? 아니, 뭐, 이렇게 대충 말하면 다 알아듣는 거 아니었어? 왜 자꾸 틀리는 거야? 보미쌤, 알려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등 영문법 함께하고 있는 보미쌤입니다. 우리 친구들 자꾸 대충 레이디가 빈도부사를 틀려요. 어떡하죠? 빈도부사에 대해서 좀더 공부해야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짜잔! 빈도부사의 종류와 종류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의미. 자, 사실 우리가 빈도부사 첫 시간, 지난 시간에 빈도부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충 살펴보긴 했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해줬죠? 여기가 0%, 그리고 여기가 100%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빈도부사, 바로 어떤 일이나 사건이 일어나는,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여기서 체크했을 때 전혀 안 일어나는 거뭐 있었다. Never. 그리고 여기 완전 맨날 일어난다. 무조건 일어난다. 그걸 always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여기 몇개더 있었던 거 설명했는데요. 사실 선생님이 강조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왜? 오늘 하려고요. 그래서 빈도부사의 종류와 의미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해요. 자, 어떤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나타내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 우리가 never라고 하고요. 그리고 100%, always, 항상, 늘 이런 것들이 바로 있다. 자, 중간중간에 때때로 가끔 sometimes 같이 외워두셔야 되고요. 이건 사실 우리 친구들이 좀 기억해 줘야 돼요. Never, sometimes, 그리고 often, 자주, 종종. 단어 외우듯이 우리 친구들이, 아, 맞아. 이건 이 뜻이었지. Usually, 되게, 보통이라는 거였다. 자, 그리고 위치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요. 여러분, 위치 할때 그냥, 이거 비동사, 조동사 뒤라고 했는데, 그렇게 바로 여러분들이 외우듯이 나오지 않아요. 문장으로 외우는 게 훨씬 편하다 그랬죠? I'm always, 어떻게? hungry.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그러면, 맞아, 맞아. 비동사 뒤에 나오는 거였어. 그리고, I go. 근데 그냥 그거 아니라, I never, never go there.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하고요. 비동사 뒤에 위치한다라는 거를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빈도부사 always, usually, often, sometimes. 자, 그러면 always 무슨 뜻? 항상. usually 무슨 뜻? 보통. often 무슨 뜻? 종종, 그렇죠. 마지막, sometimes 무슨 뜻? 맞아요. 가끔씩, 때때로라는 뜻이었죠. The children sometimes play in the playground. In the playground. 여러분, 전치사와 뭐예요? 명사까지. 묶어, 묶어. 자, 그럼 주어는 the children이 되겠습니다. 동사 찾아라. 뿅, 여기 있네. 그 아이들은, 어떻게? 가끔, 논다. 어디에서? 그 운동장에서 논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빈도부사 우리 다시 한번 체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lways, 항상, usually, 보통, often, 종종, 그리고 sometimes, 가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소리 내서 말하고 문장을 읽어봐야 그 단어가 아, 맞아. 이런 뜻이었지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아, always, always 한 100번 쓰고, 항상 100번 쓰고, 이렇게 막 종이에 까맣게 써서 외우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더 소리 내서 말하고, 오감으로 외우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그리고 내가 말하고, 소리로 듣고, 이렇게 오감을 사용해서 단어를 외우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러면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He often buys roses for his wife.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주어 찾아라. He often은 동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동사부터 찾을 거야. 동사 어딨지? 쭉 넘어가서 buys 사다. 사다라는 동사죠. 그러면 사다라는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하고 있는 이 often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빈도 부사입니다. 이 빈도 부사 중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바로

종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빈더부사였죠. 그는 종종 삽니다. 뭘 사요? 목적어 필요하죠? 목적어 어떤 거? Roses. 아, 그럼 이제부터는 주어 동사 찾고, 아, 동사에 따라서 지금 뭐가 필요해? 목적어 필요하네. 목적어까지 같이 볼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for라는 전치사 앞에서 한번 끊고요. For his wife. 오, 선생님이 전치사랑 명사까지는 묶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for his wife. 누구를 위한 roses예요. 바로 그의 아내를 위한 roses 뭐예요? 장미죠. 그래서 그는 종종 장미를 삽니다. 그녀의 아내를 위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해석을 자연스럽게 쓰려면 그는 종종 그의 아내를 위해 이게 바로 앞으로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장미를 산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요, 그냥 바로바로 직독직해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우리말로 적을 때 그대로 적으면 안 되겠죠. 우리 친구들은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바꿔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she is always honest with her friends. 자, 그럼 읽다가 보니까 전치사가 또 나왔어요. 자, she 주어 is, 비동사 나왔네. 그녀는 뭐뭐이다. 뭐일까? 비동사 뒤에 뭐가 나왔어요? always라는 빈도부사 나왔습니다. 빈도부사 이거 뜻 뭐였지? 바로 항상이라는 뜻이었죠. 그녀는 항상, 뭐예요? honest. 정직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오,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녀는 항상 정직해요. 그런데, 누구에게? with, her friends, 그녀의 친구들에게 항상 정직해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with를요, 우리가 항상 누구누구 함께로만 해석하면 여기 해석이 조금 매끄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with라는 단어를 뭐뭐와 함께뿐만 아니라 뭐뭐로 또는 뭐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좀 유연하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유연한 해석은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이 with를 가지고 해석하면 그게 잘안 돼요. 어떻게 해라? 독해를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문장을 많이 보고 많이 익숙해지고 많이 노출될수록 이 영어가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잘 영어 실력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서 한번 보고 그냥 이한 문장만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녀는 항상 그녀의 친구들에게 정직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hard에 ly가 붙었습니다. hardly. 이거 뭘까요? 아니, 이거 선생님, 이거 뭔가 ly 붙었으니까 부사는 부사인데, hard는 열심이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은, 열심, 열, 어떻게, 뭘,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자, 근데 그런 뜻이랑은 전혀 달라요. 얘는요, 바로 빈도부사예요. 빈도부사라는 건 얼마나 자주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여기 있는 never, 이건요,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여기 있는 hardly도 이 never와 같은 뜻이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슨 뜻이다?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not이라는 게 없는데 이 뜻에서 지금 벌써 부정의 뜻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의 뜻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not이라는 것과 함께 쓰여지지 않아요. The man hardly remembers his past. 여기서 그 남자는 주어 나왔고요. 동사 찾아볼게요. remembers. 기억하다인데 hardly가 나왔기 때문에 이 hardly는요,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 기억한다, 안 한다? 기억하지 않는다. 무엇을? 바로 목적어에 해당하는 거. 그의 past, 과거를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어때요?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지금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는 빈도부사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never, 그리고 hardly라는 거죠. 빈도가 낮을 때 다음에 부사를 사용하는데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 never 절대로 결코 뭐뭐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부정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랑 사용하지 않는다. not과 함께 사용하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들 오늘 머릿속에 꼭 넣어주세요. 그럼 이제 선생님과 함께 두 문장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결코 뭐뭐하지 않는다. Never, hardly, 거의 일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 빈도수가 지금 확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의 뜻을 또 같이 가지고 있어서 누구랑 같이 쓰지 않는다. Not과 같이 쓰지 않는다. Not과 같이 있으면 안 돼라는 거 같이 알아두세요. He's never late for a meeting. 자, 여기까지 볼게요. 그는 이다, 뭐이다. Never late. never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he is late. 그는 늦어요. 자, 어디에 늦냐면, for. 전치사. 선생님이 전치사 나오면은 명사까지 묶으라 그랬어요. 왜냐면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For a meeting. 미팅은 뭐예요? 미팅은 여기서 회의를 말해요. 그래서 회의에 그는 never가 없으면요, he is late. 그는 늦어요. 회의에 늦어요. 그런데 never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면 그는 절대로 어디에 늦지 않는다. 회의에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지 않는다. 절대로 late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위치 한번 볼까요? 비동사 지금 뒤에 뭐가 위치했어요? 빈도 부사 위치하고 있다. 뜻 그는 회의에 절대 늦지 않는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They hardly knew. knew는 뭐지? Each other라고 나왔죠. 자, 그럼 우리가 먼저 기억할 단어 know의 과거형이 뭐예요? know의 과거형이 knew죠. 그래서 다의 과거니까 알았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they가 뭘까요? 바로 주어가 되겠죠. 그들은 knew 알았다 동사가 되는데요. 앞에 있는 hardly는요,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죠. 거의 뭐하지 않는다. 바로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거의 누구를? Each other. 서로를. 그래서 서로를 거의 알지 않았다라는 거.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뜻을 어떻게? 그들은 서로를 거의 뭐 몰랐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hardly와 never가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할 때 항상 not은 없지만 부정의 의미를 넣어서 해석해 줘야 된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독해에서 이 빈도부사가 어떻게 쓰였는지 좀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독해할 내용은요, 자, 어떤 거냐면요, 바로 하이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이힐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옛날에 하이힐을 누가 신었는지, 자,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이거 읽어보기 전에 먼저 우리 친구들 안에 있는 단어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men, 남자들입니다. 누구의 복수래요? 바로 이 men, 한 명, 남자 한 명의 복수형, 남자들 men입니다. 그런데요,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men이나, 여기 있는 men이나 발음이 똑같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보고 이 아래도 이렇게 볼게요. were는 신었다인데 누구의 과거형이다? 바로 where. where의 과거형이다. 그래서 신었다라고 표현해 주면 되고요. 우리 몸에 걸치는 이 모든 것, 입었다, 뭐 모자를 썼다 할때 우리가 표현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요거 하나 알아볼게요. 어떤 거? put이라는 동사에 on이라는 전치사가 붙으면요. put on a hat 하면 뭐예요? put은 놓는 거죠. 그래서 모자 썼다 또는 우리가 무언가를 입을 때도 put on이라는 거 함께 쓰입니다. 같이 알아두세요. 굉장히 자주 나와요. rich라는 거는 부유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의 rich people 하면 rich가 people를 꾸며주니까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죠. 부자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건요, women,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뭐의 과거형이다?
아, 뭐의 복수형이다? 바로 woman이

복수형이에요. 그런데 발음이 다르죠. 아까 여기 있는 복수형, man의 복수형, man 발음 똑같았는데요. woman, 그 다음에 women 이렇게 발음합니다. 맨 밑에 있는 건요, fashion. 우리 친구도 이거 fashion 잘 알죠? 우리말에서도요, fashion 그냥 fashion이라고 말하잖아요. 옷, 유행, 옷의 유행 또는 fashion 이렇게도 말합니다. In high heels, 뭐예요? 하이힐을 신은 이라고 하는데, 신은 이때 앞에 in을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noble, 바로 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royal, 왕족의라는 뜻이고요. 요게 중요해요, 오늘. over time. 보통 over가 쓰이면 어디 어디 위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over time은 그럼 시간 위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over time은 시간이 지나면서라는 뜻으로 해석돼요. 그런데 이 over time이 사실 독해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하나 over time만큼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자, over time만큼 자주 나오는 표현 여기다가 써볼까요? 선생님이 요거 지워버릴게요. 자, 여기 아래에 쓰면 as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as time. 그 다음에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goes by. 이 표현이 사실 독해에서 되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 overtime은 간단하게, 아, 시간이 지나면서라는 표현이고, 실제로 시간이 간다. 근데 as time goes by. 이렇게 하나로 뭉텅이로 쓰이기 때문에 요 뭉텅이가 보인다면 우리 친구들이, 아,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라는 뜻이구나. 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러면 독해 해보도록 할게요. Today, 오늘날, we hardly see men in high heels.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요, hardly see. hardly 없으면 see는 그냥 보는 거예요. 하지만 거의 보지 못해요. 거의 보지 않아요. 누가? men. 거의 보지 않아요. 누구를? 남자들을 거의 보지 않아요. 어떤 남자들을? in high heels. 뭐예요? 하이힐을 신은 남자들을 거의 보지 않아요. 그렇죠? But 대반전 나옵니다. 그럼 옛날에는 사람들이 하이힐 많이 신었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살짝 유추할 수 있어요. A long time ago. 우리 친구들 이것도 하나의 구죠. 그래서 a long time ago. 오랜 시간 전에, 오래 전에. Only, 오직. Only men wore high heels. 오직 누구만? 남자들만. Were는 아까 누구의 과거다. Where. where의 과거다. 그래서, 아, 신었어요. 무엇을? high heels. 오직 남자들만 무엇을? 목적어죠. high heel을 신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을 신었다? 여기까지 봤고요. those men, 그 남자들은요. 여기 나옵니다. were usually냐? usually were냐? 자, 그 남자들은 kings and nobles였답니다. 자, 그러면 kings, 왕 또는 누구예요? 귀족. 그래서 왕 또는 귀족들이었대요. 하이힐을 신은 남자들은요, 보통 대개. 자, 그런데 여기 비동사하고 쓰였을 때 여러분, 항상 빈도부사는 어떻게 위치한다? 빈도부사의 위치. 다시 가볼까요? 빈도부사의 위치는 누구 다음에 비동사 뒤에. 그래서 비동사 뒤라는 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죠? 그러면 were usually가 여기서 답이 되겠고요. 하이힐 신은 남자들은 왕 아니면 귀족들이었는데, 자, high heels showed they were rich or royal. 하이힐이라는 게 주어가 되고요. showed. 뭐예요? ed 붙었죠. 그러니까 보여줬다. 보여줬다. 그러면 무엇을 해당하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자, 무엇을 해당하는 게 여기 있어요. 왜 이렇게 길어요, 선생님? 자, 여기 보니까 어머머머, 여기 주어와 그다음에 동사가 또 나왔네.
선생님이 말했죠. 앞에 나오는 주어 동사, 그리고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 뭐야? 한 문장 안에 주어 동사가 두 개나 된다? 그럼 이건 사실 두 개의 절을 접속사로 묶어준 거예요. 근데 접속사 선생님 안 보이는데요. 사실 여기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예요. 이 대시, 목적어 절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힐은요, 보여주었어요. 무엇을 보여주었는데, 그들이 were rich, 부자였다는 걸 보여주고요. 또는 그들이 누구였다는 걸 보여준다. 왕족이었다라는 거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여주었다. 그들이 부자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왕족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 여기 that 생략되었는데 뒤에 문장 주어 동사라는 절이 또 나온다라고 하면 아, 무언가로 이어져 있구나라는 거 우리 친구들 알수 있습니다. Back then이라는 거는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Back then 이 말도 되게 자주 쓰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 women 하고 were never 또는 never were high heels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은요, never were 뭐예요? 바로 절대로 뭐뭐하지 않았다, 신지 않았어요. 무엇을? high heels. 빈도부사의 위치 아까 비동사 뒤뿐만 아니라 어디 앞? 일반 동사 앞이라고 했죠? 일반 동사 were 앞입니다. 여기 요렇게 never were 해주면 되고요. 아까는 뭐였어요? 여기에서 were usually였죠? 그래서 비동사 뒤, 여기서는 일반 동사 앞이라고 해주면 되고요. 자, overtime, 요거 별표. overtime,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표현 더 있다라고 했어요. as time goes by라는 표현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things changed. 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Things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 명확하게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Thing. 그냥 뭐, 아, 나, I miss thing. 뭐, I have things.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나 그냥 좀 무언가 뭐, 이렇게 필요해.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things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진 않지만, 그냥 뭐, 있는 것들이 changed. 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상황이 변했다라고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어요. Overtime,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아,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변했다? 상황이 변했다라고 해석해주면 좀더 매끄럽겠죠? 상황이 변했다. 사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우리 영어 문법뿐만 아니라 things changed. 이 말을 그냥 대화 속에서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같이 알아두시고요. Now, 지금은요. High heels are usually for women. High heel은요. 주어 나왔죠. Are usually 뭐예요? 비동사 다음에 뭐예요? 빈도부사 나왔어요. 보통 high heel은 대개 또는 일반적으로 보통 여기까지 하고 누구를 위한 거다? For women, 여자들을 위한 거예요. They wear them for fashion이라고 하죠. They, 그들은 누구예요? 여자들은요, wear, 신어요. 무엇을? High heels를 말하는 거예요. High heel을 신는데요. 뭐 때문에? Fashion은, fashion을 위해서 하이힐을 신는다. 우리 하이힐 언제 신어요? 여자들이 예쁘게 보이려고. 그쵸? 그래서 패션을 위해 신는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글 전체에서 지금 보건데 어떤 내용을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 말하고 있어요? 하이힐이 옛날에는 오, 신기하게도 남자들만 신었대요. 특히 어떤 남자들? 킹, 왕이나 또는 너브, 뭐예요? 귀족들. 귀족들이 신었는데 그래서 여자들은 옛날에는 전혀 안 신었죠. 하지만 반전이죠.
But 요즘에는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things change. 상황이 변하고 요즘에는 여자들이 패션을 위해서 신는다. 그리고 하이힐을 신는 남자들은 거의 없죠. 그래서 여기 보통 여자들이 신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같이 문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글의 A와 B에서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다시 글로 넘어가지 않아도 우리 친구들이 빈도부사의 위치를 잘 파악하고 있으면 그냥 여기 있는 1번부터 3번까지의 이 지문만으로도 풀수 있어요. 빈도부사 위치 우리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빈도부사가 누구 뒤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 뒤에? 바로 비동사. 그리고 한개더 있어요. 뭐예요? 조동사, 그렇죠. 조.

앞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 앞에 위치할까요? 바로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합니다. 일반 동사. 자, 요두 가지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고를 수 있죠. were 뭐예요? 비동사예요. 비동사 뭐에 위치한다? 비동사 뒤에 위치한다. 그러면 were usually가 맞을 거예요. 1번과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were, never. 여기는 입었다, 신었다라는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 앞으로 never가 가야 되니까 정답은 몇 번?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which 묻는 문제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다음 표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 위해서 골라 쓰세요. Men, women, rich, fashion. 자, 그러면은 여기 하이힐과 관련된 건데요. 과거, in the past. 그리고 today, 오늘날 비교해 놓았습니다. 자, 주어가요. were 신었어요. 하이힐. 옛날에는 누가 하이힐을 신었대요? 남자들이요. 그래서 남자라고 쓸 건데요. 여기 나오는 보기에 있는 men이라고 해야 되죠. 자, 우리 어떻게 써야 되냐면, 문장 첫 번째니까 대문자. 대문자 M, 그 다음에 EN, men wore high heels. They were, 그들은요, 어떤 남자들이 신었어요? 여기 보니까 그들은 누구였다? 왕족이거나, 그리고 누구였다? 바로 rich, 부자였다. 그래서 rich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Today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 오늘날 하이힐을 신습니까? Women. 자, 그럼 여기 대문자 W로 여러분 적어주셔야 합니다. Women. 그리고 they wear them for 요즘에는 무엇 때문에? Fashion. Fashion 때문에 그들을 신는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봤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빈도부사, 어떤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나타내는 건데요. 거기 0부터 100%까지 안에 있는 모든 단어 잘 외워주세요. 네, 친구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함께 빈도부사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문법 공부를 함께할 저는 유진쌤입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품사라는 개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열공도장 챌린지 모두 잘 도전하셨나요? 선생님이랑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다음 문장을 주부와 술부로 나누면 이라고 했을 때 The earth, 지구는 까지가 뭐였냐면 주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is round, 둥글다 이 부분이 바로 술부였어요. 어때요? 잘 맞춰보셨나요? 그럼 우리 오늘 2강 도장 챌린지 미리 보기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품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각 단어의 품사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모르는 거 당연하거든요. 하지만 강의를 듣고 나면 우리 이 여섯 가지의 단어들이 각각 어떤 품사를 가진 단어들인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품사란 무엇인가부터 한번 볼게요. 자, 품사라는 건요, 요 단어들을 뜻과 성질에 따라서 분류한 이름. 이것을 뭐라고 한다? 품사라고 한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문장의 주요 구성 요소 뭐가 있다고 봤었죠? 문장은 주어와 동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들, 뭐 목적어, 보어, 수식어구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자, 이제는 이 문장 안에 들어가는 이 재료들의 이름을 볼 겁니다. 자, 품사는 한마디로 이 문장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어떤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괜찮아요? 자, 품사는 뭐다? 문장을 구성하기 위한 재료이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열공도장 챌린지에서 봤던 예문 한번 볼게요. The Earth is round. 지구는 둥글다라는 문장인데요. 자, 이 문장을요,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 보어로 한번 분류해 볼게요. 자, 먼저 The Earth. 지구는 주어가 되겠죠. 자, is는요, 동사. 그리고 round, 둥글다. 이거는 보어가 되겠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라는 주어를 꾸며주는 보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 문장의 구성 요소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이 품사로 단어들을 분류를 해볼게요. 자, 품사가 봅니다. 일단 우리가 the earth가 주어라고 했는데요. 지금 단어가 몇 개? 두 개죠. the는요, 우리가 뭐라 부르냐? 관사라고 부릅니다. 관사. earth는요, 지구. 이 세상 사물의 모든 것들에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데요. 그 이름을 명사라고 합니다. 자, 지구는요, 명사라고 합니다. 명사. 그리고 반갑게도 동사는요, 그냥 동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round, 둥근, 이거는 우리가 형용사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선생님 아래에 쓴이 주어, 동사, 보어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장의 구성 요소가 되고요. 위에 쓴이 빨간 글씨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 문장의 재료. 품사라고 합니다. 네, 괜찮아요. 그러면은 우리 어떤 품사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품사는요, 영어에 총 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8품사라고 하거든요. 간략하게 이 품사들이 어떤 특징을 지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명사가 나옵니다. 명사, 영어로 noun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이다. 자, 그래서 예시로 어떤 것들이 있냐 하고 보면요. cat, 고양이, 그리고 mic,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park, 네, 공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사라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은요. 대명사, 어때요? 명사랑 이름이 비슷하죠? 대명사는요, 명사를 대신해주는 친구입니다. 아, 그래서 아까 마이크라는 이름이 있었잖아. 근데 우리가 마이크를 너라고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너, 그들, 그 이렇게요. 이걸 우리가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you, 너, she, 그녀, this, 이것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되겠습니다. 자, 동사도 있어요. 동사. 우리 동사는 어떤 거라고 배웠죠? 그치? 어떤 행동이나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네, 이런 걸 우리가 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동작이나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 자, 대표적으로 am, 뭐뭐이다, cook, 요리하다, play, 놀다, 무엇을 연주하다, 이런 단어들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랑 형용사가 나오는데요. 이 부사랑 형용사는 무언가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각각 꾸며주는 게 달라요. 부사는요,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줍니다. 동사, 형용사를 꾸며준다. 자, 그래서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보면요. slowly, 느리게, early, 일찍, loudly, 크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부사 되겠습니다. 자, 형용사도 꾸며준다 그랬죠. 자, 형용사는요, 명사를 꾸며줍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 어떤 단어가 있는지 봤더니 tall, 큰, hot, 더운, 뜨거운, big, 큰 이런 단어들이 이제 형용사.

전치사 되겠습니다. 자, 전치사 볼게요. 전치사. 전치사라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 전에 위치한다. 어디 전에 위치하냐? 명사 전에 위치한다. 자, 그래서 전치사는요, 명사 앞에 나와요. 자, 명사 앞에. 자, 명사 앞에 나오고요. 그럼으로써 어떤 명사가 위치를 나타내는지, 뭐 장소를 나타내는지, 시간을 나타내는지 등그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을 해줍니다. 알겠죠? 명사 앞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해준다. 그래서 대표적으로요, 어떤 위치, 뭐 시간, 방향 등등등을 나타내주는 게 전치사다. 그래서 in, on, under, 어디 안에, 어디 위에, 어디 아래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치사라고 부릅니다. 자, 밑에 접속사라는 거 볼게요. 접속사 말 그대로 어떤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자, 접속사는요,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 같은 걸 연결을 해줍니다. And, 그리고, but, 그러나, or, 또는, 자,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접속사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사 나와 있어요. 관사. 아까 기억나시나요? 우리 지구 앞에 뭐 붙였어요? The 붙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the earth라고 읽었는데요. on the 이런 게 바로 관사입니다. 자, 관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 이 명사를 제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명사를 제안함으로써 명사가 어떤 특정한 것인지, 뭐 일반적인 것인지, 한계인지 등을 나타내줘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사과를 An apple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아니면 the apple이라고 칭할 수도 있어요. An apple이라고 하면 사과 하나예요. 근데 불특정한 사과 한 개입니다. 불특정한 사과 한 개. 자, 그럼 정리를 하자면 명사는 영어로 noun이라고 하고요. 대명사는 pronoun, 동사는 verb, 부사 adverb, 형용사 adjective. 전치사, preposition, 접속사, conjunction, 관사, article까지 우리가 팔품사 다 살펴봤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는요, 오늘 명사, 대명사, 동사 딱요세 가지만 좀더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명사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명사? 세상 모든 것들에는 정해진 이름이 있다. 자, 이 이름을요, 바로 뭐라고 한다? 명사라고 한다. 자, 명사는요, 사람, 동물, 장소, 사물, 보이지 않는 것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사람의 이름, Leo, Luna, Sam, 이런 사람의 이름 명사 되겠고요. 동물의 이름도 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cat, rabbit, snake, 마우스, 이런 것들이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장소의 이름도 있습니다. school, market, playground, house. 이러한 것도 명사가 되겠고요. 사물의 이름도 있죠. book, desk, pencil, bread, sugar, salt.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좀 의아하실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happiness, 행복, love, 사랑, peace, 평화 등등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명사라고 합니다. 어때요? 명사 감좀 잡히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practice 1의 연습 문제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 해당하는 명사를 보기에서 골라 쓰고 네모 안에 철자를 모아 새 단어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일단 1번을 보니까요. 이 푸르른 잔디밭을 가리키고 있다. 우리 잔디 영어로 뭐라 할까? grass라고 합니다. 저기 보기에 보면요. grass라는 단어 있죠? 한번 적어 볼게요. 네. 자, 2번으로 가서요. 2번은 소년을 가리킨다. 우리 소년 영어로 boy라고 하죠. 자, 여기 보니까 boy가 있네요. 자, 3번 가봅니다. 3번은요. 저 푸르른 하늘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늘 영어로 sky라고 합니다. sky. 자, 4번 가봅시다. 4번은요, 나무가 있다, 나무. 나무는 영어로 tree라고 합니다. 자, tree. 자, 지금 빈칸에 있는 단어들을 모아보니 어떤 단어가 나와요? rose,
장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 자, 지금 우리가 쓴 단어들 다 어떤 단어예요? 품사가 명사인 단어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2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림을 보고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골라 친구를 소개하는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지금 여기 빨간 색깔 모자를 쓴 준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한번 빈칸 채워볼게요. 자, This is my best friend, June. 이쪽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준이야라고 소개를 합니다. He is wearing a red. 그는 빨간 색깔 뭘 쓰고 있죠? 모자를 쓰고 있네. 우리 모자 영어로 cap이라고 합니다. He is wearing a red cap. 자, he is wearing a blue. 자, 파란 색깔 뭘 입고 있어요? 티셔츠를 입고 있다. 그치? He is wearing a blue t-shirt. 티셔츠라고 적어볼까요? And 그리고 검정 색깔 반바지를 입고 있다. 그치? 우리 반바지 shorts라고 합니다. And black shorts. 자, 그리고 그는 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오, 축구공을 들고 있네. He is holding a soccer ball. 축구공 볼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는 축구공을 들고 있어요. He really likes playing. 자, 그는 이것을 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자, 축구공을 들고 있는 우리 준, 무엇을 좋아할까요? 축구를 좋아하겠지. He really likes playing soccer. 축구라는 단어 적어보겠습니다. I am happy to have a great 빈칸 like him. 자, 여기서 like him이라고 하면요. 그와 같은이란 의미예요. 자, 나는 그와 같은 멋진 빈칸이 있어서 행복해. 자, 여기서 빈칸은요. friend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friend? 아까 shorts도 우리 봤고. 자, great friend라고 하면 나는 그와 같은 멋진 친구가 있어서 정말 기뻐. 이런 의미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까지 연습 문제 다 풀어봤고요. 이제 베이직 컨셉2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베이직 컨셉2 우리 두 번째 개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까지 우리 명사 배웠는데요. 이제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 대명사이다. 자, 대명사로는요, 몇개 없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I, 나, you, 너, we, 우리, she, 그녀, he, 그, they, 그들, it, 그것, this, 이것, that, 저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아빠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아빠라는 명사를 우리가 대명사로 뭐라고 적어줄까? 아빠는 남자니까 우리가 그, he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sister, 뭐 여동생, 언니가 나와 있습니다. 그녀, she라고 적으면 되겠죠. she. 자, 그리고 어떤 사물, 피아노가 나와요. 피아노는요. 그것, it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it. 우리가 사물을 it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두명 이상의 친구들, Peter and Tim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두 명일 때 우리가 그들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들은 영어로 they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he, she, it, they 한번 적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동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동사라는 건요, 사람이나 사물의 어떤 움직임, 동작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 이걸 뭐라 한다? 동사라고 합니다. 자, 움직임이나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go, 가다, cook, 요리하다, speak, 말하다, get up, 일어나다, run, 달리다 등의 움직임,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주어와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동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비동사가 있는데요. am, are, is, 뭐뭐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자, 이거 예문 선생님이 하나 적어드릴게요. 자, 나는 유진이다. 뭐랄까요? I am 유진. 자, 여기에서 am이라는 동사는요. 어떤 동작이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는 아니죠. 다만, 아, 우리 지난번에 주어랑 보어라는 개념 배웠잖아요. 이 유진이 보어거든요. 주어를 보충해주는

주는 유진이라는 보어와 아이를 어떻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죠. 마찬가지로 너는 행복하다. You are happy. 자, 여기서도요, 어떤 움직임이나 동작은 없습니다. 다만, 너라는 주어가 행복하다라고 할 때, 이 are이 주어와 보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를 주어와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동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 교재 18쪽에 있는 그림 보면서 이 동사들이 쓰인 예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요. bring이라는 동사가 나와요. bring은요, 가져오다라는 의미고요. make는 만들다, taste는 맛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Dad makes lunch. 아빠는요, 점심을 만들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make는요,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I taste the soup. 나는 스프를 taste, 맛보다라는 동사네요. 맛보다. 자, 그리고요. Mom brings a chocolate cake. 엄마는요, 초콜릿 케이크를 가져오신다. bring이라고 하면 가져오다라는 동사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어떻다? I am happy. 나는 행복하다. am은요, 뭐뭐이다라는 의미의 비동사인데요. 나는 행복한 상태이다. 그래서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 꾸며주는 보어가 뒤에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Practice 2의 1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보고 주어진 우리말을 참고하여 빈칸에 알맞은 말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소녀가 자신의 사진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의 생일 파티의 사진이다. 자, 이것이라는 대명사 써줘야겠죠? This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깝게 있는 어떤 사물을 this, 이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멀리 있는 건요. That이라고 불러요. That. 이것은 내 생일 파티의 사진입니다. 나는, 자, 나는이라는 대명사, I 있으면 되겠죠? I have two best friends here. 자, 나는 여기서 가장 친한 두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서 sing songs, 노래를 불러줍니다. 자, 그들이라는 대명사, they 있으면 되겠죠. They sing songs for me. My mom brings us snacks. 자, 엄마는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져오신다? 간식을 가져온다. 자, 그리고 4번은요, 그녀는 a good cook이라고 하면 좋은 요리사입니다. She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She is a good cook. 엄마가 요리를 잘 하시나 봐요. 그녀는 좋은 요리사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명사 배웠던 거, this, I, they, she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자,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골라 넣어 이야기를 한번 완성해 봅시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그 사진을 보니까요. 지금 가족들이 어디에 간것 같나요? 야구장에 놀러 간것 같아요. 야구장에 간 샘과 그의 가족의 이야기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am and his family. 샘과 그의 가족은요. 빈칸 to a baseball game. 야구 게임에 뭐 한다? 간다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여기 보니까 가다라는 단어 go 있네요. Go to a baseball game. 야구 게임에 갑니다. They, 그들은요. 핫도그와 팝콘을 먹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eat이라는 동사 나와 있네요. They eat hot dogs and popcorn. 자, 그들은요. 빈칸 for their team. 그들의 팀을 뭐 하고 있을까요? 응원한다라는 동사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응원하다, cheer이라고 합니다. cheer. 그래서 they cheer for their team. 그들의 팀을 응원을 합니다. Sam and his brother. 샘과 그의 남동생은요. Let's go. 가보자라고 소리친다. 자, 우리 소리치다 뭐라 할까? shout라는 동사 쓰면 되겠습니다. Sam and his brother shout. 소리를 칩니다. Let's go. 그들은 모두 happy. 행복합니다. 자, 행복함을 느끼다. 우리 느끼다라는 동사 feel 쓰면 되겠죠. They all feel happy. 그들은 모두 행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go, eat,
cheer, shout, feel 이런 동사들로 지금 샘과 그의 가족의 이야기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Grammar in Real Life. 이 실생활 대화에서 방금 우리가 배웠던 이 품사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위 대화에 1번, 3번에 들어갈 말을 쓰고, 괄호 안에는 그것에 품사를 쓰세요라고 하네요. 자, 1번 한번 볼까요? 나는 햄버거를 먹고 싶어 라고 합니다. I want to. 자, 먹다 우리 뭐라고 하면 될까? eat라는 동사 쓰면 되겠죠. eat, 먹다. 자, 먹다는 품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배웠던 명사, 대명사, 동사 중에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쓰면 되겠다. 그치? 자, 동사. 자, 그 다음에요. 3번 볼게요. 일단 2번은요. I want a cheeseburger. 나는 치즈버거를 원해 라고 하고, 먹으려고 봤더니,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게. 그래서 look at them. 그들을 봐. 그들은 너무 시끄러워 라고 합니다. 자, 그들이라는 대명사. they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they. 품사는 어떻게 될까요? 대명사도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입니다. Look at them. They are so loud. 그들은 너무 시끄럽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요. 이번에 문장 이에 품사를 구별하여 연결하세요라고 합니다. I want a cheeseburger. 아까 우리가 봤던 문장인데요. 일단 I의 품사는 어떻게 될까? I. 나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되겠죠. 자, want는요. 원하다라는 동사 되겠습니다. 자, 나는 무엇을 원하냐? 치즈버거를 원해요. 치즈버거는 명사겠죠, 명사. 자, 대명사, 동사, 명사. 이렇게 연결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한번 볼게요. 아래 단어들 중 적절한 것을 골라 질문에 대한 답을 완성하세요. Where are they? 자, where이라고 하면 어디에라는 의문사예요. 어디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나요? 하고 보니까 they, 그들은요. at a fast food restaurant. 자, 지금 햄버거를 사러 갔잖아요. 그들은 패스트푸드점에 있습니다라는 문장을 완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안 배운 품사 나오는데요. 여기 at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다라고 하는 어디에라는 전치사 됩니다. 이거 우리 다음 시간에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어가 어디 어디에 있다. 주어의 위치를 알려줄 때 어떤 동사를 쓸까? they are 써야 됩니다. they are. 그들은요, 패스트푸드점에 있습니다. They, 그들은요, 버거를 어떻게 하나요? 버거를 사잖아요. 그치? 버거를 구매하는, 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사다, buy라는 동사를 쓰면 되겠죠. They buy burgers. 그들은 햄버거를 삽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실생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문법 복습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마무리 포인트 정리해 볼게요. 자, 품사란 무엇인가요, 얘들아? 품사. 단어를 그 성격과 성질에 따라서 분류한 이름이라고 했었죠. 그것이 바로 품사입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이 품사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어떤 문장을 위한 재료로 생각하라 라고 했죠. 자, 문장을 위한 재료가 품사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 몇 가지 품사 있었죠? 8가지 있었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영어에 8품사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 오늘 3가지 봤습니다. 뭐 봤습니까? 네, 명사. 세상 모든 것들의 이름이라 그랬죠. 그리고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봤습니다. 자, 또 그리고요. 어떤 움직임이나 동작 상태를 표현하는 동사 봤었지, 동사. 자, 요렇게 세 가지 우리 오늘 한번 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 두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They are musicians. 그들은 음악가들이다. They play music. 그들은요, 음악을 연주한다. 자, 이런 문장을요, 우리 지금 1강에서 배웠던 일단 문장의 주요 성분으로 먼저 적어 볼게요.
They는요, 문장의 주체가 되는 어떤 행동을 하는 주어가 되겠죠. 그들. 자, are은요,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 음악가들, 그들은 음악가들이다. 음악가는요, 보어일까요? 목적어일까요? 바로 주어를 꾸며주는 보어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들은 음악을 연주한다. 자,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근데 그들이 무엇을 연주하죠? 음악, 을에 해당하는 거 목적어라고 했죠. 목적어. 자, 어때요? 우리 이제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찾는 거는 좀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웠던 품사로 한번 구분해 봅시다. 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구성하기 위한 문장의 재료, 우리 품사라고 했습니다. They는요? 네,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되겠고요. Are는요? 그냥 똑같이 동사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musicians, 음악가들은 그쵸. 이름이죠.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they, 대명사. play, 연주하다. 동사. 마지막으로 music, 음악은요. 그쵸. 마찬가지로 이것도 명사가 되겠습니다. 명사. 자, 지금 우리가 위에 쓴게 무엇이다? 품사이다. 품사.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해볼 수 있겠죠? 각 단어의 품사 어때요? 이제 자신 있게 구별해 볼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배웠던 품사, 명사, 대명사, 동사 세 가지 중으로 분류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공부했으면 도전하고 인증해야죠. 그래서 수강 후기에다가 제목, 닉네임, 이강, 열공 인증으로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열공 도장 쾅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한 여러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자, All in One 중학 영어. 오늘은 227강입니다. 자, 이제 화요일이 되겠죠. 어저께 여러분들 저랑 이제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와 시제 관련된 정보들 정리하셨고, 제가 정확하게 전달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반복이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 내용들 가지고 오늘 반복할 거고요. 자, 구문 분석 먼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제는 그렇겠죠. 자, 시제나 의미상의 주어와 관련된 이슈들을 중심으로 한 구문들이 있을 것이고, 자,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 후에, 자, 듣고 따라 읽어보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시면 자, 첫 번째 예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문장의 골격이 딱 세 단어네요, 지금. 자, 뭐예요? 주어, 동사, 보어. 그럼 나머지는 다 수식어인데요. 자, 이건 뭐예요, 그러면? 100% 이거는 지금 형용사적 수식어가 될 수는 없잖아요. 바로 앞에 명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부사적 수식어인데, 문제는 여기에 뭐가 나왔어요? 오,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그 앞에 for 플러스 명사가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for 플러스 명사는 누구누구를 위하여 라고 주로 많이 번역하려고 시도를 많이 하죠, 문장 안에서. 하지만 자, 이제는 to 부정사 앞쪽에 이렇게 for 플러스 명사가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의미상의 주어의 가능성도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점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늘어야 여러분들이 노련해지고 능숙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요게 이제 등위 접속사.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잘랐어야 되는 거고요. 자, 요거 이제 등위 접속사죠. 등위 접속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앞쪽의 내용은 뭐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기쁘단데, 자, 기쁜 건 나지만, 이 학교에 입학한 것은 당신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엔터라고 하는 단어는 을로 번역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타동사이기 때문에 그 점도 다시 한번 자, 상기해 두시면 좋겠어요. 처음 알려드리는 정보는 아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자, and 이하에 이제 주어동사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어동사 보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투부정사가 나와 있네요. 자, 무슨 가능성이 있죠? 이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일 수도 있고, 얘가 가짜 주어고, 얘가 진짜 주어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을 해보니까 어때요? 바로 얘가 진짜 주어죠. 당신이 이 학교에 입학하게 돼서 내가 굉장히 기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나의 기쁨일까요? 내가 당신에게 뭔가를 자,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뭔가 이야기해 줄수 있다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시면 이 아이도 주어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한 내용들, 자, 문장 성분으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슈로 삼을 것은 뭐냐면, 선생님, 이렇게 it과 to의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문장이 표시되어 있을 때는, 이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It for to 강조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그거는 어느 경우에 생략된다라고 했어요? 일반인일 경우에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여러분들께? 자, 그런데 또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또한 가지는 뭐냐면, 문장 안에서 충분히 추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뭐죠? It's my pleasure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자, 당신에게 뭔가를 얘기해 주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여기는 지금 for 일반인은 아니지만 for me가 생략돼 있다. 그래서 자,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 안에 없으면 for 플러스 명사, of 플러스 명사로 표시하는데 일반인인 경우에는 그냥 생략해도 되고, 자, 그다음에 정황상 문맥상 충분히 추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이렇게 생략이 될수 있다까지 자, 오늘 강의에서 추가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강의량이 좀 많아질 것 같아서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시면, 자, 요 내용 다시 한번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glad. 자, 그 다음이 뭐였어요? 요 부분만 여러분들 좀 복잡한 내용 잘 정리하시면 되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는 그 의미상의 자, 주어가 따로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I'm glad for you to enter this schoo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에 당신이 입학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그 다음에 and. 그 다음에 뭐였어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었습니다. It's my pleasure. 나의 기쁨입니다. 뭐가요? To tell you something.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해보실 수 있었죠? 자, 매우 훌륭하게 잘 하셨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 이제 이슈가 이제 이거네요. 좀 이거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seem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어떠한 것처럼 보인다. 비동사가 조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자, 자신이 없을 경우에 우리는 seem을 써서 뭐뭐인 것 같아요 정도의 느낌을 나타내는 것인데, 당연히 뒤쪽에 보호가 필수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자, 그 보호의 자, 즉 형태가 어때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이 주어가 지금 A라고 했을 때 A가 현재 뭐뭐처럼 보이는 것인데 과거에 어떠어떠했던 것처럼 지금 보이는 거예요. 자, 문제,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의 시제만 여러분들 신경을 좀 쓰시면 되겠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 to have PP는 실제로 여러분들 일상적인 지문 안에서 정말 1년에 두세 번밖에는 못 보세요. 되게 귀중한 그런 기회입니다. 소중한 기회니까 지금 이 시점에 여러 번 봐두시고 자세히 봐두시고 그래야 자, 사랑스럽게 됩니다. 자, 이해가 되고 이제 정리가 돼서 다음번에 탁 우리가 완료형 부정사를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시점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Civilization. Civilization은 무엇입니까? 문명의 뜻이죠. 그 다음에 occur는 뭐 잘 아시겠지만 발생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그 첫 번째 문명은 자, 중동이죠. 자, 그 Middle East라고 하면 중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이 중동 국가들 말하죠. 나일강,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Middle East에서 과거에 발생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두 번째 문장은 이제 civiliz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어렵긴 했지만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시면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시면 이제 복기의 시간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The first civilization seems to have occurred in the Middle East. 이렇게 돼 있었던 문장이에요. 아, 그렇구나. 실제로 이렇게 쓰이는 경우들이 있구나. 자, 다시 한번 검증하시면서 자신감이 여러분들이 조금씩 생겨나기를 바라면서 2번 마무리 짓고요. 3번으로 갈게요. 자, 3번입니다. In the 1930s. 이거 뭐라 그랬죠? 1930년대에. 이런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S가 붙으면 특정 연대를 나타낸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전치사구가 문장 맨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부사적 수식어네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보어, 끝. 그러면 다음에 나오는 이 O, for 다음에 to가 나왔어요. 이거는 it for to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따져보니까 내용도 어때요? 이것도 또 주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짜 주어, 이게 진짜 주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진짜 주어에 자,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요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없으면요. 없으면 문장의 의미상의 주어를 우리가 다시 추정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앞쪽에서 본 문장은 의미상의 주어가 없어도 우리가 전체 문맥 안에서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생략을 못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내용은 어때요? 1930년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과거죠. 자, 그때 어려웠대요. 뭐가요?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것이 어려웠는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요? 아니요. 자, 바로 흑인이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그 경우가 굉장히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흑인이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과거의 현실을 자, 요렇게 지금 표현해 놓은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이제 그 피부 색깔이나 자, 이런 것과 관계없이 혹은 성별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이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실현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불과 시계를 100년 전으로만 돌려도 굉장히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했던 모양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시면 정리된 내용들 한번 보실까요? 이렇습니다. 자, 부사적 수식어가 문장 맨 앞에 있고 가주어와 진주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시면 복기 한번 해볼까요? In the 1930s, it was hard for a black man to be an opera singer. 이렇게 돼 있었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도 여러분들 자 복기 잘 해보셨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자, 네 번째 문장으로 가볼게요. 자, 네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그 문장의 기본적인 틀은 아주 쉬워요. 뭐죠? 기둥은 이렇게 끝이니까 우리가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있는 투부정사는 당연히 이제 부사적인 그런 용법이겠죠? 부사적 수식어니까 이제 MD로 여러분들 표시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이렇게 나와 있다. 라고 하면 자 뒤에 있는 투부정사는 주로 뭘로 해석된다 그랬어요. 요거는 지금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주로 이유로 해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뻐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뒤쪽이 to have pp로 등장하고 있어요. 자 이러니까 어때요? 과거에 내가 뭐뭐를 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기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자, 또 하나

0: 희귀한 지금 to have pp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요 to 부정사 앞에는 왜 의미상의 주어가 없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한번 좀 따져보시죠. 왜 없을까요? 바로 문장의 주어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기쁘고요. 우리가 과거의 당신을 도와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쁜 거예요. 따라서 의미상의 주어는 없어도 되겠다. 문장 안에 있는 셈이니까.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를 도와줘요? 당연히 부정사는 동사 구조니까 to have assisted. 다음에는 목적어가 필요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예. 요거는 이제 부사절이겠네요, 이제는. 그죠? 자, 왜는 여러 가지, 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을 다 이끌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명사 자리가 일단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선행사가 또 시점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또 부사적 수식어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언제예요? 그게 시점이 당신이 우리의 도움을 과거에 필요로 했었을 때 도와주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필요로 했었던 시점이 과거니까 도움을 주었던 시점도 과거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문장의 동사보다 하나 더 과거니까 to have assisted.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전체 to 부정사 덩어리의 자, 구조까지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좀 되었고요. 자, 그러시면 이 깔끔한 정리를 다시 복기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re glad to have assisted you when you needed our help. 이렇게 돼 있었던 그런 문장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네 번째 문장까지 좀 해보셨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5번은 어우 길이가 좀꽤 기네요. 그런데 절대로 자 쫄거나 긴장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지금 since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고 여기 지금 콤마가 나와 있네요. 그럼 전체는 뭐예요?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자, since는 거의 대부분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서 나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또 정보를 여러분께 드릴 수도 있지만 자, 현재까지 since는 무슨 뜻이죠? 뭐뭐 했던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뭐뭐뭐 해왔다의 뜻이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부사적 수식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점을 나타냅니다. 뒤쪽에 지금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고려가 되어져 왔다. 그러니까 고려되어져 온 시점이 언제예요? 이때 과거 이래로 지금까지 고려가 되어져 왔다의 느낌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since 다음에 여러분들 과거 시제가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언제 언제 이래로가 되게 되면 지금까지 계속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절의 시제는 이렇게 완료 시제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1812년에 발견이 되었어요. 그곳이. 그곳이 1812년에 발견된 이래로 그곳이 바로 이 페트라라고 하는 장소인데요. 페트라가 이 시점에 발견된 이래로 고려가 되어져 왔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지금 뭐예요? 명사가 지금 나와 있네요. 그럼 이 명사는 뭐예요? 수동태 다음에 명사가 나왔는데, 둘은 동격이죠? 따라서 이것은 보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온 to 부정사는 뭐예요? 이것만 처리하시면 돼요. 자, 방문할 장소죠. 자, 전체를 정리하면 이렇고요. 자, 1812년에 페트라라고 하는 것이 발견된 이래로 그 장소는 인기가 많고, 그 다음에 환상적인 장소라고 고려가 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소예요? 방문할.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to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됐는데 시점이 어때요? 방문할이라고 번역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적 개념으로 파악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나눌 수도 있어요. popular 다음에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place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a popular place and a fantastic place인데 이거는 그냥 묶어서 그냥 하나의 보호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마무리 지어볼까요? Since it was discovered in 1812. 이게 시작했어요. Petra has been considered. 뭐라고 생각되어졌습니까? A popular and fantastic place. 마지막은 to visit.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다섯 개의 문장 깔끔하게 분석도 해보고 복기도 해보셨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모든 문장들 다시 들어보시면서 최종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잠시 후에 다시 만나요.
1: I am glad for you to enter this school, and it is my pleasure to tell you something. The first civilization seems to have occurred in the Middle East. In the 1930s, it was hard for a black man to be an opera singer. We are glad to have assisted you when you needed our help. Since it was discovered in 1812, Petra has been considered a popular and fantastic place to visit.
0: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화요일, 자, 저희가 이제 반복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자, 따라서 저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내일 다시 한번 반복할 거예요. 부정사의 시제와 의미상의 주어와 관련된 부분들 내일 다시 반복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스텝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책을 읽으면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자자,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The Adventures of Samuel Oliver, The Monster of the Deep.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더더욱 더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물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동명사라는 친구가 있죠. 동명사가 주어일 때 어떤 특징이 있고 우리 중고등학교 내신 시험에서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요.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If his father and uncle were scared, they didn't show it. They grabbed whatever weapons might work against the giant squid. Pry bars, boat hooks, dive knives, and even a sledgehammer. None of

0: the divers hesitated to get back inside the diving cage. 1 inch at a time, the cage was lowered back into the ocean. They'd face down the Kraken together as a family, bringing back their golden treasure depended on it. Samuel looked down at the net in his hands. He couldn't believe it was all his father had allowed him to take. Even worse, his father had ordered him to let the grown-ups deal with the giant squid.
1: The Monster of the Deep,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촌과 사무엘의 삼촌과 사무엘의 아버지와 사무엘은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야 되겠죠? If his father and uncle were scared, they didn't show it. 만약에, 맞죠? 그의 아버지와 삼촌이 무서웠다면, 겁을 먹였다면 그들은 그것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의 지금 사무엘의 아버지와 삼촌이 겁을 먹었다 해도 그들은 그것을 겉으로 보이지 않았다,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겠죠. They grabbed whatever weapons might work against the giant squid. Pry bars, boat hooks, dive knives, and even a sledgehammer 이라고 되어 있네요. 문장이 길 때는 문장이 길어 보일 때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알아가면은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잡았습니다. Whatever 이라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즉, 그들은 무엇이든지 손에 잡았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무엇이든지냐 하면은 뭐 하는 무엇이든지냐 하면은 바로 뒤에 나오죠. Weapons might work against the giant squid. 뭐라고요? 뭐냐 하면은 이 거대 오징어가 되겠죠. 거대 오징어와 대항해서 이 거대 오징어와 대항해서 먹힐 만한, 통할 만한,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그들은 집어들었다가 되겠죠. 즉, 이제 다시 싸우러 가려나 봅니다. 그 바닷속에 있는 괴물, 즉 거대 오징어, 대왕 오징어나 거대 오징어가 되겠죠. 거대 오징어와 싸우려면 뭔가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무기로 쓸 수 있는 그 무엇이든지 이제 배에서 찾아서 집어드는 것이죠. Pry bars라고 하면 바로 지렛대가 됩니다. 지렛대. Boat hooks라고 하면은 배에 있는 이런 갈고리 같은 것들. 그 다음 dive knives라고 하면은 이 다이빙 칼이 되겠죠. And even, 그리고 심지어 a sledgehammer이라는 것은 대형 해머, 망치가 됩니다. 대형 망치 같은 것들도 집어들었습니다. 근데 참고로 생각해보면은 물속에서 망치를 휘두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물속이잖아요. 자, 어쨌든 일단은 모든 연장들과 도구들을 들고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None of the divers hesitated to get back inside the diving cage라고 돼 있네요. None of the divers, 다이버들의 이 잠수부들이죠. 잠수부들 중 아무도, none이니까 아무도 안 했다는 거죠. Hesitated, 뭘 안 했습니까? Hesitate이라는 것은 아, 할까? 말까? 아, 싸우러 가? 아, 가지 말까? 갈까? 이렇게 주저하다, 망설이다. 이게 hesitate이라는 게 할까 말까 이 망설이다, 주저하는 것. 이게 바로 hesitate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잠수부들도 망설이지 않았다.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했다라는 것이 되겠죠. 뭐 하는 것을 바로 했습니까? 망설이지 않고 무언가를 바로 했습니까? To get back inside the diving cage. 다이빙 케이지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에 아무도 망설이지 않았다. 싸우러 가자. 가자니까 오케이 가는 거야. 이렇게 바로 가는 것이죠.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One inch at a time. One inch at a time. 한 번에 1인치씩. inch라는 거 여기 있죠. One inch at a time. inch는 우리나라는 이 센티미터, 미터법을 쓰지만 하지만 미국에서는 인치를 자주 씁니다. 인치는 2.54cm입니다. 이 2.54cm면 한 요 정도? 한 요 정도 되겠죠. 한 요 정도,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다이빙 케이지, 바다에서 2.54cm 같으면은 그렇게 큰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one inch at a time 이라는 것은 실제로 2.54cm를 우리가 계산해서 생각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한 번에 조금씩 조금씩. The cage was lowered back into the ocean 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이빙 케이지. 여기 있는 케이지는 다이빙 케이지가 됩니다. 다이빙 케이지는 was lower. lower이라는 것은 바로 내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이빙 케이지가 내려졌습니다. back into the ocean. 다시 바닷속으로 서서히 내려가는 것이죠. 그 다이빙 케이지 안에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장비들 이렇게 저는 리모컨을 들고 싸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연장들과 도구들,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들고 이제 다이빙 케이지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이빙 케이지가 서서히 바닷속으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1인치씩,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야. They face down. 그들은 맞설 것입니다. The Kraken together. 이 The Kraken. Kraken이라는 것은 바로 크라켄이라고 하는데요. 전설 속의 거대한 바다 괴물을 의미하는데, 크라켄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거대 오징어가 되겠죠. 거대

back. 가지고 오는 것.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은 their golden treasure. 그들의 황금 보물을 가지고 오는 것. 지금 그 galleon이라고 하잖아요. galleon이라고 하면은 그 난파선입니다. 그 안에 지금 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려고 하니까 the kraken, 즉 괴물, 바다에 있는 거대 오징어가 있잖아요. 그거 그 난파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황금 보물을 다시 가지고 오는 것은 dependent on it. depend on이라는 것은 뭐 어디 어디에 달려 있다. 그것에 달려 있다. 즉 바닥에 물을 묻지르냐 못 묻지르냐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난파선에 그 난파선을 지키고 있어 보이는 그 난파선에 있는 그 거대 오징어를 물리치면은 우리가 보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못 얻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주 중요한 거. 사실 이게 난이도로 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중학교 내신 시험 그리고 고등학교 중간기말고사 내신 시험이나 서술형 평가에 자주 등장하는 문법 포인트 한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만 제대로 들어도 최소 4점 이상 따고 가는 겁니다. 그만큼 단골 손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보도록 할까요? 여기 있는 bringing에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동명사가 주어일 때를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명사가 뭐냐면 지금 여기에 세 가지가 있죠. 이것을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동명사라는 것은 이 말도 너무 거부감을 가지지 말고 이때까지는 동명사라고 하면 아, 또 동명사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아, 동명사라는 게 뭐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들어보고 이해를 해보면은 안 어렵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볼까요? 동명사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동명사예요. 이 동이 뭐냐면 겨울동 아닙니다. 겨울동 아니고요. 동사였는데. 원래 뭐였다고 해요? 원래 동사였는데, 현재는 명사로 쓰이는 것. 즉, 원래는 동사였는데, 지금은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동명사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 다음, 형태는 어떻냐면, 동사가 있잖아요. 동사에 ing를 붙이면 끝입니다.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모양이 어떻다고요? 동사에 ing를 붙이고, 이 동사에 ing를 붙인 건 뭐다? 원래는 동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를 그대로 쓰는데 거기에 ing를 붙인 거예요. ing를 붙임으로써 이제 명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명사의 역할을 하니까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할수 있는데요. 오늘은 무엇만 보냐 하면은 동명사가 주어일 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중고등학교 내신 시험에는 어떤 식으로 무언가 약간 헷갈리게 시험이 출제가 되는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강의를 초등학생이 보고 있다면, 아,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구나. 나중에 조심해야지.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할까요? Playing soccer helps me stay healthy라고 돼 있죠. 축구를 하는 것. 아, 저도 축구. 아, 과거에 열심히 했었는데요. 축구를 하는 것, playing soccer. 축구를 하는 것은 helps me, 나를 도와준다. 뭐 하는 걸 도와주는데요? Stay healthy, 나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동사가 있습니다. 딱 보이죠? 동사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밑줄을 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가 있죠? 저기 앞에 있는 playing이라는 것이 주어입니다. 그렇죠. 축구를 하는 것은 helps me stay healthy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축구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축구가 내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축구를 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즉, 주어가 soccer이 아니라 soccer도 주어 안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진짜 주어의 그 핵심만 끄집어내라고 하면은 playing이 되겠죠. 자, 요거 조금 더 두드러지게 조금 더 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이 다음 문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간단한 문장이죠. Reading books is fun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동사는 무엇입니까? 동사는 그대로 밑줄 쳐드릴게요. is가 동사잖아요. 자, 그런데 이 is 바로 앞에 있는 단어를 볼까요? books가 있죠. books는 몇 권이에요? 한 권이에요? 여러 권이에요? books라고 하니까 여러 권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본능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books가 나왔네. 그럼 are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의 실제 주어는 books가 아니에요. 책이 재밌는 게 아니라 책을 읽는 것, reading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reading이 주어라는 것이죠. 동명사가 주어가 되면 단수 취급합니다. 단수 취급을 하니까 is, 즉 reading, books, 책들을 읽는 것, 책들이 주어가 아니라 읽는 것이 주어예요. 읽는 행위 하나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is를 쓴다라는 거죠. are를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헷갈릴 수 있다?
바로 이 동사와 붙어 있는 단어가 하필이면 복수네요. 하필이면 S가 붙어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reading books are 해야 되지 않나라는 착각을

0: 을 불러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주어는 뭐다? reading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Watching movies makes me happy. 아, 이제 딱 느낌이 오시죠? 여기 보니까 makes가 붙어있네요. 그런데 영화들이네. 어? Watching movies, 영화들을 보는 거네. 영화들이니까 여기 make 적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어가 watching이니까 makes를 쓰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4점 벌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If his father and uncle were scared, they didn't show it. They grabbed whatever weapons might work against the giant squid. Pry bars, boat hooks, dive knives, and even a sledgehammer. None of the divers hesitated to get back inside the diving cage. One inch at a time, the cage was lowered back into the ocean. They'd face down the Kraken together as a family, bringing back their golden treasure depended on it.
0: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Samuel looked down at the net in his hand. 사무엘은 보았습니다. 내려다보았어요. 그의 손에 뭐가 있냐면 at the net, net이라고 하면 그물이죠. 그물. 그의 손에 있는 그물을 내려다보았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뭐지? 라는 생각이 드냐면 he couldn't believe it. He couldn't believe it was all his father had allowed him to take.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It was 여기 내 나의 손 안에 있는 이 그물이 나의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가지고 가도록 allow라는 것은 허락하다죠. 그에게 허락한 전부라는 것이죠. 즉 다른 사람들은 지금 뭐 가져갔어요? 대형 망치, 지렛대, 또 뭐 가져갔습니까? 또요? 어떤 갈고리, 배에 있는 갈고리, 어떤 사람은 칼 가져가는데 사무엘은 어떤 뭘 가지고 갑니까? 지금 손에 보니까 그물이 있는 거예요. 에게 나는 그물? 아빠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도,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도 뭔가 그 거대 오징어를 잡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왜 그물밖에 못 가져가? 너무 서운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도 이제 좀 컸는데 나도 무기를 들 수 있게 해줘야지. 이 그물이 무슨 무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Even worse, 설상가상으로 더 안 좋은 것은 설상가상으로 his father had ordered him to let the grown-ups deal with the giant squid라고 되어 있네요. 설상가상으로 그의 아버지는 had ordered him. Order이라는 것은 주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은 주문하는 게 아니죠. 어, 여기 다이빙 수트 한 개요. 이렇게 주문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Order이라는 것은 바로 명령하다. 그에게 명령했습니다. 즉 사무엘의 아버지는 사무엘 아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뭐라고 명령했냐면 to let 하게 놔두라고 하겠다고 무엇을 하냐면 to let the grown-ups, grown-up이라고 하면 성인이거든요. 성인이 deal with는 다루다, 처리하겠다고. 즉, 성인들이 누구를 처리합니까? The giant squid, 그 거대 오징어를 다루고 처리하도록 놔두라고 그에게 명령했다. 즉, 사무엘 너는 오징어에게 오지 마. 우리 성인들이 알아서 할게. 아빠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너는 손에 그물이 있고 그물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명령을 해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는데 너무 서운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Samuel looked down at the net in his hands. He couldn't believe it was all his father had allowed him to take. Even worse, his father had ordered him to let the grown-ups deal with the giant squid.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함께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Whatever. Whatever. They grabbed whatever weapons might work against the giant squid. Hesitate. Hesitate. None of the divers hesitated to get back inside the diving cage. Depend on. Depend on. Bringing back their golden treasure depended on it. Order. Order. She ordered him to leave the room. Deal with. Deal with. I can deal with this problem myself.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 확장을 해보는데요. 오늘의 단어는 바로 show.

쇼입니다. 쇼가 두 가지 의미로 대표적으로 쓰인다는 것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쇼인데 He showed me a picture of his dog라고 되어 있죠. 그는 나에게 쇼했답니다. 무엇을 쇼했냐면 A picture of his dog. 그의 개의 사진을 나에게 쇼했답니다. 즉 보여주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의미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We watched the magic show today. 우리는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마술 보여주는 것. 쇼라고 하면 보여주다라는 이 기본적인 의미를 활용해 볼까요? 마술 보여주는 것을 오늘 봤답니다. 마술을 보여주는 것 뭐예요? 마술 공연이 되겠죠. 혹은 전시가 되겠죠. 그래서 마술 공연을 오늘 봤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단어가 있으면 여러 가지 품사가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문맥에 맞게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율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심상치 않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좀 우려해야 된다.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잠시 나타났다 가는 것이다. 말이 많은데요. 잠시 후에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태권도 한번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국기고. 일단 군대 갔다 오면 일단 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미국의 한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태권도 시범단이 어마어마하게 멋진 모습을 보여서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잠시 후에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인데요. 그 20분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Today's Topics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투데이 토픽스 그첫 번째 이야기는 미국 경제가 되겠습니다. US inflation is highest in 13 years. 미국의 인플레이션 즉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찍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무엇 때문인지 일단 듣고 확인하시죠.
1: U.S. inflation is highest in 13 years. The U.S. economy's rebound from the COVID-19 pandemic is driving the biggest increase in inflation since 2008, with consumer prices rising by 5% in May from a year ago. The surge in consumer prices in May reflected a rapid rise in demand and shortages of labor and materials.
2: U.S. inflation is highest in 13 years. The U.S. economy's rebound from the COVID-19 pandemic is driving the biggest increase in inflation since 2008, with consumer prices rising by 5% in May from a year ago.

0: The surge in consumer prices in May reflected a rapid rise in demand and shortages of labor and materials.
1: Rebound.
2: Rebound.
1: Surge.
2: Surge.
1: To reflect.
2: To reflect.
3: 첫 번째 단어는 올해 들어서 경제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세 개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Rebound. Bound가 튀는 거죠. Rebound는 떨어졌다가 다시 튀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의 반등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Surge. 급증 혹은 급등. 뭔가가 가파르게 올라갈 때 쓰는 표현입니다. To reflect. 반영하다라는 얘기죠. A를 보면 B를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 표현을 가지고 미국 경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he U.S. economy's rebound from the COVID-19 pandemic.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반등하고 있는데요. 이런 반등세가 is driving the biggest increase in inflation since 2008 이라고 되어 있군요. 자, increase 혹은 decrease, 증감을 나타내는 명사와 그 대상이 되는 명사 사이에는 전치사 in을 쓴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유가 상승이라고 할 때도 a rise in oil prices죠. 마찬가지로 유가 하락도 a drop, a decrease 혹은 decline in oil prices. 전치사 in을 쓰게 되는데요. 자, 이런 미국 경제의 반등세가 2008년 이래 가장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현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지금 2008년 이래로 가장 심하게 나타났는데 그거의 가장 큰 원인은 뭐다? 경제가 잘 나가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With consumer prices rising by 5% in May from a year ago 라고 되어 있죠. Consumer prices가 소비자 물가를 얘기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PI라는 지수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The Consumer Price Index. 인덱스만 붙이시면 돼요.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비자 물가가 얼마가 올랐느냐가 인플레이션이 얼마냐, 얼마가 떨어졌느냐가 디플레이션이 얼마냐를 보게 되는 건데요. 자, 소비자 물가가 5월 달에 전년도 대비 5%가 올랐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5%가 나타났다는 얘기죠. 작년 5월 대비 올해 5월이 그렇습니다. 숫자가 얼마가 올랐다 떨어졌다 변동폭을 얘기할 때 by라는 전치사를 쓰고 요거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The surge in consumer prices in May. 5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급증한 현상은 reflected a rapid rise in demand and shortages of labor and materials. 두 가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껑충 뛴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A rapid rise, a surge in demand. 수요가 급증한 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shortages입니다. Labor니까 노동력이죠. 노동력 부족과 materials는 원재료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원재료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보세요. 수요는 껑충 뛰어 올랐는데 일할 사람도 부족하고 그리고 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건은 당연히 부족하겠죠. 제품이. 수요는 높은데 제품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현상을 병목 현상이라고 합니다. Bottleneck이라고 하거든요. Bottleneck. 이때도 쓰는 현상인데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병목 현상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소비자 물가가 껑충 오른 것이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저효과라고 해서 작년도에 물가가 지나치게 낮은 것도 한몫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요 듣고 정리합니다.
1: U.S. inflation is highest in 13 years. The U.S. economy's rebound from the COVID-19 pandemic is driving the biggest increase in inflation since 2008, with consumer prices rising by 5% in May from a year ago. The surge in consumer prices in May reflected a rapid rise in demand and shortages of labor and materials.
0: U.S. inflation is highest in 13 years. The U.S. economy's rebound from the COVID-19 pandemic is driving the biggest increase in inflation since 2008, with consumer prices rising by 5% in May from a year ago. The surge in consumer prices in May reflected a rapid rise in demand and shortages of labor and materials.
3: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정말 재밌습니다. 저도 이 보도를 보고 나서 직접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봤거든요. 와, 정말 환상입니다. 꼭 한번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World Taekwondo Earns Golden Buzzer on America's Got Talent. 자, TV 방송 앞에는 어느스니까요. 자, 세계 태권도 연맹이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는 방송에서 골든 부저를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World Taekwondo earns golden buzzer on America's Got Talent. A demonstration team from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WTF, has been fast-tracked to the quarterfinals on the popular U.S. talent competition show, America's Got Talent, after it earned the golden buzzer. The 22-member team captivated the judges and audience with their martial arts and gravity-defying acrobatics.
2: World Taekwondo earns golden buzzer on America's Got Talent. A demonstration team from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WTF, has been fast-tracked to the quarterfinals on the popular U.S. talent competition show, America's Got Talent, after it earned the golden buzzer. The 22-member team captivated the judges and audience with their martial arts and gravity-defying acrobatics.
3: 좀 내용이 길었는데 잘 들어보셨나요? 어려운 단어가 종종 있습니다. 다섯 개나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뉴스 키워드 확인합니다.
1: To fast track.
2: To fast track.
1: To captivate.
2: To captivate.
1: Martial arts.
2: Martial arts.
1: Gravity defying.
2: Gravity defying.
1: Acrobatics.
2: Acrobatics.
3: 첫 번째 단어는 to fast track이에요. Fast track, 동사어 쓰였는데요. 뭔가를 빠른 길로 이끌다라는 얘기죠. 뭔가를 한 세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을 두 단계로 줄인다든가 이럴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To captivate, 누군가의 넋을 빼앗다, 마음을 사로잡다라고 할 때 captivate 이란 말 쓰고요. Martial arts, 무술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죠. 우리가 그 요즘에 한 10여 년 전부터 유명했던 게 MMA라고 하는 거죠. 이게 Mixed Martial Arts라고 해서 종합격투기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Gravity Defying. Defying은 거부하는 동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Gravity Defying은 Gravity가 중력이잖아요. 모든 것, What goes up eventually comes down. 올라간 건 떨어져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마지막 단어입니다. Acrobatics. 고개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A demonstration team from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WTF라고 되어 있군요. 세계 태권도 연맹의 시범단이 has been fast-tracked to the quarterfinals. 여기까지 볼까요? A final이라고 하는 것이 결승이면 semi-final은 준결승, 그리고 quarterfinals은 준준결승이라고 해서 8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는 중간 단계를 건너뛰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말로 하면은 준준 결승으로 직행했습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On the popular U.S. talent competition show, America's Got Tal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Talent competition, 이건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우리말로 하면 장기자랑 경연대회 같은 건데요. 요즘에는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할 때 talent competition show란 말을 씁니다. 미국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인기 만발의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America's Got Talent의 출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After it earned the golden buzzer. 바로 골든 부저를 획득한 이후에 준준결승으로 직행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인데요. The 22-member team, 22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Captivated the judges and audience. 그렇습니다. 거기 나와 있던 저지가 있잖아요. 그죠? 뭐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 많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참여한 방청객들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With their martial arts and gravity-defying acrobatics. 뛰어난 무술 솜씨와 그리고 거의 중력을 거스르는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고개의 솜씨로 말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정말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보시면 그 시간 아깝지 않습니다. 한번 꼭 보실 걸 추천하고요. 그보다 먼저 전체 내용 다시 듣고 정리합니다.
1: <목소리> World Taekwondo earns golden buzzer.

0: are on America's Got Talent. A demonstration team from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WTF, has been fast-tracked to the quarterfinals on the popular U.S. talent competition show, America's Got Talent, after it earned the golden buzzer. The 22-member team captivated the judges and audience with their martial arts and gravity-defying acrobatics.
1: World Taekwondo earns golden buzzer on America's Got Talent. A demonstration team from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WTF, has been fast-tracked to the quarterfinals on the popular U.S. talent competition show, America's Got Talent, after it earned the golden buzzer. The 22-member team captivated the judges and audience with their martial arts and gravity-defying acrobatics.
2: Today's patterns, 오늘 패턴은 조금 전에 to fast track, 동사로 쓰였는데요. 조금 더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on the fast track, 승승장구하는 출세 가도를 달리는 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그 fast track이 뭐냐면요. 육상 트랙 경기를 할 때 이렇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대충? 완전히 동그란 원은 아닙니다만 이 가운데 이렇게 있고요. 이 안쪽에 달리는 사람이 있고 바깥쪽에 달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쪽에 달리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이 안쪽을 the fast track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omebody is on the fast track 이라고 하면 정말 출세를 향해서 승승장구하는 이라고 할 때 많이 쓰는 거죠. He was on the fast track to become an executive at the company 라고 하면 그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다가 중요까지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조금 다른 뉘앙스를 준비했습니다만 서울에서 아파트 마련이라는 내 꿈을, 꿈을 빠르게 이룰 수 있을까 싶어 정기적으로 로또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지난 에피소드부터 로또 얘기가 나오는데 말이죠. 네, 오늘 요 얘기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아파트 마련은 아파트를 구입하는 거니까 문제 없겠고요. 로또를 구입하다 뭐 사는 거니까 문제가 없겠습니다. 꿈을 빠르게 이룰 수 있을까 싶어 라고 할 때 요 표현이 관건이 되겠는데요. I buy a lottery ticket regularly. 끝입니다. 네, 정기적으로 로또 티켓 구입하는데요. 뭐뭐 할까 싶어? 그게 희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Hoping to get on the fast track to my dream.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내 목표, 도달해야 되는 정착지는 바로 my dream이 되겠고요. 여기까지 on the fast track, get on the fast track, 지름길로 달려갈 수 있을까 싶어서 말이죠. 그게 뭘까요? 콜론이 나오면 항상 설명하는 겁니다. What is your dream? 그래서 콜론이 나오면 즉, buying an apartment in Seoul. 이렇게 되는군요. 글쎄요. 제가 써놓고도 조금 씁쓸한데 전체 내용 듣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I buy a lottery ticket regularly, hoping to get on the fast track to my dream, buying an apartment in Seoul.
1: I buy a lottery ticket regularly, hoping to get on the fast track to my dream, buying an apartment in Seoul.
2: 빙 언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도 작성하고요. 말해보고 또 원어민의 발음으로 들어도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태권도 gaining popularity라고 적었습니다. gain popularity, 인기를 더하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태권도가 인기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몰이하다 요 표현 쓰시면 딱 됩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의 아메리카 갓 탤런트 출연 이후 태권도는 언론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뭐 사실 앞에 부분은 이미 나왔던 부분이니까 어렵지 않을 거고요. 뭐 WT 시범단 다 했고요. 아메리카 갓 탤런트 압니다. 출연하다 정도만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언론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요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보죠. 관심을 받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to draw attention from 이란 말을 씁니다만 물론 쓸 수 있겠죠. Draw attention from 뭐 global media라고 해도 되겠고요. 그런데 조금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After the appearance of the World Taekwondo Demonstration Team on America's Got Talent. 여기서 중요한 건 appearance예요. He appeared on TV 하면 TV에 출연했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태권도 연맹의 시범단이 미국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 출연한 이후에 태권도 has been in the media blank. S로 시작되는 단어가 되겠는데요.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has been in the media blank. 오케이. 예, 거기까지죠. has been in the media spotlight. 라는 말입니다. 보통 이제 타동사로도 쓰고

0: 자동사도 쓰죠. Be in the spotlight이라고 하면 조명을 받다, 각광을 받다, 관심을 한 몸에 받다라고 할때 쓰는 편이고요. Put something in the spotlight이라고 하면 뭔가를 집중 조명하다라고 할때 쓰는 편이니까요. 어느 쪽이든 be in the spotlight 혹은 to be something in the spotlight 두 가지 표현 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문장도 들으면서 따라하겠습니다.
1: Taekwondo gaining popularity. After the appearance of the World Taekwondo Demonstration Team on America's Got Talent, Taekwondo has been in the media spotlight.
2: Taekwondo gaining popularity. After the appearance of the World Taekwondo Demonstration Team on America's Got Talent, Taekwondo has been in the media spotlight.
0: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 그리고 표현들이 있었죠. 그 중에 중요한 것만 모아서 준비했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1: To captivate.
2: To captivate.
1: Martial arts.
2: Martial arts.
1: Gravity defying.
2: Gravity defying.
1: On the fast track.
2: On the fast track.
1: To be in the spotlight.
2: To be in the spotlight.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EBS E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기존의 모든 방송 에피소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또한 방송에 사용했던 모든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운로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영어가 제일 재밌어지는 시간, 제이쌤입니다. My Grammar Coach 기초편 2강에 오신 친구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도요, 계속해서 명사, 대명사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명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와 뭐가 있었죠? 바로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각각의 특징을 볼까요? 셀수 있는 명사는 수 표시를 해줘요. 하나일 때는 앞에 어 또는 언을 붙여주고요. 여러 개일 때는 뒤에 s를 붙여서 복수형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셀수 없는 명사는요, 수 표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 어나 언 쓰지 않고 뒤에 s도 붙이지 않습니다. 셀수 있는 명사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on egg. On egg, 계란 하나죠. 계란은 한 개, 두 개, 세개셀수 있으니까 셀수 있는 명사였고요. 여러 개일 때는 eggs, eggs 이렇게 적어줍니다. 셀수 없는 명사는 meat, air, love. 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수양에 주의할 명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셀수 있는 명사는 복수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로 s를 붙여준다라고 했는데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형태에 주의해야 할 복수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끝이 s, x, sh. ch 요런 단어들이요.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스, 쉬, 쉬 요런 발음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다가 그냥 s를 붙이면 보세요. 버스에다가 s를 붙이면 버스 요런 발음이 납니다. 뭔가 알아듣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복수형을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s가 아닌 es를 붙여서 만들어줍니다. 그럼 발음은 어떻게 되냐면 sis 또는 she's cheese 요런 발음이 돼요. 한번 읽어보면서 의미도 파악해 볼게요. buses, buses, 버스들입니다. classes, classes, classes는 학급들 혹은 수업들 요런 뜻이고요.

boxes, boxes, 상자들, dishes, dishes, 접시들, watches, watches, watch는 손목시계죠. 손목시계들, benches, benches. 우리 공원에 있는 그 벤치 이야기하는 거예요. 벤치들, houses, houses. 자, 요 경우를 보실래요? 2로 끝나면 그냥 s만 붙여줍니다. 물론 house에도 s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미 2로 끝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때는 s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또 5로 끝나는 단어 중에도 es를 붙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potatoes, potatoes, 감자들, tomatoes, tomatoes, 토마토들, heroes, heroes, 영웅들. 자, 이런 단어들은 es를 붙여줍니다. 반면에 5로 끝나는데 s를 붙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은 구분해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pianos, pianos, 피아노들 s만 붙여주고요. photos, photos, 사진들 s만 붙여줍니다. radios, radios, 라디오들 s만 붙여서 나타내줘요. 자, 이렇게 여러분 복수형이 굉장히 다들 다른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렵죠. 이걸 여러분이 잘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리내서 읽어보고 또 단어를 손으로 직접 써보기도 하면서 연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따라 읽어보고 손으로도 직접 써보세요. 그 다음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단어. 자, y로 끝나는데 그 앞에 자음이 있으면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여줍니다. 예를 들어 city, 도시인데요. 도시들이라고 할 때 y로 끝나고 그 앞이 자음이니까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여줘요. cities, country, 나라죠. 역시 y로 끝나는데 그 앞이 자음입니다. 그럼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여주는 거예요. countries, 나라들이에요. baby, baby는 아기죠. y로 끝나고 그 앞에 b, 자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여줘야죠. babies, babies, 아기들입니다. company, company, 회사입니다. y로 끝났고요. 그 앞에 자음이 있네요.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여주세요. companies, 회사들이죠. 자, 그런데 y 앞에 모음이 온다. 그러면 y를 i로 바꾸지 않고요. 그냥 s만 붙여주면 돼요. 볼까요? days, 날들이라고 합니다. 자, y가 앞에 a와 함께 같이 나왔어요. 그럴 때는 y를 i로 바꾸는 게 아니라 뒤에 s만 붙여주는 거예요. 또 toys, 장난감들이죠. y 앞에 o, 모음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는 y를 i로 바꾸지 않아요. 뒤에 s만 붙여주면 된다. 그래서 days, toys,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또 F나 FE로 끝나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요. VES 이렇게 적어줍니다. F 쓰지 않고 V로 쓰고 ES 붙여줘요. Life, 삶 혹은 생명, 목숨 이런 뜻이죠. Lives, 복수형일 땐 어떻게 됐어요? 이 FE가요. VES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목숨들이란 뜻이고요. Leaf, 나뭇잎이죠. 나뭇잎들 할 때는 F를 V로 바꾸고 ES 붙여줍니다. Leaves, knife, 칼. 칼이 여러 개일 때는 knives라고 하고요. FE 대신에 VES 이렇게 적어줘요. 됐죠? 자, 그런데 그냥 S만 붙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별표. Roof, roof는 지붕이에요. 지붕들이라고 할 때 그냥 S만 붙여줍니다. Roofs라고 하고요. Belief, belief. belief는 믿음이죠. 믿음, F로 끝나지만 그냥 S만 붙여서 복수형 나타내줍니다. 특히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괄호에다가 별표 표시해줄 건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표에 있는 복수형 정도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계속 읽어보고 손으로 써보고 이렇게 스스로 연습을 직접 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규칙 복수형으로 넘어갈 거예요. 우리가 복수형 만들 때 보통 S를 붙인다라고 했고요. S 이외에 ES를 붙인다거나 아니면 IES, VES 붙이는 경우도 봤죠. 그런데 아예 단어의 형태 자체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네들 총 6개밖에 없어요. 별표 꼭 알아둬야 돼요. 외워야 돼요. 볼까요? Man, 남자입니다. 남자가 여러 명이에요. 남자들이라고 할 때는 A를 뭘로 바꿨냐면 E로 바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이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A를 뭘로 바꿨다고요? E로 바꿨다고요. 알파벳 E가요, 우리말에서 숫자 E하고 발음이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두 개 이상 복수일 때에는 요 E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다. 이렇게 기억하면 편합니다. 두 개 이상 복수면 알파벳 E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볼까요, 여러분? 남자들 E가 들어가서 man이 됐죠? 여자들 woman에서 A가 E로 바뀌었어요. 발음도 살짝 바뀌어요. women이라고 합니다. women, 여자들이고요. 그 다음 children, 여기도 E가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REN을 붙였는데요. children 하면 아이들이라는 뜻이에요. foot 하면 발 하나를 가리키고요. 발들이라고 할 때는 feet, O가 E로 바뀌었어요. 그쵸? 복수형일 때는 알파벳 E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tooth는 치아 하나를 가리켜요. 그런데 치아들이라고 할 때는 teeth라고 씁니다. 역시 여기도 O가 아니라 E를 써서 복수형이 됐죠. 복수형일 때는 알파벳 E를 쓴다. 요것만 기억하면 편합니다. mouse. 자, 요거는요, G고요. G들이라고 할 때는 mice라고 합니다. 요거까지 총 6개 불규칙 변화형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셀 수 없는 명사의 양표현, 짝표현으로 이제 넘어가 볼 거예요.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것, 예를 들어 액체, 알갱이, 덩어리 이런 것들은 셀 수 없는 명사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요. 얘네들의 양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담기는 용기 또는 생긴 모양으로 양을 표현합니다. 어떻게 쓰냐면요. 물 한 컵이라고 할 때는 물을 담는 용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A glass of water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커피 한 잔, a cup of coffee 이렇게 담기는 용기를 사용해서 양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또 케이크 한 조각, 케이크가 조각으로 생겼어요. 생긴 모양을 사용해서 써줬습니다. a piece of cake, 치즈 한 장, a slice of cheese 이것도 생긴 모양을 가지고 양을 표현해 주었죠. 설탕 한 자숟가락, 어떻게 쓴다고요? A teaspoon of sugar. 이렇게 담기는 용기를 활용해서 또는 생긴 모양을 활용해서 양을 나타내 줍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물 두 컵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 여기 있죠. 지금 파란색 글씨로 쓰여 있는 이 부분을 복수형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여럿인 경우에는 형태나 용기에다가 복수 표시를 해줍니다. Two glasses of water 하면 물 두 컵이라는 뜻이고요. Three cups of coffee, 커피 세 잔이라는 의미입니다. Four pieces of cake, 케이크 네 조각이라는 뜻이고요. Many slices of cheese, 치즈 여러 장이라는 뜻이에요. Two teaspoons of sugar, 설탕 두 자숟가락, 여기 있죠. 자, 이렇게 셀 수 없는 명사라고 해서 양 표현을 전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셀 수 없는 명사의 양 표현, 어떻게 한다고요? 담기는 용기 또는 형태를 가지고 한다. 그리고 그게 여럿일 때는 이 형태나 용기를 복수형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자, 또요. 짝으로 이루어진 명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경을 생각해보세요. 안경이 어떻게 생겼죠? 요렇게 생겼잖아요. 안경은 항상 이렇게 짝꿍으로 다녀요. 그쵸? 마찬가지로 바지도 생각해보시면요. 바지 한 짝만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입을 수가 없죠. 항상 짝을 이루어서 다닙니다. 이렇게 짝으로 이루어진 명사의 수를 셀 때는 pair 이 표현을 적어줘요. pair, 짝이라는 뜻이거든요. 짝이 여럿일 때는 pair에다가 복수 표시를 합니다. A pair of glasses, pants, shoes. 안경 한 개, 바지 한 벌, 신발 한 켤레. 이럴 때 a pair of 이 표현을 써줍니다. 그럼 안경 두 개는 어떻게 쓸까요? Two pairs of glasses. 우리 앞에서 본 거랑 똑같아요. pair에다가 s 붙여주면 되는 거죠. Two pairs of glasses. 그럼 바지 두 벌은요? 똑같이 하면 돼요. Two pairs of pants. 신발 세 켤레. Three pairs of shoes.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셀 수 없는 명사의 양표현, 짝표현까지 봤고요.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을 단어로 구분하고 각 단어의 뜻을 쓰세요. 우와, 지금 지렁이처럼 단어들이 쭉 연결이 돼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 안에서 명사를 찾아보도록 할까요? A,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일단 class, 학급 보이고요. dish,
접시 보이고요. Watch, 손목시계, bus. 버스는 버스죠. House, 집. 자, 요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Class, 학급, dish, 접시, watch, 시계, bus, 버스, house, 집. 요렇게요. 얘네들은 전부 다 복수형이 아닌 기본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B를 봤더니 이번에는 buses, dishes, houses, classes. 복수형으로 쓰인 거 보이시죠? 버스들, 접시들, 집들, 학급들이라는 의미입니다. 2번, 2번도 나눠볼게요. knife, wife, roof, leaf, life. 자, 요렇게 나눌 수 있겠죠? 칼, wife는 아내, roof는 지붕이고요. leaf는 나뭇잎, life는 삶, 목숨, 생명, 요런 뜻입니다. 자, 이것들은 지금 전부 다 복수형이 아닌 지금 단수형, 기본형으로 쓰였어요. 그런데 B에 봤더니 복수형으로 바뀌어 있네요. 볼까요? Lives, roofs, knives, wives, leaves. 자, 얘네들 무슨 뜻이에요? 생명들, 지붕들, 그다음 knives, 칼들, wives, 아내들, leaves, 나뭇잎들. 요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번 문제에서의 규칙은 어떤 규칙이죠? S라든가, SH라든가, S로 끝나는 애들, 또 CH로 끝나는 애들, 요런 애들은 ES를 붙여준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도 하우스는 S가 들어가지만 E로 끝나니까 S만 붙여준다고 했고요. 2번에서 찾을 수 있는 규칙은 뭐가 있죠? 이렇게 F 또는 FE로 끝나는 것들은 F나 FE를 V로 바꾸고 ES를 붙여준다. 요 규칙 있었죠. 다만 예외적인 아이도 있습니다. Roofs, 지붕들 할 때는 roof에다가 S만 붙여주면 돼요. 3번, 요것도 나눠봅시다. Toy, country, company, baby, university. 요렇게 단어들 나눌 수 있겠네요. 장난감, 나라, 회사. 아기, 대학교라는 뜻의 단어들입니다. B 볼까요? 이번에는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Babies, toys, companies, universities, countries. 뜻은요, 아기들, 장난감들, 회사들, 대학교들, 나라들이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는 어떤 규칙 찾을 수 있나요? Y로 끝나고 그 앞에 자음이 있으면 Y를 뭘로 바꾼다? I로 바꾼다. 자음 플러스 Y면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여주고요. 그런데 toys 이 부분을 보면 알수 있는 거 모음 뒤에 Y가 붙었을 경우 그땐 어떻게요? 그냥 S만 붙여주면 된다. 이 규칙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4번 potato, tomato, piano. Hero, photo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감자, 토마토, 피아노, 영웅, 사진이라는 뜻입니다. 자, B를 보면요. 또 복수형으로 나와 있어요. 찾아볼까요? Heroes, pianos, photos, tomatoes, potatoes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의미는요. 영웅들, 피아노들, 사진들, 토마토들, 포테이토스는 감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규칙 뭐가 있나요? 오로 끝나면 오로 끝나는 단어들의 복수형은 어떻게 써요? ES를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것도 있죠? Pianos 또요. Photos. 자, 이런 단어들은 그냥 S만 붙여줬어요. 요 예외적인 경우 특히나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5번입니다. 요것도 나눠볼게요. Foot, mouth, tooth, woman, child, man. 자, 요렇게 나눌 수 있겠죠. 의미는요. 발, 쥐, 이, 치아, 여자, 아이, 남자라는 뜻입니다. 요거의 복수형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여러분? Men, teeth, mice, feet, women, children. 요렇게 써줘야 되겠죠. 의미는 남자들, 치아들, 쥐들, 발들, 여자들, 아이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두개 이상 복수형일 때 불규칙 변화하는 단어들이었어요. 불규칙 변화할 때 선생님이 꿀팁 하나 알려줬죠. 두개 이상. E가 들어가는 단어가 많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남자들 할 때도 E 들어갔죠. 치아
하나일 때는 tooth, 치아들이라고 할 때는 teeth라고 씁니다.

쓰고요. 쥐들일 때는 my 쓰고요. 발들, 발 하나면 foot인데 발들이라고 할 때는 feet이라고 합니다. 여자들, women, women. 원래는 woman. 여자 한 명일 땐 woman인데 여러 명일 땐 e가 들어갔어요. 아이들, child가 아이 한 명이고요. 아이들일 땐 children이라고 써줍니다. 자, 다음 B로 넘어갈게요. 주어진 표현에서 어울리지 않는 한 단어에 동그라미 치세요. 1번, a glass of blank. 자, 여러분, 요거는 셀수 없는 명사의 양 표현할 때 우리가 배웠던 단어인데요. a glass of 하면 한 잔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그 뒤에 올 명사는요, glass, 잔에 담길 수 있는 명사여야 되겠습니다. water, 물 어때요? 좋죠. juice. 주스도 액체니까 잔에 담길 수 있고요. 그 다음, gold. 금. 어때요? 금은요, 금은 glass 잔에 보통 담지 않습니다. 보통 gold는요, 하나의 bar라고 해서 a bar of gold. 이 표현을 많이 써요. 혹은 piece라고 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gold는 glass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milk. 우유는 액체니까 glass랑 쓸수 있고요. 정답은 gold. 2번. A cup of blank. 자, 이번에도 a cup of를 썼으니까 컵에 담길 수 있는 거, 즉 액체여야 되겠습니다. coffee, 커피 액체죠. tea, 차도 액체고요. milk, 우유도 액체입니다. 그런데 cheese, 치즈는 컵에 담지 않죠. 치즈 한 장이라고 할때 보통 a slice of cheese, 이 표현을 써줍니다. a slice of cheese. 그래서 컵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는 cheese, 동그라미 해주세요. 3번, a piece of. 이번에는 piece, 조각이래요. 그러면 조각으로 자르는 그런 명사가 뒤에 나와야 되는데요. a piece of pizza 어때요? 피자 조각으로 나누죠. 그러니까 좋아요. paper, paper도 조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좋아요. chocolate, chocolate은 어때요, 여러분? 초콜릿도 조각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초콜릿도 괜찮아요. 그런데 커피는 액체라서 조각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커피는 앞에서 쓴 것처럼 a cup of coffee 이렇게 많이 써요. 4번, a slice of, a slice of. 우리 앞에서 a slice of cheese라고 쓴다고 본 것처럼 이렇게 한 장으로 자를 수 있는 게 뒤에 와야 되겠습니다. a slice of bread. 빵은 한 장으로 자를 수 있죠. 식빵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bread 괜찮습니다. meat, 고기. 고기도 자를 수 있어요. 한장 혹은 조각이라는 의미 정도로 이해하셔도 좋아요. 고기도 자를 수 있으니까 좋아요. cheese, a slice of cheese.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치즈 한 장. 그런데 a slice of rice는 어때요? 여러분, 쌀한톨그 조그만 걸 어떻게 한 장으로 자를 수가 있겠어요. 그쵸? rice는 a slice와 함께 쓰지 않아요. 그러면 rice는 어떻게 써줄 수 있냐? rice도 뭔가 담기는 거. 예를 들면, 쌀한 그릇이라고 할 때는 a bowl of rice와 같이 담기는 용기와 함께 써주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a bowl of rice. 이렇게요. 다음 5번입니다. a drop of blank. a drop. drop이라고 하는 건 방울입니다. 한 방울. 우리 이런 거 어디에다 같이 쓰죠? 액체에다가 같이 쓰죠. 액체 한 방울. 그래서 이 뒤에 명사는 셀수 없는 명사. 그 중에서도 액체여야 돼요. water. 액체 맞죠? 물. milk. 우유도 액체고요. bread는 어때요? bread는 액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a drop of bread라고는 쓰지 않아요. a drop of wine. wine도 액체니까 drop과 함께 쓸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셀수 없는 명사의 양 표현할 때는 그 명사와 잘 어울리는 표현을 갖다가 담기는 용기 또는 생긴 모양을 기준으로 해서 적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 표현들은 계속해서 입으로 말해보세요. 말해봐야 익숙해집니다. 다음 C입니다. 다음 문장에서 복수의 의미로 쓰인 명사를 모두 찾아서 그 뜻을 쓰세요. 복수형 찾으라는 얘기네. 1번. The knives are very sharp. 자, 복수형 명사 찾아볼까요, 여러분? 여기 있네. knives. 원래는 이렇게 생겼죠. knife. 칼인데요. 복수로 바꿀 때요 FE를 V로 바꾸고 ES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knives가 됐어요. 그쵸? 그러면 요거의 뜻은 뭘까요? 칼들이죠, 칼들. 칼들은 매우 날카롭다. 2번, your feet are cold. 너의 발들은 차갑다. 발들, feet이 바로 복수형입니다. 그러면 원래 형태는 뭐예요?

foot. 이게 발 하나를 뜻하는 거고요. 여러 개일 때, 그때는 오를 이로 바꿔서 불규칙하게 변화합니다. Your feet are cold. 이때 feet은 발들이에요. Most people have 32 teeth. 대부분의 사람들은 32개의 치아를 가지고 있다. 자, 여기서 복수명사 찾아볼까요? 일단 사람들, 사람 한 명이면 person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명일 때는 이렇게 people이라고 씁니다. 이것도 불규칙 변화하는 대표적인 명사니까 꼭 알아두세요. 또 하나 더 있죠. teeth. teeth는 단수일 때는 tooth라고 써요. 치아 하나일 때는 o가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 개일 때 치아들이라고 할땐 e를 씁니다. 그래서 people은 사람들, teeth는 치아들이라는 뜻이에요. My dad washes the dishes after dinner.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녁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신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는 복수형 뭐가 있을까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washes. 요거는 명사는 아니고요, 동사입니다. 우리 동사에 대해서 배울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s가 붙었다고 해서 반드시 명사의 복수형은 아니에요. 여기서 명사 복수형은 여기 있습니다. dishes. 원래 형태는 요렇게 생겼어요. dish. 접시라는 뜻이죠. dishes는 접시들이라는 뜻이고요. These watches are for women. 이 시계들, 이 손목 시계들은 여성들을 위한 것이다. 자, 복수명사 찾아볼까요? Watches, 또요. Women, 둘다 복수명사입니다. 하나일 때는 watch. ES를 떼면 원래 형태는 이렇게 생겼어요. 손목 시계. 또요, 여자 한 명이면 woman이라고 해서 단수형은 woman입니다. 그래서 watches. 손목시계들, 그 다음 women, 여자들이라는 뜻이에요. 6번, cats sit on roofs at night. 고양이들은 밤에 지붕 위에 앉는다. 근데 지붕들 위에 앉는다고 했어요. cats, roofs 둘다 복수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cats, 고양이들, roofs, 지붕들이에요. 둘다 s만 붙여서 복수형 만들어줬어요. 7번, their lives are in danger. 그들의 목숨들은 지금 위험에 있다. 그들의 목숨들은 위험에 처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목숨들, lives. 복수명사죠? 원래는 life. 이게 단수형입니다. 목숨. 8번. The leaves of this tree are yellow. 이 나무의 나뭇잎들은 노란색이다. leaves. 요게 복수형이죠. leaf가 나뭇잎 하나고요. leaves는 나뭇잎들이라는 뜻이죠. 9번. There are many companies in big cities. 큰 도시들에는 회사들이 많이 있대요. 자, 회사들 또 복수명사. cities 또 복수명사입니다. companies 회사들, cities 도시들이에요. 10번. My heroes are my parents. 내 영웅들은 내 부모님들이다. heroes도 복수, parents도 복수네요. 자, heroes는 hero에 es를 붙였고, parents는 parent에 s를 붙여서 써줬습니다. 영웅들, 부모님들. 다음 D 갈게요. 오늘의 마지막 유형. 주어진 우리말에 맞게 영문을 완성하세요. 1번. 우리는 주당 4시간의 영어 수업이 있다. We have four English blank a week. 자, 수업은 영어로 class인데요. 4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class에다가 es를 붙여서 복수형 만들면 되겠죠? s로 끝나니까 es를 붙여서 We have four English classes a week.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2번.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가난하다. 여기서는요, many African blank are poor 해서 나라들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나라, 영어로 country인데요. country는 y로 끝나고 그 앞에 자음이 있으니까 y를 i로 바꿔서 es 붙여주면 되죠. many African countries are poor. 스펠링에 주의하세요. 3번. 고양이는 쥐를 잡는다. 여러분, 고양이는 쥐를 잡는다라고 할때 일반적인 이야기 하는 거죠. 이렇게 일반적인 종류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때는 앞에 다른 수표시 없이 명사의 복수형을 적어줍니다. 그래서 cats라고 적어줬고요. 그러면 쥐는 복수형을 어떻게 쓰면 될까요? 쥐는 마우스인데 복수형으로 바꾸면 mice가 되죠. cats catch mice. 이렇게 채워주면 됩니다. 4번. 그 사진들은 이메일로 보내라. 그 사진들을 이메일로 보내라. Send the blank by email. 자, 사진들 영어로 쓸 건데요. photo. o로 끝나지만 s만 붙여서 복수형 만드는 단어입니다. Send the photos by email. 아이들은 장난감을 좋아한다. 자, 아이들이요. 장난감이라고 하는 종류 전체를 다 좋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복수형으로 적어주면 돼요.
토이는요, Y로 끝나긴 하지만 앞에 모음이 있어서 S만 붙여주면 돼요. Children like toys. 6번, 의사는 생명들을 구한다. 생명들, 영어로 lives라고 쓰죠? Doctor save lives. 내 식사 후에 이를 닦아라. 여러분, 식사 후에 이를 하나만 닦지 않죠. 여러

0: leaves. Leaves change color in fall. 나는 점심으로 빵 한 쪽과 우유 한 잔을 먹는다. 자, 빵 한 쪽은 여기 나와 있는 slice를 사용해서 I have a slice of bread 이렇게 써주고요. 우유 한 잔은 glass를 활용해서 and a glass of milk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나는 커피 한 잔을 원한다. 커피 한 잔이라고 해서 양을 표현해 줬네요. 이때는 a cup of coffee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I want a cup of coffee. 저 아이는 파이 한 쪽을 원한다. 파이 한 쪽이라고 해서 또 양을 나타내 주고 있죠. 이때는 파이에 생긴 모양을 활용해서 a piece of pie라고 해주면 돼요. The child wants a piece of pie. 나는 안경이 세 개다. 안경은 항상 짝을 이루는 명사죠. 그래서 pair이라는 표현을 써줘요. 세 개일 때는 three pairs of glasses 이렇게 쓰면 되죠. I have three pairs of glasses. 나는 바지가 두 벌밖에 없다. 바지도 항상 짝을 이루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두 벌이라고 할 때 pair 활용해서 I have only two pairs of pants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today's quiz. 괄호 안에 단어를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쓰세요. Four blank are playing basketball. 여기 들어갈 단어, 정답을 알겠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중학생 때 나의 롤모델은?
2: 아버지.
1: 시험을 가장 못 봤을 때 받은 점수는?
2: 92점.
1: 학창시절 나의 애창곡은?
2: 이문세의 소녀.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왔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열심히 살고 있다. 슬퍼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법의학자 유성호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고민이 많았죠.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고민이 있었고요. 또 그때는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는데 제대로 얘기하지도 못하고 인기가 많은 학생들을 보면 부러웠기도 했고 그랬던 생각은 많이 납니다. 공부문제, 이성문제 이 두 개의 고민 아니었을까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2: 이성문제는 제가 조언을 할 만큼 능력이 없어서 할 얘기는 없지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고 또 공부 문제는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고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마음 먹는다고 뜻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든지. 근데 그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면 사실 이렇게 소중한 그리고 다시 오지 않는 하나하나 밟아가는 인생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뚜벅뚜벅 내가 원하는 길을 위해서 걸어가야 된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성 문제도 공부 문제도.
1: 현재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의대를 갔는데요. 가서는 당연히 환자를 보는 의사를 할 줄 알았는데 그때 본과 4학년 때 그러니까 졸업하기 직전에 법의학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는 하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지금도 하는 사람이 없지만 이 일은 내가 해야겠다라는 청개구리 같은 마음. 제가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우연치 않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목표의식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지금까지 마음을 정하고 거의 25년을 넘게 한 것 같아요.
1: 법의학자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2: 이런 얘기하면 되게 우리 학생들 싫어할 텐데요. 그래서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 그중에 의과대학에 와서 만약에 법의학이란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의과대학을 들어와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물론 중학교 때는 그래도 좀 시간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영화도 보러 가고 농구도 하고 막 이랬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런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더 즐거운 일이 있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길, 그리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걷는 길 그게 좀 외로워요. 그리고 좀 힘들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한 번쯤 해볼 만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내가 왜냐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1: 법의학자가 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2: 본인이 언제, 내 마지막이 언제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가끔은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근데 젊은 나이에 어쩔 수 없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걸 아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꼭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사실 그분 몸 상태는 그걸 이룰 만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 꿈이 자신이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걸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이루진 못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또 끝까지 했다는 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제가 왜 자세히 말씀 못 드리냐면 그분 얘기하면 그분의 가족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서 요 정도.

0: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법의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나요?
0: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냉철한 마음도 있어야 돼요. 슬프거나 아니면 견디지 못할 어떤 비탄함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거에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마음으로 관찰력을 가지고 명확하게 풀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마음에 플러스 흔들리지 않은 마음도 있어야 돼요. 좀 어렵죠. 네.
1: 법의학자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0: 사전적으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의학적 일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학자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타인의 삶의 마지막 까메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걱정하거나 지금 할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후회하는 게 소용이 없는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보면 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지도 마시고 먼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도 마시고 지금 하루하루 소중히 만약에 오늘 놀 거라고 결심했으면 열심히 노세요. 그리고 오늘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면 딴 데 보지 마시고요. 유튜브 보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오늘 하루 소중하게 그렇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버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2: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2: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극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2: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션이스트.

0: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One, two, three, four.
1: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 저는 이상민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진짜 잘했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왜 이렇게 잘하냐? 아, 오늘이 사실은 가장 이제 좀 어려워하는 파트의 마지막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어. 그죠? 하지만 오늘 좀 넘어가야 될 산이 있지? 맞아요. 장문 독해 타입 1, 세 문제 종전대로 하고, 나머지 한 문제 장문 독해 2도 같이 선생님이 한 문제, 하나의 지문, 문항은 세 문항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바쁘게는 가볼 텐데, 바쁘다고 그냥 대충 할 수는 절대 없죠. 그죠? 예, 중요한 내용 단서들 잡아서 한번 문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산을 지나면, 어려운 산에 올라가서 풍경을 보면 훨씬 더 높은 산일수록 아름다워 보이죠. 선생님도 등산을 참 좋아하는데 진짜 힘들게 올라간 산일수록 그렇게 훨씬 더 보람되고 아름다운 그 밑에 있는 광경들이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런 게 인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를 푸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수학 문제 진짜 어려운 거 풀었을 때 거기서 오는 희열감, 성취감, 보람 이런 것들 엄청나잖아요. 오늘도 한번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 같이 뭔가 어렵고 쉽고 요 두 개의 온탕과 냉탕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재미도, 독해의 재미도 즐기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인사말 준비해봤어요. Difficult roads. 어려운 길이 이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은 어디로 이어져요? Beautiful destination. 아름다운 목적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더 높이 가서 더 많은 아름다운 풍경,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오늘도 열심히 달려서 그런 기회들 마련해 보겠습니다. 일단 앞부분은 3개의 장문 독해 타입 1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제목 찾고 어휘추론 찾고 쭉 봤을 때 뭐 공통적으로 딱 보이는 단어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뭐 전 시간에 fixed pie라는 표현이 다 나왔었는데 이번 지문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일단 편안하게 읽으면서 주제문 한번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어휘추론 역시 반이어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볼게요. 자, once an event is noticed. 어떤 사건이 일단 목격이 되면 한 사건이 목격이 돼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어떤 사건을 딱 보는 거예요. 목격이 되면 an onlooker 그걸 바라보는 구경꾼입니다. 자, 구경꾼은요 must decide 결정해야만 합니다. 뭐를요? If it is truly an emergency 그것이 진정으로 emergency 비상 상황인지를 결정해야 돼요. 어떤 사건을 봤어. 이게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소리치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전화로 어딘가를 또 경찰서든 혹은 119로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든지. 그죠? 이렇게 뭔가 비상 상황인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비상 상황요. are not always. 전체를 나타내는 always와 같이 부정어가 같이 결합이 되면 부분 부정이라고 합니다. 항상

상황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비상사건은 항상 clearly label as such. 다음과 같이 label. 원래 꼬리표를 붙이다, 이름표를 붙이다. 이런 뜻이죠. 분명하게 꼬리표를 붙이고 이름표를 붙일 수 있는 건, 붙여지는 건 아닙니다. 라는 얘기야. 딱 봤을 때 비상상황이야 라고 판단이 되는 것도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봤을 때는 비상상황인지 긴가민가 하는 상황들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Smoke. 연기가 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연기가 pouring into a waiting room. 대기실로 쏟아져 들어오는 연기야. 여러분들 대기실에 있는데 갑자기 연기가 확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연기가 maybe caused by fire? 물론 화재에 의한 걸 수도 있죠. 하지만 or 아니면 it may merely indicate a leak and a steam pipe. 그냥 수증기의 파이프, 증기관의 누출. 다시 말하면 그 증기관에 그 수증기가 조금 이렇게 들어오는 게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야? 비상상황, 비상상황이 아닌 거. 그러니까 항상 비상상황이야라고, 나 비상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일단 누가 봐도 이 여기까지의 내용에서 핵심 소재는 바로 뭐야? 비상상황이야. 자, 그럼 비상상황인지 혹은 아닌지 는 어떻다? 딱 봐서 보이는 게 아니다. 판단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것 같거든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 좀 볼게요. 자, screams in the street. 길에서요, screams 막 소리를 질러. 비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길거리에서의 비명은 미시그널, 아마도 신호가 될지도 모릅니다. 얘도 비상상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나가겠죠? An attack, 이때는 비상상황이지. 공격의 신호일 수도 있고, or family quarrel, 아니면 그냥 가족의 다툼 소리일 수도 있대요. 사람들이 그냥 싸우는 거. 물론 그것도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비상 상황까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A man lying in a doorway. 출입구 쪽에 있는, 누워 있는 한 남성은요. Maybe having a coronary. Coronary가 밑에 관상동맥증입니다. 관상동맥증을 앓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때는 비상 상황이죠. 그죠? 빨리 구급차에 실어서 병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Or 아니면 he may simply be sleeping off. A drunk. 그냥 이 술에서 깨려고 잠을 단순히 자는 걸 수도 있어요. 술 취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비상상황 아니겠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정성들여서 읽었는데 사실은 어때요? 빠르게 읽으셔야 되겠죠. 비상상황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이렇게 딱 우리가 봤을 때 표가 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A person trying to interpret a situation. 어떤 한 상황을 interpret, 해석하려고 하는 한 사람은요. Of the looks. 흔히 봅니다. 이 상황이 비상 상황일까 아닐까를 살펴보려면 이 사람은 뭘 봐요? At those around him.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봐요. Those라는 건 뒤에서 수식을 받을 때 people의 의미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물론 things의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people의 의미로 많이 해석이 돼요. 자, 알아보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봐요. How he should react. 그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대응해야 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 주변에서 만약에 비상 상황이야. 뭔가 연기가 들어와. 근데 사람들이 뭐늘 그렇다는 듯이 그냥 태연하게 있어. 그럼 여러분들 어때? 비상상황이 아니구나. 그좀 침착해지죠.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막 요동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같이 막 같이 그 사람들과 함께 동작도 크게 하고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볼게요. If everyone else, 다른 모든 사람이 is calm and indifferent, 침착하고 무관심해 보여요. 무관심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he will tend to remain so. 그도 역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아있게 될 겁니다. 남아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여전히 유지를 하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만약에 모든 다른 사람들이 reacting strongly, 아주 강하게 반응을 해요. 막 사람들 소리치면서 뛰어다니고 막 이래요. 그러면 he is likely to become alert. alert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경계하는 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경계를 하게 될 것이고 기민하게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 꼭 비상 상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 이것인지 or not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을 한다?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people around him, people. People around.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된다. 비상 상황이다, 비상 상황이 아니다를 판단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기준점이 누가 돼요? 사람들이 될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this tendency, 이러한 경향. 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이 경향은 is not merely blind conformity. Blind
눈이 먼, 보이지 않는 이란 뜻이죠. 근데 맹목적인 이란 뜻이 있어요. 즉 보지도 않고 막 하는 게 맹목적인 거죠. 맹목적인 conformity, conform 이란 단어가 순응하다라는 뜻이에요. 얘는 순응, 따라함 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맹목적인 단순한 따라함이 아니에요. 야, 사람들 따라가는 거야? 그럼 주변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에서 그냥 맹목적으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판단도 안 하고 따라가는 거야? 자, 이런 순응이 아닙니다. 단순한 그런 순응이 아니라 그럼 뭔데? Ordinarily we derive much valuable information. 우리가 많은 가치 있는 정보들을 derive가 여러분들 원래 도출하다 이런 뜻이죠. 도출해내요. 얻게 됩니다. 뭐에 대한? New situations from how others around us behave.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로부터 새로운 상황들에 대한 가치 있는 정보의 많은 부분들을 도출하고 얻게 됩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다는 그 사람들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보, 가치 있는 정보를 얻게 되고 사실 판단은 누구의 몫이야? 나의 몫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뭐야?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로서 작용을 해? 그 정보원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건 아니야. 이런 이야기예요. It is a rare traveler who. 여러분들 여기 it, who 강조처럼 보이는 구문입니다. 자, rare니까 드문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러한 여행자는 드물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어떤 여행자들? Who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In picking a roadside restaurant, 길거리에 있는, 길가에 있는 식당을 고르는데, 여러분들 길을 가다 배가 고파. 길에 있는 어떤 식당을 가야 돼. 그때 식당이 쭉 있네. 자, 이렇게 식당을 고를 때 어떤 여행자는 거의 없을 거야? 드물 거야? chooses to stop. 멈추기로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거란 얘기예요. 어디에? At one. One이라는 건 레스토랑이 되겠죠. 어떤 식당에? Where no other cars appear in the parking lot. Parking lot? 주차장이죠. 주차장에 다른 차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그런 식당에 멈추기를 선택하는 그런 여행자는 아마 드물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여행자 거의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주변의 사람들, 즉, 주차장에 차가 없다라는 건 사람들이 그 식당에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길가에 있으니까 자동차가 있어야 사람들이 있는 건데, 그죠? 그게 하나의 시그널 아니냔 말이야. 그러니까 이 주차된 사람들, 주차한 차들을 보고 사람들이 있다 없다에 대한 무엇을? 그치, 소중한 valuable information. 정보를 파악하게 될 것이다. 정보를 통해서 내가 판단해서 그런지 아닌지를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된다. 자, but 하지만 occasionally the reactions of others 다른 사람에 대한 일반적으로 이따금씩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보세요. 앞에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주는 정보가 어때? 매우 소중해. valuable information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뒤에 뭐가 나왔어요? but이 나왔죠. 그러면 뭐가 돼? 앞에는 가치 있는 정보지만, 하지만 뒤에는 그렇지 않은 정보인데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 but을 기점으로 뭔가 반전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여기에 있는 accurate은 매우 의심스럽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따금씩 사람들이 주는 그런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inaccurate or false or wrong information인지 한번 볼게요. The sudden nonchalance. nonchalance라는 단어가 무관심이나 냉담이라고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영구된 냉담. 근데 어디에서? 치과에 대기실에 있는 환자들의 냉담이야. 무관심이야. 가만히 무심하게 앉아 있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영구된 이런 냉담이, 이러한 무관심이 as poor indication. 제대로 나타내, 못 나타내. poor니까. 제대로 나타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야? 제대로 나타나지 못한다는 얘기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앞에는 부정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대로 나타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뭘 제대로 못 나타내는지 볼게요. Of their inner anxiety. 그들의 내면의 불안감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해요. 이런 이야기야. 거기에 대기실에 앉아있는 사람들 다 태연하게 앉아있지만, 야, 오늘 치료가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오래 걸릴까? 뭐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이렇게 무관심한, 냉담한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이 사람들이 불안도를 나타내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CA는 accurate이라는 단어 대신에 inaccurate or false or wrong 이라는 단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it is considered embarrassing to. 뭐 하는 것이 뭐라고 여겨져요? 부끄럽다고 여겨질 거예요. 뭐라고 하는 것이? To lose your cool in public. 대중들 앞에서, 즉 사람들 앞에서 lose your cool. 여러분들의 침착함,
이런 냉정함을 잃는 것이

굉장히 embarrassing, 당혹스러울 거라고요. 즉, 부끄러운 일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다 커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옆에 있는 아기랑 치료받는 아기랑 똑같이 울면 어때요, 여러분? 막 불안하다도 계속 불안을 떨고 있으면 어때? 엄청 창피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창피한 것으로 여겨질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에 nonchalance라는 무관심을 보여주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 잠정적으로 어떤 상황? acute한 상황에서는요. acute란 단어가 여러분들 원래 날카로운 혹은 급성해라는 뜻이에요. 즉, 만성질환이 아니라 급성질환이라고 할때 acute라는 단어를 쓰고요. 여기서는 심각한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잠정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는요. 그렇다면 잠정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 거기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일 겁니다. 어떻게 보여? More unconcerned than he is in fact. 그가 실제로 그런 것보다는 어때? 무관심한 것처럼,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라는 얘기야. 그치. 심각한 상황에서 왠지 거기서 동요를 하면 창피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냉정을 잃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무관심한 것처럼, 냉담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한다는 얘기니까 D번 괜찮습니다. A crowd. 이거 뭐예요? 군중이죠? 따라서 군중은요, force in action. 어떻게 해요? 강요하게 됩니다. 행동하지 않도록 강요하게 되죠. 누구에게? 그 구성원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어떻게 함으로써? By implying through its passivity. passive가 수동적인이란 뜻이니까요. 그것의 수동성을 통해서, 그 상황의 수동성을 통해서, 그 상황에서 행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함축함으로써, 수동성을 통해서 뭐를 함축하고 뭘 넌지시 암시해요? 어떤 사건이 is not an emergency, 비상 상황이 아니야 라고 넌지시 암시함으로써 그 구성원들한테 행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강요를 하게 됩니다. An individual is such a crowd. 이러한 군중 속에 있는 어떤 개인이라도 fears,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뭐를? He may appear, 그가 보일까봐, a fool, 바보처럼 보일까봐요. 만약에 뭐 하면 he behaves as though it were. 만약에 그것이 그런 것처럼 it were 다음에 생략된 건 it were an emergency가 되겠죠. 그 상황이 비상 상황인 것처럼 그가 행동한다면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고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군중 속에서는 개인이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얘기야. 야, 나만 바보처럼 보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염려하게 될 거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Emergency가 사실은 앞부분부터 끝까지 쭉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상황 판단이 핵심이죠. 그래서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는 군중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데 그 군중이 사실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잘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렇지. 선택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독립적으로 판단하는가? 독립적으로가 뭐야? 스스로 알아서 판단을 하는가? The effect of crowd. 누구에 따라서 누구의 영향이야? Crowd. 군중의 영향. 주변 사람들의 영향. 어때요? 괜찮죠? 우리는 그냥 혼자서 스스로 판단하는가? 아니, 그럴 리가. 군중들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데, 근데 그 군중들이 주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라는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관련없는 선택지 이렇게 지워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승하는 전략에 대한 이야기 아니고요. 그리고 비상 상황이 우리의 사고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죠? 자, 다른 여러분들의 이웃들과의 조화를 향한 한 걸음 나아가기 이런 뜻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 다른 사람 도와주는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자, 어휘 출원 면제 몇 번? C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Accurate, 정확한이란 단어를 Accurate information이 아니라 false information 정도로 바꾸시면 되기 때문에 C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다음 문제 갈게요. 25번, 26번도 역시 핵심 소재 한번 파악해서 최대한 그 소재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안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걔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목, 그리고 어휘추론 갈게요. 자, 이 지문에서는 중요한 소재가 하나 딱 보이긴 합니다. 걔가 바로 뭐야? classifying이에요. classifying. 여러분, class라는 건 우리가 보통 반이라는 의미로 쓰이죠. 몇반몇 반이라고 할때 classroom, 교실이라는 뜻이고요. 근데 class라는 것 자체가 많은 학생들을 각각의 어떤 교실에 분류를 해놓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classify라고 하면 분류하다라는 뜻이에요. classification이라고 하면 분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류를 하는 것이란 얘기죠. things together. 자, 물건들을 합쳐서 분류를 해요. 분류를 해서 어떻게? into groups. 그룹으로 분류를 하는 것은. 즉, 무리를 한

한데 모아서 얘네들, 얘네들, 얘네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은 it's something we do all the time. 우리가 늘 하는 일이에요. 근데 it wasn't hard to see why.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하는 일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사람들을 분류해, 사물들을 분류해. 이건 늘 우리가 하는 일이야.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하지? 라는 걸 이해하기는 어렵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은 사람들을 딱 분류하는 거, 이게 진짜 좀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뭐 별자리로 물어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별자리, 그 별자리 어떤 별자리의 태생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탄생석도 물어보고. 근데 꽤 오래전인데 그래도 가장 최근에는 또 맞아요. 혈액형으로 물어보기도 했고 요즘에는 맞아요. MBTI로 이렇게 사람들을 분류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늘 하는 일이야. 근데 왜 하지? 네, 그 이유도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Imagine, think of, consider. 이렇게 하면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주는 겁니다. 자, 이렇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Trying to shop. 여러분들이 쇼핑을 하려고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볼게요. 어디에서? 슈퍼에서요. 근데 이 슈퍼는 어떤 슈퍼냐? 슈퍼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깁니다. 어디까지야? 여기까지가 돼요. 슈퍼의 특징만 파악하시면 돼요. 꼼꼼하게 해석 안 해도 돼. 자, 이 슈퍼에서 음식이, 식품이 was arranged, 배열이 되어 있어요. 배치가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어? In random order. Random이 뭐죠? 뭐예요? 무작위라는 뜻이에요. 무작위의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진열돼요. 자, 그러면 무작위로 배열된 애들이 쭉 나오겠지. 사실 이거 안 읽어도 돼. 그치? 무작위로 어떻게 되는지 살짝만 볼까? 토마토 수분요. 어디 있어? 한 통로에 하얀색 빵 옆에 있대요. 토마토 숲이. 자, 그런데 next to the 80, next to the 80W light bulbs. 60W의 백열 전구 옆에 뒤쪽에 치킨 수분이 있대요. 봐봐. 숲의 종류예요. 근데 숲이 어때? 한쪽은 한 복도에 나머지 하나는 또 다른 쪽, 뒤쪽에 있는 이 전구 옆에 뜬금없이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의 브랜드의 크림치즈는 또 앞에 있고 또 다른 애는 또 여기 통로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8번 통로. 근데 어디 가까이 있는? 쿠키 가까이 있는 8번 통로 옆에 있대요. 중요한 건 뭐야? 무작위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마트에서 쇼핑하기가 쉽겠어요? 여러분들이 찾는 거 순서대로 잘 배열이 돼 있어도 질서정연하게 배열이 돼 있어도 분류돼 있어도 찾기 어렵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무작위로 배열이 됐으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왜 하느냐? 일단은 슈퍼의 경우에는 마트의 경우에는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분류화를 하는 거죠. 그죠? 네, 계속 보겠습니다. The task of finding what you want.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찾는 그 일은요. It'd be time consuming. 그치, 시간 많이 걸리겠죠.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고, and extremely difficult.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If that impossible, 불가능하지는 않아도요. 라는 얘기예요. 아,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진짜 어려운 일이 될수 있지. 시간 어때? 많이 걸려. 그러니까 time consuming. 괜찮아. 좋아.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슈퍼의 경우를 봤으니까 이제 어디로 갈까요? 그치. 슈퍼의 경우는 그런데 또 다른 경우로 이제 갑니다. 일단 우리 핵심 소재를 잡고 갈 거야. 뭐 하는 거야? Classification. 분류하는 겁니다. 자, 슈퍼의 경우에는요, 누군가가 뭘 해야 돼? 설계해야 돼요. 이 분류의 체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하지만요, there is also a ready-made system.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이니까 기성체계라고 할까요? 기성체계가 또한 있습니다. 뭐에 대한? Embodied in our language. 우리의 언어에 포함이 된 분류에 이미 만들어진 기성체계가 또한 있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요? 슈퍼에서 언어로 갑니다. 그래서 아마도 슈퍼는 클래시피케이션이 왜 필요한지를 그냥 설명하는 하나의 그냥 도입에 불과할 것 같고, 왠지 언어에서 우리가 분류하는 것이 왜 분류하고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죠? 볼게요. For example, 예를 들면 the war dog, 개라는 이 단어는요. 뭐에? Groups together. 한데 모읍니다. 뭐를요? A certain class of animals. 특정 부류의 동물들을 묶어요. 개과. 이렇게 해서 묶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늑대도 개과에 속하는 거 아니야? 이런 개를, 개라는 이 단어는 특정 동물의 부류를

뭐고 그리고 어떻게 and distinguishes 구별하게 됩니다. 그 개과의 동물들, 그 동물들 특정 부류를 다른 동물들과 분류를 하게 돼요. 고양이류의 동물들, 뭐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죠. Such a grouping,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은 may seem too abstract. 너무나도 abstract, 추상적으로 보일 거예요. 자, abstract이란 단어가 추상적인이란 뜻입니다. 우리 거의 매 시간마다 나오는 것 같아. 뭐가? too가요. 너무 엄마에서 뭔말할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뒤에 것 하기에는 너무 엄마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겠고요. 자, 너무 추상적이어서 뭐할수 없을 것 같아요? call the classification. 분류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추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그룹핑을 하는 거냐. 그런데 이렇게 분류하는 게 어려운가? 너무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보여요? 글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뒤에 좀 내용을 봐야 될것 같아. 일단은 얘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니까 뒤에 내용을 봐야 될것 같아. 자, 이렇게 보이지만, 하지만 이렇게 보이는 건요, is only because, 뭐이기 때문이에요? You have already mastered the word. 여러분들이 그 개라는 단어를 이미 mastered, 숙달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완전히 알면 그게 추상적으로 보이나요? 아니지. 추상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분명해 보이지 않을까요? 그쵸?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좀 살짝 드는 단어이긴 합니다. 계속 볼게요. As a child learning to speak. 말하는 것을 배우는 아이로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생각하시면 돼요. 말하는 걸 배우는 그런 아이로서 여러분들은 had to work hard. 노력해야만 했어요. 뭐 하도록? To learn the system of classification your parents were trying to teach you.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애쓰는 그런 분류의 체계를 배우려고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라는 얘기야. 이런 아이들을 강아지들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애들을 고양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부모님이 부류를 알려주시는 이런 부류의 것. 예를 들면 종이, 연필, 지우개, 이런 걸 학용품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준 걸 여러분들은 기억하려고 배우려고 노력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게 추상적이면 배우기가 엄청 어렵겠죠? 그죠? 뭔가 좀더 설명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짚고 가야 될것 같기는 해요. 그죠? C번의 abstract이라는 단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Before you got the hang of it, get the hang of, 익숙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것에 익숙해지기 전에는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make mistakes, 실수를 하게 될 겁니다. 뭐처럼요, like calling the cat a dog. 고양이를 개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마도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익숙해지기 전까지는요. If you hadn't learned to speak, 여러분들이 배우는 방법을 말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the whole world, 온 세상은요, would seem like, 마치 뭐처럼 보일까요? Unorganized supermarkets.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그 슈퍼. 그런데 unorganized,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정돈되어 있지 않은 그런 마트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 우리는 뭔가 개라는 단어에 요런 아이들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다 같이 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우리는 추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아. 왜? 우리가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그 단어를 완전히 다 숙달했기 때문에 그것을 추상적으로 보지는 않아.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you would be in the position of an infant. 여러분들이 아이의 입장이 된다면. 자, 그렇다면 모든 이 물체는 is new and unfamiliar. 새롭고 익숙해 보이지 않을 겁니다. In learning the principles of classification, therefore, 따라서요, 이런 분류의 원칙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we will be learning about, 우리는 배우게 될 겁니다. About the structure that lies at the core of our language. 우리 언어의 core,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단어입니다. core, 근육. 코어 근육이라고 할때 핵심, 중앙, 중심이죠. 핵심적인 우리의 언어의 핵심에 놓여 있는 구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언어를 분류화한다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언어가 갖고 있는 뭐의 구조의 핵심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클래시피케이션이 없다면 우리는 온 세상이 전부 다다 정돈되어 있지 않은 분류되어 있지 않은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쉽다 어렵다. 그렇지. 이럴 때야말로 abstract 하겠죠. 분류를 한다라는 건 우리가 이 추상적인 걸좀더더 구체적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abstract 대신에 보다 구체적인이라는 concrete 정도의 의미로, 예, 아니면 obvious 정도의 의미로 분명해 보일 겁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어려울 거야. 이 단어를 배우는 아기들이 어려워하는 것처럼 실수를 하는 것처럼.
그치만 여러분들이 완전히 숙달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워 보이는 거지. 분명해 보이는 거지.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obvious란 단어 정도로 쓰이는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1번부터 가볼게요. Similarities of strategies. 벌써 이상한 거 아시겠죠? 전략에 있어서의 유사점. 어디에? 판매와 언어 학습에 있어서의 전략. 전략이 뭔데? 분류하는 거? 그 전략이 두 개가 같다. 이 얘기예요? 아니, 일단 분류화라는 단어 한번 찾아볼게요. 분류화. 일단 좋습니다. 분류라는 게 바로 뭔데요? An inherent characteristic of language. 언어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징. 그게 바로 뭔데? 언어가 가지고 있는 구조의 원래 핵심인. 그게 바로 뭐다? 분류화. 이게 바로 언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구조가 바로 분류화가 된다라는 거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Exploring linguistic issues through categorization. 분류화를 통해서 언어적인 문제를 탐색하기. 관련 없죠? 예, 언어적인 문제를 탐색하는 건 없었습니다. Is it a ready-made classification system truly better? 기성 분류 체계가 진정으로 더 나은가? 무슨 말이야? 그죠? 자, 그 다음에 Dilemmas of using classification in language education. 일단 언어 교육에 대한 이야기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려운데, 언어 교육에 있어서 분류를 사용하는 것의 딜레마,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야? 아니죠. 그죠? 여기서는 정말 필요하다, 핵심이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딜레마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죠? 이렇게 지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6번 어휘출원 문제는 C, abstract이라는 단어를 obvious 정도의 의미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abstract이라는 단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concrete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인데, 여러분들, concrete 아시죠? concrete. 이라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사실은 우리 콘크리트 바닥, 콘크리트 벽이라고 하는 그 콘크리트와 사실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거죠. 근데 콘크리트는 어때요, 여러분? 눈에 보여, 안 보여? 너무 잘 보이죠? 그죠? 구체적인 이라는 뜻이에요. 실체가 있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구체적인 이라는 단어.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abstract, 추상적인, concrete, 구체적인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추상적이고 뭐가 모호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분명한 정도의 의미를 바꾸시는 게좀더 적절해 보입니다. 자, 27번부터 28번. 역시 제목 찾고 어휘 출원 문제 가볼게요. 자, 우리 전체적인 작문 독해 타입 1에는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In studying examining the effectiveness of vitamin C, 비타민 C의 효용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연구에서는요, 라는 얘기야. 비타민 C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조사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C가 진짜 우리 건강에 엄청나게 중요하다. 비타민 C를 잘 먹어도 비타민 C만 잘 먹어도 감기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적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비타민 C의 이런 효용성, 효과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연구에서 연구자들은요, 일반적으로 나눕니다. 누구를요? 대상들을요. 실험 대상들이 되겠죠? 실험 대상을 일반적으로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두 부류는 바로 어떤 부류겠어요? 한 부류는 비타민 C를 주는. 그리고 한 부류는 비타민 C가 C를 주지 않는 그런 부류로 나누지 않을까요? 보시면 one group, 두 그룹이니까 한 그룹은 one, 나머지 한 그룹은 the other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개의 대상일 때 하나는 one,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 이렇게 표시한다는 이야기예요. 한 그룹은요, the experimental group, 실험 그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실험 그룹은 receive a vitamin C supplement, supplement는 보충제야. 그럼 비타민 C 보충제를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 한 그룹은 뭐라고 불러? 통제 그룹이라고 부르는데 does not receive a vitamin C supplement가 생략이 된 거겠죠? 비타민 C 보충제를 받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부류로 보통 나누게 돼서 비타민 C를 이제 투약하고 받은 이런 그 그룹과 그렇지 않은 이 통제군을 두 그룹을 비교를 해서 우리가 비타민 C의 효과, 효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결과를 보여줄 겁니다. 자, 연구자들은요, after both groups, 이두 그룹을 모두 다 관찰합니다. To determine, 결정하기 위해서죠. Whether one group has fewer or shorter calls than the other. 나머지 한 그룹이 나머지 한 그룹보다 더 감기를 적게 혹은 더 짧게 앓게 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두 그룹 모두를 관찰합니다. The following discussion, 자, 이어지는 논의는요, describes, 보여줍니다. 묘사를 하고 설명을 해요. Some of the pitfalls inherent and the experiment of this kind. 이런 종류의 실험에 내재되어 있는 pitfalls. 간혹 나오는 단어인데요. 함정이란 단어로 보통 다 주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류의 실험에서 내재되어 있는, 여기에 원래부터 있는
늘 있게 되는 그런 함정의 일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and ways to avoid them, 그것들을 어떻게 피하는지 피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함정에 빠지기가 쉽고 그 함정을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해? 실험에서는 피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avoid라는 단어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상하지 않아요. 자연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가볼게요. In sorting subjects into two groups, sort A into B. A를 B로 분류하는 거죠. Categorize랑 비슷한 단어입니다. 자, 이 실험 대상들을 두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는 거. 하나는 비타민 C를 받고 하나는 비타민 C를 받지 않은 이 두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는 데 있어서 연구자들은요, must ensure that DDR을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각각의 사람들, 그 대상, 실험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이 has an equal chance, 동등한 chance를 가져야 한다고요. chance라는 게 여러분들 가능성 아니면 우연이라는 뜻입니다. 우선 가능성의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동등한 가능성을 가져야 하는 걸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뭐에 대한? Being assigned to either the experimental group or the control group. 실험군, 실험 집단이나 혹은 통제 집단 둘 중에 하나에 배정되고 거기에 배정되는 거죠. 배정되는 동등한 가능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는 일부러 실험군에 넣을 수밖에 없게끔 되고 어떤 대상은 실험 대상은 통제군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얘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동등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된 거죠. 그죠? 배정이 돼야 되는 확률이 동등해야 돼요. 그럼 동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니? 여러분들 그 확률을 진짜 예 아니면 예. 일부러 유도하는 것이나 똑같은 확률을 갖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떤 단어? Randomization 이라는 단어. Random 이라는 단어가 무작위의 의미라는 뜻이죠. 자, Randomization은 여러분 이미 추출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달성될 수 있어요. 이렇게 동등한 확률을 갖게끔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뭐에서요? Randomization으로 통해서요. 임의 추출이라는 뜻이에요. 임의로 랜덤으로 뽑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추출로 인해서 가능해지는데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들어갑니다. 중요한 내용에 선생님 표시를 했어요. 자, That is, 다시 말하면 the subjects, 그 실험 대상들이 are chosen randomly from the same population. 동일한 집단, 동일한 인구라는 거니까 동일한 모집단이 되겠죠. 원래 거기 모여있는 모집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동등한 그 동일한 모집단으로부터 무작위로 선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야? Randomization, 이미 추출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By flipping a coin, 그치, 이만한 방법이 없지. 동전 번지기. 나 아니면 some other method involving chance, 우연을 포함한 다른 방식, 또 다른 방식에 의해서 이런 원래 같은 동일한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선택이 되어야 되는 이 무작위 이미 추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이미 추출은요, 도움이 됩니다. To ensure that DDR을 확실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The results reflect the treatment. 그 결과가 the treatment, 그 치료, 치료라기보다는 처치라고 하는 게 맞겠죠. 어디에는 비타민 C를 주고 어디에는 비타민 C를 주지 않은 그 처치를 반영하게끔, 즉 그 결과, 비타민 C가 보여주는 효과, 그 사람들 비타민 C를 받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효과, 그게 바로 이제 그 처치에 따른 결과가 되겠죠. 그 결과가 처치를 반영하게 되고 무엇은 반영하지 않게? Factors, 요인들은 반영하지 않게 해요. That might influence the grouping of subjects. 실험의 대상이 되는 실험 대상자들을 분류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반영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외에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은 배제를 하게끔 해주고 그리고 그 처치가 제대로 효과를 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지 비타민 C를 받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이 제대로 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바로 뭐야? 여기서 어떤 실험이 되는데 실험군을 나눌 때 정확한 실험을 위해서 실험군 정확한 실험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미 추출, randomization. 이미 추출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죠. 실험군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험군을 분류하는 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영향들을 배제하게 하기 위해서는 randomization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중요한 건요. The two groups of people, 두 부류의 사람들이 must be similar, 비슷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연령이라든가 혹은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이 비슷해야 되고 and must have the same track record. 동일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어떤 면에서 respect

two calls. 감기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동일한 기록이라는 거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 나이대가 비슷하다거나 면역력이 좀 비슷해야 되겠죠? 건강 상태가 비슷하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죠? 자, 뭘 배제하기 위해서요. 이것은 to rule out. rule out이라는 표현은 배제하다라는 뜻이요. 어떤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죠? Observed differences in rate, severity, or duration of calls. 감기의 비율. 즉, 감기가 걸리는 그런 빈도 같은 거죠. 비율과 심각도와 그리고 걔가 지속되는, 감기가 지속되는 기간에 있어서의 관찰된 차이가요. Might have occurred anyway. 어쨌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요. 다른 요인들 때문에 비타민C가 감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수 없게 하는 다른 요인들, 그죠?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수 없게 하는 그런 다른 요인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감기라는 그런 측면에, 감기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그 대상들이, 실험 대상들이 동일한 기록을 갖고 있어야 되겠고 비슷한 상황을 놓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슷하고 동일한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if for example, 예를 들면요. The control group, 통제 그룹. 바이타민C를 받지 않은 통제 그룹이 normally catches twice. 만약에 일반적으로 여기에 있는 그 통제군에 있는 사람들이 두배더 감기에 잘 걸려요. As many calls as experimental group. 실험군에 있는 사람들보다 두배 더. 자, 여러분들 배수 표현에 as가 들어오면 뒤에 대상보다 두배더 원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통제군에 있는 통제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실험 그룹에 있는 사람들보다 감기에 두배더 가까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일반적으로 그래. 그럼 이 사람들이 또 약한 사람들이잖아. 그죠? 자, 그렇게 된다면, then the findings, 그렇게 알아내게 된 비타민C를 투여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실험군이 사실은 이미 더 건강한 사람들이잖아. 근데 거기다가 더 비타민C를 주게 되면, 그러면 그 결과가 유의미하겠니? 유의미하지 않죠. 그 결과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즉, 그 결과가 의미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D는 어때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In experiments involving nutrients, 자, 영양분을 포함한 실험에서는요. 비타민C처럼 그런 영양분을 포함한 실험에서 the diets of both groups, 이두 그룹의 식단은요. must also be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어때야 된다고 얘기했어? 일반적으로 앞에 있는 대상과 뒤에 있는 이 실험군과 통제군이 비슷한 혹은 동일한 기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또 어떻게? 식단 또한 달라야 된다가 아니라 비슷해야 된다. 이거 아니야? 주어지는 영양분에 있어서도 동일해야 되겠지. 비타민 C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동일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 비타민 C가 영향을 줬는지 아닌지가 밝혀질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보시면 이두 그룹의 식단도 must also be similar, especially with respect to the nutrient being studied. 연구 중인 그 연구가 되는 영양분의 경우에는 영양분의 면에서 특히 이런 영양분을 관찰하는 경우에는 그런 실험이 되는 경우에는 다른 영양분들은 이두 그룹의 식단은 비슷해야 됩니다. 혹은 같아야 합니다.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아주 똑같게 어렵다면 비슷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similar라는 단어로 넣어주시면 돼요. 선생님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답이 되는 단어들이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정말 기본적인 쉬운 단어들이 답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목적이, 이 문제를 내는 목적 자체가 글의 흐름에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를 가늠해내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려울 필요가 없지. 그죠? 네, 그래서 similar라는 단어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어휘추론 문제, 오늘도 마지막 문제 E라는 마지막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In those in experimental group, in the experimental group, 실험 그룹에서 있는 사람들은요, were receiving less vitamin C from their usual diet. 그들이 평소 먹는 식단, 평소에 먹는 그 양, 식단으로부터 비타민 C가 더 적다면, 적게 받는다면, 원래 먹는 것보다 비타민 C를 더 적게 받아요. 자, 그런 경우에도 그렇다면, any effects of the supplement, 그 보충제의 그 어떠한 효과도 may not be apparent,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약하는 그 정도, 용량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실험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미 추출을 하는 이유가 바로 뭐야? 영향을 줄수 있는 요소들은 다 배제를 하고, 그리고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그래서 영향을 줄수 있는 영향 요인이 되는 것들은 다
아웃을 시켜야 되겠죠?

없애야 돼. 그죠? 그리고 임의 추출을 통해서 동등한 비슷한 상황인 사람들을 임의로 추출을 해서 정말 이 실험을 하고자 하는 그 대상, 여기서 비타민C가 되겠죠? 비타민C가 주는 영향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설정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한번 볼게요. Perfect planning and faulty result. 완벽하게 계획을 했는데 잘못된 결과가 나와? 완벽하게 어떻게 계획을 하는지, 실험을 설계하는지에 관련된 내용 아니니? 그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Don't let. 뭐하게 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예요. Irrelevant factors. 관련 없는 요소들이 influence the result,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 마세요. 이미 추출을 통해서 영향을 줄수 있는 요소들은 다 제거를 해서, 그래서 제거를 한다는 건 같게 만드는 거죠. 그죠? 동일하게 비슷하게 만들어서 실험군을 그리고 통제군을 잘 분류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니까 이건 실험 설계에 있어서의 중요한 점, 주의해야 되는 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protect human subjects, 인간 실험 대상들을 보호한다. 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자, what nutrients could better? 어떤 영양소가 더 감기를 물리치는데 방어하는 건 아니냐? 비타민 C냐? 다른 영양소 나왔어요, 여러분? 안 나왔어요, 그죠? In-depth analysis of nutrition. 영양분에 대한 심도 있는, 깊이 있는 심층적인 분석이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5번도 적절하지 않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어휘추론 문제 몇 번으로? 네, E, 알파벳 E. 정답은 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Different가 아니라 similar라는 단어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우리 일단 장문 독해 타입 1은 잘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어디로 갈까? 네, 장문 독해 타입 2로 가겠습니다. 하나는 순서찾기 문제, 나머지 하나는 우리 지침 추론 문제라고 부르죠.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글의 내용상 적절하지 않은 문제를 찾는 겁니다. 어휘 순서를 찾는 문제는 일단 A는 고정이죠. 고정 값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A의 끝부분의 내용과 그 다음에 단락의 앞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각 A에 단락에 등장한 등장인물이나 상황을 파악하되 A 단락의 끝부분과 다음에 이어질 B, C, D의 첫 부분을 같이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의 내용과 각 단락의 앞부분의 연결어나 대명사를 활용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용을 같이 합해서 한번 순서를 잡아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침 추론 문제는 우리가 사실 방법이 없어요. 주의해야 되는 건 하나의 대상과 또 다른 대상이 같이 나옵니다. 그, 즉, 예를 들면 여자를, her를 이야기한다면 여자로 받을 수 있는 주어도 여자고, 목적어도 여자인 경우,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죠. 자, 이거는 바로 우리가 맥락을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정보 확인 문제는 얘는 순서대로 나옵니다. A, B, C, D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하나의 단락당 하나의 정보, 그리고 한 단락만 두 개의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침 추론 문형,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보통 답으로 나오는 다른 대상인 경우가 나오니까 한번 문제 풀면서 살펴볼게요. 자, 순서 찾고, 지침 추론 찾고, 정보 확인 문제까지 쭉 가보겠습니다. 자, 미아가요. 미아라고 부르네요. 그죠? 네. 미아, let's go walk our dog. 우리 개 산책하러 가자. 산책시키러 가자. 라고 줄리아가 불렀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죠. 그래서 이 줄리아는 확인을 해봤어요. 그녀의 딸. 딸이 바로 미아가 되겠죠? 그녀의 딸의 방을 확인을 해봤더니, 없나? 라고 확인을 했더니, 알게 되었죠? 발견하게 되었죠? 예, 미아가 자신의 딸이 absorbed in. absorb가 여러분들 몰두한이란 뜻입니다. 완전히 빠져있는 거예요. 보통은 be absorbed in, 수거처럼 쓰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미아가 완전히 몰두해 있었어요. 그녀의 스마트폰에. 뭐한 채로? 그녀의 이어폰을 낀 채로요. 그러니까 엄마가 불러도 들리지가 않았던 거지. 줄리아는요, was concerned about, be concerned about,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자, 그녀의 딸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요, 그녀의 남편에게 말을 했죠. 남편인 샘에게 말을 했어요. 미아가 그녀의 전화기 안에서 사는 것처럼 보인다. 스마트폰에서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야. 뭐가 아니라 우리랑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이랑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아빠인 샘도 남편인 샘도 어때요? Nodded. 고개를 끄덕이면서 I know. 알아요. I feel like.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모인 것처럼 느껴져. She is growing distant from us. 그 미아가 우리의 딸이 우리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자, 그럼 이때 A의 she는 바로 누굴까요? 그렇지, 미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일단 하나의 대상 찾고 갈게요. Why don't we?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할때 why don't? 이란 표현을 쓰게 되죠. 자, 우리가 set up a family reading club. 가족 독서 모임을 만드는

예, 말해야 되겠지.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피범 봤더니 미아's family held their first book club meeting. 벌써 가족 독서 모임을 시작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미아한테 말하는 내용부터 산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B를 지나서 C로 가보겠습니다. At the library, 도서관에서요. Mia scanned the shelves for nearly an hour. 거의 한 시간 동안 책장을 스캔했어요.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미아도 어떻게 하기로 한 거야? 이 가족 독서 모임에 참가하기를 선택한 거죠. 동의를 한 거예요. 아직 아빠가 말하는 장면 안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C도 이따가 보겠습니다. 뒤로 가볼게요. When Sam suggested starting a family reading club, 아빠가 이 독서 모임, 아빠인 샘이 독서 모임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했을 때, 미아는 즉각적으로 그녀의 머리를 흔들었어요. 거절했단 이야기죠? 그러면서 말했죠? No, Dad, 안 돼요, 아빠. I don't have time to read books. 저책 읽을 시간 없어요. You know how busy I am with exams all semesters. 제가 학기 내내 시험으로 얼마나 바쁜지 아빠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D에 I am에 I는 누굴까? 미아가 되겠죠? 자, 벌써 D로 갑니다. 그죠? 우리는 미아가 아닌 대상을 찾으면 될것 같아요. He didn't give up. 근데 아빠는 포기하지 않고 샘은 이야기하죠. But, 하지만, it'd be fun. 재밌지 않을까? If we all read the same story.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읽고, and shared our thoughts. 우리의 생각을 말한다면, 생각을 공유한다면, 정말 재밌지 않을까? You could simply read. 그냥 너는 읽기만 하면 되잖아. For 20 minutes. 20분만 읽으면 돼. Maybe during your lunch break. 너의 점심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 그죠? 아주 잠깐만. 한 20분만 읽으면 되잖아 라고 아빠가 설득을 합니다. After some persuasion. Persuasion이 뭐예요? 설득이란 뜻이에요. 자, 약간의 설득 후에요. 미아는요, reluctantly agreed 했어요. Reluctant가 여러분들, 못마땅한 이란 뜻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미아가 마지못해 어떻게 동의를 했어요. Deep down, 아주 깊숙이, 마음 깊숙이 그녀는요, 알고 있었습니다. She was spending too much time on her phone. 그녀의 전화, 스마트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 그녀가 누구야? 그렇지, 미아가 되겠습니다. So she asked. 그래서 이렇게 느낀 그 미아가 물어봅니다. Dad, 아빠, can I choose? 제가 선택해도 돼요? The first book? 그 가족 모임의 첫 번째 책을 제가 선택해도 됩니까? 라고 했더니 아빠가 Sam gladly said yes. 그럼! 이라고 기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 일단 첫 번째 단락으로 괜찮아? 그렇지. D번 단락 아주 좋습니다. 그죠? 자, 이제 D로 갔으니까 어디로 갈까? 아, 첫 번째 책 제가 고를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책골로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어디로 가야 돼? Library, 도서관으로 가서 한 시간가량 쭉 살펴보는 어디로? C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At the library, 도서관에서요. Mia scan, 그럼 scan이란 거쭉 훑어보는 겁니다. The shelves for nearly an hour. 거의 한 시간 동안 그 책장을 쭉 둘러봐요. 자, 느끼면서라는 이야기죠. 문장이 한번 끝나고 분사구문으로 이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Feeling lost among the endless titles. 끝이 없는 타이틀, 제목 속에서, 제목 가운데. 제목이라는 건 책 제목이 되겠죠? 끊임없는 책 제목 가운데서 feel lost. 길을 잃다라는 뜻이에요.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계속 책 제목을 봐도 봐도 봐도 끊임이 없고 무슨 책을 골라야 될지 막막하고 이런 상황이 되겠죠? Then, 그때요. A librarian approached and asked. 한 사서 한 분이 다가오셔서 물어보셨죠. Looking for something in particular? In particular? 특별히라는 얘기죠. 특별히 뭔가를 찾고 있나요? 뭐 찾고 있는 거 특별히 있어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I need a book for my family's reading club. 저는 책이 필요해요. 제 가족 모임에, 독서 모임에 읽을 책이 좀 필요합니다. 미아가 동의를 했죠. 아, 다시 말하면 미아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what genre do you enjoy? 당신은 그러면 미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당신은 너는 어떤 장르의 책을 즐겨 읽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She asked kindly. 그녀가 다정하게 물어봤습니다. I like mysteries. 저는 미스테리가 좋아요. 라고 미아가 대답을 했죠. The librarian handed her book. 이 미아, 그 사서 한 분이 그 사서가 그녀에게, 미아에게 책한 권을 건네줬습니다. 자, 타이틀. 어떤 제목이 있는 책이에요? Cafe Paris. 이게 이탈릭으로 살짝 기울어져야 되겠죠? Cafe Paris라는 제목이 있는 그책한 권을 건네주고, and said. 그리고 말했습니다.
with a smile. 미소를

신체로 말씀하시죠? 자, you will love this one. 너는 이 책을 좋아하게 될 거야. 마음에 들 거야.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hand라는 단어가 손이라는 명사의 의미도 있지만 건네다, 건네주다 이런 뜻이 있고요. 참고로 handing이라고 하면 듣기 평가에서도 간혹 나오는데요. handing이라고 하면 제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 과제 같은 거 submit의 의미를 갖고 있는 handing, turning 이렇게 할때 무언가를 제출하다라는 비슷한 어감을 갖고 있는 이런 표현들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음에 들 거예요 라고 하면서 미아는 그럼 어떻게 그녀에게 감사하면서 그 책을 check out, 대출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넘어갈까요? 네, 좋아요. 자, D에서 C로 갑니다. 진짜 넘어가요? 근데 하나 체크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맞아요. 여기에 C, her가 누구예요? 자, 미아가 고마워했대요. 아까 얘기했지? 주어가 목적어랑 같지 않을 때 답이 나올 확률이 높다 얘기했지. 자, 걔가 바로 누구야? 미아가 아닌 대상이지. 미아가 스스로에게 감사했다면 우리는 미아가 아닌 대상을 찾고 있는 거잖아. herself라고 했을 텐데 다른 대상한테 고마워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her라는 거 바로 누구야? The librarian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librarian을 받고 있는 몇 번을 C를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D에서 C로 올라갔으니까 이제 어디로? 그치, B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미아의 가족이 드디어, 와, 첫 번째 가족 모임, 이 독서 모임을 하게 되었어요. 토요일 날 오후에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책을 즐겼죠? 미아가 선택한 책을 즐겼습니다. 엄마인 줄리아가요, 먼저 말했어요. Dr. Duval 이라는 사람은 newly invented a drug for eternal life. 오, 영구적인 이란 뜻입니다. 영생을 위한 약을 거의 개발을 했는데, 하지만 disappear, 사라졌지, one day, 어느 날 사라지고, and end up ing, 결국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Cafe Paris를 운영하게 되었지. That's such a mystery. 그게 참 미스테리야. 라고 엄마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B로 이어지면 괜찮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어디로 가요? B의 뒷부분으로 갑니다. 미아가 그 내용을 엄마의 이야기를 받아서 대답을 합니다. Her eyes sparkling. 그녀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요. Mom, 엄마, I understand him. 나는 그 박사가 이해가 돼요. He always dreamed of being a barista. 그 박사는 늘 바리스타가 되기를 꿈꿔왔잖아요. And his dream came true. 그러니까 그의 꿈이 실현이 된 거잖아요. Sam supported his daughter. 아빠인 샘이 그의 딸, 즉 다시 말하면 미아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는 grew lively, 점점 더 활기를 띠게 됐죠. During the discussion,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미아는 felt, 느꼈습니다. Reconnected with her parents. 그녀의 부모와 다시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and already looked forward to. 뭐뭇을 기대하다, 고대하다라는 얘기죠. Their next book club meeting. 그들의 다음 독서 모임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벌써라는 이야기죠. 그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독서 모임. 친구들끼리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물론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가족끼리 하나의 책을 가지고 읽게 되면 부모님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인생의 어떤 조언들도 있고 아이를 잘알수 있고 이런 면에서는 정말 좋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참 쉽지 않지만 그죠? 자, D, C, B의 순서로 거꾸로 쭉 올라가주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2번 지층 추론에서 다른 대상 하나는 librarian을 받고 있는 C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내용 한번 찾아볼까? 몇 번이 정답이야? 그치. 5번 보시면, 미아는 쌤의 아빠의 독서 모임 제안을 처음부터 오! 이랬어요. 아니, reluctantly agreed 라고 얘기했고, 자, immediately shook her head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녀의 머리를 바로 즉각 저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탐탁지 않았고, 마지못해서 허락하고 동의를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장문독해 타입 2의 문제 잘 복합 문단에 이해 한번 해봤습니다.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고 재밌죠? 시간만 더 주어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abstract. 요 단어 꼭 기억해두라고 했던 단어. 요 단어도 기억해두라고 했던 단어입니다. 구체적인이라는 형용사, 추상적인이라는 형용사. 요거 어디예요? 그렇지. 수강의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 참 많았습니다. 아주 긴, 기나긴 이네 개의 지문을 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빠르게 우리 이렇게 복합 문단의 이해 한번 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뵈어요. 안녕히 계세요.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1회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일상 영어, 정말 생활 영어에 가까운 것을 배워볼 건데요.
1: 맞아요.
0: 제목이요. 장마 끝 햇살이 너무 반가워.
1: 드디어.
0: 장마라고 하면 뭔가 꿉꿉함이라든가.
1: 그러니까요.
0: 아,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1: 약간 모이스처가 아니라, 뭔가 스티키.
0: 뭔가 끈적끈적하고.
1: 그리고 냄새.
0: 냄새.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오늘은 장마가 끝나고 해가 나온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1: 아, 좋네요.
0: 오케이. 자, 일단은, 우리 미션, 우리말로 드릴 거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마침내 3주 만에 해가 다시 났네. 아, 기분 얼마나 좋아요.
1: 맞아요. 장마가 또
0: 아,
1: 한번 가면은
0: yes.
1: 진짜 막 2, 3주씩 쭉 그냥 비만
0: I
1: 오잖아요.
0: know, right?
1: 에이.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난 무조건 빨래를 밖에 넣을 거야. 뭔가 깨달은 겁니다. 아,
1: 맞아요.
0: 안에 넣었다가 축축해진 걸 느낀 거죠.
1: 그리고 또 밖에 뭐 뽀송뽀송도 있지만 약간 얼룩진 게
0: 네.
1: 햇빛을 세게 받으면
0: 네.
1: 살짝 흐려져요.
0: 아, 진짜 그렇게 돼요?
1: 진짜요. 해보세요.
0: 이게 그냥 이렇게 건조기로 돌리는 거랑 또 다른 느낌인 건가요?
1: 달라요, 달라요. 뭔가
0: 오케이.
1: 살균 소독되는 느낌
0: 아,
1: 있습니다.
0: 뭔가 개운해요. 네.
1: 네네.
0: 자, 다 0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션에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마침내 3주 만에 해가 다시 났네.
2: Why are you so happy?
1: 자, 저기, sunshine.
2: Sunshine.
1: Sunshine, 3 weeks. 3 weeks,
2: Three weeks.
1: 3 weeks later, sunshine.
2: Late.
1: Everyday rain, cloudy,
2: Oh, for three
1: windy, but
2: weeks.
1: today's sunshine. Yeah.
2: Don't jinx it.
1: 응?
2: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1: Jinx?
2: Don't jinx it.
1: Oh.
2: Clouds are forming again.
1: Forming again?
2: Look, the
1: Ah,
2: clouds.
1: 클라우드 온다고? 아니야. 난 무조건 빨래를 다 밖에 넣을 거야.
2: 응?
1: 난 무조건 빨래를 밖에 넣을 거라고.
2: You like the cloud? You don't
1: No,
2: like
1: no,
2: the clouds?
1: no, no,
2: Boo!
1: no, no, sunshine, sunshine. I believe so. I 그 laundry,
2: Are you gonna
1: laundry outside.
2: hang out the laundry?
1: Yeah. Sunshine.
2: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1: 아, 정말?
2: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1: 아주 저주를 퍼붓네.
0: 아, 오늘은 제가 좀 사과를 드릴까요?
1: 아, 그러시던가요?
0: 조금 솔직히 말해서 애매한 것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1: 그죠.
0: 문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대신에 사과의 뜻으로
1: 네.
0: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좋은 생활 표현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4: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3: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4: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마침내 3주 만에 해가 다시 났네. 기분이 너무 좋은
1: 우후. Finally, finally. 왠지 finally는 이렇게 읽어줘야
0: 아,
1: 될것
0: 너무 기분
1: 같아요.
0: 좋으니까.
1: 예. The sun is after 3 weeks.
0: 우.
1: 3주가 후에. 예,
0: 왜?
1: 3주 지나서 the sun is 났다. 다시 났네. 다시.
0: 오,
1: 그러면은
0: 오.
1: 예, 다시 났네. Sun is
0: 써니 어디 갔었잖아요.
1: 그죠?
0: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1: Rain is back처럼 다시 돌아왔네요. 그럼
0: 모든 거
1: sun
0: 노래와
1: 예,
0: 관련이네요.
1: sun is back으로 하겠습니다.
0: 오케이.
1: 예.
0: Alright.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정답? Perfect.
1: 와우.
0: Very, very nice. B-A-C-K. 이건 조금 제가 의역을 해놔서
1: 네.
0: 당연히 틀릴 수 있습니다. 자, back은 돌아온이라는 정도가 느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you know, I'll be back.
1: 예,
0: 하도 많이
1: 알죠.
0: 봤을 거기 때문에
1: 예.
0: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after이라고 하는 거는 전에, 후에예요.
1: 후에요.
0: Right. So 3주 후에 드디어 the sun is back, right? Okay. So after 뒤에 시간이나 기간을 쓰게 되면 그런 시간이나 기간 후에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So 예를 들어서 6개월 후에 그게 지나서 그럼 어떻게 해요?
1: After 6 months.
0: 그렇죠. 그러면 10년이 지나고 나서 so 10년 후에
1: After 10
0: there you
1: years.
0: go. Then we are going to make sentences using
1: Yes.
0: this. 자, 우리는 만났어. 6개월이 지나고 만났다. 후에 만났다.
1: We met after 6 months.
0: 그는 돌아왔다. 10년이 지나고 나서 돌아왔다. 자, 그러면 현재형으로 쓰세요. He is로.
1: He's back after 몇이요?
0: 10년? 10년?
1: Ten years.
0: Beautiful.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So, 주어 동사, 이 어순 제대로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after 어떤 시간이나 기간.
1: 네.
0: Yes? 자, 낭독해볼게요. We met after 6 months.
1: We met after 6 months.
0: He is back after 10 years.
1: He is back after 10 years.
0: Mm-hmm. 자, 본문도 finally 이것도 네. 괜찮고요.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1: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0: Yes. 자, 이랬을 때 아직 하도 장마가 오래 졌었잖아요.
1: 그죠.
0: 그러니까 왠지 이게 완전히 온 건지 또 잠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상대방이 아, 설레발 치지 마. 구름 아~ 다 입히잖아. 이런 거 있죠.
1: 그죠, 그죠. 네. 이게 사람이 말이 무섭거든요.
0: 맞아요.
1: 너무 그렇게 뭔가 막 촐랑촐랑 하면요. 네. 그게 또 돌아왔던 운도 달아나더라고요.
0: 이상하게 축구 게임 같은 거 보면은. 오! 왠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친구가 야, 이긴 거야? 이긴 거야? 이러면 불안하잖아.
1: 맞아요.
0: 하지 마. 이렇게 돼요.
1: 그러면 상대방이 골을 넣더라고요.
0: 그렇죠. 에이. 영어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 오! 징크스인데 저거요? Don't jinx it.
0: Okay.
1: 구름이 다시 끼잖아. 뭐, are forming again.
0: Uh-huh.
1: 아, forming은 저건데요?
0: 뭐 하는 걸까요? Form 하는 게?
1: Cleansing form.
0: 아, 그거는 foam이고요.
1: 아,
0: 네,
1: foam이에요.
0: 네, 그렇습니다.
1: 죄송합니다. 예. Forming. 이건 처음 봐요. 예. 네.
0: 오케이. Okay.
1: 그러면 구름이.
0: 일단 구름이 없네요.
1: 그럼 구름이니까 clouds 할게요. Already 나왔으니까 이제 지금 뭐 헷갈리지 않습니다.
0: Not bad. 네. So, hey,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1: Mm-hmm.
0: 볼게요. Clouds.
1: Oh.
0: Perfect. So, cloud가 구름이죠.
1: 네.
0: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Mm-hmm. 그래서 cloud들이 막 끼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cloud들이 form하고 있어 라고 해서 동사를 썼는데요. 사실 구름이 낀이라는 형용사도 있습니다.
1: Oh.
0: 자, 뭘 것 같아요?
1: Cloud form.
0: 형용사로 cloud에다 뭐 하나만 더하면 돼요.
1: Cloudy.
0: Yes.
1: 아하.
0: 그냥 형용사로 바꿔주는 것도 방법이죠. Alright. So 구름이 낀이라고 하면 한번 써보실래요?
1: 네.
0: Okay. Go ahead.
1: Cloudy.
0: That's right. 정답.
1: Yes.
0: Yes. So 구름이 낀, 뭔가 흐린이라는 형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구름이 끼었다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1: 예.
0: 이거는 form이라는 동사를 활용한 것뿐이에요. So form이 동사로 뭔지 아세요? Form.
1: Form.
0: Mm-hmm.
1: 끼다겠네요.
0: 끼다겠네요.
1: 예, 끼다.
0: 형성하다라는 뜻입니다.
1: 아~
0: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1: 아~
0: form, right?
1: Form,
0: yes.
1: Yeah.
0: So, form이라는 거 형성하다를 의역을 하니까 어떤 구름 같은 것들이 끼다로 의역이 되는 거죠. So 구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Make sense?
1: 아, 이게 platform 할 때 왠지 form?
0: Platform, yes,
1: yeah.
0: yes, yes. 뭔가 모양, 상태가 있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부분 보이죠?
1: 예.
0: 이게 진짜 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jinx it 이라고 하는 거. 얘는 이시 거의 변하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왜냐면은 도대체 어떤 거에 대한 설레발을 치는 건지를 이미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다 알기 때문에요.
1: 네.
0: 그냥 jinx it 이라는 게 하나의 동사로 설레발을 쳐서 뭔가를 부정타게 하다라는 느낌. Right? 그래서 아, 괜히 그런 얘기 하지 마. 오히려 운 안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사실 jinx it 이라고 하는 거 평소문에도 넣을 수도 있는데요. jinx it 하지 마라고 해서
1: Don't.
0: 이걸 쓸 확률이 거의
1: yes.
0: 99%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jinx it이 이거라고 했잖아요.
1: 네.
0: 이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1: 나
0: 설레발 치고 싶지 않아. 한마디로 그거 부정타게 하고 싶지 않아. 나 아무 말 안 할래. 그럼 나 하고 싶지 않아. 그럼 어때요?
1: I don't want.
0: I don't want. 그 다음에 얘 동사니까 I don't want to
1: jinx it.
0: That's it. I don't want to jinx it. 이런 느낌. Alright. 이렇게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1: 근데 우리가 사실 징크스 하면은 뭐 너 시험 보기 전에 뭐 징크스 있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저희들 명사화해서.
0: That's right.
1: 그러면은 나는 시험 보기 전에 머리 감으면 안 돼. 그러면 내가 공부했던 걸 다 잊어버리는 느낌이야.
0: 그렇죠.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That's right. 그거 생각난 김에 나중에 그거 활용한 또 제가 대화문도 만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1: Very nice. 제가 하나 드렸어요.
0: 아, 감사합니다.
1: 예.
0: 또 까먹을 것 같긴 한데. So don't jinx it, right?
1: 네.
0: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 jinx it은 거의 고정이 됐기 때문에 변할 일이 많이 없으니까요.
1: 네네.
0: 얘를 활용해서 한번 우리 패턴 만들어 보면
1: 네.
0: Don't do something 이게 무슨 말이에요?
1: 그거 하지 마.
0: 하지 마라. 그렇죠? 여기서는 jinx it 하지 마. 굉장히 심플하지만
1: 네.
0: 많이 쓰는 그런 패턴이죠. So don't 뒤에 동사 원형 하면 동사 원형 하지 마. 참고로 동사 원형이 비동사의 원형인 be일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많이 쓰죠. 야, 너무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 아,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이렇게 할 때 기대하다가 뭘까요?
1: Expect.
0: Expect, right? 너무 많이가 뭘까요?
1: So much.
0: 더 부정적인 느낌.
1: Too much.
0: Too much.
1: Yes.
0: 그러면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라.
1: Don't expect too much.
0: 그죠? Hey, don't expect too much. Mm-hmm. Right? 자, 이건 어떻게 해요? 그 문 열지 마.
2: 뭐 밖에 몬스터가 있는 거예요.
0: 예. 괴물이 있어요. So, 그 문 열지 마.
1: Don't open the door.
0: 그렇죠. Don't open the door. 얘네들은 일반 동사의 원형을 썼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so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Hey, don't expect too much.
1: Don't expect too much.
0: Hey, don't open the door.
1: Don't open the door.
0: But 여기 아까 전에 비동사 원형도 들어갈 수 있다고 했었죠.
1: 네.
0: 그건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비동사 원형으로 쓸 때는 뒤에 뭐가 나올 때?
1: 형용사.
0: That's right.
1: 예.
0: 형용사는 혼자 못 쓰기 때문에.
1: 예.
0: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0: 이거 제가 몇 번째 하는 건데 아마 단어 여러분들이랑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욕심 많은 게 뭘까요? 욕심을 내는 거. 형용사로 욕심 있는, 욕심 내는.
1: 욕심.
0: 아, 몰라. 네. 자, greedy라는
1: 아,
0: 있습니다.
1: greedy.
0: Right? 그러면 아, 욕심 내지 마.
1: Don't be greedy.
0: 그렇죠. Don't be greedy. Don't be greedy.
1: Yes.
0: So 얘는 욕심을 내는, greedy. 욕심이 있는,
1: yes.
0: 이렇게 뭐 욕심쟁이인 이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형용사니까 비동사의 도움을 받아서
1: Don't
0: 사용한 거죠.
1: Greedy.
0: 그렇죠? So 이제 여러분들 제가 예문으로 selfish라는 단어 많이 내거든요.
1: 네.
0: 인위적인 거.
1: 네.
0: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암기가 되셨을 것 같아요. So 이제는 요거 연습하기. 아시겠죠?
1: 예.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Hey, don't be greedy.
1: Don't be greedy.
0: Alright. 본문 읽을게요. Hey,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1: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0: 네, 자 다음.

0: 그러면요, 난 무조건 빨래를 밖에 넣을 거야. 교훈을
1: 그럼.
0: 얻은 거예요.
1: 그렇죠. 지금 너무 이게 꿉꿉한 상태에서 빨래를 널어서 약간 질린 것 같아요.
0: 그리고 또 그게 또 있겠네요. 진짜
1: 예.
0: 오랜만에 해가 딱 떠, 여기 기회다.
1: 무조건이죠.
0: 무조건 밖에다. 예.
1: 근데 또 마른 하늘에 비가 그렇게 와요.
0: 아,
1: 조심해야 되거든요.
0: 네.
1: I am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왠지 여기서 끊어볼까요?
0: 오케이.
1: 예. 나는
0: 밖에
1: 밖에 빨래를
0: 런드리를
1: 널 거야. 널다.
0: 널다.
1: 널다.
0: 이 널다.
1: 널다. 이렇게.
0: 근데 영어가 더 아니 그러니까 한국어가 더 헷갈려요, 사실.
1: 그쵸.
0: 너는 게 어디다 뭘 어떻게 하는 게 너는 거예요?
1: 펼치는 거.
0: 펼치는 거야?
1: 예.
0: 바닥에요?
1: 아니요. 건조대,
0: 그러면은
1: 건조대.
0: 뭔가
1: 예. 걸단가 보다. 아, 행이다, 행. I am
0: 굉장히 직관적으로 느껴줘야 돼요.
1: yes, hanging. 아, 그치,
0: Okay,
1: B-I-N-G.
0: I'm hanging.
1: I'm hanging
0: 한다.
1: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와, 이거
0: 오.
1: 진짜 이거
0: Okay.
1: 너무 맞을 것 같아가지고
0: 그러니까요.
1: 지금.
0: 우리말로 널다? 뭐 다른 단어가 있나 생각이 들수 있는데, 자,
1: 아.
0: 이거 보겠습니다.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1: 와, 이, 뭐 맞았다.
0: 퍼펙트입니다. 틀리셨어도 괜찮아요.
1: 와.
0: 괜찮아요. 자, 그래서 행이라는 게 원래 무슨 뜻이라고요?
1: 거는 거요.
0: 거는
1: 걸다.
0: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거를 변형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써요. 뭐 너는 거든 거는 거든 똑같은 행위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H-A-N-G, hang. 근데 이거 오늘은 이걸로 입영작하진 않을 텐데요. 비동사 ing 쓴 케이스입니다.
1: 네.
0: 진행형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 사실을 얘기를 할 때, 나 진짜 팩트야. 확정됐어. 나 이제 건다. 이런 느낌의 말투입니다. 이거는 오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Alright, so I'm hanging laundry 이렇게 했는데, 자, 건다라고 할때 H-A-N-G잖아요.
1: 네.
0: 과거형, PP형 혹시 알고 있을까요?
1: 이거 했었잖아요. 행, 헝, 헝.
0: 오,
1: 후후!
0: 나이스.
1: Yeah.
0: 행, 헝, 헝.
1: 아함.
0: 자, 한번 써볼까요?
1: 네.
0: 스펠링을 한번 써볼게요.
1: 그래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0: 아니,
1: 칸이 많죠?
0: 이거는 그냥 밑줄인
1: 아,
0: 것뿐이에요.
1: 그래요?
0: 네.
1: 예, 헷갈렸어요. 여러 가지 장치를 많이 두시네요, 선생님.
0: 이제는 조금
1: 예.
0: 속여야 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1: 네.
0: 자, 정답. 맞습니다. 행, 헝, 헝. 아, 이게 약간 주의하셔야 돼요. 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과거형, PP 형태가 다른 의미에 따라 달라질 때가 있어요.
1: 아,
0: 그래서
1: 그래요?
0: 어쩔 때는 행의 과거가 행드가 있습니다. ED.
1: 같은 의미인데요?
0: 의미가 달라요.
1: 아,
0: 그래서
1: 그쵸?
0: 그거는 아예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걸로 유지를 해 주시고요.
1: 네.
0: 자, laundr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laundry는 뭐죠, 여기서? 그쵸,
1: 빨래.
0: 빨래예요. 세탁물,
1: 네.
0: 빨래. 이것을 바로 laundry라고 하는데, AUAW는 발음할 때 O예요, 어예요? 어에 더 가까워요. 완전
1: Yes.
0: 어는 아니지만, 이 모양을 O보다는
1: 와.
0: 벌려야 됩니다. 그래서 laundry. laundry가 아니에요. 자, 가봅니다. laundry. laundry.
1: Laundry. Laundry.
0: Laundry, right? So, laundry를 outside에 hang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슬기 씨가 제대로 끊어줬어요. 어디서 끊어줬어요?
1: Outside 다음이요.
0: No matter what. 이거
1: 예.
0: 솔직히 원어민들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1: 아, 이거
0: 있나요?
1: 너무 익숙한데요?
0: No matter what. No
1: 예.
0: matter what. 굉장히 많이 쓰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1: 뭐가 됐든, 막
0: 맞아.
1: 약간 이런 느낌?
0: 그거예요. No matter. Matter는 문제가 된다라는 뜻인데, 중요하다는 뜻인데,
1: 네.
0: 문제가 되지 않는다. No matter, right? 중요하지 않다.
1: 예.
0: What 해서 뭐가 됐든 중요하지 않다가
1: 오.
0: 의역을 하자니까 결국 바로 그렇죠.
1: 무조건.
0: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no matter what 이 되겠습니다.
1: 그 무조건이란 노래를 No matter, no matter why. 짜짜라짜라짜라, 찬찬찬. 이렇게 가면
0: 그렇게
1: 되겠네요.
0: 하나요?
1: 아니요.
0: 아, 그렇군요. 아,
1: 잠시요.
0: 아니, 저 지금, 저 되게 진지했는데. 아,
1: 예.
0: 그거 하나 내도 될것 같은데. 오케이.
1: 예,
0: So,
1: 한번
0: no matter,
1: try
0: no
1: 해볼게요,
0: matter
1: 제가.
0: why.
1: 예.
0: 오케이. 자, 비동사 ing로 이거 해볼게요. 나 가. 나 간다고. I am.
1: I am going.
0: I'm going. 자, 그러면은, 나 무조건 가. 나 무조건 간다.
1: I'm going no matter what.
0: 그렇죠. I'm going no matter what.
1: Yes.
0: 자, 이번에는 좀 강력하게 must. 해야만 한다. 이거 한번
1: 네.
0: 해볼게요. 우리는 떠나야만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야. 무조건 떠나야만 해.
1: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0: 그렇죠. 오늘 안 떠나면 큰일 나거나
1: 그러게요.
0: 뭔가. 그래서 we must leave no matter why. 네. 이래서 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요렇게 정해져 있어요.
1: 예.
0: 자, 같이 한번 여러분 해볼게요. I'm going no matter what.

0: I'm going no matter what.
1: All right.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0: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1: All right. 자, 본문도 읽어볼 겁니다.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0: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1: There you go. 자, 마지막 문장 나와 있습니다.
0: 네.
1: 어, no matter what 계속 생각나서 큰일 납니다.
0: 그렇죠?
1: 이거. 네. 자, 다시 비 쏟아져도 날 탓하진 마.
0: 오.
1: 너 지금 징스한 것 같아.
0: 그렇죠.
1: 이런 느낌이죠.
0: 네. Don't me 여기서 끊어볼까요?
1: Mm-hmm.
0: If it pours again. 이게 막 쏟아 붓는 건데요.
1: 오.
0: 날씨니까 또 이시 나왔나 봐요.
1: 예,
0: 쏟아 다시 쏟아 부어도 붓는다 그래도
1: 그러면,
0: don't
1: 날 뭐하지 말래요?
0: 탓하는 거예요.
1: don't 그게 영어로 뭘까요?
0: 탓하다 나를 나를 미워하지 마러 갈게요.
1: 오.
0: 예, 그것도 말 되잖아요.
1: 괜찮아 이게요? 괜찮아
0: 내가 yeah. 내가 경고했어. Don't hate me. Yeah.
1: 오케이. Okay. Don't hate me.
0: 나 미워하지 마.
1: Okay, you know what? It kind of works. 말이 되기도 해요.
0: 네.
1: 나 싫어하지 마라. 그게 또 이래도. 자, 그런데 저는 이거 괜찮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0: 네.
1: 정확하게 탓하거나 누구를 비난하거나 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0: 아마
1: 보면은 아, 맞다, 맞다 이럴 거예요.
0: 어?
1: 바로
0: 아!
1: Blame.
0: 알죠, 알죠.
1: Alright, so
0: 예.
1: B-L-A-M-E, blame이라는 동사. 이거는 뭐 사전을 찾으면 비난하다 이러니까 너무 세 보이지만
0: 네.
1: 회화체 같은 데에서 있잖아요. 아, 나한테 뭐라 하지 마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편하게 구어체로 blame
0: 네.
1: 쓰기도 합니다. Alright, 자, so blame을 탓하다, 비난하다. 자, 그런데 보세요. 뭐 하더라도 비난하지 말라 그랬냐면 if it pours again. Right, pour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0: 이렇게 쏟아 붓는 건데요.
1: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벌써 느낌은 왔죠. 그쵸?
0: 예.
1: pour 한다는 거는 쏟아지다인데 비가 진짜 쏟아지다. 엄청 내린다라고 할 때 rain이라는 동사 대신에 pour 쓰기도
0: 아.
1: 합니다. P-O-U-R, right?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뭐 oh man, it's pouring. Right?
0: 예.
1: 그러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oh, it's raining hard. It's raining a lot. 이라고도 하지만 oh man, it's pouring. 이러면 oh, 이 사람 영어를 좀 잘하는구나.
0: 아.
1: 이 생각이 좀 들 수가 있겠죠.
0: 예.
1: 그래서 pour 썼고요. 자, 여기서 뭐 하나만 봐주세요. 이거는 제가 아마 왕초보 영어에서 저도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0: 네?
1: Don't blame me
0: 음?
1: if it pours again. 어피 딱 보면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0: 예.
1: 문제 없어요, 실제로.
0: 네.
1: 근데 if가 원래 무슨 뜻이에요? if요.
0: 뭐뭐 한다면.
1: 그렇죠. 뭐뭐 한다면.
0: 네.
1: 비가 온다면 나를 블레임 하지 마. 약간 한국어로 어색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조금 뭔가.
1: 비가 네. 오면 날 뭐 하지 마. 이게,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벌어지면 나한테 뭐 하지 마. 좀 이상해서 원래는 우리말로도 비가 와도
0: 에이.
1: 오더라도 뭐라 하지 마. 이게 에이. 조금 더 자연스럽잖아요.
0: 그래서 if를 저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도 배웠던 것 같아요. 뭐뭐 할지라도. 에이.
1: 맞아요.
0: 에이.
1: That's what I'm about to tell you.
0: 예.
1: Okay? So, if라고 하는 거를 무조건 뭐뭐이라면 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Even if가 뭐뭐 할지라도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그거에서 even을 생략한
0: 빼고.
1: 거다. 그렇게도 가끔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0: 이게
1: 자주 등장하진 않는데요. 이게 은근히 와요. 그래서 if 평소음은 이거는 원래 예전 그냥 일반적이었으면 제가 뭐뭐이라면 했을 텐데 뭐뭐이라도
0: 뭐라도
1: 막 pours 하더라도
0: yes.
1: oh, don't blame야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f you fail 그러면 당신이 실패한다면 이라고
0: 네.
1: 원래 해석했는데
0: 네.
1: 어떤 경우에는 당신이 실패할지라도 하더라도
0: 네.
1: 그리고 If you lose, 그러면 당신이 진다면도 되지만 당신이
0: 지더라도
1: 이렇게도 맥락에 따라 될 수 있는 거예요.
0: 네.
1: Let me just show you.
0: Yeah.
1: So, hey, don't blame me if you fail. 너가 실패하면, 만약 실패하잖아, 그럼 난 don't blame 하지 마. 이것보다는 하더라도.
0: 네.
1: 뉘앙스가 비슷해요. 그리고 don't be sad if you lose. 너가 지더라도 sad 하지 마라.
0: 네,
1: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So, 얘 같은 경우에 오늘은 뭐 무조건 알아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좀 추가적으로 나는 조금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0: 그럼요.
1: Alright, 읽어볼게요.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0: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1: Very nice.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0: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1: 네, 우리 미션 정리할게요.
2: 네.
1: 마침내 3주 만에 해가 다시 났네.
2: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1: 아, 자, 두 번째는요. 난 무조건 빨래를 밖에 넣을 거야.
2: Oh,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1: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0: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1: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0: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1: Ne, 이병작 타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After 뒤에 시간, 기간 붙여서 얼마 후에 해보겠습니다.
2: 네.
1: 우린 6개월 후에 만났어. 우린 만났다?
2: We met.
1: 6개월 후에.
2: After 6 months.
1: That's right. 자, 그가 10년 후에 돌아왔어. 그는 돌아왔어. 현재형으로 해주세요. He is
2: back.
1: Alright. 10년 후에.
2: After 10 years.
1: Beautiful. Mm-hmm. 자, 마침내. 3주 만에 해가 다시 났네. 자, 마침내.
2: Finally.
1: 그 해는 돌아온 상태다. 현재형으로.
2: The sun is back.
1: 3주 후에.
2: After 3 weeks.
1: 아주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We met after 6 months. He is back after 10 years.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자, 다음은요.
2: No matter what.
1: 문장 뒤에 붙여주세요. 나 무조건 간다. 비동사 ing로 해볼게요.
2: I'm going no matter what.
1: Alright.
2: Yes.
1: 우린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야 해. Must로.
2: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1: 좋아요. 난 무조건 빨래를 밖에 넣을 거야. 나는 빨래를 걸어 밖에.
2: I'm hanging outside.
1: Hanging?
2: I'm hanging laundry outside.
1: 자, 무슨 일 있어도요.
2: No matter what.
1: That's right. 읽어보겠습니다. I am going no matter what.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Alright, 자,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4: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3: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4: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1: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2: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0: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2: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0: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1: Yes.
2: Wow.
1: Good job, you guys.
2: 네.
1: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2: 나 학교 가서 공부할래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will go to school and study.
1: There you go. And를 활용을 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No matter what. Alright,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무조건 그걸 끝내자. 무조건 그걸 끝내자.
2: 오호.
1: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1: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2: See you every day.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D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U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Good to see you.
1: It's always great to see you as well.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뭐였죠?
1: We're talking about emails 네. this week.
0: 이번 주에 이메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우편이죠. 자,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1: Al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get too many emails.
0: 저는 이메일을 너무 많이 받아요 라는 내용으로 공부해 볼 텐데요. Mm-hmm.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1: We have Stephanie who's from the UK.
0: 네, 영국 분이고요. 스테파니 씨가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스테파니 씨,
0: 나와주세요.
2: I get way too many emails. I get way too many emails. I get way too many emails.
0: 네, 처음 봤던 문장과 한 단어 차이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1: So she said, I get way too many emails.
0: 네, I get too many emails라고 해도 이메일이 너무 많이 온다라는 뜻인데요. 너무 많이 받는다는 뜻인데 way를 붙여서 강조를 해주죠. Yeah. 너무 많이 받아요.
1: Way too many.
0: 네.
1: Way too many.
0: 그래서 오늘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이메일을 너무 많이 받는다. 이 요약 문장 다시 듣고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1: Sounds great.
2: I get way too many emails. I get way too many emails. I get way too many emails.
1: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0: On the go.

0: It's time for English on the Go, so we're going to check out Stephanie's full clip where she talks to us about how she gets way too many emails. And she also mentions that for work, she uses a lot of emails as well. Let's find out what else she has to say.
1: Just wanna ignite ya!
2: Are you ready? Go!
3: So I work in an office, and that means that we use email as our primary form of communication. If we're doing anything in an email, it's considered as being very official, and that's just our way of trying to talk to each other. And outside of work, I also get loads of emails from advertisers, spam, and a lot of the time, I don't really need them. It's just extra things trying to grab my attention. So I really enjoy not looking at my emails at all. I will just delete my app, or I won't check my phone at all, and then I can focus on what's in front of me. But I do now really appreciate letters. So if I get a handwritten letter from a friend instead of receiving an email from them, it feels like so precious to me. It's like gold almost. And I really appreciate the extra effort that happens with letters now.
4: 네, 오늘의 핵심 어휘 보겠습니다. 두 개만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로는 주된 또는 주요한이라는 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primary 발음이 두 가지가 되는데요. 오늘 스테파니 씨는 primary 이렇게 발음을 해줬고요. 메가 선생님 발음은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쓴, 네, handwritten. hand하고 write의 과거분사가 함께 붙어서 handwritten 이렇게 되었습니다. 발음 연습해볼까요?
0: Let's practice our pronunciation. Repeat after me, starting with primary. Primary. Primary. Or as Stephanie said, primary. They're both okay. The next and last one is handwritten. Handwritten. Handwritten.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our clip once again, but with English subtitles.
3: So I work in an office, and that means that we use email as our primary form of communication. If we're doing anything in an email, it's considered as being very official, and that's just our way of trying to talk to each other. And outside of work, I also get loads of emails from advertisers, spam, and a lot of the time, I don't really need them. It's just extra things trying to grab my attention. So I really enjoy not looking at my emails at all. I will just delete my app, or I won't check my phone at all, and then I can focus on what's in front of me. But I do now really appreciate letters. So if I get a handwritten letter from a friend instead of receiving an email from them, it feels like so precious to me. It's like gold almost. And I really appreciate the extra effort that happens with letters now.
0: All right. I also really appreciate handwritten letters these days, 네. especially because a lot of people just send text messages.
4: Of course. I mean, text messages are very commonplace these days, mm-hmm. and I know many people appreciate handwritten letters,
0: yeah.
4: but I personally, I enjoy receiving them, uh-huh. but I don't know what to do with them after I read them.
0: You keep them in a shoebox for your precious memories.
4: Forever?
0: Well, as long 네. as you have space.
4: 네, 저도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를 요약해보자면 uh-huh. 편지 받는 거 기분 좋은데 받아서 어떻게 보관해야 될지 uh-huh. 잘 모르겠는 그런 고민도 생기더라고요.
0: In America, we always go for a shoebox. We keep a shoebox full of old letters.
4: 신발 상자 같은 데다가 mm-hmm. 계속 좀 이렇게 보관해 두는 건데요.
0: Don't throw them away.
4: Yeah. So, if you want to write a handwritten letter to Megan 선생님,
0: I'll accept
4: yeah.
0: it.
4: I'll accept it.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 줄 한 줄 공부 시작해 볼까요?
0: Sounds great.
3: So, I work in an office, and that means that we use email as our primary form of communication. If we're doing anything in an email, it's considered as being very official, and that's just our way of trying to talk to each other.
0: So, I work in an office, and that means that we use email as our primary form of communication.
4: 네, 첫 번째로 나오는 핵심 어휘죠. 주된, 주요한.
0: Primary. Primary.
4: 지금 스테파니 씨의 발음은 사실은 이제 보통 영국, 아까 제가 소개할 때는 영국 분들은 primary처럼 발음을 더 많이 하세요.
0: Primary.
4: Primary. Primary. 그런데 미국에서는 primary.
0: Primary.
4: 네, 발음이
0: like
4: 되고.
0: Mary the name. 네. Primary.
4: 그 사람 이름처럼요.
0: yeah.
4: 그런데 스테파니 씨는 그 중간 발음처럼 된 것 같아요.
0: Yeah.
4: 완전 Mary도 아니고 Murray도 아닌.
0: Yeah. Primary.
4: 네.
0: Like that.
4: 네, 여러 가지 발음이 가능합니다.
0: There are many shades of primary, okay?
4: 네, 여러 단계가 있어요. 예문을 하나 보면요, 이런 거 가능합니다.
0: Okay, so for example, you could say, our primary concern is their safety.
4: 우리의 주된 concern, 관심사, 우리가 mm-hmm. 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는 is their safety,
0: safety.
4: 그들의 안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0: Mm-hmm.
4: 이 문장 자체를 다시 보면, so, 여기서 말하는 so는 그래서 그러므로라기보다는
0: nope.
4: 이야기의 시작하는 신호 같은 존재고
0: That's right.
4: I work in an office, 저 회사에서, 즉 여기서는 사무실이라고 했지만
0: mm-hmm.
4: 네, 사무실이라는 공간에서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일하는데 and that means, 그건 뭘 의미하냐면 we use email, 이메일이라는 것 자체를 as our primary form of communication. Form, 형태 of communication.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형태로 또는 수단으로
0: mm-hmm.
4: 이메일을 주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0: Perfect. She says next this. If we're doing anything and an email is considered as being very official.
4: 우리가 anything, 뭐가 됐든지
0: mm-hmm.
4: in an email, 이메일을 통해서 뭐 요청하고 질문하고
0: right.
4: 답변하고 이런 걸 하면 if we do anything 해도 되는데 if we are doing anything 그냥 이거는
0: yeah.
4: 스타일의 문제고요.
0: Mm-hmm.
4: It's considered as being very official.
0: official.
4: 네, 아주 공식적인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 문장도 바꿀 수도 있어요. It's considered to be로.
0: Oh yeah. It's considered to be very official.
4: As be는 없기 때문에 as be는 안 쓰더라고요.
0: Mm-hmm.
4: 그래서 as 어떤 명사 형태 being
0: mm.
4: 아니면 to 다음에 동사
0: be.
4: 원형처럼 써서 그래서
0: mm.
4: As being, 아니면 to be, 둘 중에 하나 고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Mm-hmm.
4: 다음 문장 볼까요?
0: Yeah. She says, and that's just our way of trying to talk to each other.
4: 그리고, and that's just, 그게 뭐냐면, 단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Just our way of trying to talk to each other.
0: Mm-hmm.
4: 뭐, 같은 공간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0: Yeah.
4: 아래층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0: Oh, yeah. Or it could be on the other side of the office.
4: 그렇죠.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0: oh,
4: 곳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0: true.
4: talk to each other. 서로와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0: That's right. And what about outside of work?
3: And outside of work, I also get loads of emails from advertisers, spam, and a lot of the time, I don't really need them. They're just, it's just extra things trying to grab my attention. So I really enjoy not looking at my emails at all.
0: And outside of work, I also get loads of emails from advertisers, spam, and a lot of the time, I don't really need them.
4: 그리고 outside of work, 업무 외에도,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도, I also get loads of, loads of는 a lot of.
0: A lot of,
4: 네.
0: a ton of.
4: 네, a bunch of, 아니면 heaps of.
0: Heaps of.
4: 네. 많은 것을 가리키는
0: like Australians say.
4: 네, 표현들이
0: so.
4: 많이 있어요. 그래서 loads of emails from advertisers, 광고 업체에서 보내는 이메일도 많이 받고,
0: mm-hmm.
4: 그다음에 스팸도 많이 받고,
0: mm-hmm.
4: and a lot of the time, 그리고 그런 경우 중에 상당 부분이
0: mm-hmm.
4: 상당수의 경우가 I don't really need them.
0: Mm-hmm.
4: 필요 없는 것일 때가 많아요.
0: Yeah, that's true.
4: Okay.
0: Next, she says, they're just. It's just extra things trying to grab my attention.
4: 여기서 they are just, they're just 이렇게 발음하고 있는데요. They는 바로 emails.
0: Yeah, the emails.
4: 들어오는,
0: they're just.
4: 네.
0: Mm.
4: 네, they're just 어떤 존재들이냐 하다가 이제 문장을 사실 좀 바꿨어요.
0: Mm-hmm.
4: It's just extra things. 그냥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0: Mm-hmm.
4: Trying to
0: Grab my attention.
4: Grab my attention. 여기서 grab이라는 것은 잡는 거니까 내 관심을 잡는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
0: mm-hmm.
4: 이거 세일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거 뭐 사용해 보세요라고 하는.
0: Visit our store, please.
4: 네, grab my attention 하기 위한 부수적인 것들일 뿐입니다. Extra things니까 not important라는 의미가
0: yeah.
4: 있어요.
0: They're not important things or important messages from friends, right?
4: Yeah.
0: It's mm-hmm. just we're having a sale, like
4: mm-hmm.
0: you said.
4: Mm-hmm.
0: Next, she says, so. I really enjoy not looking at my emails at all.
4: 네, 발음이 이제 마지막에 at all. 미국에서는 그냥 at all.
0: At all. At all. Like you open your mouth. At all.
4: 네, 이렇게 발음하는데 영국에서는 at all.
0: At all.
4: 네,
0: at all. Sounds like you want a tall glass of milk.
4: 아, a tall glass. 그러니까 우유 한 가득 뭐 담은 그 컵을 말하는데 a tall glass of milk라고 말을 할 것처럼 a tall.
0: A tall
4: 이렇게
0: man.
4: 끝나죠. 네. A tall man. 네. 키 큰 남자.
0: Yeah.
4: I really enjoy. 보통 I really enjoy 하면은 이 활동을 즐겨 한다, 재미있어 한다, yeah. 좋아한다라는 말인데
0: yeah.
4: 그 중간에 not이 들어가 있어요.
0: Yeah.
4: Not looking at my emails at all. 이메일을 전혀 안 보는 걸 즐긴대요. 안 보는 걸 좋아한대요. 뭐 주말 같은 경우에
0: right?
4: 다시는 확인 안 하는
0: 거죠. She doesn't 네. want to do it. Right. Great. Let's look at the next part.
3: I will just delete my app or I won't check my phone at all and then I can focus on what's in front of me. But I do now really appreciate letters.
0: I will just delete my app or I won't check my phone at all and then I can focus on what's in front of me.
4: For example, like making this video.
0: Making this video great. 네. I'm 그래서, glad they 네. didn't distract you.
4: 이메일을 안 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I will just delete my app. Mm-hmm. 여기서는 문맥이 있으니까 이 app이라는 게 아무 app을 가리키는 것이 no. 아니고 이메일 yeah. 앱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0: Email checking app.
4: 네, 지우거나 삭제하거나, or I won't check my phone at all.
0: At all.
4: 휴대전화에 그런 알림을 전혀 확인을 안 해요. And then 그렇게 하면 I can focus on. 뒤에 나오는 내용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에 집중하냐면 What's in front of me? 내 눈앞에 있는 일, 제 앞에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이 표현 있잖아요. I can focus on what's in front of me. 이 표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I can focus on 그 뒤에 my task도 가능하고 my work,
0: homework
4: 다양하게 가능한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좀 두루뭉실하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0: Yeah.
4: 이런 형태가 많아요.
0: Yeah.
4: I can focus on what I am doing now.
0: Yeah.
4: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한다. I can focus on
0: the task at hand.
4: The task at hand. 네, 지금 하고 있는 일 아니면 uh-huh. what's important.
0: Yeah, what's important.
4: 중요한 right. 일에. 그러니까 an important task. 명사 형태로 가는 것도 mm-hmm. 하고 이렇게 what로 이용해서.
0: What's in front of me?
4: What's in front of me? What's important? What needs to be
0: what
4: done
0: needs
4: now?
0: What needs to be done? What I need to focus on.
4: Yeah. I can focus on what I need to focus on. 집중해야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0: That's right.
4: 다양한 거 만들어 보시고요. 다음 문장 볼까요?
0: She says next. But I do now really appreciate letters.
4: 그런데 I do now really appreciate letters. 저는 이제 편지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여기서 now라는 것은 물론 문장에서 여기서는 제 생각에는 이제의 의미로 쓰인 것 같은데 like compared to before.
0: Oh yeah, it could be compared to before or it could just be a comparison.
4: 맞아요.
0: It's like I don't like emails but I like these now.
4: 네.
0: Like, 그래서 for example.
4: 그렇죠. 반대되는 의미로 쓸 yeah.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정확하게 어떤 걸 의도하셨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0: right.
4: 두 가지 뜻을 다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I do now really appreciate now that I'm an adult, now that I have to deal with so many emails. 이메일
0: right.
4: 정말 많이 받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편지를 소중하게 생각한다가 될 수도 있고
0: of course.
4: 한편으로라는 의미만 살리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0: For sure. But that basically means the same thing. She likes letters.
4: Yeah, compared to emails.
0: Yeah,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3: So if I get a handwritten letter from a friend instead of receiving an email from them, it feels like so precious to me. It's like gold almost. And I really appreciate the extra effort that happens with letters now.
0: So if I get a handwritten letter from a friend instead of receiving an email from them, it feels like so precious to me.
4: 네, 손으로 쓴 거.
0: Handwritten이고요.
4: Mm-hmm. 그래서 편지를 친구에게서 손으로 쓴 편지를 받으면 무엇 대신에 instead of an email 아니면 instead of receiving an email
0: yes.
4: 이메일을 받는 대신에 이렇게 받으면 it feels 잘 들어보시면 it feels like so precious to me라고 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게 말을 했지만 여기에 나오는 like는 뜻이 있는 like가 아니에요.
0: No, it's not. So
4: 네.
0: it feels so precious to me.
4: 그렇죠.
0: It's what she wanted to say.
4: 원래는 빠져야 되는 like인데
0: yes.
4: 그냥 필러로 그냥 yeah. 공간을 채우는 단어로 it yeah. feels like
0: so precious.
4: 거.
0: Sometimes 네. when you're thinking too, 네. you use that. It feels like so good.
4: 왜 이게 지금 저희가 일부러 콤마를 앞 뒤로 찍어서 이게 필요 없다는 걸 표시해 드렸냐면 원래는 feels like precious라고 하지 않거든요.
0: Oh, no, you
4: 그냥
0: can't say that.
4: feels precious.
0: Yeah. Feels 네. precious. You wouldn't say like.
4: 네, feel 다음에 형용사를 바로 써요. Mm-hmm. It feels good. It feels bad. It feels fantastic.
0: Feels 하지. terrible. 네,
4: 하지. It feels like good. Feels like 이렇게는 안 하고 no. 뒤에 명사가 올 때 있잖아요. Mm-hmm. 뭐뭐인 것처럼 feels like a good idea. Feels oh, yeah. like 뭐 그렇게 명사가 올 때는 쓸 수가 있습니다.
0: Yes.
4: 다음 줄 볼까요?
0: Yeah. How precious is it? She says. It's like gold almost.
4: 네, 거의 금과 같다고 한 거를 이제 황금 같은 선물이라고 한번 번역을 해봤고요. 다음 문장이 마지막 문장이죠.
0: Yes. So lastly, she says, and I really appreciate the extra effort that happens with letters now.
4: 네, 재미있는 조합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effort하고 happen이 그렇게 자주 함께 쓰이는 단어들은 아니지만
0: No, it's not,
4: 네,
0: actually.
4: 네, 보통 이제 들어간다, go in이라든지
0: Yeah, the effort that you put in.
4: Or put
0: effort
4: in.
0: Effort that goes in.
4: Or make.

0: Oh yeah, the effort you make.
1: 네, happen도 이렇게 말이 됩니다. 그래서 yeah. I really appreciate 어떤 걸 소중하게 느끼냐면 감사하게 생각하냐면 the extra effort 추가로 노력을 들여야 하잖아요. Mm-hmm. 편지 쓰려면 정말로 종이도

0: it feels like so precious to me. It's like gold almost. And I really appreciate the extra effort that happens with letters now.
1: 네, 이번에는 오늘의 알쏭달쏭 영어 표현 한마디 소개하겠습니다.
2: Alright.
1: 편지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편지 안 써본 지 꽤 오래됐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2: That is, I haven't written a letter in ages.
1: 네, 이제 오랫동안이라고 할 때 in ages 정말 많이 씁니다. In a long time 해도 돼요.
2: Yeah, but in ages, you know, it's a stronger expression.
1: 네, 강조를 해주는 표현이 됩니다. Uh-huh. 그래서 편지를 오랫동안 안 썼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뭐뭐 안 한 지 오래됐다라는 말을 그냥 이런 형태로 오랫동안 안 했다라고 많이 합니다. I haven't seen him in ages.
2: I was going to say
1: 그 사람 못 본 지 오래됐다 이런 말이죠. 좀 뒤집어서 그래서 I haven't written a letter in ages.
2: I haven't written a letter in ages. Let's move on to In the Social World.

0: 네, 오늘은 이메일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내용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I wish it was acceptable to clobber people who insist on using reply all when it's completely unnecessary. I get too many emails each day. I complain that I get too many emails, then realize it's because I always put my email in when I see get 20% off first order on every website I come across.
0: 네, 둘 다 재밌네요. 첫 번째로 크리스 씨가 어떻게 말했냐면 I wish it was acceptable. 그게 용인되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아니에요.
1: It's not.
0: 용인되는 일이 아닙니다. To clobber people. 누군가를 두들겨 패는 거를 클라버라고 해요. Uh-huh. 많이 보게 되는 단어는 아니지만 yeah. 이렇게 또 재밌게 쓰였네요. Uh-huh. 어떤 사람을 패도 괜찮다고 생각, 괜찮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냐면 who insist on using reply all 이메일에서 전체 답장 기능 있잖아요.
1: Yes.
0: 이거를 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uh-huh. when it's completely unnecessary uh-huh. 전혀 필요 없을 때도 전체 답장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도 괜찮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I get too many emails each day라고 불평을 약간 하셨네요. 이메일을 매일 너무 많이 받는다.
1: The next one is from D.
0: I complain that I get too many emails. 이메일 너무 많이 받는다고 나는 불평하지만 then 그렇게 불평하면서도 그 후에 깨닫는데요. 왜인지 It's because I always put my email in, 아니면 uh-huh. put in my email, 다 괜찮습니다. Uh-huh. 이메일을 입력하기 때문이에요.
1: Yes.
0: When I see get 20% off first order, 첫 주문 20% 할인이라고 yeah. 하는 그런 광고 문구가 있으면 uh-huh. on every website I come across,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보게 되는 모든 웹사이트에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이메일 입력하니까, 그러니까 가입하니까
1: yeah.
0: 받는
1: Since
0: 거다.
1: Sign up, that would be the reason why, D.
0: It's her own fault.
1: It is. All right. Perfect. Well, those we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we had. Unfortunately, it'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it's just for today,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시제 공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굉장히 쉬워 보이는 단순 과거 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맞아요, 쉽습니다. 부담 없지만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 줘야 되는 거 분명히 있거든요. 무엇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까? 그 힌트 다음 문장 속에 숨겨 놓았으니, 자, 이 문장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Amanda used to read the newspaper every morning. 자, 해석이 되시나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콕 집어서 주의 깊게 살펴봐 주셔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used to read. 이것도 사실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 시제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냥 과거 시제 내가 알고 있던 거랑 조금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좋아요. 저와 함께 이번 시간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단순 과거 관련해서 뭐 어떻게 생겼는지 특징은 무엇인지 간단히만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먼저 생김새는 동사 뒤에 일반적으로 ED를 붙여주면 그게 이제 과거형이 돼서 그것을 우리가 문장에 써주면 아, 요게 옛날 이야기하는 거구나, 과거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파악을 해줄 수가 있죠. 이렇게만 간단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 안타까운 소식은 동사마다 이제 불규칙한 과거 형태를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불규칙 동사라고 부르게 되고,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 이 불규칙 동사 우리가 굉장히 많이 외우게 되는데, 참고로 이거 되게 귀찮습니다. 아우, 얘네들은 그냥 다 ED로 통일하면 되지 왜 이렇게 불규칙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따로 공부해야 돼? 라는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시간을 살짝 투자해서 이 불규칙 동사들의 의미를 쫙 한번 살펴보면요, 모두 다 아, 우리가 평소에 되게 많이 쓸만한 동사들이 요 불규칙인 경우가 많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불규칙 동사들이 아, 그냥 우리를 귀찮게 만들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많이 쓰니까, 자주 쓰이니까 어떻게 말하자면 조금 특별 대우를 받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 불규칙 동사를 외우는 귀찮음이 조금은 덜어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 과거, 단순 과거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단순 과거 시제, 그래요. 과거의 상태나 동작을 표현하는 건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쉬운데 앞에서부터 제가 강조드렸어요. 조금 우리가 신경 써줘야 되는 친구들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요 used와 would입니다. used와 would라는 이 친구가 과거의 이야기를 할 때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자, 요 두 친구 모두 다요. 과거에 어떤 그 일어났던 규칙적인 동작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물론 똑같은 과거의 규칙적인 동작이라고 하더라도 뭐 used to와 would 뭐 각각의 그 쓰임이 또 달라요라고 아주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 차이를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거기까지 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used to와 would가 과거의 규칙적인 동작을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되 한 가지 중요한 건요. used to의 경우에는 현재와 반대되는 과거의 상태를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 요게 상당히 재밌는 점이니까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추가 예문들 살펴보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요, used와 would 중에 used 콕 집어서 어떻게 이 친구가 과거에 일어났던 규칙적인 동작을 설명하고 또 현재와 반대되는 그런 뉘앙스

전달하는지 예문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그냥 동사의 과거형 called 한번 골라놨습니다. 이 친구로 시작을 해볼게요. 해석을 해보자면 이제 과거형이니까 전화했다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거 생각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엔 used to를 한번 써보도록 할 텐데 참고로 used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used to call 이라고 제가 적어놓은 거 보실 수가 있고요. 해석을 해보자면 그 과거에 이 일이 규칙적으로 일어났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 전화하곤 했다 정도라고 우리나라 말로 해석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개 비교를 위해서 문장에다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이렇게 만들어볼 수가 있죠. James called me when he needed a ride 적혀 있습니다. 제임스가 전화했다 나에게 라는 거죠. 언제 전화했다는 거예요? When he needed a ride. A ride는 누군가를 이렇게 태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군가가 나를 태워주는 게 필요로 했을 때, 그러니까 차를 좀 빌려 타야 했을 때 그가 나에게 전화를 했어 라는 거고, 자, 그냥 이렇게 과거 시제로 무언가를 적으면요, 과거에 그 일이 한번 일어났다 정도의 맥락으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 동작 그냥 한번 일어나고 끝난 거란 말이죠. 근데 자, 여기다가 used to를 한번 싹 넣어볼게요. 그런 맥락이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자, used to 넣으면 문장이 이렇게 바뀌는 거 볼 수가 있어요. James used to call me. 그리고 이 부분도 바뀌었죠. Whenever he needed a ride. 뜻이 어떻게 바뀝니까? 제임스가 나에게 전화하곤 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한번 한 게 아니라 자주 했다, 규칙적으로 했다 라는 뉘앙스가 딱 묻어나는 거죠. Whenever 같은 경우에도 뭐뭐 할 때마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제임스가 말이지 차 빌려 타야 했을 때마다 나한테 전화하곤 했어. 걔 맨날 나한테 전화했었어. 라는 뉘앙스가 이제 이 문장에서 묻어나는 거예요. 덧붙여서 이렇게 used to를 쓰면 옛날엔 그랬었다? 근데 요즘은 보통 또 안 그러더라고 정도의 뉘앙스까지도 포함된다는 걸 생각해봐 주시면 아, used to를 쓰면 그냥 과거형 쓴 것과는 확실히 다른 맥락을, 추가적인 맥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구나라는 차이가 이제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럼 영장 연습 해보도록 할게요. 샤론은 몸이 좋지 않아서 조퇴했어요 라는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옛날 얘기니까 그냥 간단하게 과거 시제 써보면 되겠죠? 자, 근데 표현이 재밌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보세요. 샤론은 몸이 좋지 않았다.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영어로 이런 식으로 말해주시면 됩니다. Sharon, 먼저 그 주어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felt ill. ill 하면은 아픈 정도의 뜻을 가진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아픈 그런 기분을 샤론이 느꼈다. Sharon felt ill. 이렇게 이제 말을 해주시면 몸이 좋지 않았다 정도의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조퇴했다는 것도 조퇴하다는 또 뭐라고 말하지?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so 그래서 she left. 그녀가 떠난 거예요. 뭘 떠난 거예요? work. 일을 떠난 거죠. 어떻게 떠난 거예요? early. 일찍 떠났다. 그러니까 일찍 퇴근했다. 조퇴했다. 이렇게 의미가 완성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굉장히 간단했죠. 그냥 과거 시제 갖다가 툭툭툭툭 표현만 생각해서 문장 만들어주면 됐어요. 재밌는 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자, 존은요, 그가 예전에는 잘생겼었다고 항상 말해요. 존이 그러는 거죠. 내가 왕년에 진짜 잘생겼었어. 요 문장을 어떻게 만들면 될까 고민 한번 해보셨나요? 시작해볼게요. John, 자, John이 항상 말하는 거죠. Always says. 이건 항상 말하는 거니까 그냥 현재 시제 써주시면 됩니다. 존이 항상 말해요. 근데 뭘 말하냐면요. He used to be. He used to be. 그가 예전에는 그랬었다고. 자, 여기서는 과거의 규칙적인 동작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동사 자체는 동작을 말하는 동사가 아니니까. 그 대신에 현재와는 다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떤 상태였다는 겁니까? Handsome. 잘생긴 상태였다. 그러니까 그가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내가 예전에는 잘생겼었다? 괄호치고 그래서 무슨 뜻이 여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라는 약간 그 슬픈 맥락에 숨겨져 있는 문장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John always says he used to be handsome. 자, 흘리는 눈물 좀 닦아주고 존을 위한 눈물이죠? 닦아주고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Amanda used to read the newspaper every morning. used to read라는 거 과거에 규칙적으로 읽곤 했다라는 거예요. 신문을 이제 아침마다 읽곤 했다는 거죠. 포인트는 근데 뭡니까? 아, 이제 요즘은 사실 그렇게까지 신문을 매일 아침 읽지는 않아요 라는 의미가 이 used to 안에 또 들어가 있다는 거니까 이 점까지 참

참고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단순 과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단순 과거 플러스 used to와 would, 그 중에서도 used to의 쓰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봤어요. 열심히 복습해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Okay, those were some seated leg lifts, but with your dog or anything else you have. Good job. 네, 우리 오늘 강아지와 함께하는 다리 근육 운동 조금 해봤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영어 표현은 우리 antsy 그리고 on edge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antsy, on edge 똑같은 의미예요. anxious만 쓰지 말고 조금 더 확장해서 더 많은 표현을 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안절부절, 긴장하다 뭐 이런 뜻이었죠. 잘 써주시고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Bye.

0: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Google Listen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 진행자가 산을 오를 때 무엇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는지 이야기 역시 끝까지 잘 들어봐 주세요. Take a listen.
1: Getting to this point, I get curious about something, so I ask.
2: Yeah.
1: Steps going down the mountain are light. Steps going up are heavy. This is the mountain Huayna Potosí. Of all, it's really hard to adapt to the high altitude.
0: 네, 여러분 잘 보시고 잘 들어보셨죠? 바로 높은 고도에 적응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이었고 그런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캐치하셨겠죠?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get curious about something. 궁금한 것이 생기다. 두 번째 listening point. Of all. 자, 무엇보다 이런 의미예요. 간단합니다.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이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Listen very carefully.
3: Today's listening point. 1. Getting to this point, I get curious about something, so I ask. Getting to this point, I get curious about something, so I ask. 2. Of all, it's really hard to adapt to the high altitude. Of all, it's really hard to adapt to the high altitude.
0: 네, 여러분 잘 들리셨나요?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뜻 알아보죠.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Getting to this point, I get curious about something, so I ask. 이 지점에 이르자 나는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물어요. 이런 의미죠.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주세요. Of all, it's really hard to adapt to the high altitude. 무엇보다 높은 고도에 적응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러운 거죠.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이번에 한 번 더 들어보실 텐데 이번에 자막 보면서 여러분이 잘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들, 잘 안 들렸던 부분들 눈으로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Getting to this point, I get curious about something, so I ask.
2: Yeah.
1: Steps going down the mountain are light. Steps going up are heavy. This is the mountain Huayna Potosí. Of all, it's really hard to adapt to the high altitude.
0: Al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get curious about something. 자, 여기서는 어려운 단어는 하나 없는데요. 이어져서 나는 소리에 조금 민감해지셔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Get curious 라고 끝나고 about 나오죠. 이때 어가 강세 그 자체에 없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단어 curious의 s와 연결되어져서 열음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는 get curious about, curious about something. thing 하실 때 그냥 something 아니고 something 긁어주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고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1. Get curious about something.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2. Get curious about something. Okay. Google listening 3. Get curious about something. Good job.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Getting to this point, I get curious about something, so I ask. 한 번 더. Getting to this point, I get curious about something, so I ask. Excellent. 자, 이번엔 두 번째 listening point, which is, 오, 짧습니다. Of의 V, 철자는 F지만 이게 소리가 V, 소리가 나거든요. 즉, 자음이죠. 그리고 all, all 같은 경우에도 우리말처럼 all 이러지 마시고 all 이렇게 거꾸로 발음하시면서 혀끝이 윗니 뒤로 붙으셔야 돼요. 그래서 of all, of all, of all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Google listening 1. Of all. 입 모양 중요하고요. Google listening 2. Of all. Okay. Google listening 3. Of all. 하지 마세요. Of all. 이렇게 들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발음하시면 이 소리가 안 들릴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Of all, it's really hard to adapt to the high altitude. 한 번 더. Of all, it's really hard to adapt to the high altitude. Excellent. 자, 과연 영국식 발음은 북미권 발음과 어떻게 다를지 역시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3: Go, go, listening. 1. Getting to this point, I get curious about something, so I ask. Getting to this point, I get curious about something, so I ask. 2. Of all, it's really hard to adapt to the high altitude. Of all, it's really hard to adapt to the high altitude.
0: 네, 영국식 발음과 비교하면서 잘 들어보셨겠죠? Okay. All right,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Here we go. 첫 번째 문장 빈칸으로 시작됐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네, getting to this point. Getting 소리 자체가 T 사운드 강모음, 양모음 사이에 껴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릴 때는 getting 들리지 않고 getting. Getting to this point. 이 지점에 이르자 I get curious about something, so I ask. 저는 궁금해졌어요. 어떤 것에 관하여. 그래서 묻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 이 화면상의 내용이 이렇게 좀 단축이 되어져서 외국인과 대화 내용이 조금 잘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과 세 번째 들어갈 말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빈칸에는 각각 steps라고 이어지는데 발걸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려가는, 즉 산에서 내려가는 발걸음은 가벼워요. steps going up, 산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은 무겁다는 거죠. 아까 이렇게 교체하면서 외국인은 내려가고 지금 진행자와 함께 가는 파트너들은 올라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엇갈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내려가는 길은 쉽겠죠. 산악을 끝내고 내려가는 길이니까 올라가는 길은 더 힘들겠죠. 그래서 heavy, 발걸음이 무겁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This is the mountain Huayna Potosi. 이것은 네, Huayna Potosi 산입니다. Of all, 무엇보다도 it's really hard, 정말 어려워요. 뭐가요? To adapt to the high altitude. 높은 고도에 적응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Adapt는 적응하다. Adapt는 입양하다, 채택하다. 다르다는 거. 철자 하나인데 잘못 보시면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정리하는 마음으로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Let's listen to

0: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1: Getting to this point, I get curious about something, so I ask.
2: Yeah.
1: Steps going down the mountain are light. Steps going up are heavy. This is the mountain Huayna Potosí. Of all, it's really hard to adapt to the high altitude.
0: 듣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토네이션도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무 곳에서나 이렇게 억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용어에 강세를 주고 기능어는 낮게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높낮이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듣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later. By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Big versus large. Big versus large.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big 그리고 large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들 보면서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차이점들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일단 big부터 정리해드릴게요. 이거는 크기가 큰입니다. 네, 힌트예요. 네, big 발음해볼게요. 이거는 에 발음, 에.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우 어려워하는 아이 발음입니다. 이거는 연습을 많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 소리가 아니고 에, 에. Big, big, big. Okay, very good. Okay. 자, 뉘앙스 차이 알려드릴게요. Big 같은 경우는 large보다 격식이 없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살짝. 그리고 중요한 거는 big는 크기가 큰 가진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느낌보다는 좀 크기가 큰 것에 big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뭐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개념적인 것들에도 big를 많이 사용합니다. large는 안 쓰고 big는 좀 개념에 대한 것을 좀 많이 사용해요. 일단 문장들 통해서 한번 볼게요. That's a really big building. This is my big sister. He made a big decision. 네, 좋아요. 크기가 큰. Big. Big. Oka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오, 저것은 정말 큰 건물이네. 여기서는 big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That's a really big building. 그래서 뭔가 넓은 빌딩보다는 키가 큰 빌딩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Wow, that's a really big building. Okay, good.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친누나, 친언니야. 여기는 이 사람은 친누나 혹은 친언니야. This is my big sister. 근데 여기서는 누나가 나보다 진짜 클 수는 있고 내 언니가 나보다 더 클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진짜 그 자체가 큰 것보다는 그 개념이 더 큰 거잖아요. 나보다 더 나이가 많고 나보다 더 현명하고 그렇죠? This is my big sister. 그래서 여기서는 large라고 쓸 수는 없어요. This is my big sister.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 네, he made a big decision. 그래서 여기서는 크기보다 어떤 개념적으로 되게 뭔가 무게감이 있거나 중요하거나

그럴 때 big도 사용합니다. He made a big decision.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볼게요. He made a big decision. He made a big decision. 네, 그 다음에 저희가 large로 넘어갈게요. 네, large, 부피, 넓이가 큰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발음해볼게요. 네, 우리나라 말로 외래어로 large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영어가 아닙니다. 제대로 영어로 발음하실 거면 large 이름절로 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거는 많은 연습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케이, large 아니고요. large. large. 그리고 마지막으로 J 발음으로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모음 소리 없이 large.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좀 볼게요. 네, 일단은 large는 주로 big보다 격식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는 살짝 차이이고요. 그리고 large라는 거는 big과 달리 공간이 넓고 부피가 크거나 양이 많을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big는 물론 이런 물리적인 거가 클 때도 써도 되지만 좀 개념에 대해서도 쓸 수 있잖아요. 하지만 large는 아닙니다. 공간이 넓고 부피가 크고 아니면 양이 많을 때 사용합니다. 자, 문장들 통해서 한번 볼게요. It was a large amount of money. It was a large building. The rooms were large. 네, 부피, 넓이가 큰, large, larg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그것은 많은 돈이었어. It was a large amount of money. 그래서 여기서는 big라고 사용하는 것보다 large가 더 적합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양이 많은 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it was a large amount of money.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요. 그것은 큰 건물이었어. It was a large building. 저희가 저번에는 it was a big building 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차이점은 이게 뭐가 크기가 큼보다는 이거는 좀 넓은 느낌입니다. It was a large building. It was a large building.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방들은 넓었어. The rooms were big 보다는 large. The rooms were large. 그래서 뭔가 넓이가 큰 거예요. The rooms were large. 이 마지막 문장은 큰 목소리로 저와 함께 해볼게요. The rooms were large. The rooms were large. 네, 오늘 배운 거 정리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big. 이거는 크기가 클 때 그리고 뭔가 물리적으로 큰 것뿐만 아니고 뭔가 개념에 대해서도 big라는 단어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large, large 같은 경우는 살짝 big보다 조금 더 격식 있는 느낌이 있고요. 거기다가 부피, 넓이가 클 때 사용합니다.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보세요. That's a really big building. That's a really big building. That's a really big building. It was a large amount of money. It was a large amount of money. It was a large amount of money. 그레이트 워크 에브리원. 네, 오늘은 big 그리고 large 확실하게 배웠죠? Okay,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Have yourselves a fantastic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상당히 좀 여러분이 유용하게 느끼시길 바란데요. 어디 가서 내가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할수 있겠죠?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지금 영어 공부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는 것 자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시간대별로 내가 몇 시에 아침에 점심때 저녁때 이런 식으로 시간대별 학습 루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왔다면 자, 이렇게 좀 나눠볼게요. 읽고 듣는 학습에 대한 루틴, 그 다음에 말하고 쓰는 학습에 대한 루틴. 뭐 살짝씩은 좀 다르겠죠? 이건 이제 다 인풋이죠. 읽고 듣고 들어오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말하고 쓰는 거는 아웃풋이죠. 인풋과 아웃풋으로 나눠서 루틴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단어들을 쓰면 좋을까요? 첫째, 읽을 때 눈으로 그냥 읽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좀 낭독 같은 걸또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냥 내가 소리내서 읽어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냥 뭐 읽는 건 쉽잖아요. read. 끝이잖아요. read 말고 없잖아요. read newspapers. 그 표현을 여러분 모르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소리내서 읽는 건 뭐라고 하는지. 뭐 이야기책을 읽으시는 분도 있고, 엄마 표 영어 하시는 분들, 아이들한테 책 많이 읽어주시죠. 그죠? 그 다음에 뉴스 기사 같은 걸 읽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자, 첫 번째, 소리내어 읽다는 read는 좋은데, 뒤에 붙는 친구들 잘 보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주로 요걸 씁니다. read aloud. read aloud. 뭐야? 크게 읽는 거예요. read aloud.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요를 out을 넣어가지고 read out loud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때는 loud예요. 요째는 aloud 어가 들어가야 되고 약간 차이 나죠? 선생님 헷갈려요.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선생님 저둘다 못하겠어요. 하나만 하세요. 오케이? 네. 어쨌든 두 가지 다 드립니다. read out loud 1번, read aloud 2번. 오케이? 자, 들어볼게요.
1: read out loud read aloud read out loud read aloud.
0: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야기책은 뭐라고 그래요? 스토리북이라고 하네요. read storybooks. read storybooks. 만약에 여러분 엄마표 영어, 뭐 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난 우리 아이한테 매일 그림책을 읽어줘요. I read storybooks to my son, to my daughter every day. read storybooks. 이게 읽는 것 쪽의 얘기잖아요. 이런 루틴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볼게요.
1: read storybooks. read storybooks.
0: Right. 뉴스 기사는 뭐예요? 그냥 read news articles. news articles. read news articles. 영어로 된 기사를 읽을 수도 있는 거죠. 본인의 관심사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주식 투자를 해요. 내가 뭐 가상화폐 투자를 해요. 내가 뭐 관심이 뭐에 어떤 특정 분야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쪽 영어 기사를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read news articles. 들어볼게요.
1: read news articles. read news articles.
0: 자, 문장이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나는 영어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본다. 이게 하나의 루틴이에요. 나는 읽는 거할때 그냥 눈으로만 읽지 않고 소리내서 내가 읽어봐. 하나의 루틴이죠. 학습 루틴. I try to read aloud. 끊지 말고 거기다가 English sentences. 자, 책이나 뭐 신문기사나 어떤 텍스트를 보고 그 영어 문장들을 나는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I try to read aloud. I try to read aloud. Read aloud. English sentences. Sentences. 자, 들어볼게요.
1: I try to read aloud English sentences. I try to read aloud English sentences.
0: Read aloud. Read aloud.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소리내서 읽는다. 표현 하나 잡혔습니다. 그렇죠? 넘어갑니다. 자, 이번엔 듣기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영상 컨텐츠 같은 것을 시청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듣는 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OTT 기반의 어떤 플랫폼에서 여러분이 회원제에 가입을 하고 영화를 본다든가 미드를 본다든가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에요. 뉴스 보도 내용 같은 걸 틀어본다든가 매일 빠짐없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뭐예요? 루틴이 되는 거죠. 매일 하니까. 매일. 첫 번째, watch video clips 하셔도 되죠. video clips 자체가 영상물이라는 얘기니까. 자, 근데 여기다 visual content란 말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영상 컨텐츠 느낌입니다. watch가 나오면 눈으로 볼 수 있는 컨텐츠를 다 뭐라고 그래요? visual content라고 하는데 watch라고 하면 영상 느낌이 나버리죠. 왜냐하면 보다의 느낌인데 이거는 시청하다의 느낌이 나버리기 때문에 watch visual content, watch visual content, or watch video clips. 그냥 일반적인 동영상 같은 거 이렇게 부르는데 컨텐츠, 영상 컨텐츠 들어볼게요.
1: Watch visual content, watch visual content.
0: 뉴스 보도를 여러분이 보고 계시거나 들을 때는 listen to news reports. 뭐 watch 하면 그것도 보는 거죠. Watch news reports 하면 예를 들어 이제 외국 유력 매체 뭐 CNN이나 BBC 같은 걸 내가 맨날 봐. 그 보면서도 들어야 되니까 청취가 되겠죠. 듣는 게 되지만 listen to news reports. 요즘에 팟캐스트도 있고요. 외국 라디오도 있고 외국 라디오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채널들도 굉장히 앱으로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왔다 갔다

0: 왔다면서 listen to news reports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들어볼게요.
1: Listen to news reports. Listen to news reports.
0: 오늘은 읽고 듣는 학습 루틴 얘기하는 거니까 자, 매일 빠짐없이는 이런 표현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냥 everyday 하면 매일인데 이런 느낌 주면 확실하게 좀 강화됩니다. On a daily basis. 이러면 이 basis가 뭐예요? 루틴이에요. 반복되는 거예요. 매일을 단위로 이런 얘기인데 그냥 everyday 하면 매일. On a daily basis. 매일매일 빠짐없이. 약간 이런 루틴 반복성 느낌이 강해지는 포멀한 표현이 됩니다. 요거는 강추입니다. 루틴 할 때 이거 참 많이 쓰기가 유용해요. On a daily basis. 들어볼게요.
1: On a daily basis. On a daily basis.
0: 주간 단위면 on a weekly basis. 자, 나는 매일 빠짐없이 나왔죠? 영상 콘텐츠를 시청해. 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CNN 틀어. 그거 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I watch visual content on a daily basis. 아니, 난 매일 미드 봐. 어? 내가 좋아하는 미드 매일 한 편씩 봐. I watch visual content on a daily basis.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영상을 보고 계시든 간에 청취도 하는 거잖아요. 들으면서 이건 보는 거, 무음 영상 보는 게 아니잖아요. 듣는 거니까 듣는 거 얘기하면서 아 나는 말이야 매일 내가 영상 콘텐츠 시청하면서 요 듣기 연습을 해. 그 루틴을 설명하는 거예요. I watch visual content on a daily basis. 들어볼게요.
1: I watch visual content on a daily basis. I watch visual content on a daily basis.
0: 오케이. 그다음 자 혼자 공부하다 반복해서 계속 연습하다 매일 조금씩 좋아지다. 자 요거는 특히 이제 읽고 듣는 이쪽은 뭐 남이랑 하기도 그냥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물론 같이 읽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혼자 공부하다 study on my own 말하고 쓰고 이런 거면 좀 스터디 많이 하시는데 아니 읽어보고 듣는 건 내가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You have to study on your own, right? 혼자 공부하게 되는 시간이 많아요. 듣고 이해하고 읽고 이해하는 거니까 들어볼게요.
1: Study on my own. Study on my own.
0: 자, 그래서 약간 공부 스타일이 약간 독학 혼자 공부하는 느낌. 자, 그다음에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듣는 것도 한번 들리면 안 들린단 말이에요. 계속 들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practice repeatedly. Practice repeatedly.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되죠. 연습을 반복해서 하다. Repeatedly. Practice repeatedly. 들어볼게요.
1: Practice repeatedly. Practice repeatedly.
0: 이게 부사예요. Repeatedly. 오케이? 자, 마지막. 매일 조금씩 좋아지다. 실력이 한 번에 팍 늘진 않아요. 그죠? 어학도 조금씩 늡니다. Get better. 실력 좋아지다. Day by day. 아이고, 표현 좋네요. Day by day. 무슨 말? 하루하루 실력이 좋아지다. Get better day by day. 들어볼게요.
1: Get better day by day. Get better day by day.
0: 문장이나 봅니다. 난 혼자 공부를 하고 반복해서 연습을 한다. 혼자 그냥 공부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내가 연습하고 들어봐. 청취 쪽이라면. I study on my own and practice repeatedly. I study on my own. 나 혼자 공부하는데 반복해서 연습해. I를 또 넣을 필요는 없겠죠? I가 있었으니까. I study on my own and practice repeatedly. Practice repeatedly. Okay? Repeatedly. 강세 잘 보세요. 들어볼게요.
1: I study on my own and practice repeatedly. I study on my own and practice repeatedly.
0: 네, 정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읽고 듣는 학습 루틴에 대해서 쓸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걸 설명할 때 소리내어 읽다. 두 가지 있었죠? 하나만 할게요. Read aloud. Read aloud. 이걸로 하실 분들 하세요. 들어볼게요.
1: Read aloud. Read aloud.
0: 자, 그냥 everyday 하면 매일인데 약간 강조하고 뭔가 좀 포멀한 느낌을 더 주려면 on a daily basis. 매일매일 빠짐없이 이거예요. 들어볼게요.
1: On a daily basis. On a daily basis.
0: 반복해서 연습하다. Practice repeatedly. 아,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확실하게 외웁니다. Repeatedly. 들어볼게요.
1: Practice repeatedly. Practice repeatedly.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매일 10분 영어에서는 읽고 듣는 영어 학습 루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단어나 이런 표현들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자,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면요.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EBS 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영어 이외에 중국어라든지 혹은 일본어라든지 혹은 다른 언어들을 배우다 보면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지? 이걸 중국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지? 이걸 한국어로는 어떻게 얘기를 하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 기준으로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한국어로 이 표현을 어떻게 얘기를 해요? 라는 질문을 받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언어로는 이 표현을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라는 질문,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학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한국어로 그 표현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라고 질문할 때는요. How do you say 표현 in Korean?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한국어로 하이를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질문을 받거나 혹은 여러분이 질문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럴 때 How do you say 표현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in Korean, 한국어로 라는 질문으로 오늘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핵심 패턴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질문을 할 때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do you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do you say 무엇? 이라고 물어보면 그 어떠한 단어, 어떠한 표현을 말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요, 그 표현, 그 무엇을 어떻게 얘기를 해요? 라고 그 방법을 물어볼 때는요, 앞에 how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how do you say 무엇? 그럼 그 무엇을 어떻게 말하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러면 그 표현을 어떻게 얘기를 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how do you say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그 표현을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뒤에 in Korean 해서 여러분이 그때 뒤에 언어를 붙여주시면은 그 나라 언어로 그 표현을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오늘은 한국어로 한정해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한국어로 얘기를 해요? 라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양한 질문들을 여러분이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어로 하이를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라고 상대방이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물어볼까요? 그렇죠. How do you say 표현 in Korean인데 표현을 하이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How do you say hi in Korean?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될 겁니다. 한국어로 하이를 뭐라고 불러요? How do you say hi in Korean?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How do you say hi in Korean? 이렇게 얘기를 해서 hi라고 어떻게, hi는 이제 어떻게 한국어로 물어볼 수 있나요? 라는 질문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은요. 한국어로 yes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응이라는 거 어떻게 얘기를 해요? 라는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yes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How do you say yes in Korean?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영어로 한국어로 yes를 뭐라고 부르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How do you say yes in Korean? 해서 이번에는 한국어로 yes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라는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살짝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답변을 하고 싶어지죠? 그 답변은 조금만 더 있다가 다시 한번 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한국어로 땡큐를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라고도 연습

0: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How do you say thank you in Korean?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죠. 오늘 배우는 문장은요, 사실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좀 익숙해지라고 제가 여러분께 좀 학습을 좀 여러분께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How do you say thank you in Korean? 한 번만 더. 시작. How do you say thank you in Korean? 해보세요. 이번엔 한국어로 thank you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라는 질문도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한국어로 bye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쵸? How do you say bye in Korean?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How do you say bye in Korean? 해서 이번에는 한국어로 bye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라는 부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한국어 선생님이 됐다라고 약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어로 이 표현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라는 질문, How do you say 표현 in Korean으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How do you say hi in Korean? How do you say hi in Korean? How do you say yes in Korean? How do you say yes in Korean? How do you say thank you in Korean? How do you say thank you in Korean? How do you say bye in Korean? How do you say bye in Korean?
0: 한국어로 hi를 뭐라고 말해요? 라는 질문 How do you say hi in Korean? 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들도 할 수가 있게 되죠. 지금까지는 한국어로 물어봤다면 스페인어로 hi가 뭐예요? 이런 질문들도 여러분 물어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문장 구조 설명할 때 살짝 말씀드렸지만 언어로 라고 얘기를 할 때 in 언어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스페인어로 라고 얘기를 할 땐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스페인어, 스페인 사람, 바로 Spanish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How do you say hi in Spanish? 이렇게 얘기를 하면 스페인어로 라는 표현이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중국어로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으면은 그렇죠, Chinese, 이제 일본어로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죠, Japanese,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언어를 넣어주시면은 How do you say hi in 언어를 통해서 그쪽 나라 말로 hi를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라는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은 표현들을 물어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do you say hi in Spanish?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이제 미국에 계시다 보면은 Spanish를 은근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Hi는요, 바로 hola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좋아요. Gracias, 뭐 고맙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한국어로 bye를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라는 거, How do you say bye in Korean? 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영어에서는 조금 공손함의 표현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어 자체가 약간 존댓말이라는 게 명확하게 있죠. 그래서 한국어로 bye를 존댓말로는 뭐라고 부르나요?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in a formal way 라는 표현이 공손한 방식으로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how do you say bye in Korean?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bye를 한국말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라는 의미가 된다면 how do you say bye in a formal way in Korean?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bye를 공손한 방식으로 뭐라고 부르나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How do you say bye in a formal way in Korean? 해서 in a formal way 바로 공손한 방식으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표현을 한국말로 뭐라고 부르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How do you say 무엇 in Korean? 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무엇 means 하고 나서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쵸, 그거는 어떠한 의미가 돼? 라고 여러분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How do you feel today? I hope everything is going great with you. 여러분, 매일 10분씩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하루 딱 한 문장으로 말해요. 자, 다시 한번 시도해본다는 뜻의 try again. 지금까지 시도해보신 적이 없다면 다시 한번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What's waiting for you?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렇죠. 무엇이든 도전이 제일 즐거우니까요. The challenging time.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내용은 뭐였습니까? 내가 너의 생일을 또 깜빡했다니 정말 믿을 수 없어.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말로 하면은요, 이런 말도 돼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이번에도 네 생일 못 챙긴 거야? 아, 이걸 어쩌지? 같은 뜻인 거죠. 근데 그걸 제가 일부러 쉽게 한번 풀어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뭐한 것을 어쩌지가 뭐뭐한 것을 믿을 수 없어. 같은 뜻인 거잖아요. 느낌이. 그죠? 자, 그래서, 뭐뭐을 믿을 수 없다. 영어로는 I can't believe. 발음이요. cannot을 줄여서 can't라고 하는데 들리는 발음은 I can't. 이렇게 트 발음이 살짝 떨어지면서 들립니다. I can't believe. 됐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좀 더 한번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문장들을 말이죠. Where in the next round, try it out. 스텝 1. 자, 뭐뭐 했다는 것을, 뭐뭐 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라고 해서요. 자, 믿을 수 없어가 다 공통적이고요. 앞에 것만 잡아서 연결하시면 돼요. 거긴 전부 다 I can't believe가 될 겁니다. 내가 이걸 잊었다니, 깜빡했다니, 그게 forget이죠. 그런데 지나간 일이니까 forgot. 그래서 I can't believe I forgot it. 그렇죠? 내가 깜빡한 거는 이미 지난 건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믿을 수 없다니까 내가 그거 깜빡했네. 어, 이거 어쩌지? 이런 식의 느낌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걸 찾았어?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I can't believe I found it. Found it. 됐죠? 그래서 F-O-U-N-D는 F-I-N-D의 과거 형태입니다. Found. 참 들려요. I can't believe I found it. 됐죠? 내가 이걸 잃어버렸다니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잃어버린 거니까 lose의 과거 lost it. 그렇죠? 그래서 I can't believe I lost it. I can't believe I lost it. 맨 마지막으로 내가 탐 크루즈를 만났다니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I can't believe I met Tom Cruise.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만났다 할 때 in person 같은 단어를 예, 그렇게 쓰시면 그게 face to face라는 뜻입니다. 직접 예,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직접 얼굴을 봤다. In person. I can't believe I met Tom in person. 이렇게 뒤에 붙이셔도 되겠어요. 부담되시면 이것만 해도 되겠고요. 공통된 부분 빼놓고는 어려운 게 없죠. 자, 첫 번째부터 할 테니까 보고 읽지 마시고요. 저 보고 진짜 you need to put yourself in a real situation. 실제 상황에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즐거워지기도 하고 긴장도 되면서 재미도 올라오잖아요. 근데 맨날 읽으면 아, 공부해야 되는데.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자, 그럼 첫 번째 거 가겠습니다. 자, 내가 그렇죠. 깜빡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 어쩌지? Your turn. 네. I can't believe I forgot it. Forgot it. 됐죠? 내가 이걸 찾았다니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Your turn. 네. I can't believe I found it. 됐죠? 자, 세 번째는요. 그렇죠. 반대 말이니까 잃어버리다라는 얘기죠. 자, your turn.

turn? 그렇죠. I can't believe I lost it.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거죠. 맨 마지막으로 탐을 만났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어. Your turn? 네, I can't believe I met Tom.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앞에 톰 크루즈가 떠오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좀더 살펴보는 시간이죠. We're gonna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Step 2. 내가 네 생일을 또 깜빡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 네 생일 못 챙겨서 어쩌지?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I can't believe I forgot. 그죠? 예, I can't believe I forgot. 발음 주의하세요. 예, forgot이 아니고요. forgot 하고 뒤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I can't believe I forgot. 뭘요? Your birthday. 자, 그래서 발음이 birthday라고 안 들리고요. 예, birthday 그러면은 버스의 날인가요? 그래서 birthday, birthday, birthday처럼 들려요. 그래서 birthday는 뭐지? birthday예요. birthday again. I can't believe I forgot your birthday again. 또 까먹었어? 나왜 이러지? 이런 식의 느낌인 거죠. 자, 그다음에요. 내가 이런 직장에 취업을 했다니 믿기지가 않네. 자, 이거 영어로 뭐라 할까요? 그죠? 직장을 구하다 할때 found란 단어를 쓰셔도 돼요. 그래서 I can't believe I found a job like this 하셔도 되지만 I can't believe 다음에 이런 단어도 한번 알아주세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I've landed 에서 L-A-N-D가 착륙하다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뜻하지 않게 고민했던 것이 그렇게 해결된 느낌, 그런 식으로 뭔가 찾아낸 것을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요. Land a job 하면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런 데 합격을 했구나, 내가. 그래서 like this. 이와 같은 직장을 내가 잡게 됐다니, 취업을 했다니 믿기지가 않네. I can't believe I've landed a job like this. 그래서 지금 끝났다, 취업이 지금 됐다. 그래서 I have로 쓴 거예요. 얘가 없다면 뭐 작년 정도에 취업을 한 것을 지금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도 되겠고요. I can't believe I've landed a job like this. 자, 마지막으로요. 내가 사랑을 잃고 실성을 했다니 믿기지가 않네. 근데 옛날에 사랑도 잃고 내가 마음도 잃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I can't believe. 그렇죠. I lost my love. 여기는 I've라고 일부러 안 썼습니다. 내가 예전에 사랑도 잃었었고, 심지어 내 마음까지도 실성을 했다는 것, 마음을 잃었었다는 것, 지금 생각해보니 믿기지가 않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I can't believe I lost my love and my mind.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직접 마무리해보는 시간 있죠? Try it again.

Let's put it in a dialogue to check it out. 볼까요? 자, 내가 너의 생일을 갖다가 그렇게 또 깜빡했다니 나 믿을 수가 없어. 반응은 뭐예요? 야, 나도 안 믿겨. 내가 몇 번이나 챙겼는데. 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I can't believe I forgot your birthday again. 그랬더니 나도 믿을 수 없어. I can't believe it either. 그래서 앞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받아서 나도 역시 안 그래. 믿을 수 없어. 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부정의 느낌에 이렇게 either 쓰시는 것도 한번 기억하시고요. Okay, it's time to say goodbye. But not forever, as you know. So you can visit our website here to watch me again doing this show. 보셔도 되고 반복해서 복습하셔도 좋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DBS 잉글리시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D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화.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Hi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Google List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 진행자가 누구의 도움으로 산행을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지 이야기 역시 끝까지 집중. 아시죠? Take a listen.
1: She unfolds something for me who has low energy. The body feels a lot lighter. They aren't pros for nothing. I begin to climb again with the help of the older brother Juan and younger sister Ivana, because I can still walk.
0: Yes, 네, 바로 그 가족들 후안과 이바나의 도움으로 산행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 얘기 캐치되셨겠죠? All 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They aren't pros for nothing. 그들은 괜히 프로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죠. 두 번째 listening point, which is with the help of the older brother, 큰 오빠의 도움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두 가지 listening point, 각각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들리는지 You know what to do now.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They aren't pros for nothing. They aren't pros for nothing. 2. I begin to climb again with the help of the older brother Juan and younger sister Ivana because I can still walk. I begin to climb again with the help of the older brother Juan and younger sister Ivana because I can still walk.
0: 네, 잘 들어보셨죠? 자, 음이방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hey aren't pros for nothing. 그들은 괜히 프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잘한다는 거겠죠. 뭔가 준비를 완벽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들은 괜히 프로가 아니에요. 두 번째 문장 주세요. I begin to climb again with the help of the older brother Juan and younger sister Ivana because I can still work. Actually, work이 아니라 walk. 이렇게 발음하셔야죠. 나는 여전히 걸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오빠 후안과 그리고 여동생 이바나의 도움으로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실 텐데 분명히 안 들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쵸, 여러분? 그 부분을 왜 안 들렸는지 눈으로 확인하면서 또 원어민의 발음 소리 잘 들으시면서 비교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She unfolds something for me who has low energy. The body feels a lot lighter. They aren't pros for nothing. I begin to climb again with the help of the older brother Juan and younger sister Ivana because I can still walk.
0: All right, now let's go for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They aren't pros for nothing. 자, 발음하실 때 they for 기능어고요. aren't 원래 are 자체 긍정일 때는 비동사 역시 기능어지만 이와 같이 not이 붙게 되면 내용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가 아니다. 부정하는 내용이 전달이 되어져야 하니까 강세를 받게 되죠. 그래서 aren't pros for nothing 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때 은 사운드, 트 사운드 같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트 사운드가 아주 약하게 들리게 되죠. 대신 aren't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for는 전치사 약하게 발음하셔서 pros for nothing 이렇게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1 They aren't pros for nothing. Okay, Google listening 2 They aren't pros for nothing. Alright, Google Listening 3. They aren't pros for nothing. 잘하셨어요? Give it a shot in a sentence as well. They aren't pros for nothing. 한 번 더. They aren't pros for nothing.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with the help of the older brother. 자, 여기서는 with, the, of, the, 다 기능어. Help, older, brother. 요 세 가지 단어만 내용어. 그리고 여기서 기능어 with와 the 사이에 the, 두 가지 겹자음이죠. 똑같은 자음이죠. 이럴 땐 앞에 자음 탈락. With the가 아니라 with the help of. Help, F, 자음, of의 어, 모음이죠. 연결해서 help of the. 연결해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of도 기능어, 더도 기능어. 근데 이때 older라는 모음으로 시작했으니까 the older, brother. th 발음, th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With the help of the older brother. 네. Google listening 2. With the help of the older brother. 빨리 하실 필요 없어요. 천천히 그 연결되는 소리 연습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3. With the help of the older brother. 그렇죠. Good job.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I begin to climb again with the help of the older brother Huan and younger sister Ivana because I can still walk. 제가 자꾸 실수하네요. Walk입니다. Walk. 한 번 더. I begin to climb again with the help of the older brother Huan and younger sister Ivana because I can still walk.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은 어떤지 비교하면서 함께 들어볼게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3: They aren't pros for nothing. They aren't pros for nothing.
2: 2.
3: I begin to climb again with the help of the older brother Juan and younger sister Ivana because I can still walk. I begin to climb again with the help of the older brother Juan and younger sister Ivana, because I can still walk.
0: All 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She blank who has low energy. 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 Unfold something for me.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펼치는 거죠. 즉, 무언가를 펼칩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요? For me, 내가 지금 어떤 상태죠? Who has low energy, 기력이 없는, 기력이 낮아진, 기력이 떨어진 나를 위해 그녀가 무언가를 펼칩니다. The body feels blank lighter 했어요. 몸이 느끼는데 한결 가볍게 느껴졌다. 근데 빈칸에 a lot lighter 라고 했습니다. 즉 훨씬 더 가벼워졌습니다. 가벼워지는 걸 느낍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때 a lot은 lighter 이라는 형용사의 비교급을 더 수식해주고 있는 형태로 훨씬이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거 알 수 있죠? They aren't pros, blank 했어요. 빈칸에 for nothing. 이 말 자체가 아무런 까닭 없이 그들이 프로가 아니에요. 그냥 프로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I begin to climb again with the help of the older brother Juan and younger sister Ivana. 나는 큰오빠 후안과 그리고 여동생 이바나의 도움으로 다시 등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Because I can still something. 네, 한 단어 walk. 제가 두 번이나 실수했는데 work가 아니라 walk, 걷다죠. 그죠? walk는 L이 묵음이고 일하다 work는 R소리가 확실히 들릴 수 있도록 네, 제가 잘못 발음한 work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여기선 walk가 맞죠. 자, 전체 이야기 모두 다 이해가 되셨다면 자, 안 들렸던 부분 이제 마지막으로 더 이상은 잘 들을 수 있도록 안 들리지 않도록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final tim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Mix versus blend. Mix versus blend.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mix 그리고 blend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이 단어들은 부엌에서 정말 많이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 확실하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요, mix입니다. 섞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이 발음은 이름절로 하셔야 돼요. mix가 아니고요. mix. 마지막 X 소리로 끝내셔야 됩니다. 모음 소리가 있으면 안 돼요. 끝부분에 mix. mix. mix.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mix. 다양한 것들을 합쳐서 하나가 되도록 섞다. 그럴 때 mix를 사용합니다. We use the word mix when we are taking a variety of different things and putting them together. Okay? 그리고 혼합을 의미하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mix 같은 경우는 it's used in the most general way when you are trying to put things together and mixing them together.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sentences. I loved mixed nuts. Can you mix the batter? You need to mix the rice and veggies. 네, mix, 섞다, mix. Oka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혼합 견과류를 정말 좋아해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I loved. 그 다음에 견과류가 이렇게 혼합된 거는 이거는 mixed nuts라고 합니다. Mixed nuts. 다양한 거가 이제 혼합돼서 섞인 거잖아요. 그래서 mixed nuts. I love mixed nuts. 그 다음에요. 반죽을 섞어줄 수 있겠어? Can you mix the batter? 네, 반죽은 batter라고 합니다. Can you mix the batter? Can you mix the batter? 네,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을 채소와 비벼야 해. 네, 무슨 요리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네, 맞아요. 비빔밥이죠. You need to. 무엇을 해야 해? Mix the rice and veggies. 밥과 채소를 비벼야 해. 여기서도 mix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You need to mix the rice and veggies.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You need to mix the rice and veggies. You need to mix the rice and veggies. Mix 어느 정도 이해 잘 하셨죠? 자, 이제는 blend로 넘어갈게요. Blend.

잘 어우러지도록 혼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 나중에 해드릴게요. 일단 발음 연습 해볼게요. 이거는 믹스하고 똑같이 이름절로 발음하셔야 돼요. 블렌드가 아니고 블렌드. 블렌드. Very good. 자, 뉘앙스 차이 볼게요. 블렌드 같은 경우는 잘 어우러지도록 혼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믹스보다 좀더 강하게 혼합시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문장 통해서 저희가 볼 건데요. 두 번째는요. 주로 혼합물의 결과물을 되돌릴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빔밥 같은 경우는 이제 믹스를 해요. 왜냐하면 믹스하고 나서 그래도 원재료들이 다 그래도 보이긴 보이잖아요. 하지만 블렌드는 한번 이제 혼합됐으면 이게 결과물을 되돌릴 수 없는 그 경우가 됩니다. 일단 문장 통해서 한번 볼게요. I love to blend smoothies. Blend all the ingredients. Oil does not blend with water. Blend. 잘 어우러지도록 혼합하다. Blend. 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나는 스무디 갈아먹는 걸 정말 좋아해. I love to blend smoothies. 네, smoothies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스무디 같은 경우는 원재료들을 믹서기에 넣어가지고 이제 막 혼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스무디를 한번 만들면 그거를 다시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스무디는 블렌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믹서기는 이거는 한국어로 믹서기지만 영어로는 믹서 아니에요. Blender 입니다. Blender. Okay? I love to blend smoothies. 그래서 강하게 혼합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재료를 섞어야 해. Blend all the ingredients. 물론 여기서는 mix all the ingredients도 괜찮아요. 하지만 뉘앙스 차이는 블렌드가 조금 더 혼합시키는 거를 더 강하게 하는 느낌이 있어요. Blend all the ingredients. Blend all the ingredients.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기름은 물과 섞이지 않아. Oil does not blend with water. 네, 여기 같은 경우는 mix 같은 단어 써도 돼요. 왜냐면 섞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단어잖아요. 그래서 oil does not mix with water. 괜찮아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뭔가 oil과 water가 완전히 이렇게 섞이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시키는 느낌이 있어요. Oil does not blend with water. 네,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Oil does not blend with water. Oil does not blend with water. 네, 오늘 배우신 단어들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mix.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섞을 때 mix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주로 뭐를 mixing을 할 때 결과물에서는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원재료들이 보이거나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블렌드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잘 어우러지도록 혼합을 시키는 건데요. 이거는 결과물을 되돌리기는 조금 어렵죠. 오케이? 그래서 믹스하고 블렌드. 혼동하지 마세요. 'I loved mixed nuts.' 'I loved mixed nuts.' 'I loved mixed nuts.' 'I love to blend smoothies.' 'I love to blend smoothies.' 'I love to blend smoothies.' 잘하셨습니다. Well done, everyone. Don't forget, you can re-watch previous episodes of our show on our website at www.evse.co.kr. Have a fabulous day. Stay happy.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과 우리의 영어 공부 루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나눠서 딱 정해진 시간에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이것이 하나의 뭐가 됩니까? 루틴이 되죠. 모든 학습, 특히 어학학습에는 이 루틴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은 전문가분들과 선생님들이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영어로 말을 해보는 그런 연습을 이번 주에 하고 있고요. 자, 시간대 됐고 읽기, 듣기 학습 관련된 루틴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전을 시켜봤고 오늘은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입니다. 그럼 내가 말하고 쓰는 연습을 할 때 그 행위를 묘사하는 표현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이와 같은 학습에 대한 설명을, 나는 이렇게 공부해 라고 누구한테 영어로 설명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말하기. 쓰기는 약간 다르겠지만 말하기는 뭐예요? 구어체죠. 구어체. 글을 쓰는 문어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영어는 가장 중요한 게 영어의 단어 조합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런 단어를 하나 좀 살펴볼 거고 꾸준히 늘죠. 이게 영어 말하기도 한순간에 느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10분 영어 정말 몇 년을 보면서 계속 조금씩 연습을 해야 까먹을 거 까먹더라도 다시 새로운 거 배우고 다시 복습하면서 외워지는 거죠. 자, 구어체 영어를 뭐라고 하냐면요. Conversational English. Okay. 조금 더 어려운 단어가 있긴 있어요. Colloquial English라는 말이 있는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 그냥 갖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Conversation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죠? 뭐예요? 대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onversational English라는 건 뭐냐면 누구랑 대화를 할 때 쓸 법한 영어. 구어체 영어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요거로 갈게요. 자, Conversational English. 강세 하나 주세요. 자, 들어볼게요.
1: Conversational English. Conversational English.
0: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 한 가지 외워볼게요. 영어 단어의 조합을 뭐라고 하냐면요. Collocation이라고 합니다. 요 단어 혹시 모르셨다면 알아두시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뭐 가장 흔한 게 뭐 있을까요? Get used to 아시죠? Get used to가 뭐예요? Get used to. 익숙해지다. Pay attention to가 뭐예요? 집중하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표현들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단어의 조합이에요. Pay와 attention과 to가 조합돼서 하나의 의미 단위를 만들어내죠. 그게 뭐예요? Collocation. 그런 거를 뭐라고 그래요? Collocation. 오케이? 그래서 practice collocations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구어체에서는. 왜냐하면 단어가 다 산발적으로 놀면 안 되고 얘네들을 조합을 해서 3개짜리, 4개짜리, 2개짜리를 모아서 하나의 의미 단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의미 단위. Collocation이라고 합니다. 연습해야죠. Practice collocations. 들어볼게요.
1: Practice collocations. Practice collocations.
0: 이건 비단 이제 말하기에만 중요한 루틴은 아니죠. 이건 당연히 쓰기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이 콜로케이션을 연습한다는 거. 자, 말하기 쪽, 쓰기 쪽 루틴에서 중요한 단어 나왔고요. 꾸준히 늘다는 improve steadily. 자, 요거 발음이 조금 어려운데 부사를 또 하나 우리가 확실하게 파악한다는 의미로 읽어보겠습니다. steadily, steadily, steadily. 꾸준히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기도 그렇고 쓰기도 그렇고 아웃풋 쪽이 한 번에 늘진 않지만 조금 느는 거죠. 꾸준하게 하면 꾸준하게 늡니다. Improve steadily. 들어볼게요.
1: Improve steadily. Improve steadily.
0: Great. Right on. 자, 나는 구어체 영어를 늘리기 위해 영어 단어 조합을 연습한다. 그럼 이게 collocation 여기 나와야 되고 conversational English. 거기 나오면 되겠네요. 묶어볼까요? I practice collocations.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죠? To improve my conversational English. I practice collocations to improve my conversational English. 이 문장은요, 그대로 외우세요. 이걸 안 하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말하기를 조금 여러분이 연습하고 계신 분이라면 저희 10분 영어에서도 이 collocation이 하루 10분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오거든요. 예, 묶음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맨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하고 계신 거예요? You're practicing collocations. 뭐 하려고? Improve your conversational English. 말하기 늘리려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장 그냥 여러분 그냥 통으로 외워서 말하기 공부 어떻게 해요? 저 collocation 연습해요. 이거 하면 돼요. 들어볼게요.
1: I practice collocation.

0: 오케이. 자, 그다음에 내뱉어 봐야죠. 이게 뭔 말이에요? 말하기는 그냥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외우면 안 되죠. 이게 말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뭐 억양이라든가 발음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즉석해서 즉흥적으로 떠올리게 하려면 많이 해봐야 돼요. 거의 각인이 돼서 기억이 나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유창하게 말을 하게 되겠죠. 자, 요세 가지 루틴, 말하기 루틴 쪽에서 또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뱉다라고 우리도 했죠? 영어에도 spit이란 말을 실제 써요. Spit it out in English. Spit it out in English. Spit이 침을 뱉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Spit인데 이게 침을 뱉다가 아니라 여기서 그냥 말을 뱉는 거죠. 이렇게. 말. 이렇게 뱉는 거잖아요. Spit it out. 밖으로 뱉어. In English. 자꾸 뭔가 콜로케이션을 배워가지고 눈으로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하기니까 Spit it out in English. 내가 계속 영어를 이렇게 내뱉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들어볼게요.
1: Spit it out in English. Spit it out in English.
0: 자,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즉흥적으로 떠올라야 돼요. 이게 막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뭐였지, 뭐였지,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반사적으로 생각이 나지 않으면 영어에서 못 씁니다. 그래서, off the top of one's head 하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해요, 바로. off the top of one's head. 그래서 이거는 즉석해서 즉흥적으로 뭐가 표현이 생각나야 그 표현을 쓴다.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들어볼게요.
1: Off the top of one's head. Off the top of one's head.
0: 유창성을 fluency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speak fluently. I want to speak fluently. Someday I want to speak fluently. 언제 가서 내가 유창하게 술술 얘기하고 싶다. Fluently. 발음 잘 보시고 들어볼게요.
1: Speak fluently. Speak fluently.
0: 자, 그다음에 영어를 입으로 자꾸 내뱉으려고 나는 노력을 합니다. 자, spit it out. 그죠? Spit it out. I try to spit it out in English. 나는 자꾸 말을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해요. 이거예요. I try to spit it out in English. I try to spit it out, spit it out, spit it out. 요걸 연음해서 in English. 들어볼게요.
1: I try to spit it out in English. I try to spit it out in English.
0: 자, 마지막 세트. 영작으로 갑니다. 말하기 루틴은 조금 했으니까. 자, 일단 영작. 글을 쓰는 거죠, 영어로. 그 다음에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영작도 진짜 연습을 많이 해야 되죠. 조금씩 실력이 늡니다. 인내심을 갖고 몇 년을 해야 영작이 좀잘 나오죠. English composition skills. Composition이 뭐예요? 작문이에요. 영작이죠? English composition skill에다 S를 붙이세요. 하나의 스킬이 아니라 여러 가지 스킬이 모인 스킬셋을 영작 실력이라고 하는 거니까. English composition skill이 아니라 skills로 주로 합니다. 들어볼게요.
1: English composition skills. English composition skills.
0: 끊임없는 연습. Constant practice. Constant. 계속하는 거예요. Constant practice. 오늘하고, 내일하고, 내일하고, 모레하고. 자, 이게 다 루틴이죠. 영작도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습해야 돼요. Constant practice. You need constant practice to improve your English composition skills. Okay? Composition skills. Okay, 들어볼게요.
1: Constant practice. Constant practice.
0: 자, 그럼 아무래도 조금씩 늘어. 조금씩. 자, improve bit by bit. Day by day도 있었죠? 매일매일 하루하루 다르게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는 걸 day by day. 여기선 조금씩 bit by bit, improve bit by bit. 간단하네요. 반복만 하면 되니까. 들어볼게요.
1: Improve bit by bit. Improve bit by bit.
0: 자, 그럼 문장에 넣어서 내 영작 실력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아. 어제는 내가 이 영작 못했는데 오늘 했네. 조금씩 느네. My English composition skills, 복수니까 are improving bit by bit. Are improving bit by bit. 됐죠? 내 영작 실력이 말이야. 조금씩 느는 것 같아. 들어볼게요.
1: My English composition skills are improving bit by bit. My English composition skills are improving bit by bit.
0: 좋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오늘은 일단 말하고 쓰는 아웃풋 쪽 학습 루틴에 관련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단어 조합을 연습한다는 표현이 있었죠. 아까 collocations, practice collocations. Practice collocations. 이거 기억하세요. 들어볼게요.
1: Practice collocations. Practice collocations.
0: 네, 그 다음에 영어로 내뱉다니까. Spit it out in English. 이것도 꼭 기억합시다. Spit it out in English. 말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볼게요.
1: Spit it out in English. Spit it out in English.
0: 영어 작문 실력. English composition skills. 들어볼게요.
1: English composition skills. English composition skills.

0: skills.
1: 복수 형 잊지 마시고. 자, 영어 학습 루틴에 관련된 설명을 이번 주에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말하고 쓰는 그런 학습 루틴에 관련된 이야기 해봤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놓치셨으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무료로 홈페이지 와서 하시고요.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시면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고 단톡방 찾은 후에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되게 전화를 받을 때, 나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어디 쪽으로 향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디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야?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쪽으로 가고 있을 때는요, I am heading to 장소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집 쪽으로 가고 있어요, 어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go라는 이제 동사를 통해서 I am going to 장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의미가 된다면, 어디로 향하고 있다 라는 의미도 여러분 얘기를 할 수 있죠. 영어로도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I am heading to 장소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죠, 바로 I am ing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머리라고 얘기를 할 때 head라는 명사도 있지만, 어디로 향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 head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I am heading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어디 방향으로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싶으면요, toward 장소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 쌤, 아까 전에 to라면서요. 그쵸? 여러분, toward가 이제 줄여져서 to 장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의미보다는요, 어디 방향으로, 어디 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toward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to보다는 toward의 의미로, 그쵸, 어디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의미로, 어디 쪽으로 가고 있어 라는 거를 I am heading to 장소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toward 장소로 얘기를 해주셔도 좋아요. 짧게 짧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 나 지금 집 쪽으로 가고 있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집은, 그쵸, 바로 house를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니까 I am heading to my house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쵸, 나 지금 집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야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am heading to my house. 한 번만 더. 시작. I am heading to my house. 해서 우리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나 지금 니네 집 쪽으로 가고 있어 라고 그렇게 친구에게 얘기를 할 때는, 그쵸, 당연히 your house로 당연히 바꿔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회사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쵸, 회사, 바로 work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I am heading to work 혹은 heading to the office 이런 것들 다양하게 넣어서, 나 지금 집 쪽으로 혹은 나 회사 쪽으로 가고 있어 그쪽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am heading to work. 한 번만 더. 시작. I am heading to work 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엔 회사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되게 여러분이 걸어갈 때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혹은 여러분이 정말로 운전하거나 혹은 트랜스포테이션에서 여러분이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 탈 때도 당연히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네, 저 지금 주차장 쪽으로 가고 있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주차장,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그렇죠, 바로 parking lot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am heading to the parking lot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네, 저 지금 주차장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am heading to the parking lot. 한 번만 더. 시작. I am heading to the parking lot. 해서 이번엔 주차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건물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EBS 쪽으로 제가 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너 지금 어디야? 라고 얘기를 할 때, 나 이제 EBS 쪽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EBS라는 건물이니까 그냥 EBS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쵸, 여러분이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건물들을 이제 이 자리에다가 넣어가지고 나 그쪽으로 그 건물 쪽으로 가고 있어 이런 얘기들 다양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EBS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am heading to EBS. 한 번만 더. 시작. I am heading to EBS 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엔 하나의 건물을 또 생각을 해서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디 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으로 I am heading toward 장소 혹은 여기처럼 I am heading to 장소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봤거든요. 자 그럼 이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m heading to my house. I'm heading to my house. I'm heading to work. I'm heading to work. I'm heading to the parking lot. I'm heading to the parking lot. I'm heading to EBS. I'm heading to EBS.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쪽으로 가고 있어요 라는 표현 I am heading to my house 라고 배웠거든요. 자, 그러면 질문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어디 가는 길이세요? 어디 쪽으로 지금 가는 길인가요? 라고 여러분이 질문할 땐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어디 라고 얘기를 할 때 항상 의문사를 뭐를 떠올린다? 바로 where 떠올리시죠. 그래서 where are you 라는 표현은 지금 어딥니까? 라는 의미가 되고요. Where are you going? 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면 어디 쪽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인가요? 라는 의미를 얘기를 할 땐 Where are you heading? 이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가는 길이세요? 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이 바로 Where are you heading? 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ere are you heading? 한 번만 더. 시작. Where are you heading? 해서 너 어디 가는 길이니?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이 이제 길 가다가 만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야 너 지금 어디 가는 길이야? 라는 질문이 바로 Where are you heading? 이 되겠습니다. 하나 또 여러분이 나 영어 공부하다 보면은 이 표현을 이렇게도 봤는데 라는 게 바로 Where are you heading? ing를요. headed 이라고 얘기를 해서 H-E-A-D-E-D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디 가는 길이세요?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저 EBS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라는 표현 I am heading to EBS 라고 배웠었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죠. 나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되느냐. 그쵸? 일단 그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there까지는 떠올랐는데 I am heading to there일까요? 아니면 I am heading there일까요? 여기서 to를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I am heading there 혹은 집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I am heading to my house, your house로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냥 집으로 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I am heading home으로 얘기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때는 to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am heading there. 한 번만 더. 시작. I am heading there. 나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

라는 표현까지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가는 느낌보다 그쪽으로 가는 느낌, 방향을 약간 여러분이 설정해 주시는 느낌, 바로 I am heading to 장소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and I hope you are having a beautiful day full of wonderful moments. 자, 여러분, 하루 딱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 바로 하루 한 문장이죠. 요것만 갖고도 정말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Try again의 이근철이고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 준비되셨으면 바로 출발합니다. Are you ready?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포인트가요. 뭐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겉하는 것과 뭐뭐 하는 것이 뭐뭐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먹는 게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식의 느낌인데 영어에서는 바로 뭐뭐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지지난 시간이었죠? 한번 살짝 봤었습니다. What you 다음에 동사 쓰시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is 이런 거야. 얼핏 보면 언뜻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예를 보면 정말 아 쉽구나. 근데 굉장히 빈도가 높습니다. 자, 어떤 표현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 당연히 네 문장을 가지고 예, 여러분의 자신감을 쌓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거는 내가 먹는 것, 말하는 것, 내가 하는 일, 내가 시청하는 것, 다 이렇게 것, 개, 뭐 이런 거 같은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먹는 것을 영어로는 물론 food, your food라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뭉뚱그려서 이야기할 때 먹는 게 음식 말고도 뭐 맛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what you eat is important.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what you eat, 그 다음에 is important. 핵심은 what you eat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죠. 내가 먹는 것이 중요해. What you eat is important. 됐죠? 두 번째, 말하는 것이 그거 틀렸어. 그러면 what you say is wrong. What you say is wrong. Wrong 하니까 예, 미국의 현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떠오르네요. 예, 그런 스타일로 얘기하잖아요. What you say is wrong.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포인트는 wrong. 됐죠? long 하시면 긴 거고요. wrong 하면은 예, 바로 틀린이라는 뜻이죠. 내가 하는 일이 멋져. 이런 칭찬 많이 옆에 해주세요. 그럼 진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What you eat, say. 그럼 하는 일이니까 what you do is cool. 자, what you do is cool. 예, 멋지다. great도 좋고요. good도 좋지만 cool. 자, 그 다음에 내가 신청하는 게 폭력적이야. 우리 보통 보면 영화도 그런 게 있고 뭐 게임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what you watch. What you watch. 그죠? So what you watch is violent. Violent. 발음이 violent이 아니고 불어식이고요. Violent입니다. Violent. 됐죠? 네 가지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파워풀해요. What you 하는 거. 저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거 보고 읽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Totally meaningless, right? So repeat after me after you try it first. 됐죠? 자, 먼저 가볼까요, 여러분? 혼자 먼저 먹는 것이 있다면 그게 중요하다고. 자, 그렇다면 your turn. 네, what you eat is importan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자, 말하는 거 그거 틀린 거라고. 자, 그래서 your turn. 네, so what you say is wrong. 네, 강력하게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이고요. 부드럽게 조금씩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바로 네, 너가 하는 게 멋져. 자, your turn. 네, what you do is cool. 됐죠? 맨 마지막으로 네가 시청하는 거, 네가 보는 거 그거 폭력적이야, 막 폭력적이야 라고 할 때 what you 네, what you watch is violent. 예, 이게 괴물인가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네 가지 했고요. 이걸 좀 더 늘려서 오늘의 키 포인트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Key sentence, right? So, step 2. 내가 먹는 음식이 운동보다 더 중요해. 자, 그러면 아까 먹는 거 뭐라고 했어요? What you eat. 되게 쉽죠? 예, is. 이때 is는 what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What is에 걸리는 거죠. 네가 먹는 것이 is 중요하다. Important. 나왔죠? 예. 근데 더 중요한 거니까 앞에 more 하나 쓰세요. 뭐보다 중요할까요? Than exercise.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운동을 많이 하는데 나 왜 살 안 빠지지? 이러시는 분들은요. 드시는 걸 줄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음식처럼 전통적으로 발효 음식, 이게 전 세계에서 발효 음식이 제일 많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음식 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 있는 좋은 유익균들이, 유산균들이 아래서 열심히 분해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 조금 먹는데 살 안 빠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유산균에 관련된 식품들을 많이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변화가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what you eat is more important than exercise. 그것도 좀 힘드신 분들은 하루에 울금, 네, 울금 한 스푼씩 드셔보세요. 네, 이것도 굉장히 건강에 도움되니까요. 자, 두 번째. 내가 하는 말이 틀렸고 또 그거 불공평하거든. 자, 그러면 what you say까지는 하실 수 있겠죠. What you say is wrong. 틀렸어. 아까 나왔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and 불공평하다 뭐라고 합니까? fair가 공평한 그러면 unfair. Hey, what you say is wrong and unfair. 이렇게 말씀하시면 감정까지 실어서 배우처럼 한번 나 I'm going to Hollywood 이러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연습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매일 스스로 하는 행동이 본인 자신이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아까 하는 행동, what you do. 그럼 거기다가 everyday만 붙이면 되겠네요. What you do every day is,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이 된다, who you become.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내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나?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왜? 내가 지금 하는 행동, 5분 후 내일 아니고요. 지금 하는 행동이 내 전체 인생의 단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o what you do every day is who you become. 좋습니다. Try it again.

Alright, let's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가볼까요? 내가 먹는 음식이 운동보다 더 중요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반응은 알았어, 좀만 먹고 운동 더 할게.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죠. 한번 가볼까요? 그렇죠? 네, what you eat 하면서 바꾸시면 됩니다. What you eat is important, more important than exercise. 강조하고 싶으시면 what you eat is much more important than exercis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내가 I will eat less and exercise more. 덜 먹고 운동은 더 하겠다는 뜻이 되겠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don't forget to eat fermented food. 발효 음식을 드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Okay, it's time to say goodbye, but not forever. Alright,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거기 가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마음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응원 감사드리고요.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passion, and courage. Thanks a lot.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도 시제 공부할 거고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바로 단순 미래가 되겠습니다. 미래 시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통사 앞에 will 붙여주면 돼요 라는 생각 지금 하고 계실 텐데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장도 아주 간단한 거 제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먼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 will finish my project this weekend. 어렵지 않죠. 특히나 will finish. 아, 이 부분이 이제 이 동작이 미래에 행해질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판단이 되신다면 문장 자체, 이 문장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부분은 많이 없을 거예요. 어? 선생님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라는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것들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 미래에 관련해서 생김새와 특징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생김새는 우선 정말 간단합니다. will 적어주고 그리고 그 뒤에 동사 원형 넣어주면 되죠. 재밌는 점은 will 말고도 미래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다는 거예요. 바로 be going to가 되겠습니다. be going to 다음에도 동사 원형 넣어주면 역시나 미래를 표현해지는 게 미래를 표현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재밌는 점은요. 근데 요 will과 be going to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의미의 차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 제가 진짜 많이 받거든요. 선생님, will하고 be going to 둘 다 미래를 말하는 건데 그래도 의미상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자, 지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10번 중에 9번 정도는 will이나 be going to나 의미상의 차이 없습니다. 10중 8구 크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10번에 한 번쯤은 요 의미의 차이를 우리가 구별하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will 같은 경우는 이게 명사로는 의지라는 뜻이 또 있어요. 참고를 해서 아 will로서 뭔가 미래를 말하면 화자의 의지나 의견, 그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경우일 수가 있고 또는 어떤 그 결정이 돼 지금 내린 결정, 그 순간에 내린 결정 같은 걸 말할 때는 be going to보다는 will을 조금 더 선호하는구나 정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게 매번 아닙니다. 매번 그런 게 아니라 10번 중에 한 번 정도 그래도 두 개를 구별하자 하면은 요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다르게 be going to 같은 경우에는 증거에 의한 예측, 그냥 내 의견으로 찍는 게 아니라 뭔가 근거들이 있어서 그래서 예측을 하는 경우나 계획, 즉 지금 내가 내린 결정이 아니라 예전에 내렸던 결정에 의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하는 경우 be going to를 더 선호하네 라는 생각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개 비교 다음 예문들을 통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will과 be going to 차이가 있을 때는 어떤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이 예문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제가 시나리오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그 회사의 대표인 거예요. 굉장히 큰 회사의 대표고 그리고 인사 뭐 팀장님이 인사 부장님이 저에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대표님 이번에 누구 승진시키실 거예요? 라는 질문에 자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답을 한다고 치면요. 한번 이 문장 읽어보도록 할게요. I will promote Susan. 뜻은 나는 수잔을 승진시킬 거예요. 라는 뜻이 되는데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뉘앙스는 뭐냐면요. 이 결정 수잔을 내가 승진시키기로 했다라는 이 결정 지금 내가 내린 거다. 나한테 지금 물어봐서 내가 여태까지는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수잔을 승진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뉘앙스가 묻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will을 쓰면 이렇게 지금 내가 이 결정을 내렸다는 뉘앙스를 우리가 전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과 살짝 다르게 똑같은 의미인데 be going to를 써서 이 문장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어본 거죠. 누구 승진시키실 거예요? 라는 문장에 I am going to promote Susan이라고 말하면 우리나라말 해석은 똑같습니다. 나는 수잔을 승진시킬 거예요. 라는 우리말 해석 자체는 똑같으나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아, 저 결정을 지금 내린 게 아니라 조금 고민을 미리 하셨구나. 그래서 예전부터 지금 내가 질문하기 전에도 수잔을 승진시켜야지라고 이미 결정을 내렸던 상태이구나 라는 뉘앙스를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재밌죠? 하나 상황만 더 봐보도록 할게요. 이런 경우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축구 경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I think Korea will win this game 이라고 말하면 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이 이 게임이 이길 것 같은데 정도의 뜻이 되죠. 어떤 그 미래를 우리가 뭔가 예측해 본다고 볼 수 있잖아요. 한국이 이 게임이 이길 것 같아. 포인트는 will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특별히 근거가 있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야. 내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냥 내 기분에는 그럴 것 같아. 라는 뉘앙스로 상대방이 이해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be going to로 바꿔주면요. 다 똑같아. 근데 be going to로 바꿔주면요. I think Korea is going to win this game. 이렇게 말하면 우리말 해석은 똑같아요. 한국이 이 게임 이길 것 같아요. 라는 해석 자체는 바뀐 게 없지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뭔가 근거가 있나 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미 지금 축구 경기 3분 남았는데 4-0에 우리가 이기고 있어. 그러면 이기겠죠. 웬만하면 3분 동안 역전당할 일은 없으니까. 요런 경우 아 충분한 근거가 있고 그래서 한국이 이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증거에 의한 예측으로서 저 말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상대방이 이해를 할 수도 있다는 거니까 이런 차이 기억해 주세요. 영장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치즈 피자를 먹겠어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텐데 상황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식당에 간 겁니다. 그리고 주문을 지금 하는 건데 메뉴를 받고 뭘 먹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자 지금 결정한 거예요. 내가 치즈피자 먹어야지 라고 지금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먹겠어요가 아니라 조금 더 영어스럽게 저는 치즈피자를 주문할게요 라는 문장 자자 지금 결정한 거죠? 영작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제 주어는 I로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눈치채셨어요? 내가 지금 내린 결정을 말할 때는 will을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해서 I will order. 내가 주문할 겁니다. 나는 주문할 거예요. 뭘 주문할 거예요? The cheese pizza 라고 말해주면 아, 아까까지는 별 생각 없었는데 메뉴 보니까 치즈 피자가 지금 땡기나 보네 라는 식의 인식을 사람들이 가질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 문장은 어떤가요? 내일 해변가에 사람이 붐빌 것 같아요. 이것도 시나리오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새 사람들이 날씨가 좋아서 해변가에 막 자주 갔었어. 안 그래도 항상 붐비다가 지난 이틀 비가 와서 사람들이 해변가를 못 간 거예요. 근데 내일 날씨가 다시 좋대. 그러면 이제 못 갔던 것들 이제 참았다가 다시 해변가에 사람들이 쫙 몰릴 거고 어느 정도 근거가 있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문장을 만든다고 하면 그렇죠. be going to로 써주는 게 맞겠죠. 이런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the beach 해변가가요 is going to be crowded. 붐빌 것 같아요. 언제요? Tomorrow. 내일요. 이렇게 문장 만들어주면 조금 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그 맥락에 맞게끔 영작한 것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문장은 진짜 간단했습니다. I will finish my project this weekend 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이 문장 나는 이번 주말에 프로젝트를 끝낼 거예요 라는 뜻이고 앞에서 이제 will과 be going to만 공부했으니까 아 그러면은 이 결정을 지금 내린 건가 이런 식으로 will과 be going to마다 우리가 의미를 담아서 해석해 보는 것도 뭐 재미있겠지만 기억하세요. 10중 8구는 사실 will과 be going to 그렇게까지 큰 의미 우리가 부여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만 구별을 해야 할 때는 저런 맥락상의 의미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구나 라는 거 기억하셔서 오늘의 내용 이해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0: Hi everybody, today we are also going to work out with our little dog or any other heavy objects. So let's get to it.
1: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반려견 또는 조금 무게가 있는 물건 이용해서 같이 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일단 영어 공부 먼저 하고 가실 거죠? Let's go.
0: Don't be late, okay? Are you crazy? I would never be late for school. You're late all the time. I'm always on time. You're making things up.
1: 네, 대화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어 표현은 on time이랑 in time 비교해 드릴 건데요. on time, in time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 한국말도 제 시간에 라는 뜻이 있고 시간 안에 라는 뜻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좋게 비슷하게 들리긴 하는데 엄연히 다른 뜻이 있잖아요. 시간 안에 도착하는 것과 제 시간에 딱 맞춰서 도착하는 것과 시간 안에 도착하는 것은 약간의 느낌이 다른데요. 딱 오늘 그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0: Don't be late, okay?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 늦으면 안 돼. 늦지 말기.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Are you crazy? 야, 미쳤어? I would never be late for school. 이럽니다.
1: 나는 절대 학교에 늦을 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You're late all the time. 그러죠. 너 맨날 늦잖아.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I'm always on time. 이러죠. 나 항상 어디 갈 때 제 시간에 도착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 I'm always on time. 나 항상 제 시간에 도착해.
1: You're making things up. 이럽니다. 너가 지금 막 지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0: I'm always on time. 그러면 난 항상 어디 제 시간에 도착하는 사람이야.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on time, 제 시간에 라는 뜻 있습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대화도 살펴보러 갈게요.
2: Will you be back in time? How many hours do I have?
3: 2.
2: Then yes, but I won't be able to be back sooner than that.
1: 네, 이제 in time 살펴보도록 할게요. Will you be back in time? 시간 안에 돌아올 수 있겠어? 이러죠. 시간 안에, 제 시간에 딱 맞춰 도착하는 거는 on time의 느낌이지만 in time은 시간 안에 그 전이 얼마나 됐든 어쨌든 시간 안에는 도착한다는 뜻이죠.
2: How many hours do I have?
1: 이러죠. 그럼 내가 시간 여유가 얼마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 이럽니다. 두 시간의 여유가 있대요. 그랬더니 then yes 이러죠. 그러면은 그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
2: But I won't be able to be back sooner than that.
1: 그런데 그거보다 더 일찍은 못 도착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간 안에는 도착을 한대요. 그런 의미였어요. On time, in time 좀 비슷한 구석이 있지만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고 요가 보러 갈게요.
0: Okay, today we are going to do the boat pose variation. So let's get to it. Let's start on our butt.
2: Butt.
0: Bend both your legs in front of you.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let's start on our butt.
2: Butt.
0: Bend both of your legs in front of you.
2: Now place your dog or a heavy object between your stomach and your thighs.
0: I'll say that one more time.
2: So place your dog or a heavy object between your stomach and your thighs.
0: Good. Now try balancing on your tippy toes before we move on.
2: Good, I'll say it one more time.
0: So try balancing on your tippy toes first before we move on.
2: Good.
0: Now slowly and carefully lift your foot off the floor one by one.
2: I'll say that one more time.
0: So slowly and carefully lift your foot off the floor one by one.
2: Good.
0: Now keep your feet on your knee level and remember to keep your back straight.
2: I'll say that one more time.
0: So keep your feet on your knee level and remember to keep your back straight.
2: Good.
0: Now look forward and focus. Try breathing very slow here.
2: I'll say that one more time.
0: So look forward and focus and try breathing very slow here.
2: Good.
0: Now you can stay here or you can always try to straighten your legs one by one.
2: Yeah?
0: I'll say that one more time.
2: So you can stay here or you can always try to straighten your legs one by one. Good. Now make sure your feet get there on time. If you get there too late, it'll feel more difficult.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make sure your feet get there on time. If you get there too late, it'll feel more difficult. Yeah? Good. Now after that, put your feet back down and relax.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after that, put your feet back down and relax. Good. Now, there's no such thing as having to work out in time. Slower workouts are much more effective.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there's no such thing as having to work out in time. Slower workouts are much more effective. Okay? Good. That's it. That was the boat pose variation, but with your dog.

Very nice. That was boat pose, everybody, with your dog. Good job. 아, 오늘 보트 자세 변형 같이 해봤죠? 강아지 반려견 또는 무거운 물건 갖고 하시면 훨씬 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집중하실 수 있어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영어 표현 우리 on time 그리고 in time 비교해봤어요. 한국말에서도 약간 다른 느낌이 있듯이 영어도 똑같이 on time, in time 약간 다른 느낌이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활용도 잘 해주세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Bye guys. I'll miss you so much. Bye.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주비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합니다.

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man.
0: 매강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바로
1: 이메일입니다.
0: 네, 이메일입니다. 전자우편 이메일인데요. 그렇게 다양한 이야기들 들으면서 또 서로 다른 의견을 접할 수 있어서 재미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요, 어제와 그제 봤던 내용과는 또 다른 내용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topic. I feel like email is outdated.
0: 네, 저는 이메일이 구식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바로
1: Kayla from the USA.
0: 네, 케일라 씨고요. 케일라 씨의 요약 문장을 그럼 만나볼까요?
1: Okay. 케일라 씨, 나와주세요.
2: I personally feel like email is a bit outdated and we don't really use it that much anymore. I personally feel like email is a bit outdated and we don't really use it that much anymore. I personally feel like email is a bit outdated and we don't really use it that much anymore.
0: 네, 케일라 씨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1: So Kayla said, I personally feel like email is a bit outdated and we don't really use it that much anymore.
0: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1: Yeah, 네. depends on your line of work.
0: 네, 정말로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 yeah. 저는 여기에도 공감을 하면서 또 이메일도 많이 쓰고 있어서 반반인 것 같은데 I personally feel like 언제나 의견을 말할 때, 자신의 경험을 말할 때 조금 더 안전하게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right. 바로 이 personally라는 표현을 쓰는 yeah. 거예요.
1: I personally think, 네. I personally feel like.
0: 네, 이렇게 말하면 아, 저는, 최소한 저는 yeah. 이렇게 생각해요가 되니까요.
1: I'm not saying it's like this, but 네. this is what I think.
0: 네, 네. 그래서 I personally feel like email is a bit outdated. 이메일이 좀 구식인 것 같고 좀 옛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and we don't really use it that much anymore.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 복습해 볼까요?
1: Sounds great.
2: I personally feel like email is a bit outdated and we don't really use it that much anymore. I personally feel like email is a bit outdated and we don't really use it that much anymore. I personally feel like email is a bit outdated and we don't really use it that much anymore.
1: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0: on the go.

0: So this might just be my own personal opinion.
1: 이게 지금 굉장히 길게 풀어서 해준 표현인데 한 단어로 줄이자면 그냥
2: personally,
1: 제 생각에는 이거예요.
2: 그래서 or you could say personally speaking.
1: Personally speaking, 제가 개인적으로 말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 개인 의견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이라는 말을 앞에 덧붙여준 다음에 But I feel like email has kind of become 좀 그렇게 된 것 같다.
2: A bit.
1: 약간 like outdated.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2: yeah,
1: 느낌이 느껴져요.
2: Very careful.
1: Yeah.
2: Right.
1: Not to offend anyone.
2: Yeah.
1: 그래서 구식인이라고 하는 단어.
2: Outdated.
1: 네.
2: Outdated.
1: 예문 하나 준비했습니다.
2: Indeed. For example, I see this message all the time on my computers and devices. The software is outdated.
1: 소프트웨어가 오래된 버전입니다. 또는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라는 거죠. There's a
2: yeah.
1: new version out.
2: Yes.
1: So please update your software.
2: Please update.
1: 네.
2: So many updates these days.
1: 업데이트 할 거 많죠. 업데이트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기서 outdate하고 update 그 데이트 있잖아요.
2: Yeah.
1: 이 데이트가 날짜를 가리키는 그
2: yeah.
1: 데이트예요.
2: Yeah.
1: 그래서,
2: so think of 네. outdated, right? The date has already passed.
1: 날짜가 지났어요.
2: Yeah.
1: 네.
2: But update, you gotta make it more You know, you gotta raise it up a little bit.
1: 올리는 거죠.
2: Yeah.
1: 버전을 업 시켜서 아무튼 최신 버전으로 만드는 것은 업데이트라는 동사. Outdate는 이렇게 과거분사 형태로 쓰여서 is outdated 아니면 become outdated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2: Yeah, she says, for example, I remember when emails first kind of became a thing.
1: 예를 들어서 어떤 게 기억이 나냐면 I remember when 이랬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Emails first kind of became a thing. Mm-hmm. 자, become a thing 이야기해 볼까요?
2: Right. It means it became popular. People started using it.
1: 그렇죠.
2: Right?
1: Become a thing이라고 하면 become popular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 yeah.
1: It's a thing.
2: Yeah, people do it.
1: 네, 맞아요.
2: You know, it's not just me. Everyone does it.
1: 뒤에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It's a thing that people do these days.
2: Yeah.
1: yeah, it's a thing. 아니면 우리 회사는 뭐 금요일마다 모여서 이런 거 하곤 해.
2: Yeah.
1: 그러면 친구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2: Yeah,
1: yeah it's a thing that we have.
2: It's a thing that we have.
1: Yeah.
2: Or it's our office thing.
1: Yeah.
2: It's our thing.
1: It's our company thing.
2: Yeah.
1: It's a thing at our company. 이렇게 a thing이라는 것 자체가 인기가 있거나 흔한 어떤
2: yeah.
1: 활동 패턴 아니면 트렌드를
2: or, Yeah, some type of culture or
1: yeah.
2: something too.
1: Yeah.
2: Right? It's a thing here in Korea, mm-hmm. right?
1: 맞아요. Okay.
2: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3: I was quite young, but everybody got one at the time. And we really used them almost like a messenger program. We would send emails to each other.
2: I was quite young, but everybody got one at the time.
1: 그러니까 이메일이 became a thing. 처음 흔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기억이 나는데 I was quite young. 저는 아주 어렸었는데 but everybody got one at the time. 그 당시에 모두가 이메일 주소를 만들었어요. Everybody got one. 여기서 말하는 everybody got one이라는 것은 they made one
2: yeah.
1: or they had one.
2: Oh, yeah. They made or had an email account.
1: 네.
2: Right?
1: 모두가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서 갖고 있었어요.
2: Or signed up for an email account.
1: 가입한 거죠.
2: Yeah.
1: 그리고?
2: Oh, she says, and we really use them almost like a messaging, like a messenger program.
1: 네. 여기에서 케일라 씨가 저도 이 메시지라고 하는 거, 메시지하고 messenger 이거 헷갈려서 발음 섞일 때가 있었는데 케일라 씨도 똑같은 실수가 나왔네요. Messaging이라고 해야 되는데 messenger처럼 messaging처럼 살짝 됐죠.
2: Yeah.
1: 그럴 수 있어요.
2: I do that sometimes.
1: 네, 그래서 우리는 we really used them 여기서 them은
2: the email accounts.
1: 네, 이메일을 almost like a messaging 뭐 program. 이렇게 하려다가 말을 바꿔서 messenger program. 이제 메시징 하기 위한 메시징 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통 이제 그거를 또 messenger 앱이라고도 부르니까.
2: They're both.
1: 네, 메신저 프로그램처럼 이메일을 썼었어요. 이렇게 띵 올리면 바로 또 답장하고.
2: That's true.
1: 그 당시에는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없었으니까.
2: Yeah.
1: 네. 그래서
2: she says next. We would send emails to each other.
1: 우리는 서로에게 이메일을 보내곤 했습니다. We would라는 것은 가정해 볼 수도 있고 과거에 반복적으로 하곤 하던 행동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0: little sign이라고 하려다가 원래는 이제 sign보다는 이렇게 말하죠.
1: Yes, signature.
0: Signature.
1: Signature.
0: 네, 그래서 서명을 덧붙이곤 했습니다. Mm-hmm. 어디에? At the bottom of each email.
1: email.
0: 그래서 이메일 설정에 가면 지금도 있죠. 밑에
1: yeah.
0: 이제
1: 누구누구 드림.
0: 네, 누구누구 드림 아니면 좋아하는 어떤 명언이라든지
1: All
0: 이런
1: right.
0: 것들 넣을 수가 있는데.
1: Reach for the stars. 네. Megan.
0: 그리고 이제 링크 같은 것도 넣을 수 있는 그 부분. 여기에 그런 것들을 넣고는 했고 그것도 mm-hmm. 일종의 문화잖아요.
1: Yeah.
0: 그리고
1: and you just check in to see with your friends what they were doing for the weekend.
0: 네, 주말에 뭐 하는지 이제 친구들하고 확인을 하기 위해 연락을 이메일로 했다. You just check in. 일반적으로 check-in 하면 호텔이 떠오를 수 있어요.
1: check into 네. your hotel 네. or at the airport for your flight.
0: 네, 그런데 check in to see with your friends 이렇게 말하면 그냥 친구들이랑 check with your friends.
1: Yeah, you check in with someone, you just kind of see how they're doing, 네. see what they're doing.
0: 뭐 하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앞으로 뭐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연락해서 확인하는 mm-hmm. 과정입니다. What they were doing for the weekend, 아니면 what they were doing on the weekend도 mm-hmm.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장. Mm-hmm.
1: But then, as technology evolved, we got instant messengers, and then text messaging, and then messaging apps.
0: 발달하다, 진화하다.
1: Evolve.
0: 네, 그러다가 이메일로 서로 주고받곤 하다가 technology, 기술이 발달하면서 we got instant messengers, instant messenger 프로그램들이 생겼고 then mm-hmm. text messaging, mm-hmm. 문자 메시지라는 것이 생겼고 mm-hmm. and then messaging apps, mm-hmm. 그 메시지 보내는 앱들이 생겼어요.
1: That's very true. Mm-hmm.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now I feel like I only really use email for business-related purposes, for maybe messaging a company or sending documents or, you know, explaining a wordy situation.
1: And now I feel like I only really use email for business-related purposes.
0: 그리고 이제는 I feel like I only really use email. 이메일을 이런 목적으로만 진짜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Mm-hmm. For business-related purposes. 네, 업무와 관련된 목적으로만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 같대요. Mm-hmm. 예를 들어서
1: For example, for maybe messaging a company or sending documents or, you know, explaining a wordy situation.
0: 네, 예를 간단하게 들고 있는데 messaging a company, 어떤 회사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right. or sending documents, mm-hmm. 서류를 보내거나 right. or, you know, explaining a
1: wordy situation.
0: 네.
1: Wordy.
0: Wordy situation. Wordy 하면 이제 word가 많은 거.
1: There's a lot of words.
0: Yeah, there are a lot of words mm-hmm. that you have to convey.
1: Yeah.
0: 네, 전달해야 되는 게 많아요.
1: Yeah, it's a very, you know, complex situation.
0: 네, 그래서 장황한 상황을 설명해야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문자로 보내면 또 뭐 전달하기도 힘들 수도 있겠고
1: right.
0: 뭐 캡처해야 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이메일로 보낸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마지막 부분 볼까요?
2: But I really feel like it has become a little bit outdated and now is only used in certain specific situations or spam. What do you guys think?
1: But I really feel like it has become a little bit outdated and now is only used in certain specific situations or spam.
0: 네, 그럴 때 쓰는데 이제 앞에 예를 든 거를 마치고 But I really feel like it has become a little bit outdated. 근데 정말로 좀 구식이 된 것 같고 mm-hmm. And now is, now it is 라고 하지 않고 그냥 is 라고 했습니다. Mm-hmm. 이렇게 할 수 있죠?
1: Yeah.
0: 앞에 it가 나왔으니까. Is only used in certain specific situations, 특정 상황에서만 쓰이거나 or spam.
1: 네.
0: spam 용도로만 쓰이는 것 같아요. 하면서 마지막 문장.
1: Lastly, she asks us, what do you guys think?
0: Yeah, what do you guys think?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what do you say, what do you think 할 때는 you가 강조가 되죠.
1: Mm-hmm. What do you think?
0: 네, 심지어 그냥 how are you 같은 경우에도 제가 먼저 how are you 라고 물었으면 대답한 다음에
1: how are you?
0: you 라고 이렇게 두 번째로 올 때라든지 uh-huh. 아니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너는 이라고 할 때는 you가 항상 강조가 돼서 읽혀집니다.
1: That's right. Okay, perfect. Let's review her clip once again.
2: So this might just be my own personal opinion, but I feel like email has kind of become a bit outdated. For example, I remember when emails first kind of became a thing. I was quite young, but everybody

0: and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네, 친구들, the day of the treasure hunt. 오늘 마지막이에요. We're gonna finish the book today. 자, 우리 Snare이 친구들 AI 로봇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휴대폰 같이 충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Snare이 Shinoi를 통해서 네, 이 Quark Energy를 쓰는 Chaos Crew를 불러서 네, 그 이제 그 덩어리 있잖아요. 네, 알들을 만들어서 네, 이제 막 마구마구 막 먹잖아요. 그래서 좀 문제가 생겼죠? Alright, so let's see how the story ends today. But before we do that, let's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he day. Alright, the first word is attention. Attention. 뭐 주의 or 관심? 뭐 선생님들 뭐 pay attention 이런 말 많이 하죠. Alright, second word is to collapse. To collapse. 자, 건물이 이렇게 서 있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It means to collapse. And the third word is to skid. To skid. 이렇게 미끄러지다. 네, to skid. So these are the three words that we're going to learn today. Let's see how it's used in the story.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궁금하죠? All right, me too. I'm curious. Let's start reading. Laszlo's bubble flickered and faded enough for him to jump free. While everyone's attention was on Snare's alarming reaction to the orbs, he snatched the remaining rabbit droppings and slammed them into the control panel. It fizzed and sizzled until smoke steamed out. 자, remember, Laszlo was in a bubble. 이 bubble, 이 거품에 있었잖아요. 탈출을 못하고. 네, 드디어 Snare이 이제 그 이 똥을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너지가 갈수록 떨어져서 이 bubble도 이제 이게 더 약해져서 Laszlo가 탈출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모든 사람들은 everyone's attention was on Snare's alarming reaction to the orbs. 자, 모든 사람들은 Snare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Attention. This is our vocabulary word. 뭐 주의, 관심. 모두 다 그쪽에 관심이 간 거예요. 왜냐면 막 이러니까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동안에 자, Laszlo snatched the remaining rabbit droppings. 자, 이 rabbit droppings, 네, 토끼똥이죠? 이 토끼똥을 이제 갖고 어떻게 했냐면은, he slammed them into the control panel. 그러니까 확 던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폭발하잖아요. 그 똥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연기도 나고, 이제 이 control panel도 망가지는 거예요. Alright? Okay, let's continue reading on. No! Crackled Snare as the bunny bot hopped around nervously, producing more droppings. Shinoi, Laszlo, and Myra stamped onto the orbs, trying to create as many mini antimatter explosions as possible. Snare slumped onto the table. Quick! Shouted Laszlo over the noise. Everything is collapsing! Let's get back through the portal!
1: 친구들, 이 토끼가 긴장하고 좀 무서우면은 놀래면은 이렇게 똥을 싸요. 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그림도 이제 막 놀랐을 때도 똥 싸고 여기에서도 자, he's hopping around nervously. 막 계속 깡충깡충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똥을 싸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Shinoi, Laszlo, and Myra stamped onto the orbs, trying to create as many mini antimatter explosions as possible.
0: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나게 밟네요. Okay. 근데 자, Laszlo가 여기에서 quick, 빨리. 자, everything is collapsing. 친구들, our second word is to collapse. 무너지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렇게 빌딩이나 이런 거를, it's collapsing, it's collapsed.

0: 무너졌다. 뭐 지진 때문에 무너졌다. 이럴 때 collapse를 쓰는데 everything is collapsing.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있어. 자, we have to get back through the portal. 자, 포털을 빨리 돌아가야 돼.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All right, let's read the last two pages. Shinoy grabbed his phone. They jumped on the table and the portal sucked Shinoy, Myra, and Laszlo back through all its twists and turns. Skidding to a stop on the path in the wood, they watched, exhausted, as the portal shrank. Okay, 자, 포털을 다시 이제 들어가서 네, 어디를 도착했냐면요. 네, they arrived in the woods. 원래대로 이제 그 숲속에 도착한 거죠. All right, so let's see here. 자, they went back through the portal in all its twists and turns. 날아가고 막 이제 막 뒤집고 막 그러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skidding to a stop on the path in the wood. 자, 드디어 they skid to a stop. Skid is our last word. To skid means 미끄러지다. 그 skid to a stop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쫙 해가지고 딱 멈추는 거예요. 네, 미끄러지면서 야 이렇게 가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They skid to a stop on a path in the wood. 자, 숲 속에 있는 길에 딱 이제 도착하고 멈춘 거예요. All right. 자, 피곤하고 exhausted. All right. And 그렇지만 다시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Let's read. Just before it disappeared completely, the rabbit jumped out.
1: Shouldn't you be with your master?
0: Mocked Laszlo.
2: Not when he's in a mood like that, it said, hopping off into the woods.
0: Myra asked,
3: Shouldn't we chase it?
0: Shinoy shook his head.
4: Well, I think we're done with the treasure hunt for today.
3: Yeah, agreed Myra. I'm happy to let Mom and Dad win this one.
0: Okay, 자, 아니, 근데 이 토끼까지, 이 토끼 로봇도 왔네요. 아니, 너는 지금 스네어, 네 주인하고 같이 있어야 되지 않아?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not when he's in a mood like that. 네, 이제 우리 스네어이 화가 많이 났죠? 네. 아, 그러니까 이 토끼가 아니 저런 기분, 저런 화나 있을 때는 옆에 있고 싶지 않아. 그래서 따라 같이 온 거예요. Alright, 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마이라가 우리 계속 이게 treasure hunt 보물찾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아유 그냥 엄마 아빠 이기게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That is the end of our story. Very interesting treasure hunt. 우리가 pink rabbit부터 시작해가지고 snare 만나고 다시 오고 아주 특별한 자 보물찾기였습니다. Alright, I will be back with another great story. Meanwhile, take good care. Bye bye.
5: Oh,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there's also a more fun one!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요린파파 성규홍입니다. 자, 영어를 잘하려면 많이 읽는 게 1번이겠죠. 많이 읽으려면 재미있어야 됩니다. 그 재미를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재밌는 책을 펼쳐서 저의 재밌는 설명을 들으면서 책에 푹 빠져보도록 할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The Adventures of Samuel Oliver, The Monster of the Deep의 바로 그 다섯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 제가 미리 읽어보았는데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한번 보도록 하고요.

0: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Unless라는 친구 있죠? Unless와 If의 차이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보면 너무나 쉬운 Unless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요.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3 The Giant Squid. The divers approach the galleon, their tools in hand. Samuel tried not to think of the fabulous treasure within the shipwreck. If they couldn't defeat the Kraken, all of their work would be for nothing. The giant squid didn't wait this time. It had wrapped itself around the largest cannon as it guarded the shipwreck. Samuel wondered if it were waiting for them. The giant squid looked ready for the fight, but were they? A cloud of ink surrounded the divers as they tried in vain to fend off the tentacles. The fight had only begun, but they were already losing. There was nothing Samuel could do with his net, unless he got to a higher vantage point. He saw a net hanging on the side of the ship and quickly climbed up.
0: The Monster of the Deep, 바로 그 다섯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Chapter 3, 너무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The Giant Squid, 거대 오징어. 이제 잠수부들과 거대 오징어 사이의 결투가 시작됩니다. 바로 보도록 할까요? The divers approached the galleon, their tools in hand. 잠수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지난 우리 최근의 강의에서 알 수 있었죠. 이 거대 오징어를 이제 물리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 쓸 수 있는 모든 것, 그 무엇이든지 지금 손에 들고 잠수, 이 다이빙 케이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이빙 할 수 있는 그 케이지 안으로 들어갔죠. 그러면서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The divers approached. Approach라는 것은 접근하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보물을 얻기 위해서라면은 그 galleon, the galleon, 바로 난파선인 이 과거 스페인에서 사용이 되었던 범선이라고 하죠. galleon이라고 하겠습니다. 갈레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갈레온으로, 범선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한 채로 손에 다 뭐가 들려 있습니까? 그들의 도구들 혹은 연장들이 손에 든 채로 아, 이 범선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이빙하는 중이죠. 물속입니다. Samuel tried not to think of the fabulous treasure within the shipwreck 이라고 되어 있죠. 사무엘은 try not to. try to가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try not to니까 뭐뭐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뭘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냐 하면 to think of the fabulous treasure. 아, 무엇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무엇을 생각 안 하냐 하면 of the fabulous. fabulous라고 하면은 굉장한, 믿어지지 않는 treasure, 보물. 이 굉장한 보물들이 그 난파선 안에 있거든요. 그거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within the shipwreck. 어디 있냐면 난파선 안에 있는. 그렇죠. if they couldn't defeat the kraken. 만약에 그들이 kraken을 뭐 하지 않는다면, 맞죠? 뭐 하지 않는다면 defeat, 물리치지 못한다면 all of their work would be for nothing. 그들의 모든 노력이나 맞죠? all of their work, 그들의 모든 일들, 그들의 모든 노력들이 would be 뭘 것이다. for nothing이라는 것은 헛수고이거든요. 아무것도 위하지 않는다이기 때문에 헛수고로 돌아갈 것입니다. 즉 이때까지 이렇게 배를 타고 와서 보물을 가지러 왔는데 보물을 누군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거대 오징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 되는데 만약에 못 물리치면은 헛수고한 거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넘어가 볼까요? The giant squid didn't wait this time. 아, 그런데 변수가 또 있네요. 이때까지는 이 거대 오징어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접근했을 때 이 잠수부들을 공격을 했었는데 이제는 어떻냐면 The giant squid, 그 거대 오징어가 didn't wait this time. 이번에는 기다리지 않았다.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잠수부도 물론 거대 오징어 쪽으로 그 난파선 쪽으로 가고 있지만 거대 오징어가 먼저 접근해 왔다가 되겠죠. It had wrapped itself around the largest cannon as it guarded the shipwreck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it이라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the giant squid가 되겠죠. 그래서 그 거대 오징어는 이제 가만히 그 난파선 안에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했냐 하면 그 거대 오징어는 had wrapped itself, 그 스스로를 무언가를 감쌌습니다. 무엇을 감쌌냐면 around the largest cannon. around는 뭐뭐 주변이죠. 뭐 주변이냐 하면 가장 큰 캐논. 캐논이라는 것은 바로 대포.

0: 입니다. 그 범선 갤리언이죠. 범선에 대포가 달려 있겠죠. 그래서 그 범선에 있는 대포 중에서 가장 큰 대포 주변을 이렇게 이 잠수부들을 통해서 뭔가 위협을 느끼니까 이제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않고 대포인지는 당연히 모르겠죠. 근데 이제 나와서 이렇게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이죠. 경계하는 것이죠. 뭐 하면서 as it guarded the shipwreck. 그 보물이 있는 그 난파선을 guarded 뭐 하면서 guard라는 것은 바로 지키다, 방어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난파선을 방어하면서 오지 마. 제가 만약에 거대 오징어라면 오지 마. 제가 이제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움직이고 있냐면 이렇게 촉수 들고 움직이고 있으면서 약간 오징어 같죠? 그러면서 이 대포를 막 감싸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지 마. 오면 내가 공격할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은요. Samuel wondered if it were waiting for them. 사무엘은 wondered,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궁금했냐면, if it were waiting for them. 그 오징어가, 그들을, 즉, 잠수부들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니었는지를 궁금했습니다. 이 오징어가 나와서 이렇게 막, 약간 위협적인 이 자세로 나오니까, 아, 이 오징어가 지금 단단히 화가 났구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나? 아닌가? 라고 궁금해하는 것이죠. The giant squid looked ready for the fight, but were they?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거대 오징어는 looked 뭐처럼 보였냐면 ready for the fight. 전투에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오징어가 막 잠수부들을 공격할 것처럼 지금 이렇게 스물스물 움직이고 있으니까 오징어만 딱 봐도 아, 이거 공격할 준비 완전히 방어태세를 갖추고 공격하면 우리 큰일 나겠는데? 지금 곧 공격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but were they? 그런데 그들은 과연 준비가 되었을까요? 즉, 잠수부들은 지금 연장을 들고 갔잖아요. 이 오징어가 공격을 해온다면, 과연 이 잠수부들, 사무엘과 사무엘 삼촌과 사무엘 아버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겠죠. 이 사람들이 과연 준비가 되었을까요?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 될까요? 너무 궁금하죠? 일단은 여기까지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페이지, 어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3 The Giant Squid. The divers approached the galleon, their tools in hand. Samuel tried not to think of the fabulous treasure within the shipwreck. If they couldn't defeat the Kraken, all of their work would be for nothing. The giant squid didn't wait this time. It had wrapped itself around the largest cannon as it guarded the shipwreck. Samuel wondered if it were waiting for them. The giant squid looked ready for the fight, but were they?
0: 자,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A cloud of ink surrounded the divers as they tried in vain to fend off the tentacles 라고 돼 있죠. A cloud of ink라는 것은 먹물입니다. 검은 먹물 혹은 먹물이라고 하면 되겠죠. 오징어 먹물입니다. 먹물이 surrounded the divers, 그 잠수부들을 감쌌습니다. 즉, 잠수부들은 앞을 봐야 되는데 거대 오징어가 먹물을 쫙 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뭔가 잘볼 수가 없겠죠.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하면서 as they tried in vain to fend off the tentacles라고 돼 있죠. tentacles라고 하면 촉수입니다. 촉수라는 것은 오징어에게서 나가는 이 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촉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하면서 여기서 they라는 것은 잠수부들입니다. 잠수부들이 tried 노력했습니다. 뭐 하도록 노력했냐면 in vain이라는 것은 안타깝게도 헛되이 아무 소용 없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징어랑 싸우는데 아, 이게 크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막 우리가 연장도 챙겨가고 막 뭔가를 노력하고 공격하려고 했지만 오징어한테 잘 먹히지 않는 것이죠. fend 혹은 fend off라는 것은 막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 있는 이 촉수들을 막아내고 맞죠? 공격하려고 노력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이버들 주변을 뭐가 감쌌다고요? 이 검은 먹물, 이 먹물 먹물 구름처럼 이 먹물들이 다이버들을 감쌌다가 되겠죠. 어떡합니까? 막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막 바둥바둥거리고 그 보물은 찾아야 되겠고 근데 오징어가 너무 크고 강력하고 뭔가 이 촉수들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떨쳐내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데 별로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 되겠죠.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The fight had only begun. 이제 이 싸움이랑 전투, 즉 거대 오징어와 잠수부들 사이의 싸움이 이제 막 단지 시작했을 뿐입니다. 시작이 된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5시간째 싸우고 있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But 그러나 they were already losing. 그러나 they, 즉 잠수부들은 이미 지고 있었습니다. 이 오징어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물속에서 움직이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미 이 전투,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너무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There was nothing Samuel could do with his net.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There was nothing.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냐 하면 Samuel could do with his net. 그의 이 그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무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뭐 망치를 가지고 있거나 뭔가 이 막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unless라는 것은 뭐뭐 하지 않는 한. He got to a higher vantage point. 만약에 뭐 하지 않는 한 그가 지금 여기서 he라는 것은 사무엘이 되겠죠. 사무엘이 got to a higher, 더 높은 vantage라는 것은 유리한, 우세한 지점으로 가지 않는 한. 그 말을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유리한, 우세한 지점으로 뭔가 공간적으로, 위치적으로 좀 더 높은 곳으로, 좀 더 유리한, 우세한 곳으로 간다면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He saw a net hanging on the side of the ship. 그는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그물을 보았어요. Hanging, 매달려 있는 on the side of the ship. 배의 측면, 맞죠? 이 난파선의 배의 측면에 매달려 있던, 뭔가 이렇게 매달려 있던, 달려 있던 그물을 보았습니다. And quickly climbed up. 그리고 그것을 막 이렇게 잡고 올라갔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우리 내용을 보기 전에 오늘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친구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 표현이 나오면 조금 헷갈려 합니다. 뭐냐면 여기 있는 unless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넘어가 볼까요? 오늘은 unless와 if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한데 이게 문장 속에 있으면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저도 이해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study, you'll pass. 네가 만약에 공부한다면 너는 통과할 것이다. 어떤 시험이 있나 봐요. 뭐 운전면허일 수도 있고 성인인 경우에는 혹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네가 만약에 공부한다면 너는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if는 뭐뭐 한다면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unless는 반대입니다. unless는 뭐뭐 하지 않는다면입니다. if는 뭐뭐 한다면이죠. 그러면 unless는 반대입니다. 네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위에는 네가 공부를 한다면 통과할 수 있을 거다. 이거는 반대예요. 네가 공부를 안 한다면 여기에 not이 없잖아요. not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이미 unless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unless는 if not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가 공부하지 않는다면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가 되겠죠. 탈락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unless가 있는 문장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If not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할까요? If you do not study, you will fail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Unless you study 라고 하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자, 이걸 그대로 if not으로 바꾸면 If you do not study, 네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너는 탈락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unless라는 것은 if와 not을 합쳐둔 것이다. 즉, 뭐뭐 하지 않는다면, if는 뭐뭐 한다면, unless는 뭐뭐 하지 않는다면. 헷갈리지 말고 한번 이 글 속에 자주 나오거든요. 특히나 수준이 좀 높은 글에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헷갈리곤 하는데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 꼭 기억하시고 확실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오늘 읽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A cloud of ink surrounded the divers as they tried in vain to fend off the tentacles. The fight had only begun, but they were already losing. There was nothing Samuel could do with his net unless he got to a higher vantage point. He saw a net hanging on the side of the ship and quickly climbed up.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Approach. Approach. The divers approached the galleon, their tools in hand. Fabulous. Fabulous. Samuel tried not to think of the fabulous treasure within the shipwreck. In vain. In vain. They searched in vain for the missing treasure. Unless. Unless. There was nothing Samuel could do with his net unless he got to a higher vantage point.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넓혀드리는데요.

오늘은 두 단어를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단어를 제가 왜 골랐냐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너무 많이 헷갈려하고 틀립니다. 글쓰기라거나 말하기를 할 때요. 특히 글쓰기 할 때는 너무나 잘 드러나기 때문에 아, 이 단어를 잘못 썼구나, 잘 모르고 있구나를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 있는 거. 일단 발음부터 다릅니다. 첫 번째 단어는 lose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loose입니다. 아, lose와 loose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People often lose their keys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종종 lose their keys. 그들의 열쇠를 lose 한답니다. lose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잃다, 잃어버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어떤 뭐 자동차 열쇠일 수도 있고, 집에는 요즘 이렇게 키패드가 있지만 어쨌든 열쇠로 뭔가 열수 있는 사물함 열쇠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그들의 열쇠를 잃어버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읽을 때는 lose라고 하고요. lose입니다. 그리고 의미는 잃다라는 거. lose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이거는요. My shoes are loose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lose가 아니고 loose 발음이 납니다. 나의 신발은 어떻다? loose하다. loose가 뭐냐면, 신발이 왜 이렇게 잘 벗겨지지? 바로 헐렁한, 느슨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O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헐렁한, 느슨한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않겠죠? 헷갈리지 말고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현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자, 제목이 과장님과의 휴가 전 업무 폭탄. 아, 원래 항상 어디를 떠나려고 하거나
1: 네.
0: 집에 가려고 하기 일보 직전에 일이 많아집니다.
1: 맞아요. 아. 특히나 이제 휴가철 되면은 제 여동생도
0: yes.
1: 같이 일을 분담하는 다른 아하. 동료가 아하. 휴가를 가는 날은 본인은 못 가고
0: 너무 앞서서.
1: 일이 두 배고
0: 아.
1: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0: 항상 뭔가 막판에 벌어져요. 그렇죠?
1: 네, 맞아요.
0: 자,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다면 이거 관련해서 영어 표현들 많이 넣어놨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거 많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